0: 그런 정리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사실 뭐 우리한테는 아직도 UFO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긴 하죠. 워낙에 많이 쓰였기 때문에 UFO는 좀 더 직관적이긴 해요. 말 그대로 확인되지 않은 비행물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UFO라는 단어가 사실 어감상 조금 비과학적으로 느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뭔가 하늘에 떠있는 풍선만 봐도 거기에 외계인을 태워서 이게 외계인 우주선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음모론 같은 성격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걸 좀 공정하게 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드라이한 과학적인 어휘로 바꾸려는 노력 중에 하나로 UAP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0: 네.
1: UAP는 사실 의미가 중간에 좀 바뀌긴 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모두 일컫는 표현으로 에어리얼 페노메난이라고 불렀어요.
0: 네.
1: 근데 이게 하늘 말고도 네. 지상에서도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단어를 바꿨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 A가 에어리얼이 아니라 어노멀리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변칙현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모든 지상과 공중에서의 모든 변칙현상을 지금 포함해서 얘기하는 게 UAP이고 그중에 하나가 UFO다라고 보시면
0: 그렇죠.
1: 되겠습니다.
0: 이상현상 중에 비행체를 다룬 게 UFO가 되는 거고
1: 맞습니다.
0: UAP는 포괄적인 개념.
1: 네.
0: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 정부가 공개한 자료 진짜 화제인데요. 여기 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 정부는 왜 이런 자료를 이렇게 공개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1: 사실 뭐 정확한 미국 행정부의 의도까지 제가 알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이런 의도가 있을 거라고 많이 분석을 합니다. 이제 어쨌든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정부와 달리 좀 더 우리는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꽁꽁 숨겨져 있던 어떤 기밀 자료 같은 걸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모두가 살펴보고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를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노력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0: 예.
1: 그러면 이번에 미국 국방부 전쟁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자료들이 어떤 자료들인지를 보면
0: 네.
1: 대부분 공군 파일럿들이 비행 중에 촬영한 영상들이 많아요.
0: 네, 맞습니다.
1: 사실 그게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공군 파일럿은 심지어 민간기도 아니고 공군 파일럿은 군인이잖아요.
0: 네.
1: 그러면 하늘에 뭔가 수상한 게 떠있다라고 하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겁니다.
0: 눈에 불을 켜고 보겠죠.
1: 맞아요.
0: 일단.
1: 예. 설령 그 실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흘러나온 풍선이라 할지라도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추적을 하면서 열심히 쫓아갈 수밖에 없겠죠.
0: 그렇죠.
1: 그래서 현재 대부분 접수되고 있는 UFO, UAP 영상들의 출처 대부분은
0: 예.
1: 다 공군 파일럿들이 촬영한 게 상당히 많아요.
0: 그거 자체는 이상하지 않다.
1: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되게 또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폴로 우주인들이 아폴로 12호, 17호 이런 미션을 날아갔을 때
0: 예.
1: 달에서 뭔가 수상한 거를 찍었다 아니면 뭔가 수상한 거를 목격했다고 증언하는 관제 기록들이 남아있다라고
0: 예.
1: 해서 또 그게 이제 공개되고 사람들이 또 진짜 신기해하는
0: 뭐 반세기 만에 공개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1: 맞아요. 이제 그런 예. 논란들이 조금 있었죠.
0: 예.
1: 그래서 오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
0: 네.
1: 외계인들이 타고 온 우주선이라고 볼만한지
0: 네.
1: 또 아폴로 우주인들은 대체 뭘 본 건지
0: 네.
1: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토파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토파주시죠.
1: 네. 네.
0: 과학자들은 이번에 뭐 자료 공개된 걸 대체로 어떻게 보고 또 우리 먼 교수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1: 사실
0: 네.
1: 저도 내심 기대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좀 두근두근거리게 또 굉장히 잘 그 기분을 고양시켜 놓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는 좀 다른 퀄리티의
0: 네.
1: 대단한 자료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되게 흥미롭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사실 자료가 막상 공개되었을 때 과학자들 대부분은 좀 김빠진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봐왔던 자료랑 퀄리티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크게 다른 게 없었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여전히 과학자들이 이 UFO라는 이슈에 대해서
0: 네.
1: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0: 네.
1: 여전히 흐릿한 영상 자료 한두 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분석으로 제대로 들어가려면 그 이미지 한두 장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뭐 레이더 관측이라든지 아니면 스펙트럼 관측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어떤 생물학적인 표본이나 어떤 분석 결과라든지
0: 네.
1: 이런 다양한 자료들이 함께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0: 네.
1: 그거를 한 데 모아놓고 메타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여전히 대다수의 UFO 관련 자료들은 되게 흐릿한 사진 한두 장 아니면 아주 짧은 몇 초짜리 영상 정도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0: 항상 궁금한 게 왜 UFO 사진이라는 거는 이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화질이 저렇게 안 좋으며.
1: 그러니까.
0: 왜 저 사물을 네. 한 프레임에 한 각도에서밖에 찍은 게 없는 것인가. 네. 그런 게 항상 궁금하긴 했어요. 예.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이거 음모론이야 라고 치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UFO가 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둘 중에 한쪽에 치우친 의견이 아니라 UFO의 존재를 따지기 전에 애초에 UFO와 외계인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의 방법론, 분석 방법 자체가 얼마나 과학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당연히 UFO가 정말 지구에 몰래 오고 있는지 아니면 외계인들이 지구에 찾아오고 있는지 알지 못하죠.
0: 네.
1: 저도 모릅니다.
0: 네.
1: 뭐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기지에서 외계인들이 고문당하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저도 모르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 대다수의 UFO를 사랑하시는 덕후분들이 열심히 UFO 이미지를 분석하고 영상을 분석하겠답시고 하시는 그런 조사 방식이 안타깝지만 기본적인 과학적인 틀을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0: 아, 그거를 오늘 알려주고 싶으시다.
1: 그거를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사실 저는 이게 그분들을 단순히 음모론자로 취급하고 놀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과학적인 틀을 갖추고 과학적인 오해를 풀어오신다면 우리 과학자들도 훨씬 열린 마음으로 함께 토론회장에 나서서 함께 공론화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너무 비과학적인 방법론에 매몰되지 마시고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의 틀을 갖추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0: 오히려 외계 생명에 대한 가능성을 끈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추적하고 탐구하는 분들이 이 천문학자, 과학자분들이라는 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미 정부에서 공개한 자료들이 과학의 틀에서 봤을 때 어떤 점에서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예.
1: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들어서 많이 공개되고 있는 UFO 영상들 대다수가 공군 파일럿이 촬영한 영상이잖아요.
0: 네.
1: 근데 이 파일럿들 그 전투기에 달려있는 카메라들의 특징이 대부분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적외선은 구름을 꿰뚫고 그 너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미지근한 물체가 뭐 배터리가 들어있거나 엔진이 들어있어서 뭔가 수상한 적국의 비행물체가 구름 속에 숨어 있어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0: 네.
1: 우리가 뭐 이렇게 누가 쳐들어왔는지 아닌지 확인할 때 벽이나 장애물 너머까지 온도를 잴 수 있는 열 영상을 찍잖아요.
0: 예, 예. 그러니까
1: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 UFO 영상들 대부분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게 많습니다.
0: 네.
1: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0: 어.
1: 적외선 카메라는 결국에 뭘 찍는 거냐면 그 물체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찍는 게 아닙니다.
0: 그러면요?
1: 그 물체에서 뜨거운 곳을 찍는 거예요.
0: 아.
1: 뜨거운 곳을 찍어요. 아쉽게도 대부분의 UFO 이미지를 간단하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시도를 하냐면 그 적외선 영상에 찍힌 하얗게 빛나는 그 부분의 윤광만 땁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 하얗게 빛나는 그 영역이 세모나니까 이 비행체는 세모 모양일 거야. 아니면 이 윤곽을 따보니까 이 네모난 윤곽이 그 사각형 모양이니까 얘는 사각형 큐브 모양의 UFO야.
0: 뜨겁지 않은 곳은 아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1: 맞습니다.
0: 생각해버리는군요.
1: 그래서 사실 특히나 적외선 영상 대부분의 공군 파일럿들이 공개하고 있는 그런 적외선 영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그 가장자리만 따서 그걸 그대로 UFO의 윤곽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과학적이지 못한 기준이 되는 거죠.
0: 심지어 아까 AI로 개선 작업을 거쳤을 때는 더 수상해 보이는 그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는데
1: 맞아요. 이게 또 되게 재미있는 게 워낙에 또 요즘에 인공지능들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UFO 영상을 또 개개인들이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화질이 낮은 이미지를 그냥 인공지능에 입력을 하고 너가 화질을 개선시켜줘라고 해서 튀어나오는 사진을 그대로 믿으세요. 근데 사실 그거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사실 그 화면 속에 찍힌 게 물론 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 가장자리를 그대로 믿고 윤곽선을 그대로 믿고 판단하는 건 조금은 어렵다.
0: 어렵다.
1: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0: 굳이 뭐 AI로 적외선으로 촬영한 걸 AI로 개선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제 영상을 압축하거나 하는 과정에서도 좀 착시가
1: 맞아요.
0: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이게 우리가 그 영상 같은 거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높은 용량의 고화질 영상을 막 메신저로 보냈다가 또 인스타에 올렸다가 또 그거 다운받아서 또 내가 보관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네. 자동으로 영상이 열화되거든요.
0: 네.
1: 왜냐면 원본 파일이 너무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어디에 업로드하거나 또 내가 다운받거나 메신저로 주고받거나 할 때 네. 자동으로 파일이 압축됩니다.
0: 네. 근데
1: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상이 프레임마다 세밀하게 변해야 될 텐데 이걸 압축시킨다는 거는 프레임의 개수를 줄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초에 60컷인 영상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30컷으로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압축하는 알고리즘에서 그러면 이 사라진 네. 그 이미지들을 어떻게 보강하냐면 네. 이 사이사이 뜨문뜨문 비어있는 그 구간을 자동으로 그냥 연속적으로 채우는 거예요.
0: 아, 그러면 패턴에 따라서.
1: 맞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냐면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배경으로 밝은 점 하나가 네. 날아가는 영상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고화질 영상에서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열화된 버전에서는 갑자기 움직인 그 밝은 점 뒤로 뭔가 어색한 흔적이 남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0: 가끔 이제 맞습니다. 비행체 뒤에 약간 꼬리 같은 게 달려있어서 더 수상쩍다 뭐 이런
1: 맞습니다.
0: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 열화된 결과다 볼 수도 있겠네요.
1: 맞아요.
0: 네.
1: 지금 딱 말씀해 주신 저 이미지도 네. 실제 이런 UFO 같은 이상한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답을 제시하는 AARO라고 하는 공식 기관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이상현상 조사국이라고 하는 되게 재미있는 곳에서 그 분석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0: 이상현상 조사국은 공적기관인가요?
1: 공적기관이에요.
0: 아, 그래요?
1: 나사에 있는 기관이에요.
0: 아, 나사에 있는 거예요?
1: 네.
0: 예, 예, 예.
1: 그래서 이런 예. 그 뭐 사람들 개개인 아니면 군사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들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분석하고 이제 답을 알려주는 기관이거든요.
0: 네.
1: 근데 아까 말씀 보여주신 것처럼 저렇게 뭔가 쓱 지나가면서 마치 비행물체가 엔진을 분사하고 남긴 흔적처럼
0: 맞아.
1: 보이는 그런 흔적들이 단순하게 영상 압축 알고리즘에 의한 글리치라는 판단을 여기서도 내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 밖에도 뭐 적외선 영상으로 이제 주로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UFO를.
1: 네.
0: 그로 인해서 생기는 왜곡 어떤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외선 영상은 특히 온도를 찍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런 상황도 가능해요. 그 영상 속에서 뭔가 비행물체가 적당히 미지근한 온도를 갖고 있어서 배경보단 뜨거웠으니까 잠깐 영상 속에 찍힐 수 있어요. 근데 그 비행물체의 온도가 식을 수도 있겠죠.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엔진에 달려있는 아니면 프로펠러가 돌고 있는 드론 같은 거였다고 했을 때 뭐 갑자기 시동이 꺼져서
0: 네.
1: 뭐 온도가 내려간다거나 그러면 배경하고 온도가 비슷해질 수도 있습니다.
0: 아, 그러네요.
1: 그러면 이제 적외선 영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0: 네.
1: 근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또 UFO 영상으로만 보게 되면
0: 네.
1: 갑자기 순간이동하거나
0: 네.
1: 갑자기 스텔스 기능을 켜서 사라지는 것 같은 더 이상한
0: 오, 사라졌어, 방금.
1: 보이게 되는 거죠.
0: 방금 스텔스 기능 켰어요.
1: 맞아요. 저런 네. 현상은 네. 사실 적외선 영상에서 너무 흔하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촬영을 해도 너무 자주 벌어지고요.
0: 네.
1: 이거를 아예 전문 용어로 열적 크로스오버, 버멀
0: 네.
1: 크로스오버라고 불러요.
0: 네.
1: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벌어지는 되게 사소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0: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저런 영상에서 특히 뭐 갑자기 뭐 사라진다? 등장한다? 갑자기 뭐 인위적으로 급 방향 전환을 급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걸 보고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저 정도 기술이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1: 네.
0: 약간 뭐 이런 댓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1: 특히 이제 저런 크로스오버로 인한 오류가
0: 네.
1: 제일 극적으로 벌어지는 사례 중에 하나가 어떤 뜨거운 형체가 있는데 하필이면 가운데 부분만 온도가 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0: 아.
1: 뭐 그게 정확히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0: 네.
1: 그러면 영상 속에서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였던 물체가 둘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붙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이런 영상을 분석하는 게 거를 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냥 열적인 크로스오버로 인한 너무 흔한 현상들
0: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적외선 촬영이라는 게 형태를 정교하게 그리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열의 정도를 포착하기 위한 용도라는 데서 오는 그런 왜곡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운동 시차에 대한 이해 부족?
1: 네, 맞습니다.
0: 예.
1: 사실 우리가 저런 UFO 영상을 보면 진짜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인간의 기술을 초월하는 어떤 미지의 존재가 탄 우주선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0: 네.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요즘에 또 미국 국방부 전쟁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대다수의 자료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 전투기를 타고 있는 파일럿이 촬영한 거예요.
0: 네.
1: 그리고 파일럿의 카메라는 특성상 어떤 수상한 물체가 있으면 이거를 정조준해서 딱 타겟팅을 해놓고 그거를 쭉 따라가면서 찍을 수 있습니다.
0: 예.
1: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촬영하고 있는 비행기 자체가 가만히 멈춰있는 게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러면 설령 그 촬영하고 있는 비행 물체 UFO가 가만히 멈춰있더라도 그걸 찍고 있는 카메라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뒤에 배경이 되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운동시차라고 부르거든요.
0: 네.
1: 실제로 이 운동시차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느리게 움직이는 풍선보다 빠른 속도로 앞질러 가고 있다면 처음에는 나한테 다가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트는 것처럼 네. 보일 수도 있고요.
0: 네.
1: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건 우주에서도 벌어지는데
0: 네.
1: 지구에서 화성을 볼 때도 이상한 움직임을 보여요.
0: 지구에서 화성을 볼 때요?
1: 네.
0: 어떤 이상한?
1: 일단 당연히 지구랑 화성은 평범한 행성이잖아요.
0: 네.
1: 다 그냥 태양을 중심에 두고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궤도를 돌고 있을 뿐이에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구에서 화성을 보면 그냥 일자로 쭉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으로 밤하늘에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실제 화성의 겉보기 움직임을 보잖아요.
0: 네.
1: 그러면 잘 움직이다가 갑자기 유턴을 합니다.
0: 역주행?
1: 네, 역주행을 해요. 그리고 또 유턴을 해서 다시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요.
0: 왜 이렇게 되지?
1: 루프를 그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마이크를 태양이라고 해볼게요.
0: 네네.
1: 이 태양을 중심으로 안쪽에서 지구가 빠르게 돌고 있고요. 바깥쪽에 화성이 느리게 돌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지구가 화성보다 더 빠르게 돌다 보니까 네. 가끔씩 지구가 화성을 앞지를 때가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가 화성하고 좀 멀리 있을 때 이때에는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고 화성도 이렇게 가고 있겠죠.
0: 네.
1: 그러면 화성이 그냥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0: 같은 방향으로
1: 네. 그냥 쭉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0: 그렇죠.
1: 그러다가 딱 지구가 앞지르는 역전하는 구간이 있겠죠. 그럼 지구에서 보는 화성의 그 시선이 네.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겠죠.
0: 네, 자동차 추월할 때도 우리가 옆차가 우리보다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니까.
1: 맞아요.
0: 거니까. 예.
1: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역행도 자연현상에서도 벌어지거든요.
0: 그러네.
1: 그리고 이건 너무나 단순한 시차 효과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은 영상 전문가들이 요즘에는 또 3D 분석 툴을 활용해서 네. 가만히 바람 타고 흘러가는 풍선이라고 가정하고 실제 그 영상을 찍었던 공군 파일럿의 속도를 적용했을 때
0: 네.
1: 가만히 멈춰있는 풍선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지를 또 그 테스트해서 설명 자료로 보여주는 자료들도 되게 많거든요.
0: 네.
1: 그런 걸 보면 저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극적으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게 되게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0: 한때 그 미국 청문회에서도 공개돼서 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Go Fast?
1: 네, 네.
0: 예, 영상이 있는데요. 저 영상입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저것도 보면은 바다를 배경으로 진짜 엄청 빠른 무언가가 슉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0: 맞아요. 예.
1: 근데 저것도 저건 그나마 다행히도 저 오른쪽 왼쪽에 있는 수치들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0: 예.
1: 당시 그 촬영 당시에 그 제트기의 속도라던가 고도라던가 이런 거를 바탕으로 실제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결과 저 물체는 엄청 커다랗고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한 뭐 만 피트 이내에서 적당히 한 10노트 안팎의 바람 타고 천천히 흘러가는
0: 네.
1: 풍선 정도인 걸로 추정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0: 그렇구나.
1: 사실 우리가 저런 영상이나 사진을 분석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0: 예.
1: 안타깝지만 사진 한 장 혹은 영상 하나 정도 가지고는 사실 정확하게 그 물체까지의 거리나 속도를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적어도 그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알려면
0: 네.
1: 두세 장 이상의 스틸컷은 필요하겠죠.
0: 예.
1: 게다가 또 우리가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0: 네.
1: 애초에 물체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 물체에 대한 판단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 비행기 되게 빠르잖아요.
0: 네.
1: 근데 아주 멀리 하늘을 날아갈 때 우리가 눈으로 보면 별로 안 빠르게 보여요.
0: 세워라, 내워라.
1: 되게 천천히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0: 예.
1: 반대로 내 눈앞에 슝 날아가는 파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파리랑 비행기랑 달리기를 하면 네. 누가 더 빠르겠어요?
0: 비행기가 빠르죠.
1: 빠르죠. 예. 근데 코앞을 날아가는 파리랑 네. 멀리 지나가는 비행기랑 겉보기 움직임을 비교하면 파리가 훨씬 극적으로 보일 거예요.
0: 그러네.
1: 그래서 예. 영상 속에 보이는 한두 장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예. 사실 정확한 거리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0: 네.
1: 더군다나 대부분의 자료는 앞서 보여주신 고베스트처럼 숫자조차 없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되게 어렵고 정말 엄청나게 커다란 무언가가 아주 먼 거리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아주 조그만 무언가가 코앞에서 적당한 속도로 날아가는 건지 이거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0: 적외선 촬영을 위한 오류 그리고 운동 시차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생긴 오류에 더불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중요한 게 이제 같은 대상을 좀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게 나오면은
1: 네.
0: 우리가 진짜 조금 신뢰가 갈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 사실 요즘에는 이런 데이터가 되게 실제로 유용합니다.
0: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더 사람들이 동요하고 관련 영상을 10억 뷰 넘게 봤다는 거는 자료 공개 주체가 미국 정부였기 때문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오히려 뭔가 가장 좀 권위 있는 집단에서 UFO 음모론으로 될 수 있는 거를 좀 더 약간 불지피는 느낌도 드는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예. 사실 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둘 다 있고
0: 네.
1: 아마 의도치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크게는 표면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미국 전쟁보호의 의도라면 우리는 모든 정보를 나름 투명하게 공개할 겁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투명성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보여주는 액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0: 네.
1: 근데 그랬을 때 긍정적인 측면은 막상 보면 다 긴빠지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0: 네.
1: 오히려 숨길 때보다
0: 네.
1: 차라리 공개한 것이 더 음모론의 회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 시원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0: 예, 예, 예.
1: 봐라 막상 네. 보니까 뭐 별거 없는 거 아니냐. 다 그냥 아무래도 네. 이 비행물체라는 이슈 자체가 국가 안보와 좀 직결된 이슈다 보니까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대응했을 텐데
0: 네.
1: 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 비교적 긴빠지고 평범한 현상이었던 것 같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0: 네.
1: 반대로 또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앞서서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러면 더 숨기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또 다른 방향의 기대를 하게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1: 사실 저 같은 과학자들은 그런 것을 좀 멀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까지의 객관적인 사실은 훨씬 간편합니다.
0: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진님은 UFO나 이제 외계인 부정론자가 아니고
1: 맞습니다.
0: 예, 단지 이제 공개되는 자료들이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 혹은 그 설득력을 검토할 만큼의 어떤 근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계신 건데요. 그런 또 어떤 철학적인 모순점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국 정부가 공개한 UFO 자료와 이를 둘러싼 음모론의 진실에 대해서 오늘 먼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먼지님이 가져온 갖가지 외계인 모형도 다 일제히 초록색이에요. 예, 지구인이 떠올리는 외계인 중에는 왜 유독 초록색 외계인이 많을까요? 예, 아무래도 인간과 가장 거리가 먼 피부색이기도 하고 뭔가 파충류나 식물적 성격을 갖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1900년대 초중반 미국에서 유행한 오락 잡지나 SF 만화에서 질 나쁜 종이에서도 잘 보일 수 있는 원색 계열을 많이 썼는데 그중 이제 빨강이나 파랑보다는 아무래도 활용도가 덜했던 초록색을 이런 외계인을 그리는데 많이 썼던 그런 이유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둘리는 왜 초록색일까요? 예, 아시는 분은 너튜브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그만 셔터

0: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0: 바보 계단입니다. What? 보시면 올라갈 때 계단이 너무 급경사여서 위에 건물을 한번 보고 막상 올라갈 때는 저 건물을 볼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빼먹은 다. 위에 있는 상대 계단이랑 밑에 하대 계단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하대 계단이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문입니다. 이 집이 너무 웃긴 게요. 여기 쏙 올라가야 돼요. 계단이 없습니다.
1: What?
0: 저희는 분명히 입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한 24년을 연구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박수가 안 멈추니까 되게 당혹스럽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건축가 백희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전통 건축 안에서 선조들께서, 조상들께서 어떤 얘기를 숨겨놨을지, 어떤 무형유산을 남겨놨을지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보계단입니다. 바보계단 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불편한 계단을 얘기하겠죠? 제가 건축가니까 제가 스케치를 빨리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범어사인데요. 부산에 있는 범어사인데 범어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물을 집중해 보셔야 되는데요. 계단 바로 밑에 건물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저거 건물 지나갈 때 위험하겠죠? 사실은 저 건물은 저기 있으면 안 됩니다. 건축가라면 저 건물은 아마 제가 생각했으면은 가운데로 옮겼을 것 같아요. 근데 가운데로 옮기지 않았고, 좀 보세요. 가운데에 있으면 딱 비율도 맞지 않나요? 근데 저거를 계단 바로 앞에다가 콱 하고 붙여놨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저 계단은 또 너무 급경사여서 올라가 너무 힘들어요. 보시면 올라갈 때 저 계단이 너무 급경사여서 위에 건물을 한번 보고 막상 올라갈 때는 저 건물을 볼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막상 올라가면 그때서야 주변 풍경이나 감춰졌던 마당이 보여요. 왜 그런 걸까요? 의도된 겁니다. 바보 계단이 아니고요. 사람의 시선을 뺏은 겁니다. 더 감동적인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뺏은 거예요. 시선을. 전통 건축은 이렇게 시선을 뺏는 행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저 계단이 왜 이렇게 저렇게 붙어있을지 몰랐어요. 근데 설계자의 입장에서 혹은 소설가 입장에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뭔가 빼먹은 탑. 요거 진짜 신기한데요. 경주 남산에 있는 3층 석탑인데 그 밑에는 위에 있는 상대 기단이랑 밑에 하대 기단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하대 기단이 없어요. 그리고 대신 뭐가 있냐? 바위가 하나 끼어 있네요. 근데 이 바위가 뿌리가 깊어 보여요. 어디까지 펼쳐졌는지 쭉 보니까요. 여기 끝이 없네. 어디까지 가지? 어머, 산 전체가 바위산인데. 혹시 느끼셨나요? 이거는 산 전체가 탑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에펠탑이랑 피라미드, 뭐 루브르 이런 거 있잖아요.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권력, 그리고 기술력, 자본력. 이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이 세 개만 있으면 큰 걸 만들 수 있는데 석공 몇 명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석탑을 만드는 방법은 이 방법이 유일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유형유산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사실 무형유산입니다. 두 개가 한 몸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띄어서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부족하고 이상하고 잘못 만든 석탑이겠죠. 또 하나는 있으나 마나한 문입니다. 경주 양동마을에 있는 향단이라는 집인데요. 이현적 선생의 부모님이 사시던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이 너무 웃긴 게요. 여기 쏙 올라가야 돼요. 저 계단이 너무 높아서 제 가슴 높이에요. 계단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분명히 입구입니다. 저희 행랑채고요. 그 안쪽으로 보면 안채가 또 있어요. 이렇게 안채가 아름답게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공간은요. 입구가 정해져 있어요. 저 두 개 입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왜 못 가냐? 너무 높은 기단이 있어서. 근데 문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실제로 가야 할 때는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너무 이상해요. 근데 이거를 건축가들이 한동안 고민했지만 사실 풀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오래된 고택들 보면은 자연주의, 뭐 차경, 뭐 경치를 빌려온다, 풍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 중에 주기론자들의 집입니다. 약간 불편한 석탑처럼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돌아가서 들어간 입구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행랑채가 있고 안채로 들어간 입구가 지붕이 똑같아야 되는데 행랑채가 이렇게 내려앉아 있어요. 왜냐? 높은 단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결국에 사람이 지나가면 옆에 보면 행랑채가 지붕이 보여요. 너무 이상하죠? 이런 집 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너무 신기한 거죠. 옆에 지붕을 심지어 살짝 만질 수도 있어요. 너무 이상한 거죠. 결국에는 실제로 가야 되는 방향이 저 방향인데 지붕이 이렇게 엇갈려 있다 보니까 또 풍경이 더 아름답네요. 나무도 아름답고 마치 구름을 보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저 입구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처음 가보신 분들은. 너무 이상하죠. 또 하나는 태계 이황 선생님 아시죠? 우리 천자에 나오시는 분이요. 유명하신 분. 도산서당 한번 가볼까요? 도산서당에 도산서원에 보시면 삼칸집이 조그맣게 있는데 이게 태계 이황 선생님께서 사시던 이제 집이세요. 이 집에 보면 입구가 저기예요. 근데 사방이 다 뚫려 있어요. 그리고 입구도 뭐 그냥 뻥 뚫려 있어요. 유정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조그맣게 이렇게 뭐 쌀이나무 같은 걸로 막아놨는데 사실 저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입구예요. 이 입구인데 그냥 누구나 다 뚫려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붕도 덧대놨는데 밑에 마루 같은 경우는 뻥뻥뻥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너무 이상하죠? 이거를 한동안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뭔가 의도가 있고 자연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되게 있으나 마나한 이상한 문들이 있는 이상한 고택인 거예요. 원래 문에는 뭐가 있죠? 문이 있죠. 왜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붕도 조그맣게 해서 양방간 다 솟을 때문이 다 있는데 이건 그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누구나 들어와도 된다. 자, 그 태계 이황 선생님께서 첫 나이가 한참 어린 기대승이라는 젊은 학자랑 사당 칠정론으로 서신 한 200통을 주고받으면서 얘기해요. 성리학이 예를 의미하지만 사실 예 안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소통하고 토론하고 열린 토론을 많이 했어요. 태계 이황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기 중에 이가 우선이다라고 생각했고 기대승 선생님께서는 아니요 두 개는 하나입니다라고 얘기를 끊임없이 토론했고 둘 다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런 이제 가치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누구든 내 집에 들어올 때 그냥 사리문 하나 열고 들어오면 된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건물에다 새겨놓으신 거죠. 이게 SNS 없는 시절에 조상님들이 자기 이야기를 표현한 방법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을 적어가지고 이거를 책으로 써서 뿌려봐요. 저 언제 피드백 오죠? 50년 후에 옵니다. 네, 난 죽고 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는 집을 조금 낯설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입구 여기 있는데 왜 문이 없어요? 물어보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겠죠.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 이야기는 전달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한 거죠. 저는 사실 소설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 문헌에서만 보여지는 문화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시는 분들, 사학자분들, 아니면은 한학을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랑 계속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사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도 조상들께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줬는지를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한 24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알게 됐고 무형유산과 유형유산은 다르지 않고 한 몸이라는 걸 알게 됐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걸 가지고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전통에 숨겨진 기억. 조상들께서 그 기억을 미스테리처럼 숨겨놓은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써먹어야죠. 그죠? 저는 건축가니까요. 써먹어야죠. 그래야 돈 벌겠죠. 그래서 써먹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보 계단은 실제로 뭘 위한 거였죠? 시선을 뺏긴 거죠. 계단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시선을 뺏고 주는 그런 장치다.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긴 증평에 있는 그 상가 건물인데 증평이 분지예요. 분지가 얼마나 주변 풍경을 못 보게 하냐면요. 건물 몇 개만 들어서 있으면 반대편이 안 보여요. 분지가 풍경을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보통 계단이 건물 안에 있죠. 차곡차곡 올라갈 수 있게끔 건물 안에 있죠. 이 계단을 선조들처럼 시선을 주고 뺏는 걸로 바꿔볼까? 그래서 바깥으로 끌어내봤어요. 끌어내봤더니 한 3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개천이 보이고 4층에 올라가니까 도시가 보이고 5층에 올라가니까 큰 산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걸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증평의 풍경 산책로. 그리고 올라가면 저렇게 개천도 보이고 도시도 보이고 큰 저기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산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뭔가 빼먹은 탑에서는 저희가 뭘 생각했냐면 미술품 없는 기억을 전시하는 미술관이나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어요. 한강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한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는데 한강에서 잃어버린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뭐냐? 백사장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있었던 거 아시죠? 얼마나 큰지 볼까요? 깜짝 놀라실걸요? 여의도가 10km죠? 한강이 1km죠? 10km, 1km짜리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네요. 근데 그 당시에 돌아가셨죠? 의사님께서 여의도를 서기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없었대요.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럼 저희는 잃어버린 모래사장을 생각하면서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미술관에는 전시물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배를 타고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네, 백사장이 있습니다. 맨발로 백사장 밟고 돌아다니면서 땅 파면 이런 거 나와요. 옛날에 이제 잃어버렸었던 이제 백사장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뭔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전시관이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도 모르게 소실될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기억들이 있지 않을까? 그걸 한번 놓치지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지 않는 한강 기억 미술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있으나마나한 문인데요. 이 있으나마나한 문을 가지고 저희가 교회를 설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설계할 때 불편한 기도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빛과 소금 염광교회 프로젝트인데 소금이 오래되면 돌처럼 결정체가 돼버려요. 저희가 소금이랑 빛을 가지고 공간을 만들었고 그 소금석 하나하나에 들어가보면 기도실입니다. 어떤 기도실이냐면요. 천장이 뻥 뚫려 있어요. 눈하고 비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십자가 그대로 받아요. 엄청 추워요. 엄청 더워요. 근데 우리가 편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도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불편한 기도실을 만들게 됐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조상들께서 이미 만들어놓은 공간 안에 담겨져 있는 무형유산을 저희가 배웠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에서 구현하게 된 포인트였습니다. 조상들이 진짜 그들이 생각하는 거를 공간으로 표현한 게 저는 무형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이요. 그리고 그 무형유산은 저 같은 건축가들이 알게 되면 또 다른 유형적 자산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만든 게 다 유형적 자산은 아니고요. 유형적 건축이라고 좀 하죠. 예. 어쨌든 누군가는 그 무형적 자산을 가지고 또 다른 유형적 자산을 만들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형적 자산은 유형적 자산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이런 걸 찾죠? 저희는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오래된 건축물에서 무형적 자산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냐면요. 이렇게 찾습니다. 불편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낯설어 보인 것들을 저희는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깊은 사연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걸 찾고 추적하는 거죠. 이 생각을 갖고 24년을 연구하다 보니까 파리에 가서도 오래된 고택들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 고택들을 추적하고 연구하고 편지를 주면서 이야기를 얻어서 소설로 만들었는데 그 소설이 지금 베스트셀러 됐고 영국에서 굉장히 큰 오리온 북스라는 출판사에서 판권이 계약이 돼서 내년쯤에는 아마 영미권에는 다 이 책이 또 뿌려질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불편하고 좀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혹시 모르죠. 조상들께서 남겨놓으신 비밀스러운 미스테리 같은 무형적 유산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 와도 나 참 김경수입니다.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6월이 다음 주 월요일로 성큼 다가와서 우리 곁에 앉았지만 아름다운 미국 북동부의 또 하루를 기대하게 하는 일기예보에 우리는 영원히 5월에 머물게 돼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꽃들이 저마다 흐드러지게 피다가 그 절정을 지나도 여전히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시원해지는데 1830년 오늘 5월 28일은 당시 앤드루 잭슨 미국 대통령이 이 땅에 정착해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인디언 이주법을 법으로 서명한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넓은 땅에 충분히 함께 살 수도 있었을 테지만 후대에 우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백인 정착민들이 농장을 확대하려는 계획과 거기에 더해서 남부에서 발견된 금광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듣습니다. 미시시피강 동쪽에 살던 원주민들을 서쪽에 척박한 황무지, 오늘날의 오클라호마주로 그것도 걸어서 수천 킬로미터를 가게 한 이 결정은 이 길에서 원주민들이 추위와 질병 굶주림으로 전체 이주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수만 명, 이 수만 명의 원주민들을 길 위에서 목숨을 잃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대부분의 과거는 현재가 돌아보는 재구성의 요소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역사는 고향을 잃은 슬픔과

역사 속에 오늘 이 날은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나를 한 번씩 돌아보는 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대한 또 상당한 그 겸허한 마음을 갖고 바라보게 하는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미국 북동부에 이 아메리칸 그 원주민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걸 모르고 미국에 와서 계속 그 이름으로 불러 오다가 그 역사와 함께 이 지역에 살았던 원주민들 그리고 또 떠나야 했던 그 이야기들을 잠깐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 돌아보면 아름다운 자연 속에 평화롭게 살았겠구나 하지만 이 원주민들을 강제로 이동시켜야 했던 미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리고 그 자리를 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 후대 이민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같은 이민자들이 와서 미국인 이 백인들이 이뤄낸 문명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건 맞죠. 오늘도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건너오면서 원주민들이 그냥 그대로 살았더라면 이 허슨강을 어떻게 건너고 있을까? 나루 뺄까? 이런 생각을 터무니없이 했습니다. 인간의 문명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맨해튼에 살던 원주민들이 강가로 와서 말 위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그날의 공기와 습도와 태양과 뭐 허슨강의 움직임을 통해서 오늘 날씨가 어떻겠구나라는 걸 예측했겠다라는 생각만으로도 상당히 낭만적이었었는데 오늘 이 역사 Trail of Tears 눈물의 그 길에 대한 역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또 미안한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원주민들의 삶을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더 미안한 마음은 큽니다. 오늘 날씨에는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화씨로 74도 이렇게 되면 섭씨로는 한 23, 4도 정도가 될까요? 쾌적한 오늘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약간 올라갔다가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화씨로 66도 그러니까 훨씬 더 기온으로 말하면 그냥 봄 날씨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봄에도 이랬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기분 좋은 비가 올 찬스는 0%라고 나와 있는 썬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일을 또 밖에서 계획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디오를 운전할 때 주로 듣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라디오는 차 안에서만 듣는 시대가 이제 아닙니다. 우리 K라디오 앱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거기서 앱이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로도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차에 연결을 하시면 아주 좋은 음질, 더 좋은 음질로 생생하게 K라디오를 하루 종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새롭게 단장한 K라디오 웹사이트 www.kradio.us kradio.us 가셔서 뉴스도 보시고 방송도 들으시고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 전 세계 움직임 이 다양한 정보도 만나보시죠. kradio.us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월드컵 축구 6월 11일 개막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축구는 멕시코의 초반에는 모든 것이 다 시선이나 사람들 이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멕시코에서의 대한민국 팀의 출발, 조별 리그 3경기를 하고 나서 거기 결과에 따라 조 1위가 되면 멕시코에서 더 해야 하고 조 2위가 되면 미국의 서부로 오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뉴저지의 MetLife Stadium에서 중요한 경기들이 또 그렇게 개최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뉴요커들이 불만이 많아서 조란 만다니 시장이 뉴요커들에게 이 천장의 월드컵 경기 티켓을 그렇게 주겠다 추첨에 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소식이었는데 제가 너무나 당황.

0: 생각을 해서 중요한 오버를 날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면서 아이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월요일 지난 메모리얼 데이에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열렸죠. 그래서 오전 10시였던가요? 열리자마자 몇 분 안에 하루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캡으로 5만 개의 신청 엔트리가 엔트리 이르게 되면 딱 클로즈가 되고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데 저는 그냥 메모리얼 데이 하루에 다 끝나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생방송을 하면서 다른 이야기 하다가 놓쳤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하루에 5만 개씩 엔트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뉴욕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거주지를 나중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당첨이 될 경우에 당첨이 되는 게 프리로 물론 티켓이 주어지는 건 아니죠. 이 천장의 티켓에 당첨이 되면 당첨된 사람은 두 장까지 살 수가 있는데 가격은 각각 50불입니다. 지금 50불짜리 월드컵 경기 티켓 그것도 MetLife Stadium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뉴욕 뉴저지 스테이디움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겠지만 이 월드컵 축구 볼 수 있는 티켓은 맘다니 시장의 뉴욕커들이 당연히 이걸 가서 볼 수 있어야 한다 해서 아주 오랜 협상 끝에 천장을 확보했는데 오늘 28일이죠. 29일 그리고 5월 30일까지 매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넣는 거죠. 추첨함에 네, 한 번,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넣을 수가 있는데 이름을 그냥 느긋하게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5만 명까지만 매일 받게 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좀 길게 풀어서 하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5월 28일이니까 이 추첨함에 말하자면 이름을 넣는 게 오늘도 가능합니다. 내일, 모레 5월 30일까지 매일 자신의 이름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빨리 해야 하는 거죠. 하루에 5만 엔트리가 딱 차면 그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중미 월드컵 티켓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다. 이건 우리와 관계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티켓은 지금 뭐 아웃 오브 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뉴욕에 사신다면 네. 매일 오전 10시에 추첨 응모 사이트가 regnycticks.com인데 저에게 물어보셔도 되고 우리 K라디오 전화하셔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내 이름을 넣으면 매일 오늘부터 하더라도 28, 29, 30일이니까 세 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시에. 근데 첫날 메모리얼 데이는 응모 사이트 오픈됐을 때 단 몇 분 안에 5만 명이 샀다고 하는데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기회가 이걸 알게 되는가 당첨이 됐는지 6월 3일에 당첨된 뉴요커들에게 이메일로 이 잭팟 러러리 당첨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한 장에 50분인 티켓을 당첨된 사람이 두 장까지 살 수가 있는데 통보받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각자 결정을 하게 돼서 모두 두 장을 사겠죠. 근데 이 티켓은 트랜스퍼 양도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티켓을 잘 이렇게 보존을 해야 하니까 이거 팔리거나 뭐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 되니까 경기장까지 가면 또 왕복 이 셔틀 이 버스가 너무너무 지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무료로 제공이 된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잭팟에 딱 당첨이 되면 티켓 두 장까지 50불에 사서 티켓은 언제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거주지 확인까지 거친 뒤에 경기 당일에 버스 탑승 장소에서 당첨자에게 주어지게 된다. 네, 오늘 10시에 열리게 됩니다. 내가 이름을 넣을 수 있는 뉴욕커라면 이렇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이 월드컵 이야기를 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종전이 기대가 며칠 안에 될 것이다.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질 것이다 했는데요. 어제 우리가 들었듯이 지금 이게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I don't care about the midterms. 상관없다. 뭐 중간선거 영향 때문에 내가 어떻게 걱정을 할 것이다 라는 건 아예 가당치도 않은 소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예비 평화 합의가 마련됐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걱정 않고 국내에 지금 정치적인 압박이 있지만 뭐 그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란과의 나는 얼마든지 장기적인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보다 이란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I don't care about the midterms. 이제 그 부분에서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 신경 안 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이 이렇게 지금 이러이런 조항으로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발표한 이란 국영방송의 보도에 대해서 complete fabrication, 이건 꾸며낸 얘기다, 완전히 꾸며낸 거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이란 측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민간 선박이 다시 다닐 수 있도록 개방한다, 이란이 개방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미국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 그리고 이란 주변 지역에서 미군 일부 병력을 철수한다, 이게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게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는데요. 이란이 오만, 인도양과 안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오만을 통해서 미국의 동맹국인 오만과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겠다. 그리고 해협의 통행량은 한 달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그렇게 복귀하겠다. 뭐 이런 말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란의 이 발표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미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1: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2: 변호사.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4: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5: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4: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5: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6: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 스파크 시장 존 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7: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청취자 라디오 세상의 모든 아침과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재방송 때는 또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란에 대한 전쟁, 지금 상황은 오늘 우리가 어제 들었듯이 미국의 작은 규모의 공격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또 부딪히는 것이 있었는데 미국 측에서는 들어가서 우리는 방어를 위한, 예를 들어서 이란군이 들어가서 거기서 길을 설치를 한다던가 이걸 막기 위해서 드론을 띄웠다던가 이걸 위해서 방어를 위한, 셀프 디펜스를 위한 공격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의 또 혁명수비대는 그 이웃나라 쿠웨이트와의 어떤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주변 국가의 미군 기지에 어떤 보복성의 뭔가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또 듣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이 미국과 지금 이런 합의를 이뤘다라고 국영방송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이 오만과 미국의 동맹국이고 오랫동안 이 중재국의 역할을 또 해온 오만과 이란이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협의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미국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오만이 이란과의 해협 공동관리 협정에 서명할 경우에 우리의 격 직탄을 맞을 것이다 라고 오만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은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면 우리가 지켜볼 것이다. 미국이 지켜볼 것이다 라고 호르무즈 해협에 초점을 맞춘,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전쟁이 시작 전에는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무대 조명을 받고 종전의 아주 중요한 그런 관건 중에 하나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란이 원래 그 핵무기 개발에 굉장히 임박해 있는 그런 정도의 우라늄 비축이다, 비축을 하고 있다라던가 또 이란에서 원하고 있는 이 제재로 동결된 자산을 풀어주는 문제, 이것도 중요한 이 쟁점이었는데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란 측의 보도만 보면 그렇고요. 핵 문제에 대한 거는 다음에 하고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자.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때 레바논 전선,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건 국경이 있기는 하지만 레바논 깊숙이 헤즈볼라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정을 향한 이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더 가까워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폭격이 더 격화되고 있다. 잠재적인 합의 진전이 있겠다라는 시점과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두 도시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려서 추가 공습이 있을 거라는 걸 또 예고했고 현지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서 지금 하늘에서 터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전하고 있는데 이 더 많이 들어간 지역이라고 합니다. 레바논 남부 깊숙이 들어간 이스라엘군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또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이란과 미국 간의 종전 협의가 협상이 성공해서 그것이 맺어질지라도 계속해서 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다라는 걸 또 어딘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명목상의 휴전이 발효가 되기는 했지만 최근에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가 더 진전되고 있는 상황하고 일치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에볼라, 이볼라, 콩고,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그러니까 콩고 민주공화국, 우리가 보통 콩고라고 부르는 거기서 시작된 이번 에볼라 발병이죠. 그런데 발표된 지 지금 12일 정도가 됐는데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에볼라로 사망한 사람들 숫자도 200명 이상이라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에볼라에 있어서 역대 세 번째 규모가 벌써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서면서 이 외국에 이 구호가 필요한, 원조가 필요한 지역에 삭감을 제일 먼저 발표한 정부를 축소하겠다. 예산 너무 많이 돈을 잡아서 쓰고 있다. 그래서 원조 삭감이 결정이 되면서 이렇게 지금 전염병이 퍼질 때 조기에 이걸 감지하고 확산을 막는다. 필수적인 이 질병 감시망 체계가 이것이 지금 상당히 위협을 받아서 의료 공급망, medical supply chain이 중단이 된 것.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이번 에볼라 발병과 그 확산의 중요한 또 원인이 중요한 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 원인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이것이 악화되는데 중요한 점이 되고 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는 타이틀 42 이게 우리가 지금 COVID-19 때 이게 공중보건법이죠. 이게 발동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콩고, 우간다, 사우스 수단, 남수단을 방문했던 사람들 21일, 그러니까 3주 내에 거길 다녀온 사람들은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고 이민자, 그러니까 영주권자, 시민권자 모두 지금 입국을 금지한 상태인데 그리고 한쪽 공항으로 일괄적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자 했는데 지금 이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 세 나라 콩고, 우간다, 남수단을 다녀온 사람들은 21일 동안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묵다가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미국 시민까지는 포함이 안 됐었네요. 그런데 미국 시민조차 본국 입국을 막는 쪽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전에는 미국 시민으로서 이렇게 발병을 하면 이 전염병에 걸리면 급히 본국으로 데려와서 정말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과학적인 또 의료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격리로 이렇게 치료받게 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 때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Public Health Service로 그런 여러 명의 요원들이 케냐로 파견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케냐에다가 미국인으로 이 에볼라가 걸린 사람들을 격리해서 그곳에서 치료하고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지금 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기의 계획은 케냐에서 일단 지켜보고 증상이 나타나면 유럽으로 이송해서 치료하자라는 그런 방침으로 해서 뭔가 이것이 이제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고 케냐에다가 만들어서 하자.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미국 내에 옮겨오면 그동안 또 팬데믹 이전부터 해서 시설도 그렇고 과학적으로 얼마나 발전된 미국의 시설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건 알 수 있죠. 생존율도 높고 그런데 미국인들을 아프리카, 케냐에 남겨두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번 행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에볼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는 하지만 이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제가 그러니까 그 전날 있었던 텍사스 주의 런오프 연방 상원 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의 결선의 소식을 우리가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존 코린이라는 연방 상원 의원 4선 의원이 예비선거에 나왔었다. 그리고 질 수밖에 없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린 연방 상원 의원에 대해서 충성도를 이게 굉장히 불만을 터뜨리면서 거기에 도전하는 켄 팩스턴이라는 도전자를 일주일 전에 인도스를 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연방 4선 의원이면요. 연방 상원 의원은 6년의 임기니까 지금 23년째 연방 상원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그 incumbent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되는 경우가 뭐 거의 최소한 3분의 2라고 우리가 또 듣고 있는데 연방 상원의 공화당 이 소속의 의원들이 사실 올해도 했고 이 코닌 상원 의원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원은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선거 자금만 해도 1억 달러 가까운 그 돈을 거기에 쏟아부었는데 풀뿌리 운동의 중요성을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마가 진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인도스먼트 때문에 이 연방 현역 의원을 지게 만든. 그렇죠. 이 팩스튼 지금 현재 그 텍사스주의 법무부 장관이죠. 너무나 문제가 또 많은 인물이라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탄핵도 당했고요. 또 상당히 복잡한 이혼 문제 때문에 텍사스 같은 보수 진영이 많은 그런 곳에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이 떨려나갔기 때문에 공석이 된 거잖아요. 공석이 되면 민주당에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과 함께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집회관 볼룸 예산 엄청나게 불린 것 그리고 또 정부를 상대로 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소송이나 이런 것에 연루된 사람들은 정부를 이렇게 뭐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18억 달러까지 기금 집행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해서 공화당 소속의 의원들까지도 요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럴 때 그렇게 되면 텍사스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 둘, 상원의원 선거는 3분의 1씩 하니까 뭐 이번에 아무튼 이 존 코닌 의원이 예비선거에서 떨어지면서 지금 민주당의 후보로 올라오고 있는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에 대해서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가 그전에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밀어줘서 그렇게 공화당이 최근 이렇게 상당히 유리해 왔던 것이 이제 데모그래픽스 인구 구성이 달라지면서 젊은층 또 non white 백인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민주당 쪽으로 큰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때 상당히 지금 프레시한 인물로 제임스 텔러리코라는 후보가 연방 상원의원 이제 공석이 된 이 자리에 어쩌면 민주당으로 뒤집힐 수 있는 1980년대 이후 최초의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ollest.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시장에 보도나시면 다이아몬드 딜러스클럽 장식형 킴스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킴스보석 47가 5에베니 6에베니 사이 2층 높이 위치한 킴스 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택형 골드바 또 실버바 모두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리서치 경시대의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The Next E 에스터와 재단의 헬프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되죠.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 무료 상담 전화로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터와 재단의 헬프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팔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또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의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딱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인의 인심은 또 거기에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입니다.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제니엔 뭉치 4주년 기념 세일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 친구들과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좋다고 소문난 반려견 제품들이 다 모여있는 곳 제니엔 뭉치 여름을 준비하며 멍멍이 고양이들을 위한 시원한 제품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쿨링 매트부터 또 기력이 떨어질 때 대비한 건강 영양제 입어서 더 시원한 여름 패션 질 좋은 사료 간식 침구 카시트 캐리어까지 모두 제니앤 뭉치에서 만나세요. 제니앤 뭉치는 클로스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아, 혹시 오늘 방송 모닝 뉴스부터 놓치셨나요? 지역 뉴스, 해외 뉴스, 최신 뉴스 궁금하시면 새로워진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쉽고 편하게 만나세요. www.kradio.us 듣고 읽고 함께하는 우리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오세요.

0: 오늘 저는 우리 K라디오 뉴저지 스튜디오에 와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놨어요. 그냥 지나가는 차 소리도 들릴 수 있고요. 또 항상 공사 현장에 그 소리가 끊이지 않는 뉴저지 폴리의 소문도 들립니다. 아주 기분 좋은 날 반가운 뉴저지 한인회 송미숙, 미셸 송 회장님 초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공사하시다가 오신 모습입니다.
1: 네. 내일 한인회 오픈하우스를 지금 회관 오픈하우스를 네. 준비하고 있어서 뭐 좀 네. 이렇게 처리해야 될 작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0: 네.
1: 뭐 아침 이제 8시부터 이것저것 하다가 아차
0: 하마터면 놓치실 뻔한 네. 거죠.
1: 와, 네. 정말이에요.
0: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뉴저지 한인회관 기금 모금 운동한다라는 말을 또 듣는데 뉴저지 한인회관이 새 단장을 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 내부 새 단장인 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1: 아, 네. 사실 기금 모금은 네. 저희가 이제 만약에 네. 그 거기에서 좀 쫓겨나거나 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재개발이 네. 지금 묶여 있어서
0: 네.
1: 그럴 때 너무 갑자기 어디를 옮겨야 되면
0: 네.
1: 참 난감할 때가 뭐 살다 보면 많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러다가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회관까지 건립을 하는 그런 네. 그런 좋은 일이 생기면 좋지만 아무튼 그래도 누군가가 그 펀드를 네.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시작한 거고
0: 네.
1: 내일은 한인회관 수리예요. 20년 동안
0: 네.
1: 노후되어 있어서 동포 그 영사서비스나 또 이렇게 정치인들이 오거나 그러면 아무튼 제가 조금 창피할 때가 있었고
0: 네.
1: 또 오신 분들도 뭐 아유 무슨 만주 무슨 독립운동 사무실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0: 농담처럼 그냥 하시지만 사실
1: 네.
0: 그게 회장의 입장으로는
1: 네 제가 마음이 좀 그렇죠. 그랬었어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수리해서
0: 네.
1: 우리 동포들이 와서
0: 네.
1: 좋은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0: 네.
1: 좀 더 잘 하고 싶 했지만 그냥 묵은 때를 걷어내는 네. 그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재건축에 이제 묶여 있잖아요. 그
0: 네.
1: 빌딩이. 그래서 뭘 많은 거를 하는 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0: 랜로드 입장에서.
1: 네. 그래서 뭐 리스트도 안 주겠다. 3개월 이통 보면은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0: 네.
1: 미니멈으로
0: 네.
1: 저희가 그냥 깔끔하게만 했고요.
0: 네.
1: 그랬는데 지난주 그 영사 서비스에 오신 분이
0: 네.
1: 밖에는 이상한데 안에 너무 깨끗해요 이런 얘기를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의도한
0: 네.
1: 깔끔하고
0: 네.
1: 이렇게 그런
0: 네.
1: 의도한 거는 일단은 된 것 같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내일 오픈하우스를 합니다.
0: 네.
1: 2시부터 하고요.
0: 네.
1: 3시에는 이제 시니어님들 오셔서 즐거운
0: 네.
1: 이렇게 오락 시간을 좀 하기로 저희가 플랜을 했어요.
0: 그러니까 오픈하우스 내일 금요일 오후 6시라고 포스터에 나왔는데 오후 3시부터
1: 2시부터는
0: 2시부터.
1: 집은 네. 오픈하는 거죠. 오픈은 오픈하는데
0: 네.
1: 이제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어요.
0: 네.
1: 3시부터는 즐거운 노래와
0: 네.
1: 뭐 레크레이션 타임이
0: 네.
1: 있고요. 오셔서 이제 상품도 있고 뭐 즐거운 시간을 아무튼 좀 갖게 시니어님들 위주로 하고요.
0: 네.
1: 6시에는 뭐 단체장님들이나 단체를
0: 네.
1: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한인회를 또 사랑해 주시는 분들 후원해
0: 네.
1: 주신 분들 또 모두 오셔서
0: 모두 다 오셔서
1: 일하시는
0: 네.
1: 분들은 또 낮에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에
0: 네.
1: 또 오셔서
0: 네.
1: 좋은 시간을 조금 한인회관도 보시고
0: 네.
1: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0: 네.
1: 설명하고 예.
0: 네.
1: 그렇게 하려고 지금 플랜 하고 있어요.
0: 가장 중요한 6시부터는 이분들 초대하고 또 누구나 관심 있는
1: 그렇죠.
0: 분들 오실 수 있는데 디너 저녁 식사
1: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또 식사하시는 거죠. 낮에 오셔도 간식도 드리고요. 언제나 저희는
0: 네.
1: 이렇게 음식을 좀 서브를 하는
0: 편이세요.
1: 예.
0: 네, 가장 중요한 위치가 어디죠? 뉴저지 한인회관 지금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1: 그 사실 메일링 애드레스하고
0: 네. 찾아오는
1: GPS 애드레스하고가 틀려요.
0: 그래요.
1: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뭐 메일링 애드레스는 21 그랜드 에버뉴 팰리세즈 파크인데
0: 네.
1: 거기 오시면 큰 빌딩이 있고 그 뒤쪽으로 오시면 돼요.
2: 아, 그러니까 예. 21 그랜드 에베뉴 팔리세이드 파크 가셨는데 어, 이 정도 건물이면 우리 뉴저지 한인에 들어갈 만하네. 그래서 막 들어가서 그 건물 예. 안에 헤매시면 안 되고.
1: 안 되고.
2: 그 건물이 아, 오른쪽 여기 있구나.
1: 끝에.
2: 그러면 그 건물 오른쪽
1: 끝에.
2: 오른쪽 그 뒤쪽이에요? 그쪽에.
1: 뒤쪽? 오른쪽 끝에 오셔서.
2: 네.
1: 그 뒤로 가면 아, 바로 한인회가 있어요.
2: 21 그랜드 에베뉴 팔리세이드 파크 뉴저지 이 주소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로 들어가지 마시고
1: 앞쪽으로는
2: 그 건물을 보시고 뒤쪽으로 가서 조그만 건물을 보시면 아, 저는 네. 이런 곳에서 뉴저지 한인회 우리 한인들의 이 이민의 역사와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불을 뽑는 뉴저지 팔리세이드 파크 시장 선거에 우리 다음 한인 시장인데요. 뭐 도전자 지금 현재 시장 모두 한인이기 때문에 이곳의 역사가 또 만들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상당히 그 특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 그랜드 아베뉴 펄세 파크 그 건물 뒤쪽으로 가셔야
1: 네,
2: 합니다.
1: 오른쪽
2: 들어가지 마시고
1: 뒤쪽으로.
2: 네. 네. 그러면 거기 뉴저지 한인회가 있는데 저녁 식사 간단히 준비되어 있고 네. 6시에 오시면 그리고 2시부터 오픈을 하시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3시부터는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
1: 레크레이션
2: 또 레크레이션 타임 노래도 부르시고
1: 네.
2: 댄스도 있나요?
1: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죠.
2: 네, 송미수 회장님은 뉴저지 단체 봉사단체들의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또 조금씩 자원봉사하셨는데 특히 그 시니어 센터에서 댄스를 가르쳐 올 때
1: 네,
2: 제자들이
1: 운동이니까. 네, 제 제자들이 벌써 20년 동안 제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2: 네, 80대 그 제자들도 만나실 아, 수 있습니다.
1: 건강하세요, 확실히.
2: 그렇죠.
1: 네, 댄스하셔서 건강하시고.
2: 아,
1: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네? 오셔서 좀 한번 해보셔도 돼요.
2: 그래야 될 것
1: 네,
2: 같은데.
1: 55세 이상은 다 시니어라고 거기서 그러시는데.
2: 아, 그러세요. 네. 기금 모금을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같이 또 기금도 이렇게.
1: 아니 뭐 저희가 이제 하는 걸 설명하는. 입장이고요.
2: 네.
1: 지금 많이 모금을 해주셨어요. 놀랍게도
2: 네.
1: 2만 불이 넘었어요.
2: 와.
1: 그러니까 벌써 제가 약정 금액이 이제 10만 불이었잖아요.
2: 10만 불 목표.
1: 네. 목표 네. 금액이. 그런데 그거에 벌써 20%를 한 거예요.
2: 와.
1: 네. 그래서 감사하고 그런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차세대들을 조금 보강해서
2: 네.
1: 차세대들하고 방학 때 할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2: 그렇죠.
1: 네, 봉사활동.
2: 네.
1: 네, 그런 이제 그런 플랜이 있어서 차세대들도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2: 네.
1: 특히 7월에는 6월, 7월, 8월 그 세 달 방학 기간에는 저희가 이제 차세대 활동을 좀 많이 할 건데
2: 네.
1: 6월 말, 7월 네, 그 여기 버긴카운티 경찰국을 방문할
2: 네.
1: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 제일이 어떤지, 코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2: 네.
1: 걸 조금 모닝부터
2: 네.
1: 한 2시까지 이렇게 한 해프데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2: 네.
1: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좋고요.
2: 네.
1: 뭐 꼭 학생들은 이제 저희가 차세대 이사님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그런데 관심이 있으신
2: 네.
1: 또 학부모님들이나 또 다른 그냥 일반 분들도 저희가 모시고 한
2: 같이.
1: 20분 정도
2: 네.
1: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에
2: 네.
1: 오셔서 여러 가지 그 좋은 시간도 보내시고
2: 네.
1: 또 등록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차세대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한 어떤 좀
1: 그렇죠.
2: 보람이 있어야 되니까 이 발런티어 몇 시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1: 네.
2: 서티피킷이라든가 이런
1: 네.
2: 게 주어지는 거죠.
1: 저희가
2: 네.
1: 여러 정치인들이 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2: 네.
1: 또 감사장이나
2: 네.
1: 이런 거를 많이 또 저희가 확보를 해서 드리고 있고요.
2: 네.
1: 저희도 또 드리고 장학금도 준비하고 있고
2: 네.
1: 열심히 하시는 학생들은
2: 네. 뉴저지 한인회장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거의 매일
1: 어딘가 있어요 저는
2: 그렇죠. 그 주최하는 행사장에 반드시 나타나시는 분이 서프라이즈 뉴저지 한인회장님이시다라고 하는데
1: 아니 뭐 불러주시면 가죠. 안 불러주시면 뭐 저도 모르나서 못 가는데
2: 네.
1: 불러주시는 데는 열심히 가고요.
2: 네.
1: 어저께 같은 경우에 아 참 좋은 그 주지사님이
2: 네.
1: 호스트를 한 그 에이션 헤리티지 이제 먼트라서
2: 네.
1: 에이시안들을 초청해서 관저로 트렌턴 관저로 초청해서 작은 이렇게 이벤트를 또 열어주셨어요.
2: 마이키 셰롤 뉴저지
1: 네.
2: 주지사.
1: 아 정말
2: 네.
1: 예. 부주지사님하고 같이
2: 네.
1: 저희를 위해서 아주 음식도 네. 예, 맛있는 음식도 보기 드물게.
2: 드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문난 잔치 먹고 먹봐 이거 옛날에.
1: 먹으러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성의죠 네. 그런 게.
2: 그렇죠.
1: 그래서 좋은 시간 저도 보내고 왔고 네. 아, 우리 또 공연도 아, 우리 고전 한국 무용을 또 예, 한국 그 북 네. 공연도 또 어, 팀에서 하시고 그래서 어,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러웠어요.
2: 네. 네. 요즘에 뭐 K문화 우리 한류에 대해서 전 세계가 열광하고 그리고 또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이번 달에 너무나 너무나 여러 곳에서 한복을 입고 이런 우리 전통 춤이라든가 이번 K-POP에 대해서도 관심이 참 많았던 걸 봅니다. 그런데 뉴저지 한인회 그럼 굉장히 뭔가 액티브하고 여기저기서 활동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어디로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볼까?
1: 오셔서 봉사를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도 계셔요.
2: 네.
1: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그러니까 9 to 5는 언제나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2: 네, 사무실이 네. 9 to 5. 네.
1: 언제나
2: 네.
1: 찾아오시고 네. 그리고 전화를 주시면 201. 네. 945-9456.
2: 945-9456.
1: 예.
2: 전화번호 진짜 쉬운데요?
1: 쉬워요. 전화를 주시면, 네. 전화를 주셔서 뭘 원하시는지 말씀하시고, 네. 언제든지 오시면,
2: 네.
1: 봉사도 할 기회도 많고, 또 이렇게 좋은, 의미 있는 일에 같이 동참하실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2: 네. 뉴저지 한인회. 그러니까 지금 봉사라는 건 우리가 꼭 가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회관 내부 공사하는 데 있어서 오셔서 또 손을 이렇게 힘을 보태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문화, 예술, 그죠? 그 중에
1: 그렇죠.
2: 음악, 뭐 활발하게 뉴저지 한인회 중심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듣고
1: 여태까지
2: 있습니다.
1: 이제 한인회가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2: 네.
1: 그런데 그거를 이번 회관 수리를 하면서 네. 여러 프로그램을 조금 제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노래 부르기. 그렇죠?
2: 네.
1: 또 당연히 이제 운동 프로그램도 이렇게 네. 라인 댄스나 좀 가벼운 네.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고 또 생각보다 리타이어 하시고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계세요. 뭐
2: 네.
1: 종이 접기를 하시겠다.
2: 아,
1: 네, 무슨 강연.
2: 네.
1: 어떤 분은 모의 주식 투자를 좀 모여가지고 주식 투자를 좀 연구해 보겠다.
2: 아.
1: 그러니까 뭐. 직접 돈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2: 네.
1: 그래서 이제 그 컨셉을 좀 연구를 하겠다 그렇게 와서 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체성이나 이런
2: 네.
1: 강연을 조금 세미나를
2: 네.
1: 하시겠다 너무너무 그런 분들이 많이 지금
2: 찾아오세요.
1: 찾아오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수리하고 세단장 기념으로
2: 네.
1: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런 문어가 이렇게 저희 문어 언제나 오픈되어 있으니까
2: 네.
1: 오시라고 꼭 말씀드리려고
2: 네.
1: 여러분들도 모시는 거예요.
2: 네. 뉴저지 한인회 지금 사용해온 한인회관 그 21 그랜드 에베뉴 팔레세이드 파기긴 한데 파파 그랜드 아베뉴 20을 큰 건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오른쪽 모퉁이 뒤로 해서 잠만 건물이 있습니다.
1: 언젠가는
2: 그 안에.
1: 좀 앞으로 쫙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회관이
2: 네.
1: 하나
2: 네.
1: 생겼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2: 네. 그래서 지금 첫째 기금 모금, 뉴저지 이제 선거, 예비선거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1: 네.
2: 소식을 많이
1: 네.
2: 듣겠죠.
1: 네.
2: 그 기금 모금 한 분당 100불씩만 해서 일단 10만 불을 목표로 하셨는데 지금 한 20% 모여졌는데
1: 네.
2: 그건 그걸로 건물을 짓겠다라기보다는
1: 네.
2: 지금 현재 혹시 개발에 들어가
1: 네.
2: 있는 건물을 사용하는지라 혹시 나가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문은 열려 있고 오후 3시부터는 시니어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집중적으로 모두 가셔서 즐기실 수는 있고요. 6시부터는 단체장님들도 오시고 유저자님에서 준비한 간단한 음식, 저녁
1: 네.
2: 식사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송미숙, 미셜송 회장님 지금까지 회장 취임하시고 경험하신 일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고 회장으로서 이건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가?
1: 아니, 저는,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건 당연히 회관술이죠.
2: 네.
1: 왜냐하면, 정말 오래된 그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타일을 뜯어냈는데,
2: 네.
1: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버리는데 또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들었어요.
2: 네.
1: 그런 이제 과정에서 저는 아 이런 걸 하면 이렇게 건물이 좀 이렇게 예뻐지고 그래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네. 또 랜로드님은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되니까 뭘 많이 드리는 걸 원하지 않고
2: 네.
1: 이제 그런 게 저한테는 아,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임원들하고 회의하고 했고
2: 네.
1: 모든 분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자.
2: 네.
1: 뭐 그래서 천장까지 다 핫페인트를 칠했어요. 칠했어요.
2: 아,
1: 네. 천장까지.
2: 네.
1: 그래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 했고 계단 같은 것도 저는 맨날 볼 때마다 좀 힘들었어요.
2: 네.
1: 그 타일이 좀 많이 떨어지고 좀 부식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도 다 긁어내고 한 게 저한테는 좀 아무튼
2: 가장 보람이고
1: 약간의 보람이죠.
2: 그리고 그 묵은 먼지와 때를 네. 보니까 그동안에 살아왔던 또 우리의 늦어지 네. 한인회 시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아, 여러분 오셔가지고
2: 네.
1: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뭘 하는지를 조금 와서 내일은 이제 그거를 좀 보고하는
2: 네.
1: 6개월 지금 5개월 지난 거죠.
2: 네.
1: 5개월 동안에 이제 일을 여러분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네. 갖고 싶어요.
2: 네.
1: 그리고 앞으로 하는 거에 여러분들 좀 당연히 동참해 주시면은 이제 감사하겠다.
2: 네.
1: 이런 인사도 좀 드리고.
2: 네. 내일 뉴저지 한인회, 한인회 관이라고는 하지만 이 조그만 공간 내부 수리 공사하고 예쁘게 단장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픈하우스를 갔습니다. 전화번호는 201-945-9456, 945-9456,
1: 예.
2: 201 번호로 해서 9to5에는 사무실에 전화 이렇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해주시고, 내일 그냥 오셔도 됩니다.
1: 네, 당연히 그냥 오시고,
2: 네.
1: 그리고 책상하고 의자도 새 걸로 들여놨어요.
2: 우와.
1: 너무 행복합니다.
2: 네.
1: 어느 분이 또 멋지게 도네이션을 해주셨어요. 이사님 중에 한 분이.
2: 네.
1: 그래서 아무튼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놀러 오세요.
2: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송미숙, 미셸 송, 뉴저지 한인 화장님 내일 오픈하우스에 여러분 초대하시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 감사합니다.
2: 세상의 모든 아침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픈하우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 같지 않아요? 5월은 너무나 행복한 달이어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6월로 향하면 마음의 문도 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K-Radio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6월 초여름 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일요일 아침부터 6월 1일 월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도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진숙입니다. 올해가 반이 가버리고 있는 지금 뭔가 다시 시작한다면 늦은 걸까요? 새해 첫날도 아니고 또 월요일도 아니고 시작은 항상 모든 준비가 끝난 완벽한 순간이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인생의 많은 시작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을 배울 때도, 처음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처음 새로운 길에 들어설 때도 우리는 늘 서툴렀잖아요. 확신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두렵지만 한 걸음 내디뎌서 시작이 된 경우가 더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작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까? 보다는 일단 해보자 하는 마음입니다. 5월이 끝나가고 있는 지금 혹시 오래 세웠던 계획이 조금 흐트러졌더라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혹시 마음속에만 두고 있던 무언가가 있다면 그 첫 걸음을 다시 내딛는 날이 되면 좋겠네요. 투데이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하겠습니다.

플러싱플레이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까지,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펠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를 모십니다. 917-656-7717, 917-656-7717. 젊음 회복 프로그램 펠로유스 써니김 코치.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투데이 잠시 후에 투데이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0: 치즈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험류 수박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1: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0: 778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0: 선출만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팰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2: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3: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2: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3: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2: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3: 866-566-9191, 866-566-9191.
4: 투데이 스토리. 5월 봄이 깊어지는 이 계절은 미국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달이기도 합니다. 바로 AANHPI, 아시안 문화 유산의 달인데요. 낯선 땅에서 새 삶을 일군 우리 이민자들, 언어의 벽을 넘고 문화의 차이를 견디면서 묵묵히 이 나라의 한 페이지를 써온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서게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스토리는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의 권익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스와라고 하죠. 스탠드 위드 아시안 아메리칸스의 대표이자 법률 고문이신 이사랑 변호사님 초대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네, 반갑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변호사님 정말 24시간이 모자라게 살고 계시다는 거를 제가 아는데 네. 일단은 우리 청취자들께 또 인사와 함께 소개 먼저 해 주실래요?
5: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사랑이고요. 레이첼 리. 현재 스탠퍼드 에이션 아메리칸스 스와 줄여서 회장이자 수석 고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 전에 있어서 제가 K라디오 특히 네. 우리 우 국장님 팬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4: 네, 네.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화라고 이게 줄임말인데 네. 수화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오늘 또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네. 그런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일단 근황부터 우리 근황 토크부터 좀 해볼까요?
5: 예. 말씀하신 것처럼 5월이 이제 아시아계 미국인 태평양 섬 주민 그 문화유산의 달이기 때문에
4: 맞아요.
5: 정말 바쁩니다.
4: 그렇죠.
5: 너무 바쁘고 네. 놀 수만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축제하고 즐거움이 많아야 하는 달인데 제가 맞아요.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랄까 네. 좀 열심히 뛰고 있는 네. 그런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누구보다 바쁘게 지금 특히 이 5월을 네. 보내고 계신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거의 반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5: 네.
4: 네. 남은 날들도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5: 네.
4: 지금 수화 우리가 SWAA라고 하는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5: 예, 예. 우선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네. 수화는 이제 아시안 아메리칸 분들 네. 특히 직장과 사회에서 겪는 이런 차별이 아직도 안타깝게도 많잖아요.
4: 맞습니다.
5: 그래서 그거에 맞서서 네. 법적 지원과 권익 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네. 비영리 단체입니다.
4: 그렇군요. 예, 예. 지금 비영리 단체로서 아시안 아메리칸이 겪는
5: 그렇죠.
4: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5: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5월도 네. 항상 이제 뭐 즐거운 마음으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접하고 있긴 한데 네. 올해는 특히 조금 더 어려운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4: 그래요?
5: 예, 그래서 이제 몇 주 전에도 이제 제가 워싱턴 DC로 두 번을 다녀왔어요.
4: 아, 그러셨군요.
5: 예, 첫 번째는 네. 그 여기 뉴욕 상원의원 진리브랜드 상원의원이 주최하신 그 AAPR 정상회의가 있어요. 서밋이라고. 네. 거기서 이제 이민 관련 패널 토론을 하고 왔고요.
4: 네.
5: 그리고 또 몇 주 전에는 그 아시안계 변호인 협회에서 네. 거기를 통해서 이제 캐피럴 힐 또 DC에서 이제 동양인 권익보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스와 기관이 아닌 제 개인 자격으로 다녀온 거고요.
6: 네.
5: 그래서 이제 뭐 이민 단속이나 아니면 네. 뭐 변호인 선임 권리 네. 아니면 언어 이런 소통 지지하고
6: 네.
5: 그럼 뭐 사법부 독립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소재로 정책을 촉구하고 좀 법안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6: 그렇군요. 예. 또 중요한 일을 하고 오셨습니다. 네, 지금 이런 일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개인적으로 우리 변호사님의 어떤 그동안의 경험들이 오늘의 이런 일을 공익적인 이런 법무 일을 하게 된 바탕이 되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5: 네, 누구나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그 이유가 있겠죠.
6: 네, 계기가 있잖아요.
5: 계기를 저도 이제 좀 생각할 기회를 가져봤는데
6: 네.
5: 제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 1세입니다.
6: 그렇죠.
5: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자라면서 이제 어떻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여행도 가끔 가게 되잖아요.
6: 그렇죠.
5: 저희 어머니가 특히 그런 걸 중요시하셨고
6: 네.
5: 그래서 이제 가끔 뭐 그때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든지 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좀 안 좋은 나라들이 이제 네. 주변에 있잖아요.
6: 맞아요.
5: 이제 그걸 보고 좀 경험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어린이 입장에서
6: 네.
5: 왜 우리가 이런 자원들을 나누지 못하지 항상 그런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6: 그랬을 때
5: 왜 의자를 나눠 갖지 못하지 왜 어떤 사람들은 왜 길에서 바닥에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팔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에어컨 있는 그런 가게에서 일하고 이제 왜 그런 상대적인 게 있을까 하고 그런 걸 항상 궁금해하고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6: 그러셨군요.
5: 그래서 이제 국제학 공부 관계학 인터내셔널 네. 릴레이션스 공부를 그래서 하고 싶었어요 항상.
6: 아 그렇죠.
5: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와서 대학 다니면서 그걸 전공을 하게 됐고요.
6: 네네.
5: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불평등을 보고 자란 경험이 아무래도 그 시작점이 되지 않았는가 싶긴 해요.
6: 특별한 네. 어린이였네요. 사실 그런 걸 그냥 무심히 대부분은 지나칠 텐데
5: 네.
6: 아, 왜 그럴까?
5: 그런가요?
6: 네, 네. 의문을 품고 결국엔 지금 이런 일을 또 하고
5: 제가
6: 계시네요.
5: 예, 근데 그게 또 자라면서 또 생각한 게 제가 좀 불의를 네. 보고 못 참는 성격인 것 같아요.
6: 네. 그러니까요.
5: 그래서 법대 가게 된 것도 사실 이제
6: 네.
5: 제가 이민 왔잖아요.
6: 그렇죠.
5: 저희 어머니랑 이제 둘이 왔기 때문에
6: 네.
5: 와서 뭐 언어 장벽이나 뭐 시스템 이런 거 이제 대응을 하면서 이제 금방 또 가장 역할, 대변인 역할, 뭐 통역사 역할을 하게 됐고
6: 네.
5: 이제 법대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좀 필요하신 분들,
6: 네네.
5: 좀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대를 가게 됐고요.
6: 그러니까요.
5: 예.
6: 그렇게 법대를 가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는 대형 로펌에서 또
5: 예.
6: 하셨단 말이에요.
5: 예예.
6: 누가 봐도 정말 좋겠다라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형 로펌에 에서 일하시다가
5: 네.
6: 사실 이렇게 이런 비영리 단체로 선회를 한다는 게
5: 예.
6: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5: 예, 그걸 가게 된 것도
6: 네.
5: 사실 현실적인 이유에서 간 거죠. 대출금, 합비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일단은
6: 네,
5: 네. 네 그게 사실적인 이유예요.
6: 아, 그럼요.
5: 네, 그래서 되니까. 가게 됐는데
6: 네.
5: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 속에서 좀
6: 네.
5: 이런 이렇게. 중요성을 못 느낀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대기업들을 상대로 인지를 했으니까 뭐
6: 네.
5: 캐피털 마켓이라고
6: 네.
5: 뭐 자본시장 증권법 아니면 대기업 상대로 한 고용법 뭐 이런 거를 시작을 했는데
6: 네.
5: 그래도 틈틈이 시간이 날 때 좀 자원봉사랑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좀 충족이 안 됐기
6: 안
5: 때문에
6: 되죠.
5: 마음이 그래서 계속 하고 있다가
6: 네.
5: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잖아요.
6: 그렇죠.
5: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그 동안에 동양인 혐오 범죄 이런 것들이
6: 맞아요.
5: 많았고
6: 네.
5: 또 안 좋은 취급을 받는 거를 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 둘 다 경험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걸 보면서
6: 네.
5: 좀 시급함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이민 단속
6: 네.
5: 요새 이제 좀 많이 심해지고
6: 맞습니다.
5: 있잖아요.
6: 네.
5: 그거에 관련된 불안함이나 불확신한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걸 보고 되게 좀 개인적으로 그게 느껴졌어요. 많이
6: 네.
5: 안 좋은 마음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공익 일을 하면서
6: 네.
5: 만난 그 관계들을 통해서 이 수아라는 기관을 알게 됐고요.
6: 네.
5: 이 기회가 왔을 때
6: 네.
5: 제가 덜컥
6: 네.
5: 아 이게 정말 맞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선회를 하게 됐습니다.
6: 그렇군요.
5: 예, 예.
6: 아까 사실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너무 일도 많고 사실 지금 하나하나 해야 될 게 진짜 너무 많은데도 이거를 놓칠 못하시는 이유가 너무나 즐겁다고 하셨어요. 이 일을 하시면서 보람 있고.
7: 예, 예, 예.
6: 그러니까 하시는 거죠.
7: 그렇죠. 보람이 있고 즐거움인데 그걸 좀 더 하루하루 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6: 네.
7: 몸이 필요한 걸 떠나서 그렇지만 네, 중요한 일이고 일이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리는 것 같아요.
6: 맞습니다. 예. 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화. 이 수화가 어떻게 처음에 설립이 됐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 예, 예. 수화는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그 시점에서 이제 2021년쯤에
6: 네.
7: 아시안 혐오 범죄랑 차별 대우 이런 게 좀 급심해지면서
6: 그랬었잖아요.
7: 근데 네. 그리고 특히 그 애틀랜타 주의 총격 사건,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이제 스파 총격 사건을 계기로
6: 네.
7: 특히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이제 네. 처음에는 아시안 아메리칸의 동등 권리
6: 네.
7: 그런 거를 누릴 수 있게 보호하기 위해 하고 사는 그런 취지로 이제 설립이 됐는데
6: 네.
7: 그 시점에 되게 동양인 그 보호 옹호하는 그런 그룹들이 많이 생겨났었어요.
6: 그래요.
7: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공백을 어떻게 메꾸고 최고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이제 저희가 설립하신 분들이 생각을 하다가
6: 네.
7: 저희 직장 내 누구나 많이 다들 일을 하시잖아요.
6: 그렇죠.
7: 그리고 누구나 어느 시점에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6: 네.
7: 그래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중에서도 직장 내 차별 대우
6: 네.
7: 그런 게 지속적이면서도 또 증명하기 어렵고 또 나날이 겪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마음고생이 심하고
6: 맞아요.
7: 거기다가 또 법적으로는 그런 거를 이렇게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네. 그런 까다롭고 민감한 부분에 좀 더 도움이 되고자 해서
6: 네.
7: 근로 환경이나 뭐 업무 이런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를 도와드리기 위한 기관으로 점점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6: 아, 그렇게 네. 돼서 네. 그런 바탕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군요.
7: 네.
6: 네. 방금 말씀하셨던 아시안 혐오 범죄라든가 특별히 직장 내 차별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다루고 계신지 궁금해요.
7: 네, 그리고 큰 문제고 계속적인 네. 문제이기 때문에
6: 맞아요.
7: 그게 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세 가지 방식으로 크게 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적인 지원.
6: 네. 그러니까
7: 차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이제 저희 웹사이트에 포털이 있어요. 거기에
6: 이렇게
7: 폼이 있거든요.
6: 네네.
7: 거기 리포팅 포털로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그 사건을 뭐 법적 방안이 있을지
6: 네.
7: 아니면 뭐 필요하시면 무료나 저비용으로 대변인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직접 해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법률 대리인을 연결을 해드릴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6: 그렇군요.
7: 예, 그게 첫 번째 법적인 지원이고요.
6: 네네.
7: 두 번째로는 교육.
6: 교육.
7: 인식 높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6: 네.
7: 이 실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법적인 그런 컨셉들을 이렇게 접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바쁘시고.
6: 맞습니다.
7: 어떤 권리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 네.
7: 트레이닝, 워크숍 아니면 자료 등을 통해서 이제 권리 알기 교육,
6: 권리 알기.
7: 속도 말해 이제 Know Your Rights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6: 네네. 네.
7: 최근에 혹시 뉴스에서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고 해석이 되죠.
6: 네.
7: DEI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많이 들리고.
6: 맞아요.
7: 그런 게 이제 정치적인 법적 인식이 변하고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6: 네.
7: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적인 측면에서
6: 네.
7: 그걸 고려해서 규정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그리고 또 기업이나 직장 내에서 어떤 식으로
6: 네.
7: 최선으로 우리 이런 환경,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런 실행 방안을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6: 아, 정말 네.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는군요.
7: 예. 예.
6: 법적 지원, 권리, 교육, 정신건강 지원까지.
7: 그렇죠.
6: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7: 네.
6: 많은 진짜 많은 아시아계의 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7: 네.
6: 네. 그렇게만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 직장 내 차별 제가 그 멤보 실링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7: 네, 네.
6: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의미를.
7: 예예예. 예, 예. 그리고 그 멤보 실링이라는 표현이 이제 네. 글래스 실링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게
6: 네.
7: 비슷한 표현인데 글래스 실링이 이제 성별에 관한
6: 네.
7: 그런 장벽을 뜻하자면은 멤보
6: 네.
7: 실링은 아시안계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이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6: 네.
7: 뭐 일정 뭐 일에서 직급 이상으로 어느 이상으로 승진을 못하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말합니다.
6: 그렇군요.
7: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제 나온 표현이고요.
6: 네.
7: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6: 네.
7: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취업률은 높은데
6: 네.
7: 그 취업 이후에 뭐 승진하는 비율, 특히 임원직이나 관리직 리더십으로 승진하는 비율이
6: 네.
7: 현저히 낮. 있기 때문에 그거를 뜻하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아시안계 분들을 향한 편견이 아직도 있죠. 있습니다. 아. 그게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편견이 뭐 너무 조용하다, 뭐 리더십이 부족하다, 아니면 아. 뭐 그런 편견이 있는 거죠. 동양인 사람들은 뭐 네. 열심히 일만 하고 국제 일을 지키지 않고 그런 게 있잖아요.
6: 네.
7: 그래서 비슷하게 또 model minority라는 그런 편견도 있어요. 그게 이제 모범 소수자라고 하는 개념이긴 한데
6: 모범 소수자.
7: 소수자. 듣기는 좋잖아요. 그렇죠. 모범. 그게 어떤 식으로 이게 펼쳐지냐면. 네. 동양인들이 다른 유색인들 소수자들에 네. 비해서 우월해 성적도 잘 받아 부유하기도 하고 뭐 어려움이 덜해라는 오해를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6: 네.
7: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우리만의 고충이나 저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그런 네. 주장을 할 때 네. 그게 무효시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편견들 때문에
6: 그렇군요. 이게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 네. 확실히 그런 고정관념 뭐 아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더십이나 어떤 카리스마가 좀 부족하다 네. 임원으로 뭐 승진하기에는
7: 그렇죠.
6: 이런 약간의 편견을 갖고 있는 거네요.
7: 그래서 저희 창시자 하시는 네. 분들 중에 하나도 이제 저희 그 경험이 개인적으로 있으셨기 때문에 이 수아 이제 네. 그 직장 내 권리 보호 그쪽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데도 힘을 네. 쓰셨고 네.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지를 못하잖아요.
6: 그렇죠.
7: 너무 개인적인 일이고.
6: 맞아요.
7: 그렇죠. 네. 그래서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아도 너무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6: 맞습니다. 네, 네.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변호사님도 이곳에서 쭉 일하시면서 네. 혹시 그런 약간의 차별에 관한 느낌 이런 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7: 당연하죠. 느낌뿐만 아니라 너무 현저히 보이는 경험도 있었고 이제 제가 최근에 생각해 본 그런 경험에서 이제 뭐 로펌에 있을 때도 아무리 네. 변호사여도 네네. 제가 이제 동양인 변호사가 많지 않잖아요.
6: 그쵸.
7: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들 네. 미팅을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네. 이제 첫 번째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제 도와주기 위해 팀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뭐 종이도 나눠주고 그렇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변호사 팀을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제 소개를 쫙 하는데
6: 네.
7: 제 이름은 빠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변호사가 아니라고 이제 뭐
6: 생각을 한 거예요.
7: 뭐 비서나 뭐 패럴리그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적도 있고 뭐 그런 미팅 환경 바깥에서도
6: 네.
7: 사실 이메일을 하거나 직장 내에서 일을 했을 때는 네. 저희가 이제 그 타이틀 그런 그렇죠. 변호사라는 그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좀 리스펙트를 받잖아요. 하지만 네. 길거리에 나가면 저는 그냥 작은 동양인 여자일 뿐이에요.
6: 그냥 사람들의 눈에는
7: 그렇죠.
6: 또.
7: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 좋은 그런 인터랙션도 많이 있었고 특히 코로나쯤에는
6: 그렇죠.
7: 아니면 뭐 로펌에서 일한다 했을 때 변호사라고 바로 생각을 하지 않고 흔히 받는 그 질문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세요?
6: 그렇게.
7: 그렇지만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은 변호사라고 로펌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네. 어느 분야 변호사세요?
6: 당연히
7: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약간 미묘한 것도 있어요.
6: 그렇군요. 예, 예, 참 예. 많습니다. 우리도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나도 이런 걸 겪었는데 나도 그랬는데 뭐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직장 내의 차별 그리고 이런 뱀부 실링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7: 그렇죠. 할 수 네.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 이제 이 프로그램을 듣고 계신 분들도 이 정보를 좀 많이
6: 맞아요.
7: 나눠주세요. 아시는 네. 분들이랑.
6: 좋습니다.
7: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6: 두 가지요.
7: 기록 그리고 교육.
6: 기록.
7: 교육. 예,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 고용법 아래에서
6: 네.
7: 그 보호가 되는 그런 그 집단들이 있어요. 보호 대상 집단이라고 Protected Class라고 하는데
6: 네.
7: 그걸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인종, 성별, 출신 국가, 장애, 종교 등 이 목록이 되게 깁니다.
6: 아, 그렇군요.
7: 그런 보호 대상 집단, protected class를 바탕으로 한 차별이 금지되어 있어요.
6: 아, 그러면 변호사님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
7: 그렇죠.
6: 제가 잠깐 시간 듣고 와서
7: 좋습니다.
6: 다시 좀 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알겠습니다.
6: 잠시만요.
8: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9: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0: 정준호 변호사
11: 인생의 자기주를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3: 샤인머스켓 포도백당 9불99 시험누수박개당 5불99 노란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1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4: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15: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4: 북유럽?
15: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4: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16: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17: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6: 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수아이죠. 우리 이사랑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 나눠주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직장 내 차별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7: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기록과 교육이고 이제 네. 그걸 말씀드리기 이전에 법적으로 네. 봤을 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6: 네.
7: 그 미국 고용법 아래에서 이제 보호가 어떻게 되냐면 뭐 인종, 성별, 출신장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그
6: 네.
7: 사항들을 근거로 한 차별이 불법이고요.
6: 네.
7: 그렇지만 그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어려운 점은 입증하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그걸 실제로 경험을 하셨을 때 입증하기가
6: 네.
7: 정말 어려운 경우가
6: 그러네요.
7: 많거든요.
6: 네.
7: 예, 그래서 눈에 띄는 소통 없이 특히 이런 직장 내에서는 어떤 뭐 매니지먼트에서 뭐 결정을 내리거나 할 때 그 대화의 제가 일부가 아닐 수도 있는
6: 그렇죠.
7: 거고 뭐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참 증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6: 네, 맞아요.
7: 그래서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기록입니다.
6: 네.
7: 먼저
6: 기록.
7: 차별적인 발언을 들었거나
6: 네.
7: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을 때
6: 네.
7: 최대한 상세하게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뭐 날짜, 시간,
6: 네.
7: 장소, 어떤 말이 오갔는지
6: 그렇죠.
7: 목격자가 있었으면 이름,
6: 네.
7: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6: 네.
7: 최대한 정보를 기록을 해두세요.
6: 네.
7: 그리고 요새는 이메일이나 문자 이런 그런 증거들이 있잖아요.
6: 그렇죠.
7: 그 이후에 만약에 그냥 뭐 말씀을 들었거나 뭐
6: 네.
7: 이런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는 또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6: 네.
7: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혼자
6: 네.
7: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6: 그렇죠. 예. 기록.
7: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 네.
7: 교육.
6: 교육.
7: 어떤 교육이냐면 법적 권리. 그러니까 미국 글로벌 말에 이런 차별 그런 게 방지 금지되었다고 했잖아요.
6: 네.
7: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차별이라든지 그러니까 discrimination
6: 네.
7: 아니면 뭐 harassment 뭐 괴롭힘 뭐 아니면은 retaliation
6: 네.
7: 보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6: 네.
7: 그런 구체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6: 네.
7: 그 정의가 되게 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6: 그래요.
7: 그 법적인 기준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변호사들이.
6: 네.
7: 그래서 그 권리를 알기를 그 기본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직원분들도 뿐만이 아니라 네. 직원분들은 내 권리가 뭐가 있지 내가 어떻게 보호가 그렇죠. 되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용주이신 분들 사장님이신 분들 사업주신 분들도 그런 법적인 리스크를 좀 완화하고
6: 네.
7: 뭐 소송을 좀 방지하고 이런 그런 좋은 점들이 있어요. 네. 이런 교육을 한다는 거가.
6: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혹시 뭐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니고 또 영주권자이든 뭐 비자로 체류 중이든 이런 법적 보호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7: 그렇죠. 그리고 그 법 아래에서 사실 네. 출신 국가도 네. 그 보호 대상 집단의 하나이긴 해요, 사실.
6: 그렇죠.
7: 그래서 네.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직장 내 차별
6: 네.
7: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6: 그렇죠.
7: 체류 신분이 이제 좀 어려우시거나 뭐 불확신하신 분들은 그거 네. 때문에 망설이신다는 걸 알아요. 신고가 네. 어렵고
6: 맞아요.
7: 그리고 거기다가 더불어 언어 장벽이 있으시거나 영어가 좀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그게 서투시거나 말하고 싶지 않으신 경우가 많은데
6: 네.
7: 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는 이민 신분 상관없이
6: 없다.
7: 네. 그리고 다국어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다는 거 특히 그렇죠. 뉴욕에 많아요. 한국인 그렇군요. 기관도 있고
6: 네.
7: 뭐 동양인 변호사 협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를
6: 네.
7: 아시고
6: 네.
7: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이 전문가에게 도움을 맞아요.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을 떠나서
6: 맞습니다.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7: 그렇죠.
6: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서 혹은 용기가 없어서 그냥 참고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괜찮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죠.
7: 그렇죠.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아니면 네. 저희 한국인분들 특히 좀 네. 이렇게 끙끙 앓고 이렇게 좀 참고 그런 게 뭐 미덕이라고 맞아요. 생각하실 수도 있고
6: 네.
7: 되게 혼자 고심하는 그런 문화잖아요. 한이 많고
6: 맞습니다.
7: 그래서 그런 그게 정말 그래서 저희가 소화에서도 그 지원해드리는 그 서비스 중에 하나가 정신건강 지원인 이유가 이런 문제를 접하는 순간이 됐을 때는 사실 좀 늦거나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생소하거나 하시기 때문에
6: 네.
7: 저희가 이제 매달에 한 번
6: 네.
7: 그 그룹으로 네. 모임을 온라인으로 제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현재는 영어로만 하고 있고요.
6: 네.
7: 그래서 이제 뭐 차별을 경험하신 분들 아니면 법적인 그런 절차를 받고 계신 분들
6: 네.
7: 어렵잖아요. 마음이.
6: 맞습니다.
7: 그걸 좀 지지해드리고 싶어서 그걸 네. 매달 이제 전문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 그렇군요. 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에서 오늘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조금 정리하면서 우리 청취자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7: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문화유산의 달이잖아요. 아시안계 그렇죠. 문화유산의 달. 그게 단순히 축제나 뭐 즐기거나 뭐 음식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미국 역사에 특히
6: 네.
7: 얼마나 많은 것을 기여하고 버텨내고 했는지를 좀 기억을 하고 자각을 네네. 하고 인식을 한 다음에 그걸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점들이 있다는 것도
6: 네.
7: 인식을 하시고
6: 네.
7: 만약에 원하신다면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6: 그렇죠.
7: 이제 더 공정하고 나은 삶을 이제 물려줄 책임이 있잖아요.
6: 맞습니다.
7: 그런 책임감을 좀 자각하게 되는 달인 것 같아요.
6: 맞아요.
7: 그래서 이제 듣고 계신 분들 열심히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다는 걸 아는데 혼자가
6: 네.
7: 아니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6: 네.
7: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침묵하지 마시고
6: 맞습니다.
7: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하신
6: 네.
7: 용기를 가지시고 차별이
6: 네.
7: 계속되는 걸 방지할 수 있게
6: 네.
7: 목소리를 내는 거
6: 네.
7: 저희 커뮤니티 전체를 위해서 하는 네. 것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영리단체 소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연락을 하면 좋을까요?
7: 네, 저희 웹사이트가 좀 길긴 한데요.
6: 네, 천천히 알려주세요.
7: Stand with Asian Americans.
6: 네.
7: Stand with Asian Americans. 아시안계 미국인과 함께 서자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6: 네.
7: standwithasianamericans.com으로 방문을 하시면 되고
6: 네.
7: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접수 양식이 있고 아니면 이메일로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hello@standwithasianamericans.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6: 네.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오셔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WAA라고 혹시 이렇게 치면 그래도 나올까요?
7: 네, 나오긴 해요.
6: 아,
7: 네. 한 두 번째 정도 나옵니다.
6: 네, 그렇습니다. 아, 앞으로도 정말 우리 레이첼 리, 이사랑 변호사님 그 열정과 노력이 열매 맺기를 진짜 기대를 하겠습니다.
7: 감사합니다.
6: 네. 오늘 수화죠. 비영리단체 수화입니다. 대표이자 법률 고문이신 이사랑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7: 네, 늘 감사합니다.
6: 네, 고맙습니다.

네, 황가람이 부른 나는 반딧불이었습니다. 한동안 국민 위로송이다라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그런 노래였어요. 반딧불이. 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시안 문화 유산의 달인이만큼 오늘의 그 역사를 잠깐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2명, 102명의 용기, 하와이 이민 1세대의 이야기인데요. 1902년 12월 22일 인천의 제물포 항구 121명의 조선인들이 낯선 배에 올랐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보따리 하나, 그리고 살아보겠다는 의지 하나.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신체 검사를 통과한 102명만이 미국 상선이죠. 갤리코에 최종 탑승을 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이요. 바로 하와이. 그리고 그들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식량과 또 일거리를 찾아서 떠나던 그런 시절이었죠. 하와이의 농장 회사는요. 사탕수수 밭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모집을 했고요. 그들은 하와이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 이 말 하나만을 믿고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굉장히 냉혹했죠. 새벽 4시 30분에 사이렌 소리, 윙 하는 그 사이렌 소리에 기상을 해서요. 하루 10시간 동안 아주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그 루나라고 불린 농장 관리인들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가죽 채찍도 들고 다녔다고 해요. 노동자들을 감시를 한 거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또 아는 사람도 없는 정말 그야말로 낯선 땅. 호놀룰루에 도착을 했을 때는 17명이 질병으로 송환을 당하고요. 결국에는 86명만이 또 최종 하와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고생고생해서 번 돈을 독립자금으로 지원을 하거나 또 직접 독립운동에 나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1909년에는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국민회를 조직하고 또 교육과 실업 발전에도 힘썼습니다. 낯선 땅이었지만 내가 조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120년 정도가 지난 지금 우리들은 또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혹은 새로운 기회를 잡고자 여러 가지 이유는 달라도 낯선 땅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그 마음은 그 옛날 그 86명과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버텼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잘 버티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또 그 미국 연방정부도 상하원의 결의로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공식 제정을 했잖아요. 그날이 바로 이 갤리코가 호놀룰루에 도착한 날입니다. 이민을 한다는 건 정말 용기인 것 같아요. 오늘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나만의 이 용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살면서 용기가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역사 속 한 장면으로 찾아올 텐데요. 조금 뭔가 지금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용기 한번 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행복한 마음으로 이 노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멜로망스가 부르는 해피송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투데이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백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네, 소개를 좀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투데이,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늘 같은 날 같지만 새날입니다. 오늘도 새날, 새아침,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좋은 말이에요. 늘 같은 날 같지만 새날입니다. 그렇죠. 하루하루 달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빨리 갈수록 우리가 나이듦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좀 도움이 안 되는 말, 없어 보이는 말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뭔지 아실까요? 뭔지 아세요? 3위는 돈자랑입니다. 아, 이거 좋아하는 사람 진짜 없죠. 돈자랑하는 거. 뭐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내가 뭘 샀는지, 예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왕년에 내가 이러면서 자꾸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막 부럽다라기보다도 오히려 그런 말을 자꾸 하는 분들은 조금 거리를 두게 되죠. 왜 그럴까요? 정말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뭐 굳이 그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갈수록 돈을 막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 저분은 좀 뭔가가 초조하구나.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읽힌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세 한탄이래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말. 뭐 물론 힘들죠. 힘들고 가끔 그런 말을 쏟아낼 수는 있어요. 친한 분들께. 그렇죠. 언제나 뭐 괜찮다고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슬슬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감을 해주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만날 때마다 한숨만 쉬고 신세 한탄만 하는 분들은 이제 위로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그 관계를 빠르게 식혀버릴 수도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아프다는 말도 매일매일 하면은 그거 안 통한다는 거 아시죠? 1위는 바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이래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거는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죠. 난 원래 이래. 노력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분들 옆에는 사실 대화하기가 좀 어렵지 않죠. 내가 좀 잘못했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난 원래 그래.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태도를 만든다고 하죠. 오늘 하루도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 투데이 헤어지기 싫지만 또 저는 물러가야 되네요. 내일 다시 좋은 내용으로,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소식, 궁금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우진숙의 다정한 목소리 타고 K라디오

0: 무료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이고

0: 매일 아침 11시에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각성. 나 한국에 있을 때도 정치에 관심 없었어. 미국에 와서 선거? 에이,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유권자의 권리를 꼭 행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민주당 시장 예비 선거에 우리 민석준 후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생각보다 마이크가 꽤 머네요. 거의, 네, 좀 가까이 사용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K라디오가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K라디오 라이브 혹은 유튜브에서 K라디오 데일리를 검색하시면 딱 민석준 후보의 얼굴을 보실 수 있는, 워낙 음성은 많이 들었는데 얼굴은 사실 저 오늘 처음 뵈가지고요.
1: 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0: 네. 이렇게 후보로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주변 분들이 어떻게 인상이 좋다, 뭐, 아, 참 믿음직하다, 어떤 얘기들 많이 하세요?
1: 잘생겼다는 표현보다는 복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0: 네. 실제로 복스러운 일도 많으셨나요?
1: 네. 그럼요.
0: 자, 일단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인데 이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 예비선거는 뭐고 본투표는 뭐고 뭐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미국에서는 뭐 저희 팰리세이드 파크도 그렇지만 미국 전역에서는 당내 선거라고,
0: 네,
1: 민주나 이제 공화나 이제 당내 결정의 후보자를 정하는 선거를 먼저 치르죠.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예비선거라고 칭하고, 이제 본선거로 올라가게 되는 후보와 이제 11월 달에 공화 민주 싸움을 이제 하는 선거가 치러지죠.
0: 네.
1: 본선거로.
0: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는 민주당 우세 지역 맞죠?
1: 그렇죠. 예. 네.
0: 그러면은 이번 예비선거에서 이제 후보가 딱 되면, 민주당 시장 후보가 되는 순간 거의 게임이 끝났다고 봐도,
1: 뭐 자만하고 싶진 않지만 예, 많이들 그렇게들 생각해 주세요.
0: 네. 네. 지난 1월 21일에 이제 내가 후보로 출마를 하겠다 선언하셨거든요. 그간 네, 4개월 지났는데 그 여정 어떠셨어요?
1: 4개월, 120일간의 여정이 이제 곧 막을 내리는데,
0: 네,
1: 길지도 짧지도 않은 그때 순간순간, 이게 항상 틀린 것 같아요.
0: 네.
1: 오늘은 길었던 하루다. 오늘은 짧았던 하루다. 이런 식으로.
0: 네. 뭐 물론 이 후보자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잘 견디셨어요?
1: 네, 뭐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또 마음적으로도 의지도 되고 사실 이제 주변에 지지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끝까지 올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여정이지 않았나.
0: 네. 네,
1: 쉽습니다.
0: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이 한인들이 굉장히 밀집해서 옹기종기 잘 모여 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 팰리세이즈 파크는 뭐 전

0: 집적이기 때문에 또 한인 사회에 어떻게 하면 또 더 기여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어떤 차세대 양성과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한인 사회를 조금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리더의 자리지 않는가 싶습니다.
1: 네. 네. 현시 의원이시기도 한데 이제 시장 후보로 도전을 하시는데 왜 내가 이 시장이 돼야 되겠다 마음 먹으셨는지.
0: 첫째로 이제 이 선출직들도 사실 봉사 직급이거든요.
1: 네.
0: 예, 봉사를 하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어떤 일반적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한인 사회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1: 네.
0: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또 소통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이제 출마하게 되었죠.
1: 네. 시의원으로서 이제 현직에 있으면서 그 문제들이 눈에 띄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쩌면 더 발빠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예, 광고를 듣고 와서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민석준 후보의 정책들 그리고 이야기들을 낱낱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주 예비 선거는 지난 26일부터 예, 조기 투표가 시작이 됐거든요. 31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기 투표소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일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당일 6월 2일 못 가신다면 미리 예, 조기 투표로 꼭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과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재고. 여기에 팁이 없답니다.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과 국수집 718-799-0885.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해서 스페셜 세일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헬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4: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3: 헬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4: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5: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스 박 시장 존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6: 요즘 여행 다들 비슷비슷하지 않아?
7: 그래서 나는 남미로.

0: 간다. 프론투어 코스타리카 5박 6일 럭셔리 힐링 여행. 천연 온천 호텔 2박 10대 우림 액티비티까지. 이게 바로 완벽한 힐링 코스지.
1: 코스타리카? 완전 재충전 여행이네. 근데 남미 하면 페루가 빠질 수 없잖아.
0: 맞아. 페루 7일과 8일 완전 일주야. 마추픽추, 무지개산, 소금광산, 쿠스코, 리마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
1: 우와, 남미를 통째로 돌 수 있네.
0: 게다가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투어까지 한 번에 예약 가능해. 이번 겨울 남미가 나를 부른다.
1: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프론투어.
3: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4: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3: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이용 유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6: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생활 백성.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민주당 시장 예비 선거 민석준 후보와 함께하는 라디오 생활 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민석준 후보, 지금은 이제 예비 선거에서 민주당 시장 후보지만 그 이전에는 시의원이었고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2: 그렇죠.
1: 네, 그때도 미국에 살면서 정치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투표는 꼭 하고?
3: 관심은 사실 선출직이 되고 이쪽 이제 정치에 이제 어떤 관심이 생기면서 네. 사실 아, 이 한 표 한 표 선사한다는 게 어떤 성장에 있어서
1: 네.
3: 특히 말하자면 이제 한인 사회의 성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느끼게 되었죠.
1: 네. 네. 예비 선거하러 가셔서 여러분 민석준 후보입니다. 이 민석준 이름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일단은 선거에 출마하게 된 가장 큰 계기랄까요? 이유 있을 것 같아요.
3: 가장 큰 계기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했어요.
1: 네.
3: 사실 펠팍 안에서만 얘기를 하자면은 다른 데도 그러겠지만 주민이 이해하고 납득이 돼야지
1: 네.
3: 그거를 행정을 해도 속히 말해 저희가 티가 난다고 하잖아요.
1: 네.
3: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주민이 알아야지만 참여할 수 있고
1: 네.
3: 또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해야만 이제 뭐든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 네.
3: 그게 가장 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일단 그 플레이스테이지 팍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을 주민들이 그냥 잘 모르도록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문제시하신 것 같아요.
3: 네, 네. 제가 시의회에서 이제 행정을 다룰 때도 느끼고 있었지만 후보자로 나와서 이제 요즘에는 많이 소통을 하잖아요.
1: 네.
3: 사실 주민들하고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더더욱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모르시고 계시구나.
1: 네. 한인 커뮤니티도 한인분들하고 더더욱 소통이 잘 되겠죠. 우리 한인 후보였기 때문에
3: 네.
1: 소통할 수 있는 시장 후보입니다. 민석준 후보고요. 팰리세이즈 파악의 문제 중에서 이게 진짜 제일 큰 문제다. 하나만 딱 골라주신다면?
3: 재정입니다.
1: 재정 문제.
3: 네.
1: 네. 좀 짚어볼까요? 어떤
3: 네.
1: 문제가 있길래?
3: 얼마 전에 있었던 재정 초과 문제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세금. 왜냐면은, 제가 어디든지 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실, 타운의 행정은,
1: 네.
3: 일반 비즈니스처럼 보시면 안 돼요. 당연히 이제 비즈니스지만, 저희는 이제 정확하게 납세를 걷어들여서 이번 달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1: 네.
3: 분기별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래서 1년 예산이라는 걸 산출을 저희가 하잖아요.
1: 네.
3: 그래서 1년에 요 정도 쓰겠다라는 계산법이 나오거든요.
1: 네.
3: 그리고 진짜 긴급으로 써야 될 돈도 저희가 그걸 예산 안에 넣어놓고서는 만약에 긴급으로 돈이 더 필요하면은 긴급으로 써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다 예산 가능한 부분들을 예산으로 저희가 잡아요.
1: 네.
3: 근데 얼마 전에 77만 5천 불 회계연도 끝날 때쯤 해서 재정 초과죠, 사실은.
1: 네.
3: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돼요, 사실상.
1: 이 네. 재정 초과가 발생하면 결국은 한인들이 세금으로 메워놓아야 되는 건가요?
3: 네, 한인뿐만이 주민들. 아니라 펠팍 주민들이
1: 네.
3: 모두 전체가 세수를 나눠서 이제 또 다시 내년, 현재 26년도,
1: 네.
3: 27년도 세수 안에 이제 녹여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1: 네.
3: 네.
1: 심각한 문제인데 한인들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3: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책임의 의무고 또 어떤 리더의 의무고 또 알려야 된다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1: 네. 네. 일단은 팰리세이즈 팍이 당면한 문제는 재정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시장이 되면 투명하게 철저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3: 그럼요.
1: 네.
3: 네.
1: 어떤 식으로 그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3: 우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안은 저희가 항상 얼마를 써야 되는지 예상을 하고 예산을 산출하지 않습니까?
1: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죠.
3: 예상을 네. 할 수 있는 금액. 그러면은 주민들이 그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이 돼야 돼요.
1: 네.
3: 설명이 되면서 저희가 또 시 자체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1: 네.
3: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 매년 그런 것들이 틀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네. 올해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뭐 올해는 이만큼의 예산을 가지고선 저희가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은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1: 네. 네.
3: 같은 사업을 해도.
1: 네. 네. 현 행정부 재정 문제에 대해서 뭐 의회 승인도 있었고 예산위원회가 뭐 함께 책임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3: 네.
1: 후보님 입장은 어떠세요?
3: 뭐 말 그대로 의회의 최종 승인과 또 이제 뭐 파이낸스 커미리 한마디로 금융당국의 이제 의원들이 앉아있는 커미리거든요.
1: 네.
3: 시의회의 최종 승인은 의원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의원들이 하는 게 맞고 대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거나 찬성표를 이제 던지는 거거든요.
1: 네.
3: 요 재정 초과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12월 달에 재정 초과가 났는데 저하고 저랑 같이 이제 현재 선거를 치르시는 원희봉 의원님은 반대표를 던졌어요.
1: 네.
3: 이유는 뭐냐면은 11월 달에 추가 조치로 필요하다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같은 품목에 아이템이 한마디로 12월 달에 초과됐다라고 돈을 긴급으로 편성을 해달라는 거는
1: 네.
3: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 11월에 통과시켜줬는데 네. 12월에 다시.
3: 네, 네, 추가로. 정확하게 11월 달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8만 3천 불을 같은 카테고리 안에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1: 네.
3: 써야 된다고. 근데 12월 달 회계연도가 끝나는 해에 어떻게 또 그 같은 품목이 재정 초과가 났다고 편성을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1: 시간적으로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3: 네,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말 그대로 내부적인 문제인 거죠.
1: 네. 네, 정확하게 납득할 수 없는 초과분이었던 거네요.
3: 네, 그래서 반대표를 던졌고 뭐 말 그대로 반대 안 하시는 의원들 내부는 통과를 시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1: 네.
3: 결국 뉴저지 정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합법적이지 않았다고.
1: 끝에 네 다시 한번
3: 네. 네.
1: 후보님께서 지금 풀타임 CFO 또 정기적인 재정 보고 내부 통제 시스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조금 쉽게 풀어서 내가 시장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실행을 해보겠다
3: 네.
1: 설명해 주십시오.
3: 재정은 가까이에서 지켜보거나 이제 그걸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3: 말 그대로 저도 저희 집에 가장이잖아요. 가장이면은 뭐 몰기지가 얼만지 뭐 유틸리티가 얼만지 뭐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을
1: 꿰고 있어야죠.
3: 꿰고 있어야 된단
1: 네.
3: 말이에요. 근데 깨고 있지 않다라고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1: 그쵸.
3: 늦게 내거나
1: 어떻게 돈이 생길지 모르고
3: 예, 레이피가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최고 금융당 담당하는 이제 실무자는
1: 네.
3: 저희가 상주하는 실무자로 놔둬야 돼요.
1: 풀타임으로
3: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선 제일 먼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질문을 또 하나 펼쳐보겠습니다. 펠팍 한인타운 상업지역 등등 21 그랜드 에비뉴, 15 그랜드 에비뉴 등등 대형 개발 문제에 대해서 후보님이 굉장히 강하게 우려하고 있던 말씀이죠. 근데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개발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요거 조금 풀어주시죠.
3: 네. 지금 21 그랜드, 뭐 15 그랜드 지금 현재 뭐 대형 개발이 이제 펠팍에
1: 네.
3: 가장 큰 이슈로 저희가 이제 직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캠페인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것들은 뭐 현재 뭐 법원에 의해서 저소득층 아파트 관련된 법원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를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제 행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1: 네.
3: 근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언제 알았냐 이거예요. 사실상.
1: 몰랐던 건가요?
3: 갑자기 이런 부분들 가지고 주민들한테 법석
1: 네.
3: 이거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1: 의무다.
3: 어쩔 수 없다.
1: 네.
3: 라는 거는 정말로 무책임한 거거든요.
1: 네.
3: 그래서 개발에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부분보다도 주민들하고 소통 이후 일정 기간을 갖고서는 뭐든지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수렴해서
1: 네.
3: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더 쉽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도 이해하기도 쉽고.
1: 네.
3: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고 또 지금 문제가 많아요. 사실상 이 개발 네. 관련돼서. 그래서 넘어야 될 산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1: 구체적으로 네.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3: 뭐 지금 DOT 한마디로 저희 트래픽 그 문제도 있고.
1: 네.
3: 왜냐면은 뭐 대형 개발이 이제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은 뭐 저희가 바로 그쪽이 이제 주민 거주 지역하고 바로 맞닥뜨려 있거든요.
1: 네.
3: 그 부분에서 그러면은 현재도 뭐 계속 뭐 트래픽 때문에 문제지만 이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완공되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 더하면 더하지 사실 뭐 줄어들진 않거든요.
1: 네.
3: 트래픽이나 이런 문제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 사시는 길로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가.
1: 네.
3: 그때 정말 문제가 직면되는 거예요.
1: 큰 문제가
3: 네.
1: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3: 네.
1: 없는 상황이다.
3: 네. 그래서 저희 행정도 그렇지만 주민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수렴이 되고 적용이 됐는지
1: 네.
3: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서는 개발도 이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차후에 있을 개발건들 이런 것들을 주민 참여하는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끌고 나가야 됩니다.
1: 네. 대형 개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테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라든지 뭐 문제가 생길 텐데 그거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는 게 전혀 없이 진행이 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3: 네. 맞습니다. 네.
1: 그래서 우리 민석준 후보가 실장이 되면 꼭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3: 네.
1: 예, 행정을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3: 네.
1: 30년 파일럿 또는 장기 세금 감면 개발 이게 주민들한테 어떤 부담이 저는 일단 30년 파일럿 이게 뭐지? 라는 생각했거든요.
3: 특유의 이제 뉴저지의 파일럿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뉴저지 개발사들의 어떤 페이버를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1: 시범 운행 이렇게 보면 되나요?
3: 시범 운행이라는 표현도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은
1: 네.
3: 지금 이런 대형 개발들이 세대수가 전부 다 렌탈입니다. 렌탈.
1: 아, 판매는 아니고
3: 네.
1: 렌탈로.
3: 네. 네. 렌탈인데 렌탈이 몇 프로 입점이 됐는지
1: 네.
3: 주민이 들어와 사는지 예를 들어 1000세대 중에 300세대만 들어오면은 저희는 이 개발업자는 건물에 대한 또 이제 입주된 부분에 대한 퍼센테이지만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1: 아, 1000세대를 지었을지라도 얼만큼 렌탈이 됐냐 그 부분만 세수를
3: 그렇죠.
1: 받도록 돼 있다고.
3: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들은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뭐 2% 세금이다. 뭐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0만 불이면 2%면 2만 불이 세금인 거예요.
1: 네.
3: 그런 분들이 똑같은 레이트를 적용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 렌탈 프로퍼티 한마디로 개발되어 있는 그 세수에 관한 거는 그 퍼센테이지 레이트이 별도로 적용이 돼요. 한마디로
1: 네.
3: 다른 세수법의 레이트인 거죠.
1: 그러면은 네. 개발자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나요?
3: 뭐 그렇게 보시면은 되죠.
1: 네. 네. 결국은 그럼 주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거고.
3: 그렇죠. 왜냐면은 네. 건물은 지어놨고 저희 펠팍 안에 개발이 돼 있는 건물이고
1: 음흠.
3: 근데 그 건물에 100세대가 들어왔는지 30세대가 들어왔는지 1000세대가 들어왔는지 상관없이 저희는 저희 퍼블릭 서비스를 한마디로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3: 한마디로.
1: 네.
3: 뭐 상하수도 빠져나가는 그런 금액도 저희가 측정이 돼 있거든요. 카운티에.
1: 네.
3: 그다음에 뭐 쓰레기 치우는 거 이런 것들. 거기 한 사람 산다고 쓰레기 차 안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1: 그럼 안 되죠.
3: 네. 네. 1000세대 산다고 뭐 더 줄여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 네.
3: 그런 기본적인 이제 비용들인 거죠. 예. 네.
1: 상대 측에서는 모든 개발이 타운의 세수를 가져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후보님은 꼭 그렇진 않다는 거잖아요.
3: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세세하게 나눠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1: 따져보면
3: 네.
1: 예. 그냥 개발은 세수를 끌어들인다 이렇게만
3: 네.
1: 크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따져보면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3: 네, 저희는 일반 주민한테 2% 걷는데 그러면은 저쪽 개발하는 그 부지에 예를 들어서 0.4%로 레이트를 가져온다. 그러면 동등하게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3: 그것도 받아온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1: 네. 후보님이 왜 이제 주민 참여, 투명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누누이 강조하는지 납득이 되네요.
3: 네.
1: 네. 자, 다음 질문을 또 하나 펼쳐보겠습니다. 아, 최근 그 선거 과정에서 협박성 문자, 뭐 비방성 전단, 또 개인정보 공개 문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 이게 사실 처음 뵙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이런 문제들 궁금합니다.
3: 뭐 절차대로 뭐 대응은 제가 하고 있고 뭐 선거위원회나 뭐 말 그대로 엔젤렉 커미셔너 네. 선거법 위반 이제 커미셔너 이런 데다 보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고를 했고요.
1: 네.
3: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저희가 이제 저희 변호사가 이제 이건을 가지고서는 정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1: 그렇게 네. 이제 절차를 통해서 대응을 하면서 심리적인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세요? 괜찮으세요? 뭐 자, 일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편안하십니까?
3: 뭐 주변에서 이제 각 이제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 또 상대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피곤해들 하세요.
1: 네.
3: 그렇지만 이제 어찌 됐건 뭐 벌어진 상태고 그걸 가지고서는 더 왈가왈가 뭐 지금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사실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대응하고 있고 저뿐만 뭐 저도 뭐 그거를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네. 절차를. 예.
1: 참 처음에 이제 뭐 협박성 문자를 받았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되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3: 놀랬죠. 예. 이게 뭐지? 이게 뭐 하는 것일까? 예. 과연 이게 현직 리더한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건가? 라는 부분에 많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1: 네.
3: 당황스러웠죠. 예.
1: 하지만 어쨌든 절차를 통해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그냥 무던히 예.
3: 네.
1: 네.
3: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 네. 네. 자, 오늘은 저희 그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의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 민석준 후보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민석준 후보에게 궁금하다. 나 이거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 이런 게 있다면 카톡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전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Radio US 친구 추가하시고요. 언제든지 생방송 중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인 민석준 후보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민 후보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3: 그럼요. 네. 뭐 저야 뭐 지금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 투표 참여가 가장 키고 그거를 네.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네.
3: 그래야지 저희 한인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기에 어떤 조금 부분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 네.
3: 꼭 참여 좀 부탁드린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 한인 커뮤니티가 잘 운영이 되고 또 잘 살아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 투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3: 맞습니다.
1: 네. 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 잠시 후에 입으로 자리 옮겨서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2: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4: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사 716-350-4199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 후보 민석준 후보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을 살짝 드리긴 했었어요. 협박성 문자 뭐 이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 당시에 이제 받으신 문자 내용들이 보면 상대를 파괴하겠다 이런 협박성 멘트가 네. 담겨 있고, 그다음에 사법제도를 무기화한 협박, 또 정치적 보복 협박,
1: 네.
0: 뭐 그리고 나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나요?
1: 아니요, 해명은 없었고, 뭐 일반적으로 뭐 저희 이건을 가지고 저도 기자회견을 했지만
0: 네.
1: 그거에 대해서 벌써 이제 기사도 실렸고 뭐 매체 여러 언론을 통해서, 근데 뭐 다 돌아오는 답변은 뭐 따로 의견을 내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해명도 없고 뭐도 없고, 사실 이게 명백한 본인의 어떤 그 문제거든요 이게.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0: 예전에 그 선거 포스터 홍보물 그 훼손한 사건도 있었는데
1: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뭐 그걸 다시 이제 또 얘기하자면은 지금 포스터 훼손권도 일반적으로 본인이 아니라 다른 그 캠프를 지지하거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했다라고 그러면은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본인 후보자고.
0: 네, 본인이 네, 직접.
1: 본인이 직접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잠깐 뭐, 제정신이 아니었다? 뭐, 네. 컨트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리더의 어떤 자질이 정말 이런 건가. 그런 거를 이제 의심이 들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협박성 문자도 아침 대바람에 7시 50분인가?
0: 네.
1: 문자 단체로 그렇게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선도 왜 이러지? 왜 이게 또 뭐 갑자기 난리가 이렇게 부릴까 아침서부터.
0: 네.
1: 뭐 그래서 뭐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뭐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서는 뭐 과장된 얘기로 뭐가 그쪽 캠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이.
0: 아 네. 네.
1: 그래서 그거를 알고서는 이제 발끈해서 했다고 하는데 뭐 정확한 사유는 저도 뭐 네. 네. 왜 그랬는지 해명이 없으니.
0: 네.
1: 네.
0: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상대 후보자 현직 시장이 공식 보로 레터헤드를 사용해서 주민들한테 입장문을 보냈다.
1: 네. 네,
0: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뭐 말 그대로 저희 타운의 어떤 공식 폼이죠. 한마디로 레터헤드가 들어가 있고.
0: 네.
1: 그거는 주민과의 어떤 소통을 위한 이제 방식이거든요.
0: 공식 문서라는 거죠.
1: 공식 문서죠. 네. 예. 근데 그런 문서를 뭐 이제 주변에서 많이들 보내와 주셨어요.
0: 네.
1: 어떻게 이거를 개인의, 캠프에 어떤 욕심을 더해서 쓸 수가 있냐. 요즘 최근 논란이었던 무슨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만 5천불의 재정에 대한 문제, 뭐 지금 뭐 잉여금에 대한 문제, 세수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마치 시에서는, 반박하는 것처럼 우리 시는 그런 후보들이 얘기하는 거. 한마디로 저와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님이 얘기하는 것들을
0: 네.
1: 반박하는 듯이 거기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듯이 이제 써서 내보낸 거거든요.
0: 네.
1: 이거는 주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어떤 공정선거에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네. 하면 안 되고.
0: 주민들한테 이제 그 입장문을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를 사용해서 보냈을 때는 주민들 입장에선 진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뭐가 사실이지 이렇게.
1: 그럼요. 네. 네, 여기 뭐 아실만한 주민들은 왜 이 선거 관련된 비방이든 공방이든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0: 네.
1: 그거를 왜 타운의 실 한마디로 타운의 공직문서를 써서 그거를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냐. 그러면은 이 돈은 누가 냈느냐. 이
0: 네.
1: 포스티지는. 그리고 이 페이퍼와 이 어떤 사용된 이제 인권은 어떻게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이 되었냐. 저희 선거법에 의하면은 모든 선거 홍보물은 저희가 밑에 pay for by라는 그 캠프에 관련된 그 부분들을 명시를 해야 돼요.
0: 네.
1: 그러면은 이 공식 문서는 선거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충당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이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게
0: 네.
1: 이 정식 뉴저지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런 게
0: 네.
1: 그런 것들도 사실 아무런 표기가 안 돼 있고 또 그런 걸 출처가 어떻게 됐는지 한마디로 컨트리뷰션과 익스펜디처에 정확히 남겨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없고 그러니까 네. 문제 소지가 굉장히 커요. 이게 그래서 선거위원회 저희도 지금 이거를 보고한 상태고요.
0: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 측에서는 어떤 해명 역시 없나요?
1: 없죠. 네. 네.
0: 자, 후보님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뉴저지주 동서로 가로지르는 간선도로 맞죠? 네. 루트 46, 네. 소음벽, 그 다음에 공공장소 CCTV, 실시간 민원 처리 앱, 이런 거 좋네요. 의회 실시간 번역, 솔깃합니다. 이런 정책들 공약으로 지금 내세우고 계신데 어떤 공약들인지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46번은 저희 타운을 가로지르는 아주 큰 이제 도로거든요. 사실 네. 저희 게 아닙니다. 46번
0: 아,
1: 도로가.
0: 네.
1: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가가오 방문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민원이 제출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가로지르는 길에 있는 저희 주민들. 주민들이 말씀하시기에 아, 뭐 트럭이 다녀서 힘들다. 왜냐면은 바로 조지 워싱턴 다리를 넘는 그 다리예요. 저희
0: 네.
1: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민들과 함께 현 정부가 그 의견을 수렴해서 요청을 해야 돼요. 저희가 당장 뭐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0: 네.
1: 주민과 소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중에 500세대가 그걸 원한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서는 뉴저지 정부와 카운티와 소통하는 거예요.
0: 네.
1: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0: 민원을 네. 일단 모아서 의견을 그렇죠. 수렴해서 그 의견을 대표해서 전달하는 거군요. 정부.
1: 그럼요.
0: 네. 네.
1: 그래서 주민과 정부가 같이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모든 지자체국이나 이제 뭐 뉴저지나 정부에서 그런 거를 수렴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0: 네. 네.
1: 부담을 줘야죠.
0: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단 그야말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소통
1: 네.
0: 통로가 되겠다는
1: 네.
0: 말씀이고요. 공공장소 CCTV 이거는 미국은 좀 사생활 보호 때문에
1: 그럼요.
0: 쉽지 않다 얘기 들었거든요. 이거
1: 네.
0: 어떤 정책일까요?
1: 저희 타운에서 뭐 저희 시청도 그렇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주차장,
0: 네.
1: 또 공원 이런 것들을 많이 이 타운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뭐 이 저희가 마니터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안 돼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공공장소이지만 저희 시에서 관여해서 조금 안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그런 거로 이제 제가 또 내놨죠.
0: 네. 네. 뭐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지만 그래도 공공장소에서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나가 보겠다는
1: 네.
0: 정책이시고요. 실시간 민원 처리 앱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실시간으로 다 받으실 수 있겠어요?
1: 저희가
0: 네.
1: 지금 현재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상.
0: 네.
1: 근데 이제 바뀌는 속도보다도 저희가 얼마만큼 그 바뀌는 속도를 체감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도 이제 어떤 리더에 대한 책임감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많이 바뀌어가는 세상에 저희가 이제 AI 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그리고 차세대들이 조금 더 인볼브 할 수 있고 그 인볼브 된 걸로 저희 1세대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0: 네.
1: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지금 앱 만들기 너무 쉽고 그다음에
0: 네.
1: AI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쉬운 세상이에요. 점점점 지금 1세대 분들도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웹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 자체 앱을 통해서 뭔가 제출도 할 수 있고
0: 네.
1: 그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주민이라면은 내 계정을 갖고 그 앱에 로그인이 가능한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세금을 냈고 뭐 어디까지 뭐 반영이 됐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어떤 안정된 앱을
0: 네.
1: 구축을 하는 게 이제 제가 하나 하고 싶은 네.
0: 네.
1: 그런 겁니다.
0: 실시간 민원 처리 앱이 만들어지면 내가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돼가고 있는지도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고
1: 그렇죠.
0: 속 시원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리고 의회 실시간 번역 이거는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다 보여주겠다 이거죠?
1: 네. 이게 얼마 전에 뭐 언론사에서도 다뤘지만 이제 뭐 몇 타운이 공개 의회를 하냐 아냐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0: 네.
1: 그런 거를 한번 기사로 다룬 적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현전이 퍼센테이지가 낮더라고요. 이 지금 뭐라 그럴까 그거에 동의하는 의회가. 그런데
0: 네. 네.
1: 이제 동의를 해도 공개라고 해도 사실상 알아들으시고 할 수 있는 많은 1세대 분들이 안 계세요.
0: 네.
1: 그래서 공개화하면서 저희가 AI를 접목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이나 이제 TV에 바로 올려서 의회를 읽어보시고 이제
0: 네.
1: 다른 나라 말들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0: 여러
1: 할 수 있는
0: 언어로 번역이
1: 그럼요.
0: 되도록
1: 그런 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네. 그런 지금 사실은 AI가 발전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용 안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1: 그렇죠.
0: 네.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결국은 주민들과 열린 행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1: 그렇죠.
0: 민석준 후보입니다.
1: 네.
0: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영어가 익숙지 않은 주민들 있겠죠?
1: 많죠.
0: 네. 네. 후보님이 말하는 그 열린 행정이 이분들한테도 어떤 큰 변화가 될까요? 앞서 뭐 의회 실시간 번역 이런 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1: 많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저희 펠팍에는.
0: 네. 네. 이번 선거가 그냥 무슨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라 펠팍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1: 네.
0: 펠팍의 어떤 미래를 결정하는?
1: 제가 뭐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0: 네.
1: 제가 뭐 선출직이기도 하고 어떤 사회에서 뭐 관계도 있고 뭐 주변의 지인들도 있고 저는 사실 미국에서 산 세월이 더 길어요.
0: 네.
1: 사실상 한국보다는 근데 한국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는 미국 오래 산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0: 네.
1: 예. 근데 보면은 1세대와 저희가 1세, 뭐 2세, 뭐 3세. 요즘에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3세거든요.
0: 네.
1: 근데 저희는 특이하게 저는 1.5세라고 칭해요.
0: 1.5세? 네. 네. 네.
1: 그러니까 1.5세인데 이런 어떤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차세대 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차세대 양성.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문화, 저희 한인사회 문화를 이어줄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거는 유독히 1.5세가 갖고 있는 탤런트라고 봐요.
0: 네.
1: 예, 뭐 2세도 당연히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1.5세가 어떤 문화를 이해시키고 또 차세대의 중요성을 더 알고 그런 것들을 이을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0: 네.
1: 그래서 그런 거를 연결할 수 있고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차세대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사실상.
0: 그렇죠. 네. 차세대가 그래서, 없으면 다음 세대가 없는 거니까.
1: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이민 저희가 와서 뭐 변호사야 되고 의사야 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사실 뭐 이 정부에 뛰어드는 어떤 부분도 차세대가 굉장히 존중받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열어주고 또 어떻게 하면은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0: 네.
1: 그런 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리더가 되고 싶은 거죠. 네. 네.
0: 정치에도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이제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제일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민석준 후보다.
1: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주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진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기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사실 선거 기간 지금 뭐 불편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아우 너무
0: 후보자간에 저쪽에서 너무 이렇게 싸우니까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피곤한 뉴스 막 뭐 비방 좋은 얘기 뭐 이런 거를 많이 접하시는데 사실 모든 얘기에는 앞 뒤가 맞아야 돼요. 스토리는
0: 네.
1: 앞에 얘기가 맞으면 당연히 뒤도 맞을 것이고 뒤만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민 유권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말 따져보셔야 돼요. 지금 뭐 허위다 거짓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양쪽에서는 계속하고 무슨 선거법 위반이다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정말 그 법을 따르고 이행을 했는지 또는 행정적으로 절차가 맞았는지 앞뒤 내용을 다 살펴보셔야 돼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앞은 없고 뒤에 가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1: 그럼요. 네. 네.
0: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6월 2일 민주당 예비선거 앞두고 팰리세이즈 팍 주민들 또 유권자분들에게 우리 민석준 후보가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 있을까요?
1: 꼭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단지 뭐 어떤 선거 기간이다 해가지고 뭐 이런 거에 뭐 혹 넘어가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에 혹 넘어가시고 이런 것보다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누가 우리 타운을 위해 내 타운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얘기해 보시면은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시거나 이제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런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집어봐 주시고 뭐 그런 부분들이 뭐 미약하다 그러면은 조금 더 질문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선거 사회가 됐으면은 바람이에요, 사실.
0: 네.
1: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족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6월 네. 2일에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1: 네.
0: 그날을 기준으로 이제 결정이 날 텐데 지금까지 이제 선거 활동을 해오면서 내가 진짜 끝으로 이거 하나는 꼭 내가 진짜 꼭 해낼 거고 나중에 시장이 됐을 때 이 공약을 꼭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다. 정리를 한번 해보고.
1: 네. 제가 진짜 뭐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0: 네.
1: 리더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 다음에 우리 펠팍이 주변에서 우리 펠팍은 민석준을 갖고 있는 리더 민석준을 데리고 있는 타운이야. 어떤 그런 마음가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게 그런 행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약속, 그거는 제가 꼭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네. 직접 말하긴 좀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나 민석준이라는 사람, 민석준 후보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 진실하고 리더십이 강하다든지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1: 저는 사람 얘기를 잘 들어요.
0: 아, 공감이 네. 진짜 중요하거든요. 계속 소통 말씀하셨는데
1: 네.
0: 공감하지 않으면 소통은 안 되는 거거든요.
1: 네. 그래서 저랑 얘기를 해보시고 또 어떤 뭐 꼭 정치 얘기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얘기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내 얘기를 듣고 아, 이거 너무 자랑 같은데요.
0: 쉽고 부끄럽지만 네.
1: 그래서 그런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제가 네. 그래서 들어보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뭐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도 신중하게 한 번 더 곱씹어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0: 네. 네. 어떤 얘기든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후보 민석준 네. 후보고요. 그리고 이번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게 소통 말씀하셨는데 선거에서 정상적인 타운, 안전한 타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타운 이거를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1: 네.
0: 이 말을 주민들에게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1: 뭐 말 그대로 저희 타운이 다른 3자의 눈으로 봤을 때
0: 네.
1: 아름다워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 저 타운은 정말 차세대를 위한 타운이고 또 주민과 저희 시니어를 존중하는 타운이다. 말하지 않아도 보여야 돼요.
0: 네. 네.
1: 그런 것들이 쉽진 않지만 어떤 리더의 덕목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수렴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운 만들어 보려고 예, 그런 것들을 좀 기울여 주시고 봐주시고 네. 한다고 좀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민석준 후보 내내 이제 일단 팰리세이즈 파괴 제일 큰 문제는 재정 문제다라고 앞서 짚어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잘 해결해 나가면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보여주고 납득시키고 그다음에 일을 해결해 가겠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열린 행정을 해나가는 민석준 후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거든요.
1: 되게 네. 빨리 끝났네요.
0: 팩트로 내가 이 한마디 뭐 여러 번 말씀하실 얘기는 다 하신 것 같지만 이제 아마 본 선거 6월 2일까지 조기 투표하시는 분들은 현재 투표 진행 중이시겠지만 네. 당일날 그 투표하실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저희 주민 여러분, 팰리세이즈 파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지금 내용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현재 한 표 한 표가 중요합니다. 예,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선사를 하셔야 또 저희 한인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아직까지 저희 한인 사회는 뭐 소규모예요. 근데 이제 선거에 참여하면서 이제 모조리티가 되고 이제 대수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꼭 선거 뭐 펠팍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한인이 계신 곳은 꼭 투표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로지 저희의 권리를 얘기하고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한인의 이야기들이 정부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을 해나가는데 큰 한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첫 걸음이 여러분의 투표가 되겠습니다. 꼭 그 권리를 행사해 주시고요. 뉴저지주 예비선거 본투표는 6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가 됩니다. 당일에 또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후보님.
1: 네. 감사합니다.
0: 자,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 민석준 후보와 함께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케이라디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6월 초여름 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일요일 아침부터 6월 1일 월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 앤 뉴스 한양 마트.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후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조기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죠. 오늘 오후 화제의 격전지인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자 첫 TV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밤 11시에는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도 진행되는데요. 어제 한판 승부 진행했던 경기 평택을 후보자 토론을 비롯해 주요 격전지의 방송토론 주요 장면과 최근 전현직 대통령들의 부산시장 등판 등이 막판 선거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일부 승부사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비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네, 박정현 판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승부사들. 자, 오늘도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강성필입니다.
1: 자, 윤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자, 그리고 강승 변호사님과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자, 일단, 어제 한판 승부에서 평택을 재보선, 그 선거에 출마 다섯 명의 후보자들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4: 네, 저는 들었어요.
1: 아,
4: 들으면서 또
1: 아, 라디오.
4: 듣고.
1: 예, 라디오 청취율로 함께 하셨구나. 예. 아유, 감사합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강성필 대변인?
3: 네. 어제? 아, 저는 상당히 네. 재밌었어요.
1: 아, 그래요?
3: 네.
1: 오.
3: 아, 역시 CBS구나. 좋았습니다.
1: 아, 네. 재밌었다. 네. 강 변호사님.
5: 혹시 그 진행자의 역량이 얼마나 될 사람을 잘 이끌어내는가에 대해서.
1: 마이크 꺼주세요.
3: 네. 내가 졌어.
1: 아, 그럼 제가 뭐가 돼요? 네, 아유, 더 이상 안 여쭙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됐는데, 어제 이제 김영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이제 이 자리에서 아, 두 분이 마주보면서 이제 붙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아, 뜨거웠습니다. 그 장면을 주요 발언 영상으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하셔야
5: 짧게
1: 됩니다.
5: 1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운동학원과 관련해서 동생분이 운동학원을 상대로 거액의 채무를 지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죠. 7년 전에 운동학원 사회 환원을 하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빚이 많아서 못한다고 하고 계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6: 답을 하겠습니다. 웅동학원 지금 현재 이사회에 저희 가족 한 명도 없습니다.
5: 25년도에 빠지셨죠? 최근에 빠지셨죠?
6: 모두 빠졌고요.
5: 이사진에서 가족들이 다 빠진 게 몇 년도입니까?
6: 모두 빠졌고요.
5: 1년
6: 연도,
5: 전이죠.
6: 정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5: 2025년도에 빠진 거죠.
6: 관련해서 저희 그 동생 문제, 동생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시점에.
1: 예. 굉장히 치열한 토론 장면이었고 타 방송사에서도 많이 이 큐립들을 인용했는데 우리 서 변호사님이 괜히 인상적으로 보고 계셔서
7: 저는 어제 보니까 여의동 황교안 후보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요.
1: 그렇죠.
7: 예, 근데 상대적으로 저 엄청나게 감정적이잖아요.
1: 예.
7: 막 선거 끝나고 나서도 그 앙금이 남아있을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1: 예, 조국, 김용남 후보 이 두
7: 예.
1: 분.
7: 예.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요.
1: 예.
7: 단일화 시한이
1: 예.
7: 저 좌파 진영 오늘까지입니다.
1: 좌파 진영.
7: 우파 유희동 황교안은요. 6월 2일까지입니다.
1: 6월 2일이요?
7: 2일이에요. 아, 왜 중요하냐.
1: 예.
7: 황교안 지지자들은 사전투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1: 하지 가지 말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황교안 후보가.
7: 아니 부정선거 네. 주장하니까 사전투표를 안 하죠.
1: 그런 있겠죠. 안녕.
7: 아니 그러니까 99% 거의 안 합니다. 제 주위에도. 그러니까 제 말은 거의 우리는 6월 2일까지.

0: 사장님이 알고 있는.
1: 뭐, 구천호 황교안 대표 TV도 많이 나오고, 제가 방송도 같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0: 예, 예. 예. 안 통하는 데가 없네요.
1: 아. 친한 교수니까, 예선 때.
2: 아, 누가 교수예요?
1: 황교안.
2: 아, 황교안이 나한테
3: 이분이
2: 너무한 거 아닙니까?
3: 아니, 우리
0: 사람으로 막
2: 어떻게 보고 말이야. 아니, 서재표 선생님이 이때 1타 강사 하셨으니까, 네. 항상 이제 훌륭한. 아,
1: 4번 연수원의 교수였다.
0: 예, 아니, 압박한 사이다.
2: 황교안 후보 57년생이에요.
0: 진짜고 한 얘기에 너무 또,
2: 다들 예민하시네. 자, calm down. 탐다운 예민하시네. 예, 자, 자, 아직 탈퇴없이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4: 아니, 저는 사실, 이제, 단일화 해도, 별 효과 없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희동 후보가 그래도 유일하게 그 평택의 그 출생을 네.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삼선 의원 하셨고, 또 비교적 합리적인 분이라고 저는 평가해요.
0: 예, 예.
4: 그런데, 이분이 지지율이 계속 안 올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평소 본인의 철학과 어떤 이미지에 다르게 예. 황교안 후보에게 먼저 단일화를 하자는 식으로 손을 내미니까
0: 예.
4: 저는 이게 오히려 유희동 후보가 얻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토론회 보니까 황교안 후보도 전혀 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0: 단일화를?
4: 네. 그래서 오히려 황교안 후보는 챙길 거 다 챙기고
0: 예.
4: 유희동 후보만 마치 단일화 해줄 것처럼 이렇게 해서 본인도 손을 내밀었는데 손해본 느낌?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0: 그렇군요.
5: 근데 뭐 토론해야 그럴 수 있는 건데
0: 예?
5: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0: 예?
5: 저도 아침에 그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후보 측하고 단일화 시한은 예. 늦출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0: 예, 예, 예.
5: 사전투표 차별이 적으니까
0: 예?
5: 이제 그렇게 본다면 아마 주말 사이에 뭐라도 하셔야만 하고 그런 절박함 때문에 유희동 후보가 오늘 뭐 단일화 하자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끝까지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0: 예, 예.
5: 어제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김용남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0: 맞아요.
5: 그 과정에서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는 소위 민주진보 진영 쪽 계신 분들이
0: 예, 예.
5: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 지지세를 조국 후보로 좀 돌리는 느낌이 들어요. 김용남 후보 그 의혹 때문에 많이 지지세가 빠진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0: 대부업체 관련.
5: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개가 남은 거죠. 조국 후보가 얼만큼 반사익을 얻느냐, 그다음 유희동 황교안 그 단일화가 되냐 마느냐 딱 두 개로 이제 좁혀진 거죠.
0: 예, 이제 오늘 그 MBC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가 지난 26일에서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조사한 거네요. 어제와 그저께 평택일거주 성인 500명에게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인데 이 조사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29%, 그리고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26%,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20%, 자유혁신 황교안 후보가 10%, 진보당 김지현 후보 2%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조국 후보가 이제 김용남 후보보다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6: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조국 후보의 한계도 많이 드러난 토론이었다고
0: 어제,
6: 봐요.
0: 예.
6: 네, 어제 토론이 그러니까 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이 혹시라도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더라도 조국 후보 쪽으로 안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럴 바에 진보당을 찍거나 다른 또 대안도 있기 때문에.
0: 예.
6: 혹은 조국 후보가 원내에 진입하는 걸 아예 막아야겠다.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0: 예.
6: 이런 정도로 악감정이 많이 생긴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장면 싱크 봤던 것도 웅동항원부터 그렇고 얘는 가족 동생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건데 나는 그 시점에서 알 수가 없다. 몰랐다. 그리고 가령 유희동 후보가 질문했던 조국식 개명 중에 하나였던 국회의원 신규 주식 취득 금지하자. 하지 말자. 근데 배우자는 주식을 취득한 바가 있다. 최근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내가 뭐 취득 안 한다고 그랬지 배우자가 취득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뭐 이런 취지 얘기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이렇게 이제 선을 그으려는 무책임성이 그것이 굉장히 진보 진영 하에서는 이게 민정수석 출신이고 이 공직자의 재산 신고는 배우자도 하는 그 취지가 있는데 나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 인식이 정말 공직에 저분이 공직에 가면은
0: 예.
6: 상당히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인식이 저는 더 강해졌다고 봐요. 그래서 민주진영 내부에서는 물론 지금 너무 격화된 네거티브 공방 때문에 많이 지치셨지만
0: 예.
6: 누군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더 강해졌다. 양측 다. 김용남이 절대 되면 안 돼. 조국은 절대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진짜 유희동 후보가 오부질이 얻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근데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주식 투자와 관련해가지고는, 아, 너무 충격받은 논리였어요.
1: 아,
0: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나?
1: 예, 예.
0: 아니, 그러니까, 아, 나는 안 해도 와이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인 거잖아요.
1: 예, 예.
0: 뭐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김영남 후보도, 아, 대부업체 내 동생이 차렸지, 내가 차렸니?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한 문제여가지고, 경남도에서 교육감 선거 이슈예요, 이게.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도 환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사실 좀 논리가 앞뒤로 안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조국 후보의 입시, 자녀 입시 비리와 이 조국 혁신당의 성비 처리에 대한 이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1: 예.
0: 또 김영남 후보의 대입업체와 관련된 이 이슈에 대해서도 판단하실 겁니다. 근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평택 의뢰 유권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젊은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1: 예.
0: 어떤 자녀 입시비리나 성비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그분들이 이제 투표장에 나와야 말씀하신 게 좀 실현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1: 예.
2: 그래서 각 이 다섯 분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나오냐
1: 아.
2: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나오실 수 있도록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1: 예.
2: 지금처럼 민주진보 내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유희동 후보가 어부가 될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전제 조건 하나는 단일화가 돼야 한다.
1: 근데 아까 지금 제가 소위 MBC 조사
2: 예.
1: 그거는 유희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를 합하면 30이에요.
2: 그러니까요.
1: 근데 조국 후보가 29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희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하면 그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죠. 유의미한 단일화가 될 수도 있겠다.
3: 저는 이제 단일화 될 걸로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요.
1: 신앙같이.
3: 보십시오. 지금 이번 선거 끝나면요.
1: 예.
3: 보수 정치권 전체가 재편이 될 거예요. 뭐 한동훈의 선거 결과도 봐야 되지만 또 장동에게 진퇴 문제도 있고
1: 예.
3: 어떻게 재편이 될 수가 있다고 이준석 까지 포함해서
1: 오.
3: 자 이런 경우에 황교안 대표가 출마해가 4등 했을 때하고
1: 아하.
3: 이번에 대의를 위해서 사퇴하고
1: 아하.
3: 조국 김영남 막는다
1: 예,
3: 이럴 때
1: 예.
3: 나중에 재편할 때 몸값이 달라요. 따라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이
1: 예.
3: 굳이 여기 출마해서 보건에 4등을 받을 건 무슨 실익이 있겠어요.
1: 아하.
3: 아마 이 대성적인 면부도 있고 조국 후보는 막아야 된다. 또 이 김영남도 마찬가지고
1: 어허.
3: 그럼 사퇴하면 나중에 보수 재편될 때 다시 한번 또 이 역할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게 결단이 나올 걸 봐요.
1: 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보수의 큰 어른 같은 이야 강성 우리 서 변호사님이 감동한 것 같은데
4: 아니 근데 바로 이 지점인데요.
1: 네.
4: 황교안 후보가 출마를 했다가 단일화 협상에 응한다면은 본인도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4: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 아, 네.
4: 근데 그 요구사항에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재편에 있어서 본인도 어떤 뭔가를 가져가는 거라면은
1: 예, 예.
4: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세력으로 회귀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거를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뭐 아무리 뭐 한쪽으로 쏠려 있다 한들 그 언론도 그렇고 보수 지형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1: 아하.
4: 이거를 유희동 후보도 지금 이미지가 개혁 보수 이미지가 강한데
1: 예.
4: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황교안 후보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1: 예.
4: 이게 판이 깨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1: 아.
4: 도저히 유희동 후보로서는 이걸 다 받아줄 수가 없는
1: 예.
4: 또 국민의힘으로서도 이걸 다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변수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1: 이런
4: 생각합니다.
1: 이런 가운데 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유희동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에 대해서 늘 바른말을 해온 사람이다.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2: 네.
1: 환영합니다.
2: 예, 환영합니다.
5: 한입이 되겠네요.
1: 그래요?
2: 삐뚤어지면 안 돼요.
1: 아, 별로예요? 아.
2: 뭐, 저희 입장에서 환영을 하는 거죠.
1: 아, 그냥 이준석 대표 혹시 지지해갖고 한경 후보가, 아, 나 이거 지지하면 안 돼. 같은 편이 되면 안 되겠나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서 변호사님, 이거.
3: 저는 유희동 후보가 황교안 대표한테 줄 게 없고요.
1: 예.
3: 장동혁도 줄 게 없어요.
1: 줄 게 없어요.
3: 지도권을 계속 선거 이후에도 당권을 가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저는 황교안 대표는 국민을 보고
1: 예.
3: 이번에 아무 바라는 것 없이
1: 예.
3: 대성적으로 그냥 사퇴하면 국민들이 평가해 준다는 말이죠.
1: 아, 사퇴.
3: 그렇죠. 단일한 게 지금 어떻게 합니까?
1: 아하.
3: 뭐 여론조사 해봤자 다 놓아 있잖아요. 이미 결과는.
1: 예.
3: 대성적으로 아무 바라는 것 없이 뭐, 뭘 바라겠어요. 뭐 다음에 공천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1: 예.
3: 저는 이렇게 하면 국민들한테는 그래도 평가를 더 받는다 이거죠.
1: 아, 그렇군요.
0: 전한계 씨가 가만히 있을까요? 전한계 씨가 제가 보니까 지금 황교안 후보 선거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돕고 있던데
1: 예.
0: 전한계 씨 정도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후보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 같은데 저는 전한계 씨가 그냥 사퇴하고 지지하고 이런 거 저는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3: 정확하게 전한계는 중립입니다. 유기동 찍을 사람 찍고 황교안 찍을 사람 찍고 누구 찍을 말 못한다.
1: 아.
3: 부정선거는 똑같지만 그런 지지는 안 하고
1: 예.
3: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택을 이렇게 여기까지 해보고요.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부산에 갔습니다. 공교롭게. 일단 박 전 대통령은 기장시장을 방문을 해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민식 북구갑 보궐선거 후보, 정명실 기장군 후보의 선거 유세, 그러니까 국민의 후보들 유세를 지원을 했는데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을지 강수영 변호사님은?
4: 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한 것 자체가
1: 네.
4: 뭔가 좀 많이 다급하구나. 그 일을 활용하고자 하는 후보들이 많이 예. 다급하고 쫓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윤어개인 하지 말라 했더니 박어개인 하느냐 이런 비아냥도 듣고 있잖아요. 탄핵당한 대통령을 동원하는 것이 어떤 소구력이 있는가.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간판으로서 이제 싹 보이고 있는데
1: 예.
4: 여기는 원래 야당 대표가 간판이 돼가지고 소구를 아. 해줘야 되는데 야당 예. 대표가 너무나 허술하니
1: 예.
4: 어떻게든 해보자. 결국 또 MB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1: 예.
4: 지금.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지역보다도 대구에서조차 이게 첫 시도가 대구였단 말이죠.
1: 맞아요.
4: 대구가 여론조사와는 달리
1: 예.
4: 네, 지금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와는 달리 추경호 캠프 내부에서는 아 이거 지금 매우 촉박하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1: 예.
4: 만만하지가 않다. 뭐든지 동원해야 한다. 그런 조급함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이석 대변인.
2: 그래도 어쨌든 보수 후보들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이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확장을 얘기할 때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도 지역에 따라서 투표 의사가 좀 적거나
1: 예.
2: 또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다른 판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기존 지지자들이 마음을 좀 다시 바꿔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를 지원할 가능성, 그러니까 투표장에 나와서 국민의 후보 2번을 찍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뭐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등장한 것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얘기를 하자면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겠죠.
1: 예.
2: 저는 이것은 박 전 대통령 개인적인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 입장에서는
1: 예.
2: 대통령 되기까지는 너무나 정치 행보가 좋았는데
1: 네.
2: 마무리가 너무 안 좋아서 결국 탄핵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을 어떻게 좀 평가를 다시 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간이 좀 지났고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적어도 보수 진영에서 불었던 박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 복권의 의미를 담은 그런 행보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예, 거기까지 생각해봤습니다.
1: 기장, 구포시장이 아니고 기장시장을 한 건데, 부산 기장시장. 박민식 후보가 또 굳이 그 자리에 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박민식 후보가 부산 북갑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 비슷해요.
1: 약간 비슷했어요. 네. 자, 서 변호사님, 어떤 영향이 있을지.
3: 뭐 저는 상당히 그 커녀 천군만마다.
1: 천군만마다.
3: 예를 들어 이제 그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1: 예.
3: 대구 경북에서 이제 더 절대적인 영향이 있고.
1: 예.
3: 그리고 이제 그 충청이나 또 부산에도 저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 우리가 구름 인파를 보면.
1: 예.
3: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 박형주 시장에 대해서 좀 이게 너무 중도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강성 보수청에서는 이제 좀 나 투표해야 되나. 이런 이제 여론도 있었는데
1: 예.
3: 박 대통령이 이렇게 와서 하지만 투표율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1: 예.
3: 또 전통적인 지지층이 보건대가 투표를 가야 되겠다. 그 박형주 찍어야 되겠다. 이런 게 있고 뭐 저는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는 아버님이 베트남에서 전사하신 어떻게 보면 게 보건가족입니다.
1: 예.
3: 그 이야기도 하셨죠.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박민식 지선을 하신 거예요.
1: 예.
3: 저는 이 부분도 그 부산 북갑에서 전통적인 우리 그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1: 예.
3: 그러면 이게 아직 박근혜 대도 향수가 있거든요. 저는 상당히 그 박민식 후보한테도 엄청난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1: 이런 거는 이명박 전 아까 MB 얘기하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부산에 가요. 30일 날 부산 자갈치시장.
2: 네.
1: 사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MB계잖아요. 사실 가장 최측근 중 한 분이기도 했는데 아마 직접 SOS, SNS가 아니고 SOS를 네. 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어떻게 보세요?
2: 아, 근데 이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사실 두 분 다 박어개인인데 정말 보기 안 좋죠. 그냥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굳이 비판할 필요 없지만 예. 그냥 계속해서 사제에 계시고 정치적인 행보 안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원로로서 예우를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예. 이분들이 굳이 나와가지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시면 우리가 과거에 뭐 중범죄자였던 예. 감옥에 다녀오셨던 그래서 국민을 실망시켰던 그런 법적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굳이 저희가 또 꺼내가지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 예.
0: 그 때문에 저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5: 예.
0: 저는 사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더 나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이진숙 그 후보자 전 대구 달성에 출마했잖아요.
5: 맞아요.
0: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대구 달성이 자기 지역구예요. 지금 자기 지역구에 불이 났어요. 저희 민주당의 박형룡 후보가 이진숙 후보를 지금 오차 범위 내로 지금 추격을 하고 있거든요.
5: 형룡 입은다.
0: 네. 형룡 입은다.
5: 아, 맞네요. 이렇게 불렀고.
0: 네, 상당히 경쾌하군요. 근데
5: 이진숙 이진숙 이진숙 이진숙 이거 두 개가 같이 하고 있어요.
0: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 대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고 박형룡 후보가 선전한다는 것은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에게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5: 예, 예.
0: 정작 자기 본진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부산 가고 뭐 경남 가고 이럴 때입니까?
5: 강원도 가시고.
0: 강원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유영아 의원 에. 이런 분들이 본인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다.
5: 그 미래 뭐예요?
0: 뭐 제가 봤을 땐 전당대회 같은데 출마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5: 최고위원이요,
4: 최고위원.
0: 최고위원. 뭐 최고위원이 됐든 뭐 당연히 잘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신동욱 최고위원도 갑자기 언제부터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게 뭐 이렇게 아꼈다고.
5: 예.
0: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돌아볼 수 있는 뭐 계기가 될 것 같아.
5: 신동욱 의원.
0: 그러니까 이것도 제 봐서 이분도 보십시오. 전당대회 출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거의 원로들이 아름답게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5: 예.
0: 본인들 미래만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참 안타깝다.
5: 네. 윤석 대변인이 흐뭇한 눈빛으로 보고 계십니다.
2: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당은 전당대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아침부터 저하고 방송 많이 하시니까 저한테 들은 얘기와 본인의 추측을 섞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예. 볼 때는. 아주 틀린 말 같지는 않은데
5: 예.
2: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달성에는 안 가시고 한 것에 대한 해석은 뭐 차차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5: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유영아 유영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챙기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막 박 전 대통령 행보에도 막 비판을 막 하니까 서울에 있는 평론가들 관심 꺼라. 우리는 우리의 스케줄을 할 테니까 그냥 관심 끝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 그러니까.
5: 네. 우리가 뭘 하든 아니, 왜 뭘 관심이냐.
0: 근데 보세요.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5: 예.
0: 선거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을 줄 수 없지만
5: 예.
0: 분명히 일부 지역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그러면 그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려고 할 때 누구한테 연락합니까?
2: 유영아
0: 의원한테 연락하죠.
5: 아.
0: 그러면 유영아 의원이 아유 대통령님 여기는 안 가도 됩니다. 하면 안 가시고
5: 아하.
0: 여기는 가셔야 됩니다. 하면 가신단 말이에요.
5: 예.
0: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본인이 득을 쌓는 거 아닙니까?
5: 그렇죠.
0: 그러니까 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자연스러운 거죠, 이거.
5: 근데 몸도 좀 불편해 보이시더라고. 허리도 좀 이렇게 네, 좀 약간 굽어 있으신 것 같고 손 악수할 때도 되게 좀 불편해 보이시고.
4: 바로 그 지점인 게요.
5: 네.
4: 그 대구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특히 7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5: 네.
4: 국민의힘에 많이 실망하시고 현 상황이 너무나 지쳐서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분들이
5: 네.
4: 그 모습 직접 보지는 못했더라도 영상에서 나오는
5: 그렇죠.
4: 노쇠한
5: 예.
4: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자기와 동일시하는 정서가 있어요.
5: 일체화.
4: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삶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나의 이제 지난 세월의 공로, 나의 그 산업화 과정에서의 어떤 공로 이것들을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 아직 계시거든요.
5: 예.
4: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봤더니 노쇠하신 거예요, 굉장히. 그때 아이고 내가 봤더니 막 꼬구리 가지고 이래 악수한 내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 내 투표 안 할라 했는데 막 해야겠더라. 이거예요, 이거. 이겁니다.
5: 아주 비슷하게 해봐요.
6: 저는 표준말밖에 못해요.
5: 거의 제거 아니세요?
6: 사투리 뭔 소요?
5: 왜요? 사투리 뭔 소요? 사투리 뭔 소요?
0: 표준말 보여주세요.
6: 서울 언지가 지금 몇 십 년 됐지 않나? 대학교부터.
5: 예, 서울대 법대 진학 이후에
2: 포심해 주셨네요.
5: 자, 이런 건데 이재명 대통령도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는데 부산 자가치 시장을 방문을 하면서 시민들을 만났는데 대통령의 일정입니다. 원래 이제 가는 일정이긴 했을 텐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긴 해요.
2: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야당 입장에서는.
1: 야당은.
2: 뭐 하필이면 부산에 예. 가서 그 격전지에 가서 1박 2일이나 예. 계시고, 뭐 해양수도 얘기하시고, 물론 바다의 날이 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굳이 정치적 오해를 받을 만한 행보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1: 예.
2: 근데 뭐 이건 이제 야당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이거 좀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1: 아.
2: 여야 바뀌면 항상 이런 얘기 나오고.
1: 그러니까 뭐 선거 일을 앞두고 한 20일 전에 대통령의 전국 일정을 가급적 안 한다? 뭐 요 정도?
2: 안 한다기보다 뭔가 좀 다 합의할 수 있는 뭔가 이 뭐 비무장지대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예.
2: 불과 몇 년 전에 윤 대통령 관련해서도 총선
1: 때 뭐 엄청 했죠.
2: 네, 그 예. 저하고 그 같이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예. 그 방송 패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차 변호사님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은데
6: 그 저는
1: 표준 말려주세요.
6: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 유세는 예. 무죄.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 유세는 유죄.
1: 유죄.
6: 이렇게 봅니다.
1: 어, 아, 유죄.
2: 현직 대통령이니까.
1: 예, 현직이니까.
6: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죠. 그런데
1: 어.
6: 현직 대통령 정치 중립이나
1: 예.
6: 또기 그 정치 관여하면 탄핵 사유나 처벌됩니다.
1: 예.
6: 그런데
1: 예, 예.
6: 시장 재래시장은요.
1: 예.
6: 선거 운동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재래시장이에요. 그런데 13일부터 제가 봤더니 막 울산부터 해가지고. 재래시장을 뭐 안 간 데가 없어요.
1: 아 이제 이
6: 농사진흥 문제가 예. 대구, 경북, 울산, 뭐 예. 경남,
1: 예.
6: 그다음에 성남에 가가지고 새말하면서 또기 시장까지
1: 예. 예.
6: 이번에 자갈시장까지 우리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창조센터 갖고
1: 예.
6: 윤 대통령 근데 토론회 했잖아요.
1: 어.
6: 시장 가서 김혜경 여사까지 내려가 자갈시장 돌면
1: 예.
6: 이거야말로 이거 선거 개입이지 어. 나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1: 어.
6: 진짜. 우리 보도 선거운동 할 때 서문시장부터 가잖아요.
1: 예, 예.
6: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이렇게 부인하고 같이 막 도는 거는 이거는 노골적인 선거입니다. 이 정도면 탄핵 사유입니다.
1: 아, 그것도 자갈치 시작하는데 탄핵 사유까지.
6: 아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이기기 바란 데가 탄핵 의결 됐지 않습니까?
1: 아, 안 됐잖아요.
6: 안 됐잖아요. 의결 됐잖아요. 탄핵 사유서 써놔야죠 일단.
1: 아, 써지는
6: 써놔야죠.
1: 벌써 지금 소추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7: 우리 변호사님 또 소추 하나 뽑으셨네. 제가 또 뭐 대통령 탄핵 뭐 이렇게 하시는데
1: 거짓말로.
7: 예, 거짓말로 하셨는데. 그러니까 참 저도 우리 윤은희석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 예, 예.
7: 좀 뭔가 서로 좀 합의를 봤으면 좋겠어요.
1: 아.
7: 그러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아니 때 되면 했던 거고 또 때 되면 야당도 항상 지적했던 건데
1: 예.
7: 아니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가지고 탄핵안 발의할 거 아니면 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1: 아.
7: 좀 쿨하고 세련되게 그냥 좀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2: 아. 이번 정부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7: 제가 다음 총선 때 만나가는 걸로.
1: 예, 아 지금 아 서병사님
6: 탄핵이란 말을 예. 빼겠습니다.
1: 아 진짜
2: 왜 또 이렇게 되잖아.
7: 아,
2: 네.
7: 아, 회장님
6: 예. 재래시장 방문 좀 자제. 좋다.
1: 아,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두 분이 성대문서 가니까 거의 만 명 육박하다가 잠깐 광고 듣고 할 텐데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또 부산 북갑 TV 토론의 주요 장면을 지켜볼 테니까 네.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계속 누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8: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9: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9불99, 시험는 수박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8: 이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험누수박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3: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4: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3: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4: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5: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스 박 시장 종폴킴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6: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목요일 핵심 코너 승부사들 네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오후에 부산 MBC에서 열린 부산 북갑 TV 토론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아마 네 분도 보셨을 것 같은데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크게 또 맞붙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7: 우리 하정우 후보님 어제 나무위키에 출생지가 좀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원래는 부산시 북구 괴법동 이렇게 적어놨다가 어제는 부산 무슨 구가 없어요. 그냥 북부 출장소 괴법동 출생 이렇게 바뀌었는데
8: 네, 제 주민등록 등 주민등록증을 떼던 시절에 북구 괴법동이라고 했었고 저는 북구 괴법동으로 주소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무위키 같은 경우는
9: 30초
8: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십시오. 네. 자, 나무위키 같은 경우는 공식 자료도 아닌데 그런 자료를 참조하시면 어떡합니까? 당원 게시판 문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의도용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명의도용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왜 고발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9: 고발해 있는데? 고발되어 있는데?
8: 그러니까 무고죄로 고발하신 겁니까?
9: 아니요. 그거를 명예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돼 있죠.
10: 주도권 토론 시간 5분이 끝나면서 잠시만요.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잠시만 좀
9: 제가 질문 드리죠. 김어준 쇼에 계속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거 왜 나가시는 거예요?
8: 김어준 방송에서 예. 제 지지자분들이 예. 지역에서 김호중 방송에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짧게 통화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6: 예, 자, 오늘 부산 북갑 토론의 주요 장면 편집한 클립 함께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윤석 대변인 흐뭇한 눈으로 보셨어요.
11: 아니, 뭐 흐뭇보다 제가 전체를 다 본 건 아니어서 예, 일부만 예. 조금 조금씩 봤었는데 예. 어쨌든 하정 후보가 많은 준비를 하고 나오려고 각오는 상당히 다지고 나온 느낌은 들어요.
6: 예.
11: 근데 이제 강하게 단호하게 나선다는 것과 화를 내는 것과 구별이 안 가는 상황인 걸로 좀 보입니다. 지금 보면 화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가 전달이 잘 안 되고 질문에 대해서 즉답하는 데서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소위 예. 말하는 버퍼링이 있다는 거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 바로바로 나오면서 뭔가 유연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저 본인이 예상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그런 예. 모습은 안 보여서 어떤 면에서 하정 후보가 본인의 어떤 뭐 독자적인 후보로서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시켜주는 데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예, 이 정도로 예. 보겠습니다.
6: 자, 우리 민주당의 한동훈 후보에 대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12: 일단 기본적으로 이 토론의 구도 자체가 예. 한동훈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갈등이 있는 거는 뭐 대한민국이 다 아는 일이고 또 최근에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한동훈 후보 팬클럽들에게 선거 방해를 많이 당했다고 생각해서 사실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주도권 토론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중앙방송사에서 예. 하는 걸 보면은 보통 한 7, 8분 정도는 주거든요.
6: 예, 어제 저희 합판에서 예. 7, 8분.
12: 근데 이제 이게 예. 질문을 하고 나서 답변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지만 예. 이 기본적으로 주도권 자체가 짧아가지고
6: 5분이었어요. 5분.
12: 네. 그래가지고 이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서로 간에 어떤 물어보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하정우 후보가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도 공격을 해버리면 예. 마치 이제 한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마치 본인이 뭐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구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은 있었다. 그런데 본인도 어쨌든 간에 최대한 평정심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 생각보다 하정우 후보가 치고 나가버리니까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아니 뭐 공소시효 뭐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가요? 해버리니까 네. 아니 무슨 예스 노로 물어보세요. 검사 치료실입니까? 해버리니까 첫 방부터 그런 얘기 해버리니까 조금 당한 것 같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뭔 말 하면 그대로 아무 말도 못 하시겠네요 해버리니까 저도 좀 놀랐는데 갑자기 사진을 꺼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아니, 본인도 이랬으면서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준비했구나.
6: 그건 준비하는 것 같네. 아니,
12: 그런 얘기를 하시네.
11: 제가 그러니까, 일부만 봤어도 그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일하셨죠 할 때는 제대로 답변 못 했잖아요.
12: 그러니까
11: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12: 그래서 2017년도에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하고 그렇죠. 안철수 후보하고 토론회 하기 전에 예? 안철수 측에서 네. 엄청 자신감이 있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말을 잘 못해. 근데 생각보다 이제 뭐 내용은 제일 잘 기억 안 나지만 예. 애티튜드가 생각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온화한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예. 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예상치 못한 상황은 있었다. 근데 국민 뭐 득과 실이 있었는데 예.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6: 그래서 뭐 하정우 후보도
12: 선방했다.
6: 선방했다. 네. 잘했다.
12: 사실 걱정 마실 걱정. 아니요. 한동훈 후보는
6: 속마음을 얘기해버렸어.
12: 한동훈 후보는
6: 속마음이 나오네.
12: 솔직히 얘기해야죠. 한동훈 후보는 이제
6: 방송 좋네. 네.
12: 전당대회도 준비하시고.
6: 네. 맞아요. 개선 후보
12: 했잖아요.
6: 투명해요. 네. 네. 그렇죠. 자, 우리 선 변호사님.
13: 예. 하정우 후보 이렇게 준비가 안 됐나. 조금 전에 본 거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자막 있죠.
6: 예, 자막.
13: 이 당원 게시판 문제는 저도 박민식 후보한테 이걸 집중 공격해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코치를 했지만.
6: 코치를 했어요.
13: 예. 근데 이 당원 게시판 이 사건은요. 엄청나게 논란이 돼가지고 기사만 검색해도 과정이 잘 나옵니다. 한동훈 후보 그때 그 소명 안 하면서 그냥 고발한 거 허위사실 공표로.
6: 아니, 소명 다 했죠.
13: 이게 기사가 아니, 직접 출석 안 하고 제시 안 하고. 네. 근데 고발한 게 기사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질문 좀 보세요. 아니, 왜 고발 안 하지 궁금합니다. 이 기사가 다 있잖아요. 그러게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고. 근데 무고죄로 고발하신 겁니까? 이것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제 말이 그때 저희 과정은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상세하게 법적인 걸 예. 알고 있는데 예. 근데 하정우 후보가 이걸 질문하려면 최소한 이게 어떻게 된지를 알고 질문해야지 이게 뭐냐고
6: 그 질문을 너무 못해서 아쉬웠다고 그러거나 그죠? 제대로 공격을 못해서
13: 아, 고발한 거 무슨 다 나있는데 그것도 누가 참모가 안 챙겨줍니까? 근데 고발하신 겁니까? 또 그럼 제명도 틀리잖아요. 예. 무고라는 건 상대가 먼저 고발해야 되는데
6: 그렇죠.
13: 한동훈 후보가 먼저 고발했거든요.
6: 예.
13: 근데 이것도 틀리잖아요.
6: 예.
13: 이렇게 준비 없이 오니까 계속 사고만 하는 거예요.
6: 강서 변호사님이 잘못하신 것 같네. 법조인으로서 왜 안 도와주셨어요? 하정우 후보를
14: 그거는
6: 먼저 도와주시지.
14: 그 고발을 이제 이게 질문할 때 저도 그걸 아쉬운 부분인데 예. 무슨 죄로 누구를 고발했느냐라는 거를 갖다 좀 특정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고발이라는 게 뭐 온갖 사람한테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6: 아, 그렇죠, 그렇죠.
14: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어떻게 고발했는지가 특정이 안 된 채로 질문을 하니까 저렇게 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저게 이제 29주 속이 저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원 게시판 문제는 뭔가 국민의힘의 그 업무 방해다. 이거 업무 방해가 되니까 누군가 업무 방해로 한동훈 후보를 갖다가 누군가 고소를 하면 그걸 갖다가 무고죄로 한 거 아니냐 이런 29조를 저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6: 예.
14: 근데 뭐가 됐든 질문할 때 좀 더 구체하면 좋았을 텐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주도권 토론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6: 5분.
14: 질문을 함축으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예. 이런 실수가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뭐 근데 질문을 함축적으로 했다고 해서 뭐 무능하다 이것까지는 모르겠어요.
6: 예. 네,
14: 그건 조금 과한 해석인 것 같고 어쨌든 이 토론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예. 내용의 컨텐츠보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태도, 대응, 그다음에 유려하게 말하는지, 당황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놀래키는지 아.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뭐 1분짜리 쇼츠를 따도 사람들이 잘 안 보는데 아. 20초에서 30초 안에 승부가 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 예, 예.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 지지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면들은 꽤 많이 만들어냈다 그래도.
6: 서로 각자.
14: 네, 각자.
6: 각자 원하는 건
13: 네. 지금 보세요. 저 인터넷에 그냥 한동훈 당대만 치도요.
6: 예. 아니, 그만해.
13: 이곳은 당무감사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이렇게 고발했다고 기사가 쫙 뜨잖아요.
6: 예, 예.
11: 하정우 뭐 공격하시는 건 전 좋은데.
6: 문제가.
14: 자꾸
6: 그런 얘기를 하면 잠깐 자세히 들어야 돼. 이게 하정 후보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정차가 뭐예요? 하정 후보 정신 공격하고 있으면서 결론적으로 박민수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야.
11: 너무 많아.
13: 30년이 아니고 하정우는 너무 준비 없다는 거. 당 게시판을 저도 박민수 후보도 세게 공개해야 된다는 거 있죠.
14: 근데 박민수 후보는 잘 공격한 것 같아요. 어때요?
13: 그 못 봤어요.
6: 어쩐지 본인이 열받았네. 안 맞네.
13: 아니
6: 그러니까 한정 후보가 그냥 꺼낸 다음에 박민식 후보는 3분 내내 그 얘기를 했어요.
11: 아 그래요?
6: 3분 내내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가 계속 질문만 하고 답변할 시간을 안 주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꺼졌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왜 박민식 후보 거짓말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래서 소란이 일어나니까
11: 진행자가
6: 제지하면서 죄송합니다까지 얘기를 한 거거든요.
13: 나중에 유튜브 한번 볼게요.
6: 꺼졌어야지.
14: 코치는 하셨는데 안 꺼졌어.
13: 공개하고 코치해줘.
6: 그러니까 마치 수능 다 가르쳐주고 네. 그 이제 수능 어떻게 봤는지 점수 체크는 안 하는 그 강사 선생님 그런
11: 다 끝났다 이거죠.
6: 다 끝났다. 시험 끝났다.
11: 책임하다.
6: 직장 생활에서 일은 시키는 것보다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11: 좋은 멘토는 아니야.
6: 네. 자, 부산북과 여론조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사 여론연구소가 CBS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7일 부산 북구갑 선거구 거주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한동훈 후보 지지율 40.7%, 하정우 후보 35.8%, 박민식 후보 17.9%입니다. 두 후보 간 격차 5차 범위 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일단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금지 기간이 됐기 때문에 자 일단은 5차 범위 내지만 한동훈 후보가 40.7, 한동훈 후보가 35.8, 한동훈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거 굉장히 네. 아픈 결과 아닙니까?
11: 아 아프죠.
6: 아 예.
11: 아프 죽겠어요.
6: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네. 뭐 이 정도 되면 네. 그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네. 뭐 인정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예. 캠페인도 잘했고 또 워낙 또 인지도가 있는 후보라 팬클럽들 와서 많이 도와주시고
11: 예.
6: 그랬기 때문에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11: 예.
6: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세 있는 건 맞고
11: 예.
6: 하지만 저희 민주당 하정우 후보도 미디어 노출보다는 우리가 가강호호 우리 당원들 결집시키는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11: 밑바닥.
6: 저희의 어떤 바닥 그 민심은 결집시켰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1: 예.
6: 저는 뭐 좋은 승부가 일어날 것이고 끝까지 기대하고 뭐 그걸 받아들여야죠.
11: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6: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11: 서 변호사님.
13: 근데 저는요, 예를 들어, 이게 여론조사가 한 20분 넘을 거예요.
11: 예, 그렇죠.
13: 토론 한번 하고,
11: 예.
13: 이게 후보자 판단할 때 토론 한번 하고, 예. 여론조사를 수십 번 한 게 이게 맞습니까?
11: 그럼 오늘 토론을 하고 반영된 여론조사가 좀 의미 있을 것 같아요.
13: 저는 이게 토론을 한 네다섯 번 정도는 해야 판단하는데, 여론조사만 수십 번 넣으니까 이게 판단을 오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11: 필요하셨구나.
13: 저는 우리나라 선거 문화가 좀 문제가 있다. 여론조사는 수십 번 하고
11: 예.
13: 토론을 한번 하고 오늘 오셔서 한번 하고 투표해라.
11: 예.
13: 이래고 후보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요거는 이제 하나 지적해 두고
11: 예.
13: 다만 이제 그 저는 이렇게 봐요. 한동훈하고요.
11: 예.
13: 조국 대표는
11: 예.
13: 여론이 풀로 잡혀 있다 봐요. 인지도도 워낙 높고
11: 예.
13: 또 이게 호감 비호감도 있고 따라서 이제 그 조국 대표도 지지율이 풀로 잡혀 있고 여론에
11: 예.
13: 한동훈 대표도 이게 풀이 잡혀 있다.
11: 예.
13: 다만 정당의 후보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당이 그 응답을 잘해요.
11: 예.
13: 결국 이 국민의힘이 예. 플러스 10%가 있다.
11: 박민식이 플러스 10%다.
13: 그렇죠. 저는 확실히 봅니다. 왜 부산에 보수고 옛날 총선이나 대선 때도 보니까 그게 경험에 의해서 검증된 진리입니다.
11: 예, 예.
13: 따라서 저는 박민식 후보가 생각보다는 이게 잘 놀 거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치열한 3파전 아니냐
11: 예.
13: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 지난주에도 제가 지적했잖아요.
6: 플러스 10%로는 서정 변호사님이
11: 계속 박민식 후보 모르는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6: 예.
11: 그래서 그거는 안 맞는 논리라고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6: 강소영 변호사님 말했잖아요.
13: 평택에 가서 김용남하고 유희동 표가 있어요. 예. 당의 표가 있거든. 지지를 안 잡히도. 아하. 후보에 대한 지지는 뭐 적극 안 해도.
6: 예.
13: 부산에도 아마 하정우하고 박민식 표는 조금 더 있을 거예요. 근데 하정우는 뭐 다 잡혔다 보고.
6: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13: 아니,
6: 변호사가 저희도 말했지만.
13: 한번 까보자니까요?
6: 까보자.
13: 아니, 아직 안 했어요.
12: 아니, 부산이 그래도 국민의힘의 당세가 강한 곳이잖아요.
13: 그러니까.
12: 근데 무슨 샤이가 있어요. 다
6: 그런데 배치기 당하잖아요.
12: 우리는 샤이가 있지.
13: 아니, 박민식은 별로 안 좋아해도 국민의힘을 무조건 찍나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6: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박민식 후보도 유사한 맥락을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그 전재수 후보에게 2% 내로 실제로 질 때 여론조사는 당시에 2020년 당시에 한 20% 가까이 지는 걸로 여론조사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투표를 해보니까 결론은 1.9인가 1.8% 차이를 본인이 졌었다.
13: 그래서 이게 본인 지금 역전하고 있다고 믿고 있더라고, 지금.
6: 본인은 그러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이거 오염됐다고 이분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11: 네. 그 무슨 오염을 각 회사가 다 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해야죠.
6: 예.
11: 과학적인 추세. 방법을 통해서
6: 예.
11: 회사라는 곳이 너무 엉터리로 하면 그 졸립이 되겠어요. 그런 자세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6: 예.
11: 그 가운데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6: 예.
14: 네. 제 생각에 이제 박민식 후보 편드는 것까지는 아닌데
6: 예.
14: 그 약간의 변수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민식 후보나 하정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예. 그 후보자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지지의 강도하고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강도는 전혀 전 다른 것 같아요. 워낙 강렬해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12: 찐사랑.
14: 예. 근데 이 작은 12만 정도 되는 작은
12: 도시
14: 선거구에 여론조사를 뭐 수십 번을 했잖아요. 무지막지하게 네. 많이 했잖아요.
12: 전화가 많이
14: 와까지 하면은 네.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근데 전화가 계속 오는데 이미 몇 번 대답을 했는데
12: 예.
14: 계속 와요. 그러면 이게 짜증나서 안 하게 되잖아. 이미 나는 다 뜻을 표했는데 자꾸 전화와 바쁜데. 그런데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애정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100번이 오든 200번이 오든 무조건 끝까지 듣고 반드시 찍어줘야 된다. 이 강도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과표지 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한동훈 후보의 어떤 추세를 갖다가 언제 그 폄하할 정도는 아니고 약간 왜냐하면 박민식 후보가 지금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 게
6: 예.
14: 이게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박민식 후보에 지지하던 분들이 한동훈 후보 쪽으로 넘어갈 리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 와중에
6: 예.
14: 이 내란 이후에 당권파가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당을 운영하는데도 박민식 후보를 지지한다는 건 굉장히 강성이거든요.
6: 예.
14: 이분들이 한동훈 후보 쪽으로 넘어갈 리는 없다고 봐서 약간의 과표집은 있을 수도 있겠죠.
11: 제가 그 과표집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사실이면 그래서 뭘 보냐면 같은 조사, 같은 회사에서 기간의 차이를 두고 한 조사를 비교를 해볼 때 정당 지지율의 차이가 얼만큼 나느냐 일단 그거를 봤어요.
6: 예.
11: 별 차이가 없더라. 다 봤거든요. 그럼 이제 과표집이라는 얘기는 보수가 더 과표집 됐느냐 아니면 보수 내에서도 한동훈 지지층이 과표집이냐 그건 모르죠. 보수 내에서 한동훈 지지층이 더 과표집 그건 모르는 겁니다만은 말씀하신 정도까지 나오려면 보수가 더 과표집 되는 게 맞겠죠. 그 논리가 작동을 하려면 그런 징후는 없는 걸로 보인다. 예.
6: 오케이. 자 부산북과 예,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서울시장 후보 토론 오늘 밤 11시 할 말 또 있어요? 어디?
13: 서울시장
6: 아 서울시장 할 말 많다
13: 오늘요?
6: 예 오늘 밤 11시
13: 오늘, 아, 여론조사 두 개 나온 걸로 제가 알거든요
6: 예 그 말씀하지 마시고 예.
13: 예, 예 하나는 똑같은 걸 알고
6: 예, 예.
13: 하나는 십몇 프로 차이 나가라요
6: 아 예.
13: 이게 여론조사 어떻게 믿어요?
6: 아 서울시장
13: 부산도 마찬가지다
6: 아
13: 서울이 그렇잖아요
6: 예.
13: 같은 날 예. 두 개가 10% 정도 차이 난다
6: 예.
13: 어떻게 여론조사 믿어요?
11: 더한 것도 있어요
6: 예.
11: 전국은 이쪽 이만큼 이겼다가 하나는 이렇게 이기고.
12: 아, 자, 자꾸 부정선거 음모론처럼 자꾸 부정 여론조사 음모론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네.
11: 공정선거.
12: 아, 공정선거.
6: 공정선거.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서울시장 후보 두 분, 오세훈 후보, 정원 후보, 정원 후보, 오세훈 후보 두 분 이제 아, 동시 출력을 해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토론 왜 하냐? 계속 이제 오세훈 후보가 벼르고 벼렀잖아요. 어떤 예. 장면이 예상되시는지.
11: 오세훈 후보는 이제 다 쏟아부어야죠, 오늘.
6: 오늘?
11: 예, 정원호 후보, 저는 정원호 후보 목소리를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워낙에 발언하신 적이 적어서. 제가
6: 아,
11: 이게 비꼬는 게 아닙니다.
6: 예, 예, 예.
11: 도전자가 어떻게 저렇게 숨느냐는 비난은 받을만 해요. 제가 볼 땐 그동안 행적은.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토론 방식이라든지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오세훈 후보는 모든 걸 걸고 뭐 비난보다는 내가 왜 서울시장을 다시 해야 하는지 내가 그동안 네 번에 걸쳐서 서울시장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확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정원호 후보가 서울시장감이 아니라는 것을 소고하고 그거 성공하면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결과.
6: 아 결과 모른다. 자 민주당.
12: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지금 정원호 캠프에서 예.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네 번 서울시장 하면서 했던 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는데 너무 두꺼워요. 잘못된 거 물어보기만 해도 저는 토론회 끝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제 정원호 후보 진짜 오버하면 안 되고
6: 오버하지 말고
12: 아주 품격 있게. 물어보고 아. 답하는 거 듣고 예. 바로 다음 질문 또 하고 다음 잘못한 거 물어보고 그러면 토론회 끝난다.
6: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강성필 대변인이 정원 후보랑 좀 닮으신 것 같네. 안경 스타일도 비슷하고.
12: 아 그런가요?
6: 예.
12: 아 정원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6: 네, 강성필 대변인.
14: 근데 그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악재인 것이 드러난 이슈가 많았잖아요.
6: 예, 예, 예.
14: 근데 그게 그 사실관계를 따지고 막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이 논쟁은 유권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6: 예.
14: 태도에 관심이 있는데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상당히 실책을 많이 했고 뭐 아직 사고 난 것도 아닌데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언급들이 이제 무책임성처럼 보이니까 아마 이 토론회에서도 아까 방금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하신 그 이슈에 덧붙여서 이제 무책임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공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정원 후보가. 그런데 예. 반면에 오세훈 후보가 반격을 할 것들은 또 과거에 많이 했던 무슨 사생활이라든가 뭐 형사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유권자들이 보기에 이렇게 시정을 비판하는 것과 예. 과거의 그 개인적인 문제를 예. 비판하는 것이 예.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6: 예.
14: 그래서 안 그래도 서울 시민들이 아주 실용적인 관점에서 후보자를 판단하는데
6: 효능감.
14: 예, 그래서 오세훈 후보는 공격할 무기가 너무 적어서 상대적으로 오늘 토론에서 많이 밀릴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 서병선생 묻고 계세요.
13: 예. 정원의 문제점을 질문만 해도 토론 끝날 겁니다. 지금
6: 서로 문제만 질문해도 끝나.
13: 그 여성하고 외박 요구하다가
6: 예.
13: 거기 폭행한 거 거기다가 5.18 팔아서 변명한 거
6: 예.
13: 이것도 있고요.
6: 예.
13: 그다음에 칸쿤에
6: 예.
13: 임모시하고 갔다가
6: 예.
13: 남자하고 간 것처럼 하고 계신 심사위원 서명도 없는 거
6: 예.
13: 이 문제도 있고요.
6: 예.
13: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굿당 문여 있잖아요.
6: 예.
13: 기부채납을 요구해놓고 안 받았어요.
6: 예.
13: 즉 갑질이가 지금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 있고요.
6: 예.
13: 또 통일교 하고 유착,
6: 예.
13: 대각이 또 여수의 부동산이나 어떻게 벌써 나옵니다.
6: 예.
13: 정도 수레는 이런 이제 문제도 있고요. 그래도 이게 뭐 제가 보니까 도이치
6: 네.
13: 도이치 모터스로 그렇게 요구하더니 그게 골프대회 협찬받고 앉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 질문하면 토론회 끝나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거 뭐 오세훈 씨가 직접 네거티브 하진 않을 거고
6: 예.
13: 제가 대신한 거고
6: 지금
13: 정책적으로 아마 부동산이나 정책적으로 아마 오세훈 씨가 가지 않을까 제가 대신 이야기해 준 거예요.
6: 네. 지금 안반승부를 통해서?
13: 예.
6: 근데
13: 오세훈 씨가 이렇게 네거티브로 가진 않을까.
6: 여기 정원 후보 대역이 있으니까
12: 서장훈 변호사님 예, 예. 대신에 다 좋으신데 제가 이거 하나는 그래도 꼭 전정할게요. 아니, 지난날의 과거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
6: 예.
12: 여자 정호봉과 외박을 안 나간 것이 그래서 수가 틀려서 폭행을 했다. 이걸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은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하셔야죠.
6: 예, 의혹. 네. 예, 또 강하게 반론하면 또 서면에서 바르게 또
12: 상하게.
6: 네, 네, 예.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는 어제 있었어요. 양양자 후보, 추미애 후보, 조홍철 후보 사이 세 분이 토론을 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15: 전 있는지도 몰라서 죄송합니다.
6: 근데 일단
15: 거기까지는
6: 밤 늦게 밤 11시 네, 오늘도 몰랐어요. 서울시장도 11시인데 어제도 11시 이후에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 근데 우리 또 한파선부 제작진은 그 피곤한데 또 봤어. 다 봤어 우리 또. 그래서 다 평창에 끝내고 집에 가서 또 막
13: 내가 네 명도 안 본 것 같은데
6: 질문지에 있어서 클립은 살짝 봤어요.
15: 아 그래 그래 그래.
14: 아, 녹취로 이렇게 정리해서 좀 이거 봤는데
6: 예.
14: 저는 진짜 양양자 후보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했어요.
6: 아 그래요.
14: 이게 그래도 그 이제 일각에서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 추미애 후보는 법사위원장 하면서 굉장히 강성이고 공격은 잘하지만 행정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공백이 있지 않을까?
6: 예.
14: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경선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야 이거 혹시 뭐 반도체니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양양조 후보가의 질문에 당황하거나 밀리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했는데 양양조 후보가 너무 큰 실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반도체가 이제 경기도에서 소득이 많잖아요. 네. 반도체 업체들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법인세가 많이 거치니까 그 법인세 가지고 경기도에서 뭘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인세는 경기도로 가지가 않는다. 예, 불교부 단체다 경기도는. 법인세는 어떤 경로로든 올 수가 없다 경기도에. 이제 이 공격을 하니까 아무 대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양현 정부는 정말 기본적인 행정에 대한 식었구나. 그걸 노조했다고 봐요.
6: 예, 잠파수 뭐 승부사들. 동력도가 12,000명까지 갔습니다. 네 분께 감사드리고 네 분은 사랑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1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본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원고대로 하지 말라 그랬더니 진짜로 원고에 뭐가 많이 있는데.
1: 아니
0: 뭐가 아니에요.
1: 지금쯤 되면
0: 기회요. 뭐가 아니에요.
1: 지금쯤 네. 지금쯤 되면은 네. 좀 몸도 찌뿌둥하고 점심 드시고 오셔가지고
0: 식곤증 나오고
1: 네, 네. 식곤증도 오고 네. 그러신 분들 계실 텐데요.
0: 한 두어 분은 지금 네. 한 시간 막 동안 기다리다가 졸고 계세요.
1: 지금쯤 이렇게 네. 어깨 쫙 한번 펴시고
0: 맞아요.
1: 또 목도 한 바퀴 이렇게 쫙 좀 돌려주고요.
0: 오, 두두둑 소리 나는데요?
1: 허리도 한 바퀴 돌려주시고
0: 허리가, 네. 허리 사람 허리가 돌아가요?
1: 돌아가죠.
0: 아, 돌아가요?
1: 360도 이렇게 돌려주십시오.
0: 그렇군요.
1: 네. 아, 그리고 겨드랑이도 또 팡팡팡팡 한 50회씩 두들겨주시면
0: 맞아.
1: 좋습니다.
0: 맞아요. 그것도 좋다면서요?
1: 네. 네.
0: 많이 두드려주세요.
1: 네, 몸에 쌓인 노폐물이 이렇게 좀 없어진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저는 뭐 쌓인 게 없이 워낙 청정하잖아요.
1: 제가 좀 두들겨드릴까요?
0: 네?
1: 제가 좀 두들겨드릴까요?
0: 네, 지금 조다리 위에서 혹은 또 뭐 95에서 또 우리 사고도로에서 또 매장에서 주방에서 어깨 묵직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요. 싹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입니다. 아마 이 노래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글렌 캠벨의 Sunflower입니다.

0: 너무 비싸죠?
1: 너무 비싸요. 아니, 먹고 정말... 싶은 건 너무 많은데.
0: 그러면 지금 이 식당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1: 네.
0: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은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1: 아니, 그래서 제가 또 먹으러 가죠. 네.
0: 아니.
1: 너무 비싸서.
0: 태세전원이 굉장히 부드럽네요.
1: 거르고 골라서.
0: 거르고 거르네요.
1: 네, 넷이서. 네. 네 명이 가서. 네. 최대한.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골라가지고.
0: 너 입술 얘가 약간 떨리는데 지금.
1: 아니 요즘 물가 왜 이렇게 올랐어요?
0: 너무 많이 비싸요.
1: 그러니까.
0: 우리 트럼프 대통령 가끔 몰래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비싸요 지금 물가가.
1: 좀 낮춰주세요.
0: 그러니까 우리 네. 대통령님처럼 우리가 골프장을 한 뭐 4, 50개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아유, 어려워요.
1: 아유 진짜 이제는.
0: 대통령님 네.
1: 지금 외식이 횟수가 자꾸 줄어들게 돼요.
0: 그러니까.
1: 네.
0: 그냥 편하게 가서 식당 가서 먹을 수 있도록.
1: 네.
0: 우리 그냥 일주일에 한 1,000불씩만 주면 안 돼요? 1,000불씩만?
1: 아니, 뭐,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1,000불씩 네. 준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0: 그렇다고 매주 애를 낳을 순 없잖아요. 1,000불씩 벌자고.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좀 약간 안 되지 않나? 내가 알기로. 어렵지 않나? 한 주에 한 명씩 애기 낳기는 어렵지 않나?
1: 아니, 25년도부터 28년도.
0: 네.
1: 예, 그때. 아기가 그 생일인 아기들은 1,000불씩 계좌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0: 네.
1: 네.
0: 아무튼 뭐 기사를 마무리하는군요. 어쨌든은 감사합니다.
1: 네.
0: 감사드려요.
1: 그래서 네. 성우 씨는 어떤 외식 즐겨하세요?
0: 저는
1: 네.
0: 저는 거의 지금 아내가
1: 네.
0: 불의의 사고로
1: 네.
0: 어깨를 다치는 바람에 수술을 했거든요.
1: 아, 그랬죠.
0: 그래서
1: 네.
0: 저는 그 아내를 위해서
1: 네.
0: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1: 그럼요. 그래서 이제
0: 음식하지 마라.
1: 성훈 씨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또
0: 제가
1: 열심히 할까요?
0: 예전에는 네. 상당히 음식을 자주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자랑드렸죠. 교회에서 와서 떡볶이 먹어보고 이거는 장사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는데
1: 아유,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뭐라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0: 저희 아내의 이야기로는
1: 네.
0: 장사를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제 음식이 성에 안 차나 봐요.
1: 그래서 요즘에 외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0: 그래서 계속 이제 투고를 해서
1: 네.
0: 먹죠.
1: 그렇죠. 요즘에 외식보다 투고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네. 것 같아요.
0: 저희는 애들이 이미 다 커가지고
1: 네.
0: 우리 뭐 둘째는 벌써 뭐 여기 미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 네.
0: 집에 이제 가족들이 적으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집에서 음식을 요즘 해먹는 게 가끔씩 보면 잘 따져보면 더 마이너스예요.
1: 그런 그 가족 구성원이 좀 적으신
0: 분들은 네. 네.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1: 맞습니다.
0: 오히려 해가지고 먹다가 버리는 게 더 많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이것저것 사줬다가
0: 제가 또 굉장히 틈틈이 지구를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을 많이 만들지 않는
1: 훌륭하십니다.
0: 네, 안 해서 네. 뭐 까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오히려 투고를 해서
1: 네.
0: 우리 지역 경제도 살리고 우리 가게도 살리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
1: 훌륭하시네요.
0: 네.
1: 저도 진짜 외식을
0: 네.
1: 외식 수가 주는 대신 투고 횟수가 좀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0: 저도 요즘 세 끼 다 외식 하셨는데 우리 팬이님 탁월한 선택이세요.
1: 아니 정말 스트레스 또 하루 동안 쌓인 그런 피로 푸는 데는
0: 네.
1: 이렇게 맛있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0: 우리 토르미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음악다방. 네. 목요일이에요.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맞아요. 목요일이에요.
1: 네. 저희 네. 오늘 저희 주간베스트
0: 주간베스트
1: 마감이 되는 날입니다.
0: 그러고 보니까 주간베스트 얘기를 안 드리고 계속 지금 먹는 얘기하고 있었는데 주간베스트 이번 주 주제
1: 네.
0: 이번 주 주제는
1: 바로
0: 우리 가족 자랑이에요.
1: 네. 지금까지 팔불출 소리 들을까봐 꾹꾹 참아오셨던 네. 분들 음악 다방에 다 풀어주십시오.
0: 네, 우리 또 네. 광덕님도 오자마자 우리 가족 자랑, 아들 자랑을 그냥 길게 써주셨는데
1: 네,
0: 너무
1: 또
0: 감사하고요.
1: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저희가 7분 후보 뽑아서
0: 후보를 내일. 뽑아서 내일 또 주간베스트 우리 가족 자랑,
1: 네, 여러분
0: 자랑질
1: 여러분이 심사위원이 되셔서 네. 가장 좋았던 자랑 뽑아주시고 네. 장원께는 저희가 네. 야외 상품권 100으로 우송해드리고요.
0: 네.
1: 자동으로 H마트 상품권 받으실 수 있는 월장원 후보가 되십니다.
0: 네. 사연으로 참여를 안 해주시고
1: 네.
0: 내일 남의 가족 자랑질 듣다가 열받으실 분들은 내일은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월요일 나오세요.
1: 요즘에요. 자랑할 때 돈 내고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0: 그럴 정도로.
1: 네.
0: 근데 이번에 아주 저희가 깔아드렸어요.
1: 근데 음악다방은 무료입니다. 네. 오셔서 자랑하시면 저희가 상품까지 드리니까요. 마구마구 자랑 올려주십시오. 네.
0: 라디오에 사연 보내는데 돈 받는 데는

0: 없잖아요. 솔직히.
1: 그렇죠. 근데 하여튼간 자랑할 때 돈 안 내고 무료로 하실 수 있다.
0: 하시면 저희의 이 정말 성대가 트여진 저희의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내일 여러분의 그 자랑질에 완전히 불을 땡겨드릴게요. 정말 우리 가족 자랑하길 잘했지. 정말 부러워갖고 어떻게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내일 제대로 약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많이 오늘까지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가족 이야기. 반려견 반려묘도 많은데 가족 이야기도 좋지만 반려견 반려묘도 또 자랑하실 게 많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제 자랑은 어때요? 제 자랑. 본인 자랑.
0: 본인 자랑도 좋죠. 왜 안 얘기했어요?
1: 네. 본인도 본인의 가족입니다.
0: 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월남전에 갔다 와갖고요. 이런 거 좋아요. 진짜 상남자고요.
1: 제가 그리고
0: 얘기.
1: 공부를 안 해도요. 항상 80점 이상을 맞았어요.
0: 그게 자랑이 되나요?
1: 이런 건 어때요?
0: 과연 그게 자랑이 되나요?
1: 머리가 좋아요.
0: 80점으로 자랑이 될까요? 모르겠는데.
1: 왜요? 네.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80점이면 잘한 거죠.
0: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카톡창에 보니까 지금 주간베스트 깜빡했네요. 네, 네. 보낼게요 하셨는데 빨리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1: 네. 오늘 밤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됩니다. 네. 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2부부터는 여러분 오늘 목요 퀴즈 시간인 날이죠.
1: 그렇죠.
0: 네. 오늘도 3개의 퀴즈로 여러분께 상당히 깐족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1: 재미있는 퀴즈도 풀고 또 상품도 받아가실 수 있는 네. 목요 퀴즈쇼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여러분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드릴 네. 그런 퀴즈가 오늘 또 세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많이 와주세요. 이 노래도 오랜만에 듣네요. 네, 아리오 스피드 웨건의 In Your Letter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In Your Letter 문자가 많이 도착했는데 저희가 답변 열심히 드릴게요. 잠시만요.

0: Are you a speed wagon? 얼마나 빠르면 이 스피드 웨건이라는 말을 들었겠어요. 노래가 대체적으로 이 노래가 엄청 느린 노래예요. 이게 웃긴 거예요. 팀 이름은 스피드 웨건이라고 붙여놓고 노래는 네. 다 이런 식으로 미디어 템포예요. 와. 왜 그랬나요?
1: 저는 꽤나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0: 뭐, 그래서, 노래들이 앞으로 또, 알리어 스피드웨건 노래들을 많이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Can't fight the, 뭐, fight, 뭐, 이런 노래들도 있고,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이거 미디엄 템포의 락발라드예요. 그래서, 예전 DJ들도, 왜 이름이 이게 스피드웨건이냐고.
1: 성호 씨 깜짝 놀랄만한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0: 저요? 잘 안 놀래요.
1: 깜짝 놀라실걸요?
0: 뭔데요?
1: 저는 이분들 노래 처음 들어봤습니다.
0: 그러니까, 이런, 안 놀란다고. 이제는 타격감이 1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어마어마한 어툼인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노래를 딱 들려드렸더니
1: 뭐 한두 번이 아니어서 놀라시지도 않아요.
0: 이거 가수가 누구예요? 그래갖고 제가 네. 깜짝 놀랐는데
1: 아, 저는 2000년대 이후의 노래 아니면은 잘 몰라요.
0: 대단하십니다. 네. 이 순간에 저희 단골 손님들이 오셨어요.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에이치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왜 웃어요? 우리 단골손님들 소개해드리는데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안마의자 있는 거 아세요? 네, 그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1: 아니, 제 단골 손님 뺏어가시면 어떡해요.
0: 어머나.
1: 그래서 그렇죠.
0: 아, 그래서.
1: 네.
0: 그러면 요 단골 손님 읽어주세요.
1: 에스더재단의 헬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재단 헬플라인 공감과 위로가 필요하실 땐 전화 1800-713-9336으로 연락주세요.
0: 자연이 만든 가장 강한 선택 야엘의 타격 이벤트 어제도 저희가 또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5월 말 이번 5월 말까지 안에 가셔야 돼요.
1: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0: 화장품 3종 세트 구매 시 어제도 보셨죠? 450불짜리 3종 세트 구입하시면 450불 상당의 선물을 무료로 드려요. 사양공진단과 올리브오일은 무조건 1 플러스 1입니다. 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1: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해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0: 가끔씩 이제 방송국으로 전화가 오셔가지고 한시의 음악다방 좀 다시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 유튜브 라이브는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은 그 지나간 방송 예, 그 밑에 보면 이렇게 그 뭐죠?
1: 바를, 스크롤바. 그
0: 스크롤바를 네. 뒤로 이렇게 당기시면 앞에 시간부터 아침 7시 뉴스부터 다 보실 수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러니까 놓친 방송 있으시면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1: 저희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죠.
0: 바뀌었죠. 네. 그래서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kradio.us인데요. 네. 저희 홈페이지 주소 모르시면 그냥 한글로 검색하셔도 돼요.
1: K라디오 홈페이지. 네.
0: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저희 지난 방송 중에 한시의 음악다방 오셔서 사진 클릭하시면 그 안에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좀 재밌었던 것들 그 클립들을 다 다시 듣기로 매일매일 하나씩은 올라갑니다.
1: 네, 그러니까 거기 오셔서 들어주시고 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거기 남겨주시고 네. 그러면 저희와 소통도 가능합니다.
0: 네, 성훈이 바보, 똥개 이런 거 남기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품 보내드려야죠.
0: 그렇죠. 상품도 드리고요. 네, 저희는 목요 퀴즈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버호비젠 이퀄 하우징 랜드.
6: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7: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주게요. 자, 매주 한 번씩 돌아와서 여러분께 퀴즈로 깐족되는 그런 시간이죠. 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1: 아, 네. 미 동부 최고의 두뇌 싸움.
0: 아, 진짜?
1: 네. 오. 퀴즈를 맞추시면.
0: 미 동부까지 가도 되나?
1: 그럼요. 아, 그럼요, 그럼요.
0: 아, 그래요?
1: 그렇고 말고요.
0: 이런 자부심을 좀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 상품도 팡팡 터지죠.
1: 그렇죠. 네. 퀴즈를 맞추시면 상품이 집으로 날아옵니다.
0: 여러분께서 굉장히 시간 내고 손가락까지 튕겨가지고 지금 막 참여를 하시는데 선물도 없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1: 되죠.
0: 장난해요.
1: 아니 요즘에 꽤나 성적들이 좋으세요. 세 문제를 다 맞추시는 분들이.
0: 오늘 멘트가 전반적으로 위험한데. 청취자분들께 꽤나 이런 표현을 쓰면서 깐족했어요, 지금. 도발했습니다, 정영아 씨가.
1: 아니, 예전에는 세 개 다 맞추시는 분들이 좀 없으셨거든요.
0: 거의 없었어요, 사실. 네.
1: 그래서 한두 개만 맞춰도 상품을 받으셨는데 요즘에 세 문제를 맞추시는 분들이 등장을 하시면서. 네. 한두 개 맞추신 분들이 실망을 하고 계십니다.
0: 근데 더 놀라운 건요.
1: 네.
0: 세 문제를 다 맞추시고 선물 드렸잖아요.
1: 네.
0: 그래도 다음 주에는 안 오세요.
1: 나 맞췄지롱.
0: 안 오세요. 와, 놀랐어요. 이런 거 전문용어로 먹튀라 그러죠.
1: 아, 먹튀하지 마시고요.
0: 먹튀하지 마세요.
1: 네.
0: 네, 제발.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벌써 24분이네요. 자, 첫 번째, 오늘도 세 개의 문제를 준비했는데.
1: 네.
0: 첫 번째 퀴즈는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열받는다고 하셨던 신조어 퀴즈입니다. 신조어.
1: 젊은 친구들과 대화하실 때 정말 꼭 필요한 네.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네. 신조어 퀴즈입니다.
0: 예를 들면 우리 70이면 요즘 정말 너무 젊은 나이지만
1: 그럼요.
0: 올해 70대, 80대 우리 할아버님께서 손주들
1: 네.
0: 이제 한국 문화 막 눈 떠가지고 재밌어하는 이 손주들하고
1: 네.
0: 나 요즘 신조어인데 이거 아냐? 이러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그럼요.
0: 이게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1: 네. 모른다 하시면 또 알려주시면 되고요.
0: 맞아요.
1: 네.
0: 저희가 답은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1: 네. 네,
0: 한 45분부터 저희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퀴즈 신조어입니다. 우리 영화 앵커의 낭낭한 목소리로 여러분께 퀴즈를 내드릴게요. 자, 예전에 음식 맛있다.
1: 네.
0: 그러면 어떤 표현이 있었죠?
1: 예전에는 저희가 기똥차다.
0: 기똥차다.
1: 이런 표현했죠.
0: 기똥차다. 네. 와, 이 집 잘하네. 요 정도면 너무 옛날이에요. 이 집 잘하네. 이런 표현 누가 써요?
1: 네. 요즘에. 저희가 존맛 이런 말 많이 썼었죠.
0: 이게 최근까지도 신조어였어요. 근데
1: 네.
0: 요게 또 밀렸어요, 지금.
1: 네, 이제는 더 이상 존맛탱 이 말 안 쓰고요.
0: 안 씁니다. 그만도 처음 들어보는데?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준비한 거 아니에요.
1: 네. 이제 더 이상 이 말은
0: 잘 안 써요.
1: 과거의 네. 신조어였고요. 요즘에는요. 이 맞자.
0: 네.
1: 맞자 뒤에 두 글자를 더 붙여서 총 세 글자. 맛땡땡.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0: 야, 네. 이 집 떡볶이 진짜 맛
1: 땡땡이다.
0: 이렇게 네. 얘기해요.
1: 이 세 글자의 맛을 표현하는 신조어 무엇일까요?
0: 와.
1: 네, 이것이 첫 번째 퀴즈가 퀴즈입니다. 되겠습니다.
0: 야, 어디 가서
1: 네.
0: 닭도리탕을 먹었어요.
1: 네.
0: 닭도리탕이 너무 맛있어.
1: 네.
0: 그러면 이 집, 와, 이 닭도리탕 진짜 맛
1: 땡땡이다.
0: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1: 네. 네.
0: 여기에 들어가는 이 신조어.
1: 이 힌트를 조금 드려볼까요?
0: 그 입 담으세요. 첫 번째 퀴즈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좀 드리면 너무 거시기 하잖아요?
1: 그럴까요? 네, 맞아요. 다 알고 처음부터 맞추시는 분 있으실 테니까 먼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0: 네.
1: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퀴즈.
0: 힌트 주세요. 힌트 주실
1: 드릴까요?
0: 거면.
1: 드릴까요?
0: 네. 제가 농담을 정말. 한 얘기예요.
1: 그래요?
0: 주세요.
1: 그러면은요. 맛 땡땡.
0: 네.
1: 닭다리 아니고.
0: 네.
1: 도라지 아니고.
0: 네.
1: 이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0: 맛 땡땡. 이 집 네. 정말 음식 땡땡땡이네.
1: 땡땡.
0: 맛땡땡이네.
1: 네. 근데 네. 힌트는
0: 네.
1: 닭다리, 도라지 이것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정답
0: 우리 그 오답 재밌게 보내주신 분도 저희가 후보로 올려서 선물 드릴 수 있는데
1: 네.
0: 일단 지금 보이는 게 맛꿀마.
1: 오, 맛이 꿀맛이다. 맛꿀마.
0: 우리 재밌는데요? 네, 뉴욕은행님 맛꿀맛 재밌는데요? 네. 아, 네. 네, 세자입니다, 세자.
1: 네, 네, 아시는 분들 문자 빠르게 보내주시고요.
0: 자, 두 번째 퀴즈는 음악 퀴즈고요. 90년대를 휩쓸었던 여름 음악인데 요 네. 전주를 듣고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맞춤 괜찮네요. 자,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노래는 90년대를 아주 휩쓸었던 여름의 대표적인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듣다 보면 당장이라도 네. 이 롱아일랜드 바닷가로 마구마구 달려가고 싶어지는 네, 그런
0: 이 노래의
1: 노래입니다.
0: 제목이 뭘까요? 자,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자, 세 번째 퀴즈는 상황극 퀴즈인데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로 분한 영화와 성훈이가 여러분께 뭔가를 낼 텐데 이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 이 이야기에 그 있죠. 그
1: 물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네. 네.
1: 어떤 물건에 대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0: 아유 할머니 요즘 애들은 이 뭐 기계로 한다고 하지만 난 예전에 이게 참 그리워요. 그때는 아무리 무거운 장작이나 곡식도 그 튼튼한 다리에다 얹어갖고 그냥 한 번에 번쩍 찍어 날랐는데 말이야.
2: 아이고 그러게요. 영감 아이고 힘들게 일하다가도 거기다가 이 작대기 하나 이렇게 쭉 받쳐놓고 그늘에서 시원하게 마시던 그 막걸리 맛이 참 좋았는데 말이에요. 그 시절 정겨운 땀방울이 가끔은 참 그리워요.
0: 이 문제 내고 있는데 15가 나와서 이거 어떡하나. 이 시간을 맞추고 와야지.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어디까지 인 거야?
2: 땀방울이 가끔은 참 그리워요 라고까지 하슈.
0: 자, 이 두 분이 설명하는 이 예전 물건은 무엇일까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죄송합니다. 아유 할머니, 요즘 애들은 뭐 기계로 다 한다고 해도 난 이 예전에 이 물건이 참 그리워요. 그땐 그 아무리 무거운 장작이나 곡식도 말이야 이 튼튼한 다리 사이에다가 떡 얹어가지고 한 번에 번쩍 치고 이렇게 날랐는데 말이야.
2: 아이고 그러게요. 영감 이 힘들게 일하다가도 거기다가 이 작대기 이쭉한 작대기 하나 이렇게 받쳐놓고 그늘에서 시원하게 마시던 그 막걸리 맛 참 좋았는데.
0: 그렇지, 그렇지.
2: 아이고 근데 그 시절이 너무너무 그립네요.
0: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그 가끔 그 작대기 받쳐놓고 내가 그 낮잠을 자다 보면은 아이 어느덧 깨보면 옆에 그 호랑이가 와서 같이 자곤 했지.
2: 무슨 호랑이는 무슨 아이고 잠깐 이렇게 헛소리할 때는 참 그거 그 작대기로 그냥 대급박을 그냥 쳐불면 그냥 정신이 그냥 번쩍 날 텐데 아이고.
0: 네, 이렇게 일진 할머니와 함께 살면 굉장히 위험하죠. 네. 대급박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쉽게 쓰는 표현이 아닌데 자 옛날 시골에서 요 뭔가 치고 다녔던 그렇죠. 등에 짐을 질 때 썼던 이 전통적인 운반 기구의 이름이 오늘 퀴즈의 정답입니다.
1: 네, 이 물건 퀴즈 네.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네. 저는 아주 재밌는데요.
0: 아, 오해만 재밌으면 뭐요.
1: 아니 근데 문제 은근히 네. 쉽지 않아요.
0: 이거요?
1: 네.
0: 그럴까요?
1: 아, 근데 요즘 친구들은 네. 이 물건이 뭔지
0: 아예
1: 모를 것 같아요. 전혀 모를 것 같아요.
0: 네. 이것도 또 우리 신세대 손주들이 네. 이 방송을 듣게 되면
1: 네.
0: 방송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할머니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1: 네.
0: 대화를 하게 돼요.
1: 아니, 근데 성훈 씨는 이 물건을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0: 아, 그럼요. 저는 저봐도 봤어요.
1: 아, 그래요?
0: 제가 이거 가지고 그냥 나무하러 갔다가 우리 와이프를 만난 거 아니요.
1: 아니 근데 정말 네. 여기에다가는 네. 이렇게 많이 실어도 가볍게 좀 느껴지나요?
0: 안 매보셨죠?
1: 네.
0: 어.
1: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0: 혹시 아버님 어깨 이쪽에 좀 네. 이렇게 탈골같이 쑥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1: 아.
0: 지금
1: 그렇군요.
0: 우리 책가방처럼 개발돼서 이렇게 멜빵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옛날에 얼마나 이걸 잘 만드신다고 만들어도
1: 그럼 도대체 이 멜빵이 지푸로 된 건가요? 뭘로 된 건가요?
0: 천이죠.
1: 천으로 천을 꼬아서
0: 옛날에 그 옷을 만들던 그런 천을 여러 겹을 만들어서 네네. 어깨에다 이렇게 거는 거예요.
1: 아하,
0: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옛날에 막 산처럼 이렇게 장작을 지고 오시잖아요. 네네. 비틀비틀거리면서
1: 그렇죠.
0: 이 어깨가 막 눌립니다. 아하, 까지기도 하고요.
1: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0: 이 기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전통적인 네. 운반 기구입니다.
0: 다시 네. 방따방 목욕 퀴즈쇼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목소리는 잘생긴 그런 가수죠? 이상우
1: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0: 듣고 올게요.

0: 네, 노래는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이상우였고요. 네.
1: 저희 지금 목욕 퀴즈 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광덕님이 정답을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정답을 써서 보내주시지 않고 그 사진을, 그 물건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0: 네, 네. 사진을 또 찾아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하고. 네. 우리 뉴 호랑님께서는 내가 옆에 누워 자면 호랑이지. 맞네요.
1: 네, 뉴 호랑이님이 옆에서 누워주시면 호랑이와 함께 뉴, 자는 거라고.
0: 호랑이 자죠. 네. 네, 우리 베니님은 이걸 다섯 살 때 이미 아까 세 번째 퀴즈로 나갔던 이거를 메보셨대요.
1: 이 물건을? 아,
0: 메보셨대요. 네. 실제로.
1: 오, 이거를 네. 외삼촌이 직접 만들어주셨다고.
0: 만들어주셔가지고. 예.
1: 아, 이렇게 장난감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셨나 봐요.
0: 그렇죠. 네. 이 미국에서는 외삼촌이 다섯 살짜리 자기 조카에게 지게를 만들어서 지게 했다면은 여기는 아동학대입니다. 큰 문제거든요. 네.
1: 아, 그렇죠.
0: 네, 여기 미국은 그래요.
1: 근데 뭐 장난감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셨을 테니까.
0: 그랬을 거죠. 네. 네, 그랬을 거예요.
1: 근데 지금 그 2번. 그 노래를 좀 어려우신가 봐요.
0: 아, 노래를?
1: 네, 전주만 듣고 네. 맞추는 이 노래 제목을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0: 한 번 더 들려달라가지고 그것만 조금 더 들려드리고 네. 저희가 단골 손님들 찾아뵐게요. 네. 우리 혜로님도 오셨어요. 정혜로님 어서 오세요. 그 정답에 또 참여를 해주셨는데 세 문제는 세 문제입니다.
1: 네.
0: 자, 이게 두 번째 문제였는데 노래 전주를 듣고 제목을 맞추는
1: 조금만 네. 더 길게
0: 그런 퀴즈였어요. 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전주가
1: 파도 소리 들리고요.

0: 그리스도에 될 것 같은데요. 와우! 여름이다!
1: 자, 이 노래입니다.
2: 야, 엄청 후하게 저기 힌트를 주셨네요.
1: 우리 성룡아 씨가 목이 메일 정도로 제가 힌트 드렸어요.
2: 저는 그 부분은 딱 자르실 줄 알았는데.
1: 자, 방금 전에 나간 노래는 어떤 노래의 전주였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을, 풀 제목을 맞춰주세요. 다섯 자죠, 아마?
2: 그렇죠.
1: 그럴 거예요. 자, 저희 단골 손님들입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사지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네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문의는 201-947-5757번입니다.
1: 열심히 우리 단골손님들 소개해드리는데 제가 이거 믹서를 갑자기 흠 만지다 보니까 긴장하셨어요. 네. 자, 한국에서 좋다고 소문난 반려견 제품들이 다 모여있는 제니앤 뭉치. 여름을 준비하는 우리 멍멍이 고양이들을 위한 시원한 제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바닥을 시원하게 하는 쿨링 매트라는 게 있고요. 우리 반려견, 반려묵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2: 아니, 털이 많으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1: 그러니까. 네. 아니,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 무스탕을 입고 살잖아요.
2: 그러니까.
1: 다가올 더위에 기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한 건강 영양제 있고요. 입어서 더 시원한 여름 패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시를 입어줘야 돼요. 여름에는 탱크탑 입어야죠. 네, 질 좋은 사료, 간식, 침구, 카시트, 캐리어까지 제니앤 뭉치에서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니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2: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입니다.
1: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담긴 토종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인심은 덤입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실 수 있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 오실 때는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159 3rd Street, Godfrey, 뉴욕. 전화번호는 845-866-4588.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2: 라디오는 더 이상 차 안에서만 듣는 시대가 아니죠. 이제는 구글 플레이나 그 애플폰에
1: 네.
2: 앱스토어에 가셔서
1: 네.
2: 앱을 다운받으시면 아무도 곳에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K-Radio 홈페이지에서도
1: 바로 들으실 버튼 한번 누르실 수 있고요.
2: 네,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언제든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2: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가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www.kradio.com U.S.
1: 네, 이도 저도 싫다 그러면 그냥 검색창에 K라디오 치시면 돼요.
2: 네, 네. 뉴스도 보시고요. 또 방송도 다시 한번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정보도 있으니까요. 한번쯤 좀 방문을 하셔서 이것저것 눌러보시고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잠시 전을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한시의 음악다방입니다.
3: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장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지금 여러분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답을 오늘 웬일이니 오늘 다 맞추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4: 아니 그러면 지금 아직 안 맞추신 분들이 보내기 싫어지시잖아요.
3: 근데... 아차차.
4: 근데요 정답은요. 네. 저희가 상품 드리는 거는 그 누가 더 빨리 맞췄냐는 아니니까요. 네. 네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자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음악 퀴즈였는데 네, 한 번 더 힌트를 드릴게요. 2번 퀴즈. 자,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의 전주인데요.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하는 게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아주 여름의 대표적인 노래예요. 그렇죠?
4: 듣고 있다 보면은 바닷가에 가고 싶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3: 와우! 여름이다! 네, 여기까지.
4: 야, 이거 거저다, 거저다.
3: 썸머타임! 네, 이런 노래예요. 네,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첫 번째 퀴즈는 신조어 퀴즈였습니다.
4: 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이건 정말 맛 땡땡이다. 이렇게 맛에 조토리다 아니고요. 네. 맛 땡땡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3: 네. 맛지다. 이 집 잘한다. 혹은 신조어 중에 MZ세대들이 얼마 전에는 존맛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네. 지금 그 뒤에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온 거예요.
4: 네.
3: 앞에 시작은 맛입니다. 맛.
4: 맛으로 시작을 하는 세 글자.
3: 신조어.
4: 네.
3: 진짜 이 집 떡볶이 진짜 맛 땡땡. 여기 들어가는 요 세 자짜리 단어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4: 세 번째는 물건 퀴즈였죠.
3: 물건 퀴즈였죠.
4: 네. 네.
3: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말씀해드리는 이.
4: 산에서 나무 해올 때 요 네. 물건으로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헛소리하는 할아버지 대급박을 치려던 그 짝대기가 받치고 있던 바로 그 물건입니다.
3: 그건 무엇일까요?
4: 제가 표현하면서도 너무 무서운데요, 할머니가?
3: 아니 원래 그냥 일상에서 늘 쓰시던 말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4: 대급박을 치려던 작게.
3: 자연스러워요. 자, <얘기야. 웃음>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요. 우리
4: 이 노래 들으시는 동안 예 퀴즈 마지막 정답
3: 받아볼게요. 주세요. 샤나 트와인이 불러주는 You're the Still the Morning입니다.

0: 아, 참 노래 잘하죠. 샤나 트와인의 You're Still the One은 오랜만에 한번 들었습니다. 저희
1: 네. 지금 유튜브 보시던 분이 아니 지금 제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나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요 지금 저희 정답자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0: 네. 보이세요? 오늘 퀴즈 맞춰주신 분들 중에 네 분이 세 문제를 맞추셨거든요. 네. 저희가 이름을 보이시죠? 카메라에 네 분을 여기다 썼어요.
1: 네.
0: 분명히 네 분을 썼습니다. 한 분 쓴 거 아닙니다. 네 분 썼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거를
1: 추첨을
0: 지금 그냥
1: 합니다.
0: 뽑을게요. 성나가 씨가 네. 뽑을게요. 저는 욕 먹고 싶지 않아요.
1: 예, 제가 하나
0: 골랐습니다.
1: 네.
0: 자, 잠깐만요. 빵빠레 드릴게요.
1: 네.
0: 자, 오늘 목욕 퀴즈쇼의 주인공
1: 장원입니다.

0: 도라미님, 예쁨쁨님 다, 예, 네 분이 다 맞추셨는데 오늘은 김명수님이 행운을 가져가셨습니다.
1: 축하드려요.
0: 자, 영문 성함과 주소 카톡에 남겨주세요. 자, 우리 저 퀴즈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저희가 답을 또 알려드려야죠.
0: 네.
1: 요즘 젊은이들이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쓰는 세 글자. 네. 정답은 도토리 아니고요. 맛돌이였습니다.
0: 맛돌이라고 하네요. 맛돌이. 네. 알고 계셨어요? 네, 맛돌이.
1: 이 맛있는 음식을요, 귀엽게 부르는 말인데요.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드시면서, 어, 오늘 저녁 맛돌이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0: 이제 김치찌개 진짜 맛돌이야. 어, 이렇게 네. 얘기한다는 거예요.
1: 입에 네. 착착 붙죠. 착착 붙죠. 맛돌이.
0: 와, 네. 만두 진짜 맛돌인데? 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어, 요거 많이 많이 쓰시고요. 우리 손주님 계신 집들 또 요거 손주한테 퀴즈도 내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나는 그런 오후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번 노래 퀴즈 정답은요. 바로 쿨이죠. 여름 그룹 하면은 쿨인데요. 쿨의 최고의 히트곡 해변의 여인입니다.
0: 여인.
1: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옛 물건 바로
0: 지게였습니다. 지게. 네. 지게 끊을 때 그 지게.
1: 네.
0: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성훈이 손가락에다가 밴드 붙였다고 이것까지 다 보시네요. 야, 정말 아, 무서운 세상이죠. 지난번에 제가 왜 원고에 정답 있다고 그랬더니
1: 네.
0: 확대해보라 그랬더니 실제로 유튜브 이렇게 손으로 열어가지고 확대해보신 분들이 계셨어요, 몇 분. 그래도 안 보여요, 유유 막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1: 아, 성훈 씨 고춧가루 꼈는데.
0: 그러니까
1: 보이시겠다.
0: 큰일 났네.
1: 아, 큰일 났네.
0: 길이 죽은 게 이거 어떡할 거야. 야일이 필요해. 네, 김명수님, 제가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1: 네,
0: 되신 거예요.
1: 축하드려요.
0: 자, 오늘까지 마감인 우리 가족 자랑. 오늘 카톡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1: 네, 오늘 밤까지 꼭 보내주십시오.
0: 자, 저희는 내일 더 신나고 좋은 방송으로 준비해서 내일 돌아올게요.
1: 주간 베스트 함께 나누는.
0: 네, 특집입니다. 마무리 해주세요, 마무리.
1: 내일 만나요.
0: 네. 이성훈이었습니다.
1: 성령이었습니다.
0: 행복한 오후 되세요.

0: 한양레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6월 초여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일요일 아침부터 6월 1일 월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도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전입니다. 네, 요즘에 2030 세대 이야기만 나오면 괜히 마음 한쪽이 쫙 해질 때가 있어요. 취업 준비에 학업 스트레스에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게 버티고 있는 청춘들. 최근엔 그런 2030 세대가 말랑이, 슬라임 같은 촉감 왕구로 위로를 받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 왜 저럴까 보다는 얼마나 마음이 지쳤으면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그런 시절 있었잖아요. 앞이 안 보여서 불안했고 뭐 하나 이루려고 정말 열심히 뛰었던 시간들. 근데 가만 보면 지금의 청춘들은 우리 때보다도 더 치열하고 더 빠르고 더 불안한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시간들이 분명 그냥 지나가진 않을 겁니다. 오늘의 고민과 버팀이 언젠가는 삶의 단단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너무 흔한 말 같지만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그 말의 작은 응원을 담아보고 싶습니다. 고단한 청춘들 그리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해내고 있는 모든 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속에서 소리쳐요. 자, 혼자 듣게 할 거니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을 키시고요. 카카오톡 메인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를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커서가 껌뻑껌뻑거리고 있는 옆에다가 K-R-A-B-I-O-U-S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예요. K-Radio US를 치시고 검색. 자, K-Radio 카톡 창이 뜨면은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뿐만이 아니죠.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지금 DJ 상태가 어떤지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학이나 행복 연구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행복은 강도의 크기보다 빈도가 더 중요하다. 아, 정말 살면서 많이 공감하는 말이에요. 인생에 한 번 오는 엄청 큰 행복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즐거움들이 사람의 만족감과 정서 안정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어릴 때 마트에서 팔던 그 커다란 과자 종합 선물 박스 기억나시죠? 야, 이거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박스를 딱 열면은 안에만 없는 게 없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과자들이 푸짐하게 한가득 들어있고 초코 과자 하나, 짭짤한 과자 하나, 사탕들도 수북히 있고 젤리도 숨어있고 가끔은 처음 보는 과자까지 하나씩 들어있죠. 그거 열어보면서 느끼는 그 순간 골라먹는 만족감,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2030 세대 사이에서 유행이라는 스낵틴, 요 스낵틴 문화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히 그 시절 감성이 떠오르더라고요. 스낵틴, 요게 작은 틴 케이스 안에 견과류, 초콜릿, 과일, 젤리 같은 걸 조금씩 조금씩 담아서 가방에 넣어 다니는 건데요. 단순히 예쁘게 먹자가 아니라 바쁜 하루 속에서도 나를 조금 다정하게 챙겨주자, 요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래요. 예쁘죠? 생각해보면 참 공감이 되는 스낵틴 문화. 우리는 늘 큰 행복만 기다리는데 사실 사람을 버티게 하는 건 작고 사소한 기쁨들인 것도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커피 한 잔, 퇴근길 시원한 바람, 누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가방 속 내가 좋아하는 작은 간식들. 저도 갑자기 그러고 싶어졌어요. 맨날 과자 좀 모양 떨어지게 봉지째 넣고 다니지 말고 작은 예쁜 틴케이스 하나 마련해서 오늘 기분 좋을 때 먹을 초콜릿 하나, 힘들 때 꺼내 먹을 젤리 하나, 뭐 그렇게 나의 최애 간식으로 작은 행복들을 담아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골라먹는 해피타임을 가져봐야겠다는. 시간은 많이 흘렀는데도요, 사람이 작은 것에서 위로받는 마음은 똑같은가 봅니다.

0: 정신 차리고 보니 목요일이네요. 오전엔 비가 왔는데 지금은 또 날이 밝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두시의 비타민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 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에스더 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단순한 설계를 넘어 피부를 다시 설계하는 힘, 천연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이 5월 말까지 한정 이벤트를 선보입니다. 신제품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원 플러스 원 등 놓치기 아까운 특별 혜택이 가득합니다.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티 브랜드 야엘. 718-500-3350, 201-500-3350.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세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1: 이츠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9불99, 시없는 수박계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도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1: 이츠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동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어쩌다 보니 처음으로 마주하는 오늘이라서
0: 세븐틴이 불러요. 청춘 찬가.

요즘에 젊은 세대 트렌드를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예전처럼 무조건 더 세게, 더 화려하게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에 꽂혀있다는 거예요. 한동안은 완전 도파민 시대였잖아요. 짧고 강한 영상, 자극적인 음식, 빨리빨리 뭐 계속 뭔가 터져야 재밌는 시대. 근데 요즘은 또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ASMR 아시죠? 아주 무슨 중독성 있어. 한번 보면 쭉 빨려들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물건 갖고 그 소리를 내는 건데 그렇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뜨개질도 하고요. 컬러링북 칠하고 또 촉감 장난감도 만지고 그리고 조용한 브이로그를 보고 무해한 컨텐츠가 인기라고 합니다. 무해하다는 말도 재밌잖아요. 막 엄청 웃긴 건 아닌데 그냥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리고 안정적인 컨텐츠 그런 걸 다 무해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 봤더니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자극보다는 안정감을 찾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소비 문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디토 소비. 영어 디토, 우리말로 하면은 나도 똑같이 이런 뜻이잖아요. 예전에는 내 취향이 중요해였다면 그중에서 어떤 또 소비층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쓰니까 나도 한번 써볼래 이 감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시간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시간적인 절약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연예인,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유튜버가 먹는 거, 또 입는 거, 쓰는 거 다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디토 소비는요, 저 사람이 쓰니까, 아, 뭐 저 사람이 쓰니까, 그래, 저 정도 사람이 쓴다면 믿고 산다, 이런 소비 문화인 거죠. 그리고 요즘에 많이 쓰는 말 중에 갓생,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갓생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갓 플러스 인생을 합쳐서 엄청 부지런하고 자기관리 잘하는 삶.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물 많이 마시고 공부도 하고 또 할 일 체크하고 이런 삶을 갓생 산다라고 해요. 아, 나 이번 주부터 갓생 살기로 다짐했잖아? 그래서 누가 나 이제부터 갓생 살 거야 하면 그때선 단순히 열심히 살겠다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을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잘 굴려보겠다 이런 느낌에 가까운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요즘 트렌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나 싶은데 스몰 럭셔리, 스낵틴, 무해한 컨텐츠, 갓생 결국은 거창한 성공보다 덜 지치고 오래 행복하게 사는 법. 그걸 다들 찾고 있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비타민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의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혜택화로 만나보세요. 제니의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 늘 고민이 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젊음을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 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917-656-7717, 917-656-7717,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 유스 써니킴 코치.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유용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딱.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사람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주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 기억하세요. 하루가 가득 찹니다. 845-866-4588, 845-866-4588.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암누수박 6불 99, 황금쌀하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 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QC Natural 714-870-7582.
4: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5: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OM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5M4 716-350-4199.

0: 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아, 회사 슬로건이 너무 좋아요. 바로 오늘 만날 세종바이오텍의 회사 슬로건이죠. 데이프사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지현씨. 오늘 날씨 되게 좋은데요?
0: 네, 좋아요. 5월은 좀 바쁘셨죠?
1: 아무래도 이제 때가 때이니 만큼 뭐 우리 뉴욕 고객들도 많고 또 우리 LA 지사도 있고 또 시카고에도 지사가 있고 아틀란타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0: 야.
1: 그래서 5월달은 조금 분주했고 지난 시간에는 왜 제가 뇌부감 소개했잖아요.
0: 네.
1: 치매 예방. 5월달 그 마더스데이 선물로
0: 그렇죠.
1: 많이 이제 구입을 했는데
0: 네.
1: 제가 오늘은 이 시간에 이 좋은 날씨에 어떤 제품을 소개할까 하다가
0: 네.
1: 제가 뇌부감을 소개할 때도 그렇고
0: 네.
1: 또 우리 그 비타민 신제품 나온 거 아시죠? 리포존 비타민 C.
0: 그렇죠. 흡수율이 잘 좋은.
1: 흡수 좋은 거. 그거 할 때도 그렇고 꼭 방송 말미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송부감 얘기 안 하실 겁니까? 송부감 때. 그래서 제가 우정 오늘은 뭐 우리 회사에 워낙 유명하고 좋은 제품이지만 네. 아마 세일을 기대하셔서 그럴 거예요. 제가 방송 때 세일 정보를 드리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 열악한 대로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당뇨나 혈압이나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늘 한번 잘 제가 정리해드리고 또 저 제 별명이 뭔지 아시죠?
0: 혈관? 청소부.
1: 청소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혈관 청소하세요 하는 뜻에서 세일 정보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세종 송부감부터 한번 가볼까요?
1: 가봅시다. 그래서, 송부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우리 이 1660 우리 라디오 코리아 방송 듣는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퀴즈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0: 좋아요. 세종 선물도 있어야 돼요.
1: 그러니까 세종 송부감의 원료가 뭡니까? 다들 아시겠죠?
0: 그렇죠.
1: 전통 솔잎이다. 그래서 솔잎을 이제 증류해서 농축해서 고농축 캡슐로 개발이 됩니다.
0: 네.
1: 아마 뭐 복용했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소프트 캡슐로 개발이 돼서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얘기인데
0: 네.
1: 며칠 전에는 그 혈관 스텐트 시술 요새 혈관 수술하신 분 정말 많더라고요.
0: 아, 네네.
1: 그래서 스텐트 시술하신 분하고도 상담을 했는데 평소에 우리의 혈관 건강이 우리 백세 건강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0: 네, 그렇죠.
1: 제가 오늘 송부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엊그저께 우리 우진숙 씨 시간에도 요 얘기를 했는데
0: 네.
1: 그 요즘에 왜 해외여행 우리 많이 다닙니다.
0: 그렇죠.
1: 베트남 여행 가신 고객이
0: 네.
1: 세종 송보감, 이름은 똑같지 않아요. 세종 송보감하고 똑같은 우리나라 솔잎 제품을 베트남에서 봤습니다. 근데 가격이 무지무지하게 비싸더라고요, 사장님. 그러면서, 우리나라 솔잎이 좋긴 좋은가 봐요. 막 그러신 분들 계셨습니다. 우리 솔잎이, 우리 송보감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그 솔잎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뭐 중국에도 베트남에도 물론 미국에도 그렇고요.
0: 네.
1: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솔잎이 갖고 있는 양리작용, 효능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솔잎에는 뭐 워낙에 다양한 무기질이나 다양한 영양소들이 들어있는데
0: 네.
1: 그중에 혈당 조절에 필요한 글리코키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0: 글리코키닌.
1: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 예, 꼭 드시면 좋고요.
0: 네.
1: 두 번째 아까 뭐 제가 스텐트 시술하신 얘기도 했습니다만
0: 네.
1: 평소에 혈관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바이패스 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혈관 스텐트 시술하신 분도 그렇고 또 고혈압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혈액순환과 관련돼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0: 네.
1: 평소에 1년에 한 차례 또는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는 복용하는 게 좋고 아마 우리 고객분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할 겁니다. 1년에 한 차례 봄, 가을로 드시면 좋고요.
0: 네.
1: 세 번째 솔잎은 그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0: 네.
1: 이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겁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의 혈관 안에 있는 찌든 때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제 별명이 청소부입니다.
0: 네.
1: 그래서 혈관 대청소 그리고 독소를 빼주는 혈관 디톡스 꼭 위해서 송보감을 드시면 좋고요.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으로 네. 복용할 수가 있고 3개월분 한 박스는 380불인데 제가 방송 때 드리는 세일 정보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0: 조금만
1: 제가 오늘은 몇 분에게 예 세일 정보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3개월분 한 박스 380불 한 달에 네. 그러니까 130불 정도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120불에서 130불 정도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두 번을 보통은 90% 이상은 그렇게 드시고요. 이제 상담하다 보면 뭐 뇌졸중 회복 운동을 하신다든지 또 혈액순환 장애가 조금 심하신 분들 당뇨가 심하 이런 분들은
0: 네.
1: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에서 하루에 세 번까지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시면 네
0: 예전에 그 유명한 실험 있었잖아요 세종송보감 그거 기억나요?
1: 그 제가 스튜디오에서 가끔 이렇게 출장을 가거나 하면은
0: 네.
1: 스튜디오에서 가끔 이제 방송할 때 실험을 하잖아요.
0: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유리컵하고.
1: 진행자들이 뭐 네. 그걸 너무 인식을 해서 머리에 딱 박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캐리드에 가면
0: 네.
1: 이제 유튜브가 되니까.
0: 그렇죠.
1: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이 직접 보실 수 있도록
0: 맞아요.
1: 제가 실험을 한번 더 해보는데 제가 모르시는 분들에서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0: 네.
1: 유리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붓고 우리 포장할 때 쓰는 환경 오염 물질 스티로폼을 손으로 잘라 넣었어요. 이거 썩지도 않습니다.
0: 아, 썩지
1: 않는데.
0: 네.
1: 세종 송보감 한 캡슐을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저어 놓습니다.
0: 네.
1: 1분도 안 돼서
0: 네.
1: 없어집니다.
0: 눈 앞에서 봤잖아요.
1: 그러니까
0: 너무 신기했어요.
1: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건 매직이에요. 그러신데 그거 아니고요. 이 솔림이 갖고 있는 효능 그리고 고농축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용해가 되면서 이런 환경 오염물질 스티로폼이 싹 용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재미나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0: 네.
1: 한마디로 이것이 이제 우리 혈관 안에 들어가게 되면 혈관 대청소 또 이런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용해시켜주기 때문에 제가 또 디톡스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세종송보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세종송보감. 혈관 네. 건강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또 세종바이오텍에는 혈관 대청소, 세종송보감과 함께 또 유명한 후코이단이 또 있잖아요.
1: 요즘에 후코이단 한국에 5월달에 한국에 보내신 분 많습니다.
0: 네.
1: 어머님이 경기도 어디 사시는데 아버님이 뭐 어떠신데 그러면서 이 후코이단 좀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도 꽤 많을 텐데
0: 네.
1: 제가 이제 우리 재현 씨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100세 건강을 이루는데 꼭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당뇨, 혈압, 고지혈 뭐 모든 것이 혈관 건강이 1등으로 중요하고
0: 그러니까요.
1: 또 하나 1등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면역력입니다.
0: 면역
1: 그렇죠.
0: 진짜.
1: 그래서 면역 뭐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뭐 암도 그렇고요.
0: 네.
1: 우리 너무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종 송보감은 혈관 건강에 아주 대표적인 제품이 되고
0: 네.
1: 면역력 그러면 뭐 홍삼도 있고 비타민 D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0: 그렇죠.
1: 최근에는 후코이단이 많이 이 각광을 받습니다.
0: 아, 네.
1: 자, 지현 씨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0: 네.
1: 미안합니다.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0: 네.
1: 후코이단의 효능 중에
0: 네.
1: 제가 꼭 기억하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포토시스. 아포토시스가 무슨 말인지 기억하세요? 제가 갑자기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0: 그러니까 그 몸 안에 안 좋은 세포들
1: 몸 안에
0: 그것만
1: 예.
0: 잡아서 없애버린다. 그렇죠? 제가 고급진 단어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안 좋은 네. 그 비정상적인 세포만 탁 해서 없애는 막 이런 거.
1: 맞습니다.
0: 맞죠?
1: 맞습니다. 요즘에 AI 가지고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0: 실수로 말 많이 하죠.
1: 네. 후코이단의 아포토시스 효과가 뭐니?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지현 씨가 말한 그대로인데
0: 네.
1: 우리 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생길 수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자멸하도록 도와주는 효과입니다.
0: 이야, 중요하네요. 너무 좋네요.
1: 네, 그래서 투병 중이신 분들이 이 후코이단을 많이 찾는 이유가
0: 네.
1: 바로 이 아포토시스 효과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한국에도 보내고 많은 미국에서도 우리 제품을 드시는 이유가 우리 수술 후에 재발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후코이단을 많이 찾습니다. 면역력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 세종 바이오텍의 후코이단이 벌써 8년 됐습니다.
0: 와, 8년 되셨어요.
1: 네, 세월이 되게 빠르죠.
0: 곧 10년이네요.
1: 그래서, 네, 세종 후코이단은 그래서 시중에 많은 후코이단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 바이오텍의 후코이단은 캡슐당 후코이단의 함량이 높고 순도도 가장 높고 네. 그다음에 제가 방송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산 후코이단이 아니고, 청정 대서양 지역에 원산지가 그만큼 중요한데 후코이단으로 개발이 됐고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도 역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네. 제가 요 얘기할게요. 세종 송보감은 우리 한국에서 우리 전통 솔잎으로 개발이 돼서 미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한국에서. 네. 그런데 후코이단은 미국에서 개발이 돼서 거꾸로 한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0: 오, 역수출을 하고 계시네요.
1: 네네. 그래서 세종 송보감은 3개월분이 혈관, 3개월분이 380불이고 후코이단은 4개월분이 가격은 똑같습니다. 380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상담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일단 오늘도 네. 기대가 되는데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세일 정보도 부탁드립니다.
1: 그렇게 할게요. 보통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방송할 때 하는 세일이 왜 홈페이지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홈페이지 없습니다.
0: 방송 중에만 하는 거니까요.
1: 네네네. 홈페이지에는 송보감의 경우에 두 박스에 한 박스입니다. 2 플러스 1인데 네. 제가 오늘 구입하신 우리 지현 씨 방송을 듣는 분들 잘 들으세요. 다섯 분에게 선착순입니다. 다섯 분에게 드리는 세일 정보입니다. 세종 송보감 한 박스만 구입을 하시면 두 박스가 아닙니다. 한 박스만 구입을 하시면 잘 들으세요. 후코이단 세종 후코이단 4개월분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0: 와, 그러면은 네. 이거잖아요. 세종 송보가 한 박스를 구입하면 세종 후코이단 한 박스를 선물로 주신다는 네네. 거잖아요.
1: 그래서 요거는 방송 들으시는 분 다섯 분, 아마 우리 고객분들은 아시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전화하시면 되는데 네. 보너스로 또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요즘에 인기인 우리 리포존 비타민 C 아마 우리 지현 씨도 기억할 겁니다. 그렇죠.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도 추가하실 수 있도록 한 병을 같이 드리는데 지금
0: 좋아요.
1: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네. 전화번호 전화 주시는 다섯 분에게 상담도 해드리고 또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세일 정보를 드립니다. 703-256-7671 다시 한번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703-256-7671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와, 이거 만약에 뭐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가능한가요?
1: 아니요. 한국에서 들은 거는 뭐 지금 새벽이기 때문에 듣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0: 매일 오시는 분이 계세요. 네.
1: 여기서 한국으로 보내 물론 한국에서도 그 방송 듣고 구입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는데 여기 뉴욕에서 어느 고객이 한국에 계시는 아버님께 좀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지사를 통해서 한국 어디라도 요세일로 무료 배송해드립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요세일로 한국에 보내실 분도 전화하시면 똑같은 세일 정보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드립니다.
0: 네.
1: 703-256-7671번으로 전화주시면 뭐 제품에 대한 문의도 괜찮고요. 또 구입 문의도 저희가 뉴욕 뉴저지 어디라도 미국 어디라도 한국까지 배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0: 와, 다섯 분께만 드리는 세일이었어요.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시라고 세종 송보감 3개월분 한 박스만 구입하시면 선물로 380불 똑같은 가격에 항암 면역력에 좋은 세종 후코이단 4개월분 네. 한 박스 선물로 드리고요. 오늘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보너스로 신제품 세종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을 보너스로 또 드리게 됩니다.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703-256-7671 703-256-7671번입니다.
1: 제가 그 시간이 없는데 한 30분만 더 쓸게요.
0: 아니에요. 시간 괜찮으세요.
1: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가요? 우리 회사에는 한 10여 가지 제품 중에 비타민 3종차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요 세일 정보도 제가 세일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네. 워낙 많이 찾으시니까 리포존 비타민 C, 비타민 C, 그다음에 유산균, 세종 유산균, 그다음에 당뇨 비타민 세종 여주, 비타민 C, 유산균, 여주 요 세 가지 제품을 요게 이제 각각 35불이에요. 한 병에.
0: 각각.
1: 가격이 네. 좋은데 예. 그런데 보통 세일은 다섯 병에 한 병. 5 플러스 1으로 해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요
0: 네?
1: 방송을 듣고 구입하시는 분, 요거는 뭐 선착순 이런 건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10병을 구입하시면 5병을 더 드립니다.
0: 오.
1: 그러니까 10 플러스 5인데
0: 네?
1: 또 중요한 것은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믹스 앤 매치, 필요하신 제품을, 어떤 분은 비타민C 10병 주시고요, 유산균 선물로 5병 주세요. 10 플러스 5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제품을 믹스 앤 매치 할 수 있도록 비타민 3총사도 10 플러스 5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요거는 뭐 제한이 없나요?
1: 네, 요거는 제한이 없고, 오늘 중으로만 전화 주시면 오, 되고요.
0: 네.
1: 뭐 비타민 3총사도 그렇고, 앞서 드린 세일도 그렇고, 요 방송을 듣고 구입하시는 분은 UPS로 집까지, 또 어떤 분은 우리 저 일터 세탁소로 좀 보내주세요. 세탁소로. 또 어떤 집은 어떤 사무실로. 이렇게 저희가 UPS로 다 배송을 해드리니까.
0: 네.
1: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일. 혈관 건강 송보감 사시면 면역력 후코이단 한 박스 드리고 리포존 비타민C 드리는 게 첫 번째 세일. 두 번째 세일은 비타민 3총사 5 플러스 1이나 10 플러스 5로 구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0: 자, 오늘도 정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703-256-7671 703-256-7671번입니다. 어서 서둘러서 예약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제가 마무리 인사 이렇게 할까요?
0: 네.
1: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이렇게 마무리하죠. 행복과 건강은 지연 씨 그다음 뭐죠?
0: 돈으로 렌트되지 않습니다.
1: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대표님. 지금까지 네, 세종바이오텍 본사 데이비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아, 내일이 벌써 금요일이에요? 내일 날씨 일기예보 보지 않고 그냥 상상하고 싶어요. 짱한 아주 맑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실비타민도 오늘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두실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일반 성인이 업무에 집중하는 평균 시간은 고작 3분. 그렇게 딴 길로 샜다가 다시 집중을 시작하는 데까지는 평균 23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3분을 되찾기까지 7배가 넘는 시간을 허비한다는 얘기죠. 3분의 집중을 향한 7배의 딴짓. 7배의 잡생각. 7배의 늘어짐. 하지만 이 7배의 시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몰입은 이어질 거고요. 에너지도 적잖이 쓰입니다. 그러니 그게 아까워서라도 딴 길로 샜던 23분의 시간 중에 남는 게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네요.

0: 글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야기하면서 혹시 이거 내 이야기하는 것 같아 잠깐 좀 주춤했었는데요. 사실 예전에 시험 공부 한번 하려고 하면 그렇게 청소가 갑자기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제 방이 갑자기 지저분해 보이면서 책상서부터 침대 밑에까지 하다 보면 결국 대청소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시간 청소하다 보면 곳에 또 다른 일이 또 생기고 그렇게 마음 잡고 뭘 하려고 하면 아 그렇게 지저분한 게 보이고 정리도 하고 싶어지고 이거 뭐 저만 그런 건가요? 간단하게 필통 정리하다 보면 결국은 가방 정리까지 하게 되고 말이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집중을 못하고 딴짓하는 경우가 우리 아이들뿐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뭐 딴짓을 하다가 여러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뭔가 더 발전적인 일 만드는 경우 그래도 적어도 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혹시 오늘 집중 못하고 좀 정신이 산만하셨던 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생각지도 않은 다른 일 하나 또 생겨날 겁니다. 자, 오늘은 2026년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굳이 집중 안 하셔도 돼요. 이 시간은 하시던 일 하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라라랜드. 오늘도 5시까지 저 송은경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이어집니다. 라라랜드 늘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화재 엘리커 세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커 세리는 물론 에나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 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 척추 신경 함께 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자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자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4: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3: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6: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유럽을 기록적인 5월 폭염이 찾아오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런던 큐 가든의 기온이 98도, 섭씨 37도까지 치솟으며 5월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깨졌다고 하는데요. 밤의 기온도 70도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도 겪고 있어 현재 영국 잉글랜드 전역에는 폭염 건강 경보가 발령 중이라고 합니다. 프랑스도 남서부 랑데에서 99도, 섭씨 37도, 서부 라노슈비룡에서도 96도, 섭씨 36도까지 오르는 등 5월 폭염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프랑스 서부 8개 광역 자치권에서는 폭염 주황색 경보가 발령됐으며 앞으로 며칠간 기온은 최고 103도, 섭씨 39도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프랑스 기상청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 속에 영국에서는 지난 24일부터 각지의 바다, 강, 호수 등지에서 총 9건의 익사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망자 9명 중 7명은 10대 청소년 또는 어린이였습니다. 이에 영국 왕립인명구조협회는 기온이 25도가 되면 우발적인 익사 위험이 5배 증가하며 10대와 청년이 목숨을 잃을 확률이 더 높다며 수상 안전에 대한 경고도 발령했는데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도 폭염 관련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부 대변인은 최근 며칠간 폭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된 사망자가 7명 발생했다며 이 중 익사 사고는 5건, 스포츠 경기 중 폭염으로 인한 사망도 있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보건당국도 최근 최소 14명이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렇게 유럽에서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냉방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전자제품 유통업체는 5월 뱅크 홀리데이 연휴에 선풍기 등 냉방 제품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2,758%나 급증했다고 하고요. 영국 백화점 또한 같은 기간 냉방 제품 매출이 800% 증가했고요. 어린이용 풀장 판매량은 700%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럽의 폭염은 북아프리카에서 북상한 뜨거운 공기가 서유럽 상공에 고기압 시스템에 갇힌 열돔 현상에 따른 것으로 유엔의 기후변화 대응을 이끄는 수장은 이 같은 기록적인 폭염이 지구온난화의 비용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기구 변화 협약 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최근 유럽 폭염은 인간과 경제 모두에 커지는 기후 위기의 영향을 잔인하게 일깨워준다며 전 세계가 석탄, 석유, 가스를 태우고 숲을 파괴하는 행위에 중독된 것이 주범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반대쪽에서는 폭우, 또 다른 쪽에서는 폭염.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특히 DMV 지역은 아직까지는 큰 이벤트가 없네요. 오히려 오늘부터 당분간 5월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날이 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는데 최근 며칠에 비해 습도가 훨씬 낮아지고 오후가 되면서 햇볕이 점차 비춰지면서 현재의 맑은 날씨를 위한 구름이 간간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순환도로 주변 지역의 최고 기온은 70도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르겠고요. 일부 지역은 80도, 섭씨 27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오후 늦게 찬 공기 전선이 강화되면서 주로 워싱턴 DC 남쪽과 버지니아 중부 지역에 소나기나 국지적인 뇌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은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강화된 한랭전선 뒤로 DMV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하늘은 계속해서 맑아지겠습니다. 특히 워싱턴 남쪽 지역에 저녁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지만 해가 진 후 빠르게 그쳐 대부분 지역은 밤새도록 비가 오지는 않을 것으로 또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새벽에는 기온이 50도 중반에서 후반까지 쾌적하게 떨어지겠고 일부 교외 지역은 50도 가까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습도는 낮게 유지되고 북풍이 약하게 불며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잠시 내려놓기에는 딱 좋은 밤이 되겠습니다.
금요일은 아침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환상적인 날씨가 예상됩니다. 햇살이 가득하고 습도는 쾌적하며 북서풍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아침 기온은 50도 초중반까지 떨어지겠고 외곽 지역은 40도 후반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후 최고 기온은 70도 중후반, 섭씨 27도까지 오르며 맑은 하늘과 낮은 습도를 보일 것입니다. 6월 초라기보다는 초가을 같은 날씨를 느낄 수 있을 텐데요. 내일 금요일 밤도 대체로 맑고 시원하며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도 워싱턴 지역은 쾌적한 날씨 이어집니다. 특히 66번과 50번 도로 북쪽 지역에는 간간이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에 구름이 섞여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 최고 기온은 70도 중반, 섭씨 24도까지 오르겠고 습도도 쾌적하게 유지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0도대로 시작해 상쾌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야외 활동, 졸업파티, 축제, 그리고 DMV 주변에서 야외 식사를 즐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도 햇살과 간간이 구름이 섞여 쾌적하고 계절에 맞는 날씨 이어질 텐데요. 오후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유지하겠고요. 습도 또한 낮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잠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매우 낮아서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다시 50도대로 시작하며 전반적인 날씨는 여름철의 무더위와 습도보다는 쾌적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런 쾌적한 날씨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당분간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하루하루가 되겠습니다만은 자외선 지수가 9로 매우 높으니까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6분이며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7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악동 뮤지션이 부릅니다. 오랜 날, 오랜 밤.

0: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알쓸 전문. 이 시간 저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시는 분이시죠.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화재보험의 강고은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예전에는 2월에 날씨가 막 변덕스러웠는데 그것이 이제 3월로 가고 4월로 가고
1: 아니 추웠다가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요즘에 골프 치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0: 이 골프도 날씨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1: 그렇죠.
0: 예예. 그래서 만약에 막 더워요. 바람 너무 불어요. 그런 날하고 추워요. 근데 바람은 안 불어요. 어느 날을 택하시겠어요?
1: 저는 바람이 부는 날.
0: 추운 건 정말 싫으시구나.
1: 네, 추운 것보다 네. 그냥 바람이 더 불어서 네. 따뜻한 게 난 것 같아요.
0: 아, 정말 추위 싫어하시는 분들 그러시던데 저는 차라리 추워도 바람 안 부는 날을 택하겠거든요.
1: 근데 그거는 우리 송 프로님이 골프를 너무 잘 치시는 프로라서
0: 아니야.
1: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저 같은 비기너는 점수보다는 그냥 자연을 즐기러 엔조이하러 나가기 때문에
0: 그럼 골프 치면서 스트레스 잘 안 받으시겠네요?
1: 스트레스 안 받아요.
0: 어, 그건 진짜 좋은 헤비시네요.
1: 근데 스스로는 잘 치고 싶은 마음 많죠.
0: 근데 이 골프는 첫째도 연습, 둘째도 연습인 거 아시죠?
1: 맞아요. 이게 시간 투자하는 만큼 잘 치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아직은 그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기는 힘든 상황이라
0: 그래도 이렇게 엔조이 하신다니까 참 좋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골프와 관련해서 골프채 그 보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 한인분들 중에 골프 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가끔 골프 치다가 채 잊어버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1: 네. 우리 뭐 팬데믹 이후에 골프 다들 치시잖아요.
0: 그래서 붐이 한때 잠깐 일었죠.
1: 맞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연습장 가서 연습하시려고 네. 골프채를 트렁크에 아예 넣고 다니시는 분 많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러면서 도난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은 자동차 안에 있던 골프채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클레임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어, 진짜 그러네요.
1: 네, 근데 보통은 집보험 안에 있는 퍼스널 프로퍼리 리밋으로 커버가 돼요. 모르셨죠?
0: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1: 네,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집보험 안에서 커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커버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보험의 커버리지가 클레임을 해서 보상을 받을 때
0: 네.
1: 당연히 디덕터블은 내셔야 되고요.
0: 그렇죠.
1: 그 디덕터블 이후에 적용이 될 때 감가상각으로 받느냐 아니면 100% 리플레이스먼 코스트로 받느냐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프로님 혹시 아세요? 감가상각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는데 네, 이게 네. 뭐냐면 액추얼 캐시 밸류라는 거예요.
0: 네.
1: 예를 들어볼게요. 원래는 골프채가 한 클럽에 3,000불이에요. 근데 5년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런 보험회사에서는 그 5년 동안 사용한 가치를 빼고 나머지만 주겠다예요. 그래서 네. 만약에 그 값어치가 한 1,800불 밖에 안 나온다.
0: 아, 네.
1: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보험의 디덕터블이 1,000불이다.
0: 어머.
1: 라고 했을 때는
0: 800불밖에 못 받는 거네요.
1: 맞아요.
0: 그건 좀 억울한데?
1: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보험에 어떻게 보상받는지에 대한 옵션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0: 그런데 800불 갖고 어떻게 골프채를 사겠어요?
1: 어쩔 수 없죠.
0: 어.
1: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안에 옵션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0: 다른 예는?
1: 다른 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 리플레이스만 코스트다. 그러면 제가 이 클럽을 살 때 2,700불로 샀다.
0: 예를 들어.
1: 그러면 똑같이 디덕터블 1,000불 제외하고 1,700불 주는 거예요.
0: 근데 그 채를 몇 년 사용했고 안 사용했고는
1: 상관이
0: 없네.
1: 없고.
0: 아하, 그럼 그걸로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그거 선택하면 프리미엄이 좀 더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1: 맞아요. 근데 요즘 팔리시들은 리플레이스만 코스트로 아마 설정돼 있으실 거예요.
0: 아.
1: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또 이 골프백 안에 또 귀중품 넣고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또 골프 칠 때 롤렉스식에 풀러 갖고 가방 안에 넣어놨는데 실제로 제가 뉴욕에 살았을 때 어떤 분이 이제 골프 다 끝나고 골프채를 주차장 바깥에 이렇게 쭉 세워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그걸 세워놓고 들어가셔서 손을 씻고 나왔는데 골프채가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1: 와우.
0: 그분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이 없어지려고 하니까 정말 땡전 한 푼 없이 싹 가져가시더라.
1: 어머, 안타깝네요.
0: 그런데 그 골프백 안에 롤렉스 시계까지 넣어 놓으셨었대요.
1: 그럴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네. 그 롤렉스 시계를 집보험에다가 스케줄 해놓는 옵션을 선택하셨다면 네. 그 시계를 커버 받으실 수 있었죠.
0: 어쩌면 있었는데 모르셨을 수도 있겠는데.
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다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내가 들고 있는 이 집보험에 어떠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한 번쯤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집에 있는 현금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1: 네, 맞아요. 저희 한국 분들 현금 많이 집에다가 감춰 놓으셨죠?
0: 주로 침대,
1: 뭐 침대, 냉동실, 뭐 등등. 근데 집 보험으로 현금도 커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의 한도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머니가 커버리지에 있다고 한들 그것만 믿고 집에다가 두셨다가 도난을 당하시면 그 커버는 정말 소액일 수 있어요.
0: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다 받는 건 아니군요.
1: 네. 왜 이렇게 제한적이냐. 네. 일단 현금 추적이 어려워요. 진짜 그렇죠. 현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저희가 추적할 수 없고 또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현금이 많았냐.
0: 그렇죠. 이해 못하더라고요.
1: 현금으로 손님들한테 받아서 혹시 택스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냐라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고 네네. 또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사기 위험이 높고
0: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증빙이 어렵고 사기 위험도 정말
1: 없었는데도 큰 것 같아요. 있었다 하면 그렇죠. 그걸 어떻게 보험회사한테 증명을 하겠습니까?
0: 맞아요.
1: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금을 갖고 계시는 정도가 소액이면 커버가 가능하나 금액이 커질수록 많이 받으실 수 없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1: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집 바뀌면 집 보험으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희의 재산, 네. 퍼스널 프로퍼리는 여행 중에 어떤 물건을 도난 당하셨거나 차 안에 있는 물건을 도난 당했거나 혹은 호텔 안에 있는데 물건이 없어졌거나 또는 골프장에 뭘 가져갔는데 그게 없어졌거나 등등 네. 이렇게 집 밖이라도 와. 집보험으로 클레임하시면 커버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0: 이야 집보험이 완전 대박인데요. 너무 감사한데요.
1: 근데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뭐 디덕터블 제하고 얼마 아닌 금액을 커버받으면 굳이 클레임하실 필요 없죠.
0: 그러면 또 보험료 엄청 올라가죠.
1: 그렇죠. 그리고 집보험은 두 번 이상 클레임을 하시게 되면 네. 그 다음의 결과가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난 리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그러니까 돼요.
0: 쫓겨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1: 그렇죠.
0: 자, 여행 중에도 집보험으로 충분히 커버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이상 클레임을 하게 되면 자칫 쫓겨날 수 있어요. 이게 자칫 상습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건 미리미리 예방이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인사드리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알쓸 전문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화재의 대표 우리 강고은 대표님의 도움 말씀이셨고요. 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1: 날씨가 부쩍 더워졌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0: 네?
1: 또 안전운전 하시면서 하루하루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주세요.
1: 버지니아 703-642-2225
0: 버지니아 네. 703-642-2225
1: 메릴랜드 410-465-2700번
0: 메릴랜드는 410-465-2700번 특히 메릴랜드는요 확장했습니다. 아주 넓고 편안합니다. 쾌적합니다. 특히 메릴랜드에 사시는 분들은 꼭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아쉬움 뒤로 하고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라이언의 곡도 곡이지만 요새 스페니쉬 여자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오, 아주 색다른 맛이 있던데요. 하지만 오늘은 오리지널 곡 처음일 것 같기도 하고 이재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그 집 앞.

0: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2: 김밥.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 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4: 아침 식사 중.
3: 이렇게 조용하게?
4: 여기, 당신 커피 써.
3: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4: 그럼, 맥도날드 빅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3: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4: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미국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테네시주 윌리엄슨 카운티에 일부 고등학교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야외 졸업식을 강행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폭우와 함께 인근의 번개까지 관측이 됐지만 야외 졸업식을 그대로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처량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한 명씩 단상 위를 걸어 졸업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생 일부는 쏟아지는 폭우에도 기념사진을 찍으며 분위기를 만끽하기도 했지만 참석자 일부는 안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한 학부모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관람석에서 미끄러져 넘어질까봐 걱정했어요 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윌리엄슨 카운티 교육청 관계자는 일기예보와 레이더 분석에 따라 다음 비가 내리기 전에 졸업식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날씨가 급변해 행사 도중 비가 내렸습니다 말이야 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전 조지아주 하원의원은 어처구니 없다라면서 학교는 실내에서 졸업식을 열었어야 했다고 맹비난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 뭐지게 이놈의 학교는 강당도 없디야. 이 졸업식을 하루 뒤로 미루면 어디 전쟁 난디야. 지긋지긋한 학교 마치는 순간 까정 뭔 짓거리래요. 나 같으면 안 가네 안 가. 그놈의 졸업장 졸업한 지 40년이 지나도 누구 하나 보잡는 없더만. 미국의 한 중학교 교사가 교실 내에 흑인아기 인형을 줄에 매달아 전시하는 등 인종차별적 행위를 벌였다가 결국 파면이 됐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 힐스버러 카운티의 베링턴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미술 교사는 최근 교실에 부적절한 전시물을 설치해 조사를 받는 끝에 학교에서 해고가 됐는데 사건은 재학 중인 학생이 미술 교사의 행각을 촬영해 어머니에게 알리면서 촉발이 됐습니다. SNS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술 교사는 충전기선을 흑인 아기 인형의 목에 감은 뒤 교실 TV 바로 밑에 매달아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했는데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즉각 인종차별적 행위에 대해 항의했지만 교사는 이를 웃어넘기며 아이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만든 것이라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교실에 있던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아이들이 모두 큰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과거 흑인 린치와 짐 크로법, 인종분리 등 흑인 잔혹사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유해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학생은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을 했다가 이를 신고하려고 하자 선생님은 수업이 끝난 뒤까지 나를 따라와 말을 가로막으며 방해했다고 증언했는데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이 되자 교육청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교육청 대변인은 해당 교사를 즉각 파면했다며 교사 자격증 박탈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해 플로리다주 교육부 전문직업훈련국에 사건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전시물의 내용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 교육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베링턴 중학교 측은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 학교 상담사와 행정 직원을 배치해 심리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여. 이 애들은 이미 상처 받을 대로 받아버렸는데 이런 배라먹을 놈을 봤나 말이여. 도대체 선상이라는 종자가 아이고 요새들 왜들 그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을 향해 제기되는 건강 이상설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에 있는 국립군사의료센터에서 정기 치과 검진 및 건강검진을 받은 뒤 워싱턴 DC의 백악관으로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방금 6개월 주기 건강검진을 마쳤다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확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확인됐다. Everything checked out perfectly 이라고 특히 이 perfectly라는 단어는 대문자로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4일 생일이 지나면 80세가 됩니다. 그는 취임일 기준 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종종 건강 이상설에 시달렸는데요. 백악관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다리 부종 증세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만성 정맥 부전을 진단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손등에 멍 자국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지 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 이어 10월에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는 미 대통령들의 통상적인 검진 주기인 1년에 한 차례 하는 것보다 짧아서 그의 건강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으나 그때마다 대통령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됐었다고 하네요. 거죽만 멀쩡하면 뭐요? 머릿속에 뽕꾸라인데. 미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며 미국 관광산업과 경제 전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감소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관광 지출 감소 규모 또한 최소 84억 달러, 약 12조 6,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세계관광협회는 올해 전 세계 국제 여행객 수가 8천만 명 증가했지만 미국은 오히려 역주행했다고 평가했는데 관광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경한 외교 이민 정책과 전쟁 관련 수사가 꼽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행객들은 미국이 분열되고 불안정한 국가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거 미국은 세계가 본받고 싶어하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그런 이미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약화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미국에 대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정부와 이민 세관 단속국 급습, 범죄와 폭력이 만연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캐나다 관광객은 최대 42% 감소한 것으로 35년간 매년 자동차 경주에 참가해온 캐나다인은 올해 처음으로 방문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또 이란 전쟁 등을 이유로 들며 미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미국 현지 관광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무료 도보 투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는 광고비를 늘렸지만 예약은 지난해보다 더 줄었다고 했으며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관광업을 운영하는 오너도 지난해 직원 7명을 모두 해고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역시 해외 관광객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월트 디즈니 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월드 디즈니 컴퍼니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해외 방문객 감소 영향으로 미국 내 테마파크 방문객 수와 호텔 객실 점유율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 악화와 경제 문제를 넘어 외교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미국 정부는 관광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동맹국들과의 갈등을 키우는 메시지는 줄여야 하는데 그동안 미국은 역사적으로 여행 분야에서는 무역 흑자를 유지해왔지만 올해는 전혀 그렇지 못할 것이라며 현재는 미국인들의 해외 소비가 외국인의 미국 내 소비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관광청은 미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는 시점이 2009년 이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러면 3년 뒤니? 아니 이니가 몇 년 남았지? 3년 남았나? 4년 남았나? 아이고 군대 제대 날짜도 아니고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진대요? 나만 그러나요?
일본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뒤 시 부모 등 배우자 측 가족과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이른바 사후 이혼 사례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명 인척관계 종료 신고 건수가 지난해 3,627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해당 건수는 2017년 4,89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사후 이혼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인척관계 종료 신고서를 제출해 시부모나 배우자, 형제, 자매 등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측 가족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 간도 지역에 사는 40대 여성 사례를 보면 이 여성은 지난해 남편과 사별한 뒤 올해 4월 인척관계 종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 부모는 모두 80대로 치매를 앓고 있었고 요양시설에서 생활 중이었다고 하는데 여성은 남편 사망 이후 시부모 간병과 비용 부담이 자신에게 넘어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고 말하면서 특히 남편의 미혼 남동생이 부모 부양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결국 장남의 며느리인 자신이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 절차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같은 묘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후 이혼 증가 배경으로 가족 문화와 인식 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 사망 이후에도 며느리가 시부모 간병이나 경제적 지원, 묘 관리 등을 맡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역할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법률사무소 변호사 말에 의하면은 민법상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를 부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는 없지만 다만 상담자 상당수가 법적 의무보다는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심리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사후 이혼을 선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료 발달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간병 문제에 직면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사후 이혼 사례가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 이 말 괜히 나온 말 아니라니까요. 특히 이 치매 말이요. 본인은 암시렁치도 아니오. 주위 사람들이 힘들지. 죽어도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하는데. 아유, 근데 요새 너무 깜빡깜빡이요. 중국의 유명 호텔에서 고객용 수건으로 변기와 양치컵을 닦은 영상이 공개가 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쓰촨성 한 호텔에서 청소 직원이 객실 수건으로 변기를 닦은 뒤 같은 수건으로 양치컵까지 닦은 모습이 영상에 포착이 됐는데 이러한 사실은 현지 방송사 기자들이 투숙객으로 위장을 해 객실에 머물며 촬영 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의 잠입 취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기자들은 안내 데스크에 컵 소독과 수건 교체를 요청했고 호텔 측은 청소에 약 40분이 걸린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청소는 7분 만에 끝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 직원은 컵을 소독하지 않았고 수건도 교체하지 않은 채 다시 접어 원래 위치에 놓았다고 하는데요. 청두의 또 다른 호텔에서도 고객용 수건으로 객실 곳곳을 닦는 장면이 촬영이 됐는데 청소 직원이 수건을 이른바 만능 걸레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호텔들은 유명 호텔 체인이라고까지 설명을 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청두시 당국은 해당 호텔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호텔 책임자를 불러 즉각 시정 조치를 명령했으며 객실 청소와 소독 그리고 침구류 교체와 직원 작업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며 지역 내 호텔 업계를 대상으로 특별 정비 단속을 벌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는 호텔과 식품업계를 둘러싼 위생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는데 지난 2020년 광둥성 선전의 한 5성급 호텔에서도 직원이 고객용 수건으로 변기를 닦는 영상이 공개가 돼 논란이 됐었고 2017년에는 하얼빈의 한 고급 호텔에서 변기솔로 컵을 닦고 변기물로 객실 바닥을 청소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또 지난해 절임 배추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모습이 드러났는데 이어서 최근 유명 식품 가공업체가 닭발 가공 과정에서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건 민족성이요. 이 예전부터 물이 귀여서 이물저물 가리지 못하고 그저 물이라면 다 같은 물인 줄 아는 겨. 이 중국에 가신 분 아무리 호텔이라고 여도 이런 약을 듣고는 내가 못 가네. 이 못 가. 마지막으로 본국의 소식입니다. 어제 인도한국교육원 주최로 제1회 인도 초중등학교 한국어 한국문화 퀴즈 대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퀴즈 대회에서는 인도 내에서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43개 학교 중 선발이 된 12개 교의 대표 학생 50명이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퀴즈 대회에서 입상한 3개 학교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한국도서와 한국문화교구를 기증받는다고 하는데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한국어 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인도한국교육원과 연계해서 온라인 공동수업 등 국제협력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는 2025년 기준 43개의 정규학교에서 2,000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올해 4월 20일 한국과 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한국과 인도 공동선언문에는 인도 내 한국어 교육 확대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달 뉴델리 인도 한국어 교육원과 뉴델리 지역 학교 5곳은 한국어 시범학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 해당 학교들은 기존에 방과 후 체험형으로 운영하던 한국어 수업을 정규 수업 과목으로 채택을 하며 아울러 한국 교육원과 현지 대학이 협력을 통해 인도인 한국어 교원을 20여 명 양성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근데 언어라는 게 어디 한두에 배운다고 이게 배워지가니? 뭐 그래도 뭐 한국어에 관심 갖고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배운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네요.

아이유가 픽처링을 했네요. 가나다라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겠습니다. 라라랜드 1부 이 시간 한이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스의 척추신경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안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문화를 기념하는 제5회 하워드 카운티 AAPI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행정책임자 켈빈 볼과 인권형평성 사무국 AAPI 위원회는 메릴랜드 시민협회와 함께 문화공동체 축제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리웨더 파크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식, 코리안 바베큐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무용단, 풍물패 한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북글씨 시연, 오징어 게임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런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나요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런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성은경의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이 시간도요,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왕들에게 오늘도 모든 일이 만사 형통승탄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멋지게 하루를 보내있어 하시면서 우리 애니팡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킹앤퀸 들려드렸습니다. 노래 화끈하고 너무 좋은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문과 성경구절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뭐 하나님까지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 건지 알거든요. 그래서 제 이론은 이왕 할 거면 기쁜 마음으로 하자. 왜냐하면 상대방이 알거든요. 제가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를. 근데 어차피 할 거라면 아유, 그럼 기분 좋게 하는 게 좋죠. 주님께 드린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라신다고 하셨네요. 예, 이것 또한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죠. 뜬금없는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루어지지는 않죠.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망상이지만 그래도 즐거워요. 며칠간 알맞게 내린 비가 마음도 적시고 세상도 깨끗이 정리합니다. 정리된 마음을 활짝 열고 지나간 날 실수도 잘못됨도 지워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더위가 시작될 것이니까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행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난 삶에 감사하며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합니다 하시며 오늘도 잊지 않고 사랑합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비가 며칠째 계속 오긴 왔는데 글쎄 아직도 좀 아쉬운 듯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비 그닥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무릎이 조금 아파지면서 또 방송도 하고 또 이 밖에 다른 일도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골프를 잘 못 쳐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아무리 좋아도 바빠서 골프를 못 치니까 아 이럴 바에 비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좀 심술 궂죠. 하여튼 비가 좋아졌어요. 어릴 때는 눈이 더 좋았는데 아 눈 온 다음에 너무 지저분하고 또 눈 온 다음에 또 날씨 추워지면 거리 다니기도 불편하고 비가 좋더라고요. 내린 다음에 공기도 맑죠. 물론 좀 거리가 웻해져서 운전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물이라는 게 모든 걸 다 깨끗이 씻어주잖아요. 너무 너무 많이 오면은 안 되겠지만 말이죠. 자, 그러시면서 송창식의 윤영주의 어제 내린 비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 제가 골드님하고 잠깐 헷갈렸어요. 우리 골드님이 송창식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요 곡 듣고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즐거운 시간은 가장 낭비하는 시간은 방황하는 시간이고 가장 교만한 시간은 남을 깔보는 시간이다. 가장 자유로운 시간은 규칙적인 시간이고 가장 통쾌한 시간은 승리하는 시간이다. 가장 지루한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이고 가장 서운한 시간은 이별하는 시간이다. 가장 겸손한 시간은 자기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시간이고 가장 비굴한 시간은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시간이다. 가장 불안한 시간은 불쌍한 시간은 구걸하는 시간이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최선을 다한 시간이다. 가장 현명한 시간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시간이고 가장 분한 시간은 모욕을 당한 시간이다. 가장 뿌듯한 시간은 성공한 시간이고 가장 달콤한 시간은 일한 뒤 휴식 시간이다. 가장 즐거운 시간은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사랑하는 시간이다.

안녕 즐거운 시간은 이라는 제목인데요. 쭉 읽어보니까 결국 가장 즐거운 시간은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네요.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나 노래를 듣는 시간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전 라라랜드가 너무 좋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었고요. 자, 우리 골든님께서 송창식의 푸르른 날은 신청해 주셨어요. 좋은 글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모처럼 창밖에 하늘이 푸르른 날이네요. 조금 바람은 불지만 하늘이 무척 높고 정겹게 다가옵니다.

0: 이번에는 우리 혜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내 인생은 결국 내가 만든 울림이다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돌도 많고 경사도 제법 가팔라 어린 아들에게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아들이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까진 아이는 아픈 마음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야야야야야. 그런데 잠시 후 산속 어딘가에서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 아야야야야야.
0: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아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너 누구야? 그러자 산속에서도 똑같이 되돌아왔습니다. 너 누구야? 어린 마음에 괜히 약이 오른 아들은 버럭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멍청한 놈아! 그러자 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멍청한 놈아! 아들은 화도 나고 신기하기도 해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더니 산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산 속에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다시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 산도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마치 싸우듯 되받아치던 산의 목소리가 어느새 따뜻하고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사람들은 저걸 메아리라고 부른단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도 저 메아리와 참 많이 닮아 있단다. 세상은 네가 던진 말을 다시 내게 돌려주고 네가 건넨 마음을 다시 네 삶으로 보내준단다. 화를 주면 화가 돌아오고 따뜻함을 건네면 따뜻함이 돌아오지. 인생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가 만든 마음의 그림자가 따라오는 거란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세상이 왜 나에게만 차갑냐고 묻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느냐고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건넨 말 한마디와 표정 하나가 지금의 관계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마음을 데려오고 따뜻한 시선은 결국 따뜻한 사람을 곁에 남깁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우리가 내보낸 마음을 조용히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날 메아리처럼 다시 돌려줍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품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그 마음의 메아리가 더 큰 사랑이 되어 우리 삶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계속해서 노래만 쏙 듣고 가유 하시면서 우리 연민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노래만 나오네요, 연민님. 장한별입니다. 여인의 눈물.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99 파 4번 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5: 아침 식사 중.
4: 이렇게 조용하게?
5: 여기 당신 커피 있어?
4: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5: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4: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5: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6: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5: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6: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7: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여러 가수들과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오늘도 들려드리는 노래 하나하나 잘 들어보시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합니다.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드리는 퀴즈는 매일같이 기도문을 보내주고 계시는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퀴즈입니다. 일단은 복별님에게 20분 상당의 H마트 상품권 날라갑니다.

자, 이번 주는 총 4곡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듣고 계시는 곡은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라는 곡인데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곡인데 이번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네요. 자, 방금 들으신 가수들과 곡을 잘 생각해 보시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카톡을 통해 바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퀴즈와 연관이 있습니다. 돈 스파이크죠. 김현우가 불렀네요. 노래는 인기 없던 노래. 노래 제목이 인기 없던 노래입니다.

얼마나 웃기면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성수님께서 보내주신 재밌는 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날이 덥긴 하지만 하늘 위에 먹구름이 군데군데 끼어가지고 뭐 또 비가 오는 것도 있죠. 살짝살짝 오늘 저녁 늦게 또 비 오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니까 바람도 꽤 많이 불었는데 지금은 또 잠잠해졌네요. 자, 우리 성수님께서 보내주신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좋은 소식. 어우, 남편이 진급했다네. 나쁜 소식. 그런데 비서가 엄청 예쁘다네. 환장할 소식. 둘이 외국으로 출장을 갔다네. 좋은 소식. 처음으로 아이가 상을 타왔네. 나쁜 소식. 옆집에도 타왔다네. 환장할 소식. 아이들 키 살린다고 정교

좋은 소식.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슬쩍 버렸네. 나쁜 소식. 구양심이 CCTV에 잡혔다네. 환장할 소식. 양심을 버린 사람 편으로 9시 뉴스에 나온다네. 좋은 소식. 살다가 처음으로 남편이 꽃을 사들고 왔네. 나쁜 소식. 그런데 하얀 국화꽃뿐이었다네. 환장할 소식. 알고 보니 장례식장 갔다가 아까워 가져온 거라네요. 좋은 소식. 아내가 싼 가격에 성형수술을 했다네. 나쁜 소식. 수술이 시원치 않아 다시 해야만 한다네. 환장할 소식. 뉴스 보니 돌팔이라고 잡혀갔다네. 좋은 소식. 보내준 글이 너무 재미있어 깔깔깔깔깔깔깔깔 큰 소리로 웃었네. 나쁜 소식. 웃음소리가 너무 커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았다네. 환장할 소식. 하필이면 거기가 창

자우림의 하하하 송 들려드렸습니다. 와, 벌써 두 시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갔습니다. 저만 빠르게 느껴지는 건가요? 바람이 다시 불고 있네요. 아무쪼록 안전운전 하시고요.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란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시윤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집을 팔려고 계획하신 분들에게 타이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제 집을 내어놓아야 하는지 시즌별로, 요일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즌으로 살펴보면 역시 봄 마켓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은 언제나 3, 4, 5월 달이 가장 피크입니다.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해가 아닌 이상 1년 내내 거래되는 주택 숫자의 반 이상이 봄 마켓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필요한 수리와 준비를 마치고 2월부터는 날씨와 마켓 상황을 잘 살펴서 3월이나 4월을 타겟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일별로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가장 권하는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사전에 커밍순을 붙여놓고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바이어에게 집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액티브 리스팅은 목요일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 토, 일 이렇게 주말을 충분하게 집을 보여주신 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어퍼를 받거나 피드백을 요청해서 마켓을 진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아무 목요일이나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반드시 날씨도 살펴보고 할리데이가 끼어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의 상황은 비어 있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수리도 해 놓을 수 있고 새 페인트나 바닥을 교체할 수도 있으며 스테이징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짐을 정리해서 리스팅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급적 개인적인 물건들은 다 정리를 하고 리얼터나 스테이저의 도움을 받아 가구의 재배치나 데코레이션 아이템으로 바이어의 눈길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렌트를 놓은 집이라서 테넌트가 여전히 살고 있는 상황에서 꼭 집을 내어놓으셔야 한다면 테넌트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렌트 계약서에는 테넌트가 이사 나가기 전에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집주인에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고 리즈너블한 시간에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부연 설명이 또한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테넌트의 친절한 도움이 있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은 세일이나 다시 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렌트하우스는 세일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테넌트와 미팅을 셋업해서 서로의 필요와 도움을 요청하고 주택 매매에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일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에서 타이밍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마켓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타이밍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최선의 시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

박명식의 찬양 천국 있으니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으로 하늘의 소망을 다시 한번 품으며 이렇게 재치있고 유쾌한 찬양의 가사가 오늘 주시는 엄청나게 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돈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오히려 건강해서 불평불만이라기보다 그것으로 죄지을까봐? 아, 저 오늘 다시 한번 박명식 씨의 이 천국 있으니 찬양 가사가 마음에 콕콕 박히는 그런 메시지라는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축복송 2시간 함께해 주세요.

사랑 이야기, 하늘 위의 집, 초가 삼간도 이렇게 시작하는 참 추억의 찬양인데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세련되게 멋지게 불러주었습니다. 손영진의 은혜로다 역시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천국의 소망을 또 심어주는 멋진 가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흐릿한 날씨, 그래도 주말에 점점 가까워오고 5월이 이제 자꾸만 손꼽아서 하루하루 5월이 가는구나 하는 마음이 또 듭니다. 자, 5월을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지난 시간 돌아보며 우리에게 있었던 참 감사한 순간들 떠올려 주시고 또 그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마음도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깜짝 놀랐는데요. 그 노래를 예라모십의 주 내 아버지라는 곡을 딱 잡아두고 있었어요. 어제 CCN 캠프를 듣다가 이 곡을 들었는데 그 예라모십의 많은 곡을 또 소개를 해드리지만 이 곡도 너무 좋은데 함께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또 오전 시간에 듣는 예라모십 곡도 여러분들께 또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목 부제가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 제키레이님께서 예라모십의 하나님의 열심 주 내 아버지 두 곡 중 한 곡 선곡해서 들려주세요 하시며 지난번 저희 CBS 성경필사전 다녀가신 후기로 목동 안양천 뚝방길도 걸으셨다고 써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강릉 사람이지만 이 목동 안양천 뚝방길 정말 너무 좋았다. 엄지척 해주시면 다시 한번 걷고 싶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곡이 오늘은 제가 준비한 선곡과 신청하신 곡이 딱 맞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로 전해드릴 거고요. 9089님, 3월에 만학도로 늦은 공부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문불출 좌충우돌의 1학기였습니다. 그래도 충만한 은혜로 채워졌답니다. 오늘도 열공하시는 모든 만학도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시며 남궁송옥 내 삶의 이유라 신청곡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진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문을 열었고요. 클래식 콰이어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신혜숙님께서 사연과 함께 신청하신 곡 그리고 이 곡을 들으니까 문득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 거기 있었다 이 곡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어봤어요. 아, 어제 본교에서 세계 선교의 날 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셔서 간증과 축복, 공로패 증정이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예, 추억이겠죠. 신혼여행 다녀와 아버님이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다녀오라고 하셔서 남편과 둘이 갔다가 고종사촌 시동생님을 만나 온전히 3일 금식을 했었는데 그분은 뜻이 있어서 40일 금식 중이셨답니다. 그런데 어제 30년 공로상 받으신 걸 봤네요. 부모님 어른들 다 돌아가셔서 지난 30년간 만남이 없었다고 30년 만에 방송에서 뵈었네요. 고국에 계신 동안 건강히 계시다 고국의 향수 만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는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오, 오랜만에 이런 추억을 또 떠올려 주시며 연결되면 꼭 만나서 그동안의 회포도 푸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데이비드님께서요 사랑하는 아들아라는 곡을 신청곡으로 써주시며 막내 아들 훈이가 6월 9일에 군대에 갑니다. 그래서 6월 3일 속초로 아내와 함께 셋이 놀러 갔다 오려고요. 군 생활 건강하게 잘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기를 아빠는 기도한단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연 주셨는데 이 곡이 원곡은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인데요. 제가 이 곡을 정말 정말 어렸을 때 그 당시에는 안토니 퀸 이렇게 발음을 했었던 그 미국의 명배우 있잖아요. 그분의 나레이션 그래서 영어 버전으로 참 많이 들었었고 그 이후에 최보람 씨가 정여진이라는 정말 노래 예쁘게 잘하는 그 아동 그 어린이 음반을 냈었던 분이 있는데 어렸을 때 거기에 이 곡이 있어요. 이 정말 정말 주옥 같은 곡인데 데이비드님께서 이 곡을 써주셔서 오늘은 이 버전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최부람 정여진 아빠의 말씀이라는 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 곡과 또 너무나 유명한 CCM의 기도하지만 가요로도 사랑을 받고 너무 많은 여러 버전이 있는데 오늘 아빠의 말씀 이 버전하고 약간 LP 느낌 나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들으셔야 왜 갑자기 축복송에서 이 곡이 나오지 신청곡입니다. 신청곡이고 좀 추억의 버전으로 좀 들으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전해드립니다. 윤복희 씨가 부르는 우리는 하나 이 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이 곡과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신청하신 분 일찌감치 공주마마님께서 써주셔서 조수아 씨가 부르는 버전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삼남매 아빠님께서 흘러흘러 써주셨는데 We Love Unknown Delight의 흘러흘러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따라서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대고 말고. 넌 지금 막.

대한 것 같습니다. 아빠가 가는 만큼 넌 오는 거야. 그리고 기억해다오, 너를 사랑하는 이 아빠를.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에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친구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친구교회 담임이신 빈상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0: 사도행전 5장은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혔다가 1차 투옥됐다가 또 그 1차 투옥돼서 나왔다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혔다가 또 투옥됐다가 주의 천사가 또 이 사도들을 풀어줘서 또 나왔다가 하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고 또 풀려나오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두 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 두 번뿐만이 아니죠. 다른 몇 번의 기회가 더 있었지만 이 가장 대표적인 두 번 이 사도들의 투옥과 풀려남을 통하여서 그리고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 복음 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 내용의 진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마지막에는 이제 2차 투옥 후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한번 더 갈등을 빚는데 이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은 그 산헤드린 공회나 그 종교 지도자들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화가 났지?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듣고 크게 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한순간 기분이 나빠 정도가 아니고 분노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어느 정도 분노했느냐?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분노치 가운데 그 최고의 이 분노를 느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렇게 분노했죠? 그 앞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분노했다는 것. 뭔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분노한 게 아니고 그들이 듣고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크게 보면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당신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마땅하다. 요거였고요. 두 번째 말은 이 두 번째를 들은 게 뭡니까? 너희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요걸 또 얘기를 사도들이 얘기를 했고 이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크게 분노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분노했다고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살인할 정도까지 분노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또는 가족들은 아주 친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확 분노가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분노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진짜로 생각한 분노가 있었습니까?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하고 진짜 내가 죽이겠다고 행동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있긴 있습니다만 자 오늘 이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말하는 그 얘기를 듣고 왜 이렇게 실제로 죽이려고까지 분노를 했겠습니까?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가 차곡차곡 살펴본 내용을 보면 됩니다. 자, 성경 퀴즈 첫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사도행전 5장에서 이 사도들이 1차 투옥됐습니다. 그죠? 손에 그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서 옥에 이틀 동안 갇혔는데 첫 번째 1차 투옥될 때 왜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혔죠? 예수 부활을 증거했는데 사두개인들이 그거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잡아서 산헤드린 공회에 심판하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종교 최고 의결 기관이잖아요. 우리 말하면은 교단 본부 같았습니다. 이 교단 본부의 사도개인들이 굉장히 파워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안 믿었던 사람인데 저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게 싫어서 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신문하려고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도들이 감옥에 산헤드린 공회 그 감옥에 투옥된 이유는 사도 개인을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 공회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미워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일을 봤죠. 대제사장과 사도 개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왜 시기가 가득했는가 하면 사도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5,000명이나 믿고 기적을 베풀고 병자들을 막 고치고 하니까 이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을 보지 않고 사도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런 기적도, 자기들은 그런 이적도 베풀지 못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성령 받지도 못했고, 이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또 신문하려고 옥에 가두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 투옥의 이유는 미움이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시기였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산헤드린 공회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분노가 폭발했는가 하면요. 이미 그 마음속에 사도들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게 이만큼 가득 차가 있었습니다. 가득 차가 있는데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저거 우리가 금지했던 말인데 하면서 이게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 분노가 터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분노는 이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의 분교하고 이 분노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분노가 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내 마음 속에 저 사람들에 대한 또는 저 일에 대한 저 일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차가 있었습니다. 차가 있으니까 한마디 들으니까 팍 터지는 것이지 이것이 안 차거나 없는데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터지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좀 불쾌할 수는 있죠. 자, 그러니까 미움과 미움 플러스 시기 이퀄 분노라는 겁니다. 자,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경우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거든요. 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좋아해서 편애해서 채색 옷을 입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들이 요셉에 대한 뭐가 생겼습니까? 시기가 생겼죠. 아버지의 편애로 시기가 생겼는데 이 요셉이 또 자기가 꿈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꿈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들의 곡식의 단이 내게 절을 했어. 내 곡식단에 절을 했어. 첫 번째, 두 번째는 해, 달, 별이 내게 절을 했어. 이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죄송합니다. 창세기, 37절인가요? 창세기 37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뭐가, 이 형들의 마음속에 뭐가 차곡차곡 쌓입니까? 미움과 시기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형들이 양을 치러 갈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형들에게 문안하고 뭐 도시락 갖다 주라고 심부름 시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양치는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있을 때 요셉이 딱 오는 순간에 저걸 딱 보는 순간에 분노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단합니까? 창세기 3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죽이는 만큼 분노가 터진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 요셉의 형들과 같은 분노, 산헤드린 공의 지도자들과 같은 분노를 왜 가질까? 왜 우리가 누가 한마디 딱 하는데 확 분노가 폭발할까? 이미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분노를 터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그때그때마다 해소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득 차지 않는 나는요, 누가 한마디 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은 마음은 불쾌할 수가 있어요.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분노가 터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심리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 마음, 각자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움이 없습니까? 없으면 참 다행이지만은 미움이 또 없을 수가 없죠.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까? 없으면 좋겠지만 약간이라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간의 시기와 질투, 약간의 미움 있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때마다 풀어줘야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분노가 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줄까, 해소할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죠. 아, 제일 먼저 간단하게 한마디를 하면 이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순간에 시기와 질투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감사는요, 양극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시기가 생겼다? 어, 이거 계속 그 자라도록 놔두면 분노가 터질 것인데? 그럼 어떡하냐? 이 시기를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이거 감사하구나라고 감사할 때 시기는 사라지는 것. 두 번째, 미움이 자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미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원래 내가 하나님에게 지독하게 미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원래 하나님께 되게 미움받은 사람이었는데,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다는 그것을 묵상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다른 일에 대한 미움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요걸 우리가 생각하고요. 자, 다시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막 분노가 터졌습니다. 시기와 미움이 있어서 분노가 터졌습니다. 요러니까 해서 멈추었으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다른 말,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 두 단계예요.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차서 분노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걸 감정 폭발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자, 우리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그 분노의 감정을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잘했다는 것 아닙니다. 참 위험하죠. 그러나 이 위험한 게 실제적인 위험으로 넘어가는 것은요, 이 분노가 우리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있을 때는 나 혼자만의 일인데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는 그 공동체 전체가 위태하게 되는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와 지도자들이 제일 잘못한 것은 자기들의 분노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공자가 했던 말 가운데요, 한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천노 뭐겠습니까? 불, 아니 불자. 천 뭡니까? 이동할 거, 옮기는 거죠. 노 뭡니까? 분노. 불천노는 노를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생기는 것하고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이 공회 지도자들이 제일 잘못한 것은 자기들의 분노를 사도들에게 그대로 옮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죠? 베네딕트가 세운 수도원에 그 일곱 가지 공동 규칙이 있는데 그 네 가지 규칙에, 네 번째 규칙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번째 수도 규칙에요. 제4장에 제목이 이것습니다. 선한 일을 위한 도구들. 이래 나오는데 그 내용을 쭉 읽으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시간을 길게 끌지 말며, 그러니까 분노가 감정이 생기면 이거 끌지 말고 빨리 해소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장이 진짜 중요합니다.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훈련하고 성숙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4장, 수도규칙 4장의 핵심입니다.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화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분노 중에 해야 될 것, 분노 중에 해서는 안 될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분노 중에는요, 어떤 말도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분노 중에는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 분노 중에는요, 어떤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통 분노 중에 분노의 말을 퍼붓기 시작하고 분노 중에 많은 걸 결정합니다. 화가 나가 그 결정하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결정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게 이제 천일파만포로 공동체가 무너진 오늘 지금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 한 구절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가 생기는 시기와 질투와 뭡니까? 미움을 매일매일 우리 안에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해소해 나갈 때 우리 속에 분노가 싹 트지 않고 행동으로 넘겨지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한에 있어서 내가 편하게 살아가는 한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내가 불편하고 이익이 안 되고 손해보면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그런 은근한 메시지가 자꾸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의도치 않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나 애굽 왕 바로나 고라 일당처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가 내 편한 대로 내 이익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있네라는 그런 셈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힘들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가말리엘 말을 딱 들어보니까 옳잖아요. 그죠? 누가 들어봐도 가만히 있어. 저 사도들을 핍박해서 이익될 게 없단 말이에요.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사람들의 소임이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유다도 봤고 더다도 봤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가 안 되지. 그래서 그 말을 옳게 여겼단 말입니다. 자, 4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뭘 옳게 여겼다는 겁니까? 가말리엘의 말이 옳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놓아줍니다. 근데 곱게 놓아주지 않고 예진이 미움과 시기가 있으니까 채찍질합니다. 근데 이 채찍질이 채찍 가지고 한 대 때린 채찍질이 아니에요. 몇 대를 때렸을까요? 몇 대 때렸다는 말은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몇 대 때렸다는 건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39대를 때렸다고 말합니다. 왜? 율법에 매를 때릴 때는 몇 대까지 때릴 수 있다고요? 40대까지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율법이면 40대까지 때릴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죄인들에게 매를 때릴 때는 40대를 안 때립니다. 몇 대 때릴까요? 39대를 때려요. 왜? 잘못 카운트 해가지고 41대를 때릴까봐 율법을 어길까봐 걱정이 되어서 39대를 때린대요. 잘못 카운트해서 40대 되어도 한 대를 잘못 카운트해도 그래봐야 40대 아닙니까? 그 여지를 두고 40대까지 때리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9대를 때리는 매질이 바로 이 채찍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가말리엘 말을 들어보니까 옳거든요. 우리 놓아줍시다 하는데 그냥 못 놓아줘. 채찍질해서 놓아줍니다. 그럼 이 채찍질을 엄청 맞고 나온 사도들이 밖에 나와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고 괘씸하겠습니까? 채찍질을 39대나 맞고 나왔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41절 볼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힘입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 사람들이 채찍질을 당했는데 기뻐했대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채찍질 39번 맞았으면은 그 다음날 교회 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목사님, 이런 전도 당장 때려치우시오. 우리가 전도하다가 채찍질 맞고 사람들이 욕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최소한 한 사람은. 전도하다가 누가 욕하는 소리만 들어도 아, 목사님 전도 이거 어려운데 거짓 나오는데 전도하다가 채찍질을 39 때 맞았대. 한 명이 아니고 사도들이 다. 그런데 와서 야 이제 우리 이거 못하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 이게 뭐야. 우리 복음 전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는 커녕 우리 채찍질 당했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왜 우리가 채찍질 당해?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우리는 불평할 수 있는데 사도들은 그 채찍질 당했는 것을 기뻐했대요. 왜? 그 앞에 되어 있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하다. 이 합당하다는 말은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진짜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기쁨의 본체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우리가 뭘 기뻐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기뻐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핍박당하는 거 세상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로 기뻐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기뻐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탄이 못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만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다가 예수 고난을 내가 감당했을 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나의 힘이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기쁨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할 때,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한 번에 이제, 뭐, 다양한 프로그램 할 때, 영화를 보고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본 영화가 제목이 몰로카이입니다. 몰로카이. 몰로카이가 뭐냐면, 하와이에 있는 섬 이름인데요. 거기는 나병 환자들을 수용한 섬이에요. 그, 한국의 소록도처럼. 그런데 나병 환자를 소록한 그 몰로카이 섬에, 33살 된 벨기에의 신부 다미안이 자원으로 거기 가서 선교를 하겠대요. 내가 저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19세기거든요. 그때 19세기는 이 나병이 다 전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교조차도 그 이 다미안 신부를 몰로카이로 보내면서 자네가 가서 선교를 할 때는 절대로 그 있는 환자들 만지면 안 돼. 절대로 만져서는 안 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33살의 다미안이 거기에 몰로카이에 가니까 몰로카이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다미안 신부를 환영을 안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은 다 나병 환자인데 다미안은 정상인이잖아. 그래서 다미안이 아무리 사랑으로 다가가고 아무리 해도요.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장애인들이 이건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고 본능의 문제입니다. 장애인이 있는데 비장애인이 들어가면요.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심령을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장애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뭔가 거리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미안은 진짜로 사랑했거든요. 나병 환자들은.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당신은 나병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거리가 있어 진짜 마음을 안 여는 겁니다. 그래도 이 다미안 신부가 계속해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영화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성당 안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뜨거운 주전자에 뜨거운 물이 있는데 잘못해서 다미안 신부가 뜨거운 물을 자기 손에 확 이렇게 물이 부어서 그러니까 이 손이 뜨거운 물로 확 개어집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다미안이 그걸 못 느껴요. 왜 그랬죠? 나병에 걸렸거든 자기. 그건 다미안은 못 느껴서 뜨거운 물이 가는데 못 느꼈는데 그 영화에 함께 있던 나병 환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같이 보던 우리 청년들이 아 하고 탄식을 하더라고. 오, 다미안이 나병에 걸렸구나. 아이고 이래 어떡해. 나병 환자 전도하다가 나병에 걸렸네. 어떡해. 막 이렇게 청년들이 이런 마음이고 그 영화에 나오는 나병 환자 성도들도 다미안을 보면서 동정의 눈치를 봅니다. 아이고 이제 저 우리처럼 나병 걸렸는데 어떡해 라고 말할 때 다미안이 자기 몸에 뜨거운 물이 부어졌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진짜로 기뻐했어요. 이제 드디어 내가 당신들과 똑같은 나병 환자가 되었으니 당신들은 나를 영접해 주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나병 환자에게 전하다가 나병 걸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내가 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나병 걸리면 어떡해?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면서요. 이렇게 되면 됩니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탄하고 불평할 겁니다. 그러나 이 다미아는 드디어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오늘 이 본문대로 말하자면 본문에 드디어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들어갔구나. 드디어 내가 내 몸에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자면 예수의 흔적을 가졌구나라고 그 영화를 보면 다미안 신부가 환하게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사탄이 가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요 힘이 세서 산을 움직이거나 우리가 재정 능력이 많아서 돈을 뿌려서 사람들을 내게 끌어오거나 그런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기쁨 이런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기쁨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요 바울도 그렇고 많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조롱받을 때요 그 마을을 그 섬을 떠날 때 막 저주를 퍼붓고 떠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또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로 잘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고 그거 다 기뻐합니다. 저도 기쁨 모두 다 기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쁨은 세상도 똑같이 누립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채찍질 맞아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도 그렇지 이제 내가 진짜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참여하고 내가 진짜 예수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기쁨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게 하늘의 기쁨이고 그게 신앙의 기쁨인데 우리는 세상의 기쁨보다 이 신앙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힘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나와서 말씀을 보면서 사도들이 고난을 당했던 것을 보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고 힘든 일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받는 고난이라면은 원망하고 한탄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친구교회 빈상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그 선하니 친구교회는 영혼 구원, 제자 양육,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친구교회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EM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이며 주일 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입니다. 친구교회는 252-00 호레이스 할딩 익스프레스웨이 리들렉 뉴욕 11361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718-760-5346번 718-760-5346번입니다. 이상으로 친구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국회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유가가 올 여름 다시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쉐브론 CEO는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공급 완충 여력이 바닥나고 있다며 특히 6월과 7월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전쟁 이후 빠르게 줄어들며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공급 여력 약화와 재비축 부담이 겹치면서 향후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디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진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걸프 국가들의 자금을 활용해 이란에 최대 3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현금 지원 대신 우회 투자 방식을 통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폭염예보와 재고 증가 둔화 영향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천연가스 선물은 이틀간 13% 뛰며 지난 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또다시 공격해 2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마약 단속 작전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제법 위반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산 무인 수상정이 처음으로 대만 해협을 자유운항 방식으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군사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만 해협에서 무인 전력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 뉴저지 치안당국이 2026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드론 위협 대응과 다기관 통합 보안 체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안전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민 단속은 제외하는 가운데 인신매매 대응과 국제 공조까지 포함한 전방위 보안 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비대졸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경제 불만이 커지며 지지율이 역전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 기존 트럼프 경제 신뢰가 흔들리며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금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항공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개발 중인 대형 로켓 뉴글랜이 28일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발사대에서 폭발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X에 올린 성명에서 오늘 정지 연소 시험 중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며 추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업데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소 시험은 로켓을 지상에 고정한 채 로켓 엔진을 점화하는 시험입니다. 회사 측은 모든 인원의 소재는 확인됐다며 인명 피해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나사 스페이스 플라이트가 게시한 영상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 시간 기준 오후 9시께 뉴글랜 로켓이 발사대에서 점화된 직후 화염과 함께 폭발하며 하늘로 치솟았고 거대한 화염과 연기 기둥이 공중에 피어올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로켓이 폭발할 무렵 인근 지역 주택들이 흔들렸습니다. 폭발 후 가스나 다른 잠재적인 위험 물질로 인한 위협은 없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사고 직후 X를 통해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이미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매우 힘든 날이지만 재건이 필요한 건 무엇이든 재건해 비행으로 복귀할 것이라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글랜은 블루 오리진이 오랫동안 개발해온 대형 재사용 로켓으로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 X의 팰컨 9, 스타쉽에 맞설 차세대 발사체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스페이스 X가 현재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꼽히지만 블루 오리진은 약 98m 높이의 초대형 로켓인 뉴글랜으로 부피가 큰 화물을 운반할 수 있다는 특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로켓 폭발로 스페이스 X와의 격차를 좁히려는 베이조스의 우주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은 평가했습니다. 뉴글랜은 다음 주 아마존의 저궤도 위성 인터넷망용 통신 위성들을 탑재하고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루 오리진이 폭발로 인한 피해를 평가하고 현장 복구 계획을 세우는 이 임무는 지연될 가능성이 크며 다른 비행 일정도 연기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예상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제러드 아이작만 국장은 이번 폭발에 대해 파트너들과 협력해 철저한 조사를 지원하고 단기 임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다시 로켓을 발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주비행은 냉혹하며 새로운 대형 양력 발사 능력 개발은 엄청나게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는 블루 오리진 로켓 폭발이 나사가 추진하는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나사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하나로 무인 화물 달 착륙선 마크1을 이용해 달 표면에 탐사선을 인도하는 1억 8,8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블루 오리진에 수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블루 오리진은 올해 가을 나사의 프로토타입 달 착륙선을 발사하는 시험 비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열리는 미국 프로농구 NBA 파이널 경기를 직접 관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닉스가 27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면서 뉴욕 전역은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관할 경우 현직 미국 대통령이 NBA 파이널 현장을 찾는 건 이번이 처음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닉스의 NBA 파이널 경기를 직접 관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강요회의에서 기자들에게 파이널 경기 중 하나를 보러 갈 것 같다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뉴욕 닉스의 제임스 돌란 구단주 역시 자신을 초청했다고 언급하면서 뉴욕 홈 경기가 열리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 방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 Jim Dolan's a great guy. He's, as you know, owns and in charge of Madison Square Garden. He's having a good year. They have some great players. I think I'll be going to one of the games. I was invited by numerous people and Jim, and I think I'll be going. It's great.
1: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NBA 파이널 현장을 찾게 된다면 현직 미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NBA 챔피언 결정전을 직관하는 사례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슈퍼볼과 대학 풋볼 챔피언십, UFC 경기와 프로복싱 경기 등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꾸준히 관람해온 대표적인 스포츠 애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닉스와 클리블랜드 캐버리어스의 동부 컨퍼런스 경기 5차전을 관람할 계획이었지만 뉴욕이 시리즈를 4연승으로 조기 마무리하면서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NBA는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의 약자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수준 높은 농구 리그로 평가받습니다. NBA에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해 동부 컨퍼런스 15개 팀, 서부 컨퍼런스

0: 뉴욕 닉스는 클리블랜드를 4승 무패로 이기면서 동부 컨퍼런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예정된 경기를 보러 가려 했는데 뉴욕이 4승을 거두며 더 이상의 경기를 치를 필요가 없이 너무 빨리 끝내버렸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1: I was going to go on Wednesday, but they closed it out very quickly. They made.
0: 뉴욕 닉스는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평균 20점 이상의 차이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1999년 이후 처음으로 NBA 파이널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5월 19일 치러진 경기에서는 뉴욕이 115포인트, 클리블랜드가 104포인트, 5월 21일 경기에서는 뉴욕이 109포인트, 클리블랜드가 93포인트, 5월 23일 치러진 경기에서는 뉴욕이 121포인트, 클리블랜드가 108포인트, 그리고 5월 25일 치러진 경기에서 뉴욕이 130포인트, 클리블랜드가 93포인트로 뉴욕이 4승을 거두며 지난 1973년 이후 무려 53년 만에 NBA 우승에 도전합니다. 현재 뉴욕은 서부 컨퍼런스 결승을 치르고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샌 앤토니오 스퍼스 가운데 승자와 함께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파이널은 다음 달 3일 시작되며 뉴욕 홈 경기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6월 9일과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닉스의 돌풍에 뉴욕 시민들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뉴욕커들은 모두가 들뜨고 흥분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2: I feel like a lot of people are in a better mood.
3: Honestly, yeah. At work, I'm seeing a lot of people come in really excited for the day.
0: 티켓 거래 사이트에서는 파이널 경기 상단 좌석 가격이 $3,700, 한화로 500만 원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뉴욕시는 대규모 인파와 교통 혼잡, 치안 문제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16일에는 뉴욕 닉스 파이널 경기와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테디움 FIFA 월드컵 경기가 동시에 열릴 가능성이 있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닉스를 보러 온다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방식대로 경기를 즐기게 놔둘 것이라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드물게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뉴욕이 세계 최고의 도시라는 점과 닉스의 우승을 원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4: 이란 외무부는 28일 새벽 미국의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 폭은 반다르 아바스 공습과 관련해 휴전 위반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5: 이란 외무부는 28일 새벽 미국의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 부근 반다르 아바스 공습과 관련 휴전 위반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의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낸 성명에서 오늘 새벽 이른 시간 감행된 반다르 아바스에 대한 미국의 군사 침략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은 4월 8일 합의된 휴전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군이 걸프 지역과 공해상에서 상선을 겨냥해 도발하고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하는 행위가 휴전을 심각하게 위반한 침략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유엔 헌장에 따라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췄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군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상선과 미군을 위협한 이란의 자폭 드론 4대를 격추하고 드론을 추가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해 반다르 아바스 공항 외곽의 이란군 지상통제기지를 공습했습니다. 미군은 이 공습이 자위권 행사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어적 목적의 공격이었지 휴전을 위반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국 유조선 한 척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불법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 적발됐고 회항 지시를 따르지 않아 드론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날 오전 4시 50분께 중동 내 미국 기지를 보복 공습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표적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쿠웨이트군은 방공망을 가동해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보복 공습과 관련 현지 언론들의 이날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엔 미사일 동체에 성조기를 군홋발로 밟는 이미지에 스티커를 붙이는 모습과 이 미사일이 어둠 속에서 발사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을 겨냥한 테러를 계획했던 20대 남성이 오스트리아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0: 28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적인 해당 남성은 지난 2024년 8월 스위프트의 빈 공연 전날 체포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그는 공범과 함께 공연 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 국가의 선전 영상을 참고해 폭발물을 제조했습니다. 또 그는 기관총과 수류탄 등 무기 구매도 시도했습니다. 체포 당시 19세였던 피고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두바이에서 별도의 테러를 계획했지만 실행하지 못했으며 이후 더 큰 공격을 결심해 스위프트의 공연장을 목표로 삼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스위프트의 오스트리아 빈 공연에는 6만 명이 입장할 예정이었지만 당국이 테러 징후를 확인하면서 공연은 취소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이 영화 대부에 묘사된 시칠리아 마피아 조직의 실제 두목이 생전에 축적해놓은 자산을 추적 압수했다고 AFP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28일 성명을 내고 2023년 체포됐다가 사망한 마테오 메시나 데나로의 자산 2억 유로 약 3,500억 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데나로는 영화 대부에 묘사된 시칠리아 마피아 조직 코사 노스트라의 실제 두목으로 1993년 6월 도피 생활을 시작한 뒤에도 조직을 이끌어왔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에서는 마지막 대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데나로는 1992년 마피아 단속을 주도한 검사와 판사, 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등 최소 50여 명의 살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생전 내가 죽인 시체만 모아도 공동묘지 하나는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02년 걸석 재판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1월 시칠리아 섬의 주도인 팔레르모에서 붙잡혔지만 같은 해 9월 대장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일본의 총 인구가 최근 5년 새 350만 명 가까이 줄어들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25년 국세조사 인구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기준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의 총 인구는 1억 2,304만 9,5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 직전 조사에 비해 309만 6,575명 2.5%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2015년부터 2020년 조사 당시에 일본 인구가 가장 많았던 2010년 1억 2,805만 명과 비교하면 15년 만에 500만 명 가까이 줄어든 셈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 추정치 기준 일본의 세계 인구 순위는 에티오피아에 밀려 11위에서 12위로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총무성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2: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1: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2: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2: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4: 사장하면 역시 자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자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0: 703-354-1950, 703-354-1950.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주변국들의 자금을 동원해 이란에 경제적 보상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방국 자금을 활용해 이란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직접 현금 지원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뉴욕타임스는 28일 협상 내용을 잘 아는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걸프 아랍국들의 전후 이란 재건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청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의 종전 합의에 응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걸프국들은 이를 위해 3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해당 펀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합의에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전쟁 직후 경제 재건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협상 과정에서 전쟁 배상금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협상단은 이란의 현금 배상금 지급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습니다. 대신 완전한 종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란 재건을 돕기 위한 우회 경제 지원과 국제 투자 유치 등을 시사해왔는데 뉴욕타임스 보도는 이러한 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지난달 공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당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우리는 이란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걸프국 자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과 함께 카타르에 동결된 이란 자금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당 자금은 의약품과 산업용 원자재 등 인도주의적 경제적 목적의 물품 구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카타르가 이를 이란에 제공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협상 재개 등을 골자로 한 종전 MOU 체결에 근접한 가운데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미국 당국자에 따르면 중재국들은 지난 27일 밤 이란 측으로부터 최신 버전의 MOU 초안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더 검토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협상에 관여한 외교 관계자들은 미국과 이란 양측 지도부 모두 국내 강경파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으며 최종 합의를 위해서는 내부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을 상대로 제프리 엡스틴 관련 보도에 대해 10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편지의 존재와 보도 과정의 적절성으로 트럼프 측은 기자들의 취재 검증 방식이 실질적 악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억만장자 성범죄자 고 제프리 엡스틴에게 성적 암시가 담긴 외설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명예훼손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은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2명과 발행사 다우존스 그리고 모 회사인 뉴스코프 및 루퍼트 머독 뉴스코프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100억 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지난 26일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틴의 50번째 생일에 맞춰 여성 나체를 외설적으로 그려놓은 축하 편지를 보냈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도널드가 서명돼 있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지난해 7월 17일자 보도를 둘러싼 겁니다. 이 편지는 이후 미 의회가 엡스틴 유족으로부터 생일 축하 책자 사본을 입수 공개하면서 존재가 확인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편지를 엡스틴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면서 이튿날 100억 달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명예훼손 배상 청구액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의 대런 게일스 판사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실질적 악의가 입증되지 못했다며 지난달 13일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다만 편지 작성자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인지에 대해서는 현 소송 단계에서 판단할 수 없는 사실관계라며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측이 한 달 만에 비슷한 내용으로 수정 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 대변인은 CNN에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비방으로 미 국민을 오도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정 소장은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들이 그 편지를 입수, 검증한 경위가 기사에 설명되지 않은 게 실질적 악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질적 악의는 거짓임을 알면서도 또는 진실을 알면서도 무시한 채 보도했다는 뜻으로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입증돼야 하는 법적 기준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발행사 다우존스 대변인은 우리는 우리 보도의 엄격성과 정확성에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소송에 대해서도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미래 AI 기술 흐름 발굴을 담당하는 임원은 AI라고 하면 챗GPT를 떠올리는 인식은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제 낡은 것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미래학자라는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코 카살라이나 부사장은 지난 27일 캘리포니아의 마이크로소프트 마운틴뷰 캠퍼스에서 이제 챗봇을 넘어 에이전트 AI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I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며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2, 3년 전에 AI 인식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책만 봐서는 말 타는 법을 배울 수 없다며 무엇보다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했습니다. 이용자들이 AI 관련 발표를 보고 코파일럿이나 코워크 등 새로운 AI 도구를 직접 써봐야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익힐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신이 현재 AI를 활용하고 있는 영역만 해도 일정 관리, 이메일 초안 작성, 출장 예약, 경비 정산 등 사실상 일상 업무 전반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나는 AI 분야에서 15년이나 있었는데도 믿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꽤 자주 찾아온다며 예전 같으면 일주일이 걸렸을 일을 1시간 안에 해낸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2년 안에 누구나 각자 자신만의 에이전트를 직접 만드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다음 주로 예정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연례 개발자 회의 빌드에서 이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전트 시대의 혁신은 꼭 새로운 스타트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0년 이상 된 기업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며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카살라이나 부사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나 서울의 스타트업은 물론이고 전통 기업들에서도 놀라운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2년간 한국에 가지 못했다며 사실 올해 한국을 방문해 한국 고객들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미 디지털 뱅킹으로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0: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0: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0: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따뜻하겠지만 아침과 저녁은 다소 선선해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55도, 섭씨 13도입니다. 습도는 비교적 낮아 활동하기 무난하겠고 공원이나 야외 산책 즐기기에도 좋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지나겠지만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한층 쾌적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67도, 섭씨 19도, 최저기온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가운데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비교적 건조한 공기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1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62도, 섭씨 17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겠고 낮에는 활동하기 좋은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2도, 섭씨 22도, 최저기온 52도, 섭씨 11도로 전망됩니다. 주말 동안 큰 날씨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29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할리세이즈 팍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시 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할리세이즈 팍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0: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현시의원, 제이슨 줄리아노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할리세이즈 팍.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할리세이즈 팍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결승전 개최지인 뉴욕 뉴저지 지역 치안당국이 안전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대규모 작전에 돌입합니다. 월드컵 기간 이 지역 치안을 총괄 지휘하는 데이비드 시에로 토이츠 뉴저지 주 경찰청 부청장은 28일 안전과 보안 측면에서 우리는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도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에선 다음 달 13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7월 19일 결승전까지 총 8경기가 열립니다. 허드슨강을 사이에 둔 두 지역은 한 치안 권역으로 묶여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지휘부는 드론 위협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국제 정보 공조 및 24시간 통합 주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기조 속에서도 월드컵 기간 이민 세관 단속국의 단속 활동은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에로 토이츠 부청장은 이날 뉴저지 주 경찰 지역작전정보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슈퍼볼 시청자가 약 1억 2천 명이라면 월드컵 결승전은 32억 명이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과 보안, 서비스가 이번 대회의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복 가슴에 단 월드컵 공식 핀을 가리키며 이 핀은 우리가 전 세계를 환영한다는 의미이자 우리의 안전 안보 철학이 확고하다는 증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작전을 위해 천일이 넘는 시간 동안 운영 계획을 정교하게 다듬어 왔다며 어떤 단독 기관도 이 거대한 일을 혼자 해낼 수 없기에 기관 간 장벽을 허물고 400개 유관 기관이 단일 지휘 체계로 결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연방수사국, 비밀경호국, 국토안보부, 뉴욕 경찰 등이 참여하는 지역 통합 지휘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각 기관 수뇌부 120명 이상이 상주하는 통합 지휘센터는 29일부터 24시간 동안 가동되며 경기장과 교통, 정보 분석, 응급 대응 등을 총괄합니다. 이와 함께 미 전체 차원에서 운영되는 국제 경찰 공조센터를 통해 참가국 경찰 대표들과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도 가동합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지휘부가 가장 우려하는 치안 위협은 승인받지 않은 드론 시스템입니다. 더그 레마노이츠 뉴저지주 경찰청 국토안보국장은 최근 해외 사례를 보면 드론 위협 양상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며 백악관 태스크포스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훈련을 통해 탐지 및 대응 역량을 크게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FIFA 클럽 월드컵 초기만 해도 의심 드론을 탐지는 할 수 있지만 강제 착륙이나 무력화 권한 및 기술이 제한적이었다면 지금은 관련 훈련과 기술, 대응 권한을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FIFA가 공인한 모든 섹션 이벤트마다 실제 방어 태스크포스를 배치해 촘촘한 공중 방어망을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무력화 방식은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휘부는 월드컵 기간 아이스 단속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2월 토드 라이언스 당시 아이스 국장 대행은 아이스가 월드컵 보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이민자들과 축구 팬들 사이에 경기장 주변이나 이동 과정에서 단속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레마노이츠 국장은 경기장 안에 아이스 요원이 상주하거나 유저지주 전역에서 이민자 추방 단속 같은 것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이스는 이번 월드컵 치안 작전에서 제외된다며 단속이나 추방은 이 지역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이번 월드컵 대회의 목적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회의 목표는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고 안전과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이라며 이 지역의 우선순위는 단속이 아니라 성공적인 대회 운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부부가 신생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이른바 트럼프 저축계좌를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부가 특정 시기에 출생한 신생아들에게 $1,000씩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성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재무부가 신생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이른바 트럼프 저축 계좌를 오는 7월 4일 공식 출시한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애플과 구글 등 주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계좌 개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국인 아동의 과세 이연 저축 투자 계좌를 개설해주고 특히 지난해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선 행정부가 $1,000씩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의 근거에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부모와 젊은 미국인들의 손에 트럼프 계좌에 대한 쉬운 접근을 직접 쥐어줌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청년들이 이 새로운 경제 참여 시대에 포함되도록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에 태어난 자녀가 아닌 경우, 즉 그 전이나 그 후에 태어난 경우는 민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계좌로 지원합니다. 앞서 미국 컴퓨터 제조업체 델 테크놀로지의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 델 부부는 이 프로그램에 62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해 2024년 또는 그 전에 태어난 10세 이하 아동 2,500만 명에 $250씩 제공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세금 납부 등 일정한 자격이 확인된 가정의 자녀는 18세가 되기 전까지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케빈에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지난 4월 트럼프 계좌는 사회적 최하층에게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기회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메릴랜드주 선거당국이 일부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당의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약 50만 장에 달하는 수정 투표용지를 다시 발송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도 자료 보존을 요청하며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생교 기자가 전합니다.
3: 메릴랜드주 선거관리국은 오는 6월 23일 예비 선거를 앞두고 일부 우편 투표 신청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당의 투표용지가 발송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러드 드마리니스 주 선거관리 책임자는 해당 문제가 14일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마리니스는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문제 해결에 나섰다며 원래 29일까지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모든 작업을 수요일 안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문제는 우편 투표 발송 과정에서 외부 업체의 실수로 봉투와 투표용지 패킷이 잘못 결합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당국은 누가 정확히 잘못된 투표용지를 받았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우편 투표를 신청한 전체 유권자 약 44만 7천 명에게 수정된 투표용지를 다시 발송했습니다. 이미 기존 투표용지를 반송한 유권자들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드마리니스는 기존 투표용지는 별도로 격리 보관하고 있다며 해당 유권자들에게 연락해 100% 정확한 수정 투표용지로 다시 투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 글을 올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민주당 승리를 위해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연방 법무장관과 DOJ의 즉각적인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마리니스는 이미 법무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관련 요청에 응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DOJ 민권국은 지난 22일 메릴랜드 선거관리위원회와 드마리니스 측에 서한을 보내 모든 투표용지와 우편 발송 기록, 감사 자료, 시정 조치 관련 기록 등을 보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연방 하원 행정위원회 역시 별도의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마리니스는 주지사는 선거 운영을 직접 관할하지 않는다며 메릴랜드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내가 선거 운영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거는 합법적 권리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매우 엄중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릴랜드에서는 오는 6월 23일 예비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주지사와 연방하원, 주의회 선거후보들이 결정되며 조기 투표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우편 투표 신청 마감일은 6월 16일입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중간선거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무어 주지사가 개입한 불법 선거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법무부 수사를 압박했습니다. 웨스모어 주지사는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인 만큼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번 논란이 민주당 유력 인사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지역 선거에서 우편 투표 배송 오류나 행정 실수를 둘러싼 대규모 소송전과 선거 불복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가 다시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번 메릴랜드 사례가 중간 선거를 앞둔 선거 갈등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징수가 확정된 상호관세 수입액 중 206억 달러의 환급을 완료했다고 ABC 방송이 법원 제출 자료를 근거로 28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환급이 승인된 850억 달러 중 24.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관세를 걷는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33만 명 이상의 수입업자에게 최대 1,660억 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환급률은 12.4%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월부터 관세 환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한 지 거의 석 달 만입니다. 대형 소매체인 월마트의 존 레인이 최고 재무책임자는 환급이 예상되는 24억 달러를 활용해 소비자 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지난주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했습니다. 월마트뿐 아니라 회원제 창고형 매장인 코스코와 건축자재 매장 홈디포, 제너럴 모터스와 애플 등 주요 소비재 판매사들이 관세 환급을 진행 중입니다. 물류 대기업인 UPS, FedEx, DHL 등은 주요 고객들에게 직접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UPS는 최근 수입업자들이 관세 환급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습니다. 다만 관세가 반영된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이 돈을 직접 돌려받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텍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관세 부과로 미국인들은 지난해 가구당 평균 $700의 비용 부담이 얹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환급이 시작되던 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세 환급 상황에 대해 미친 짓이라며 우리는 그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150일의 시한이 오는 7월 만료되면 이를 재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넣은 250달러짜리 지폐를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넣은 250달러짜리 지폐를 발행하는 방안이 행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8일 보도했습니다. 브랜튼 비치 연방 재무관 등 행정부 인사들은 주폐국에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가 담긴 250달러짜리 지폐 시안을 제작토록 압박해왔다고 해당 사안을 잘 아는 전현직 직원 4명이 전했습니다. 비치 재무관이 직접 지폐 시안 디자인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이는 250달러 지폐 중앙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가고 양옆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서명이 각각 담긴 형태를 띈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시안을 디자인한 영국 화가 이안 알렉산더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 내용을 논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 기념 로고를 추가하는 등 자신의 원한 디자인을 일부 수정한 뒤 최종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지폐에는 사망한 인물의 초상화만 넣을 수 있게 돼 있어 내부 반발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반대하던 패트리샤 숄리맨의 인쇄 국장은 지난달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앞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을 250달러 지폐에 실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지난해 발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재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주폐국은 250달러 지폐 제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 전에 직원들에게 지폐를 인쇄하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100달러 지폐는 인쇄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신규 발행 달러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인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지폐 발행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트럼프에게 행정부 들어 정부기관 곳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는 명칭이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변경됐고 연방정부의 어린이 자산 형성 프로그램은 트럼프 계좌라는 이름으로 오는 7월에 공식 출시됩니다. 또 1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트럼프 골드카드와 미 해군의 신형 전함에 트럼프급 전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한 것도 이런 사례로 꼽힙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산 무인 수상정이 처음으로 대만 해협을 자유운항 방식으로 통과했습니다. 29일 중국시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미국 해양과학 기술 기업 C셋의 무인수 상정 라이트 PC가 대만 해협을 닷새에 걸쳐 통과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C셋은 수백 마일 떨어진 장소에서 라이트 PC를 원격 배치해 운용했으며 항행 거리는 천 해리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이트 PC가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중국군 056형 호위함 한 척 등 여러 척의 중국 군함과 조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들 중국 군함은 대만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활동했으며 당시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사실상 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이트 PC는 해당 군함의 모델과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촬영에도 성공했습니다. 라이트 PC는 길이 3.5m, 폭 1m, 최대 속도 5노트로 조사 연구, 보안 순찰 용도로 설계됐습니다. 한편 대만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선보인 자폭 무인정 사례를 참고해 국책방산연구소인 국가중산과학연구원을 통해 중국 함정 공격용 무인보트 양산에 나선 상태입니다.

0: 한양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6월 초여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일요일 아침부터 6월 1일 월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 뉴스 한양 마트.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 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유가가 올 여름 다시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쉐브론 CEO는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공급 완충 여력이 바닥나고 있다며 특히 6월과 7월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 효과 전쟁 이후 빠르게 줄어들며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공급 여력 약화와 재비축 부담이 겹치면서 향후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디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진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걸프 국가들의 자금을 활용해 이란에 최대 3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현금 지원 대신 우회 투자 방식을 통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폭염 예보와 재고 증가 둔화 영향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천연가스 선물은 이틀간 13% 뛰며 지난 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또다시 공격해 두 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마약 단속 작전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제법 위반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산 무인 수상정이 처음으로 대만 해협을 자유운항 방식으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군사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만 해협에서 무인 전력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 뉴저지 치안 당국이 2026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드론 위협 대응과 다기관 통합 보안 체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안전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민 단속은 제외하는 가운데 인신매매 대응과 국제 공조까지 포함한 전방위 보안 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비대졸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경제 불만이 커지며 지지율이 역전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 기존 트럼프 경제 신뢰가 흔들리며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송사 CNN이 28일 인공지능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자사 뉴스 컨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NN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수백억 달러 가치로 평가받는 기업인 퍼플렉시티가 자신이 활용하는 원본 컨텐츠를 생산하는 기관들로부터 컨텐츠를 훔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업적 사업자들은 이를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또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퍼플렉시티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제시 드와이어는 CNN에 보낸 성명에서 사실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언론사들이 생성형 AI 스타트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일련의 소송에 합류한 겁니다. 다만 CNN은 이번이 자사의 첫 AI 저작권 소송이자 TV 방송사 최초의 관련 소송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뉴욕시의 고가 세컨드 하우스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부유세 성격의 과세안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란 맘단의 뉴욕시장이 추진해온 이번 법안은 500만 달러 이상 비거주용 고급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뉴욕시는 연간 수억 달러 규모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유층은 뉴욕시를 떠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이 추진해온 고가 세컨하우스, 이른바 피다테르 세금 부과 방안이 부유층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뉴욕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뉴욕주의회는 고가의 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을 주된 거주지가 아니라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는 경우 뉴욕시에 위치한 500만 달러, 한화 75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새로운 부동산 과세안을 27일 의결했습니다. 통과된 과세안은 2단계에 걸쳐 시행됩니다. 우선 1단계인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뉴욕시가 자산가치 100만 달러, 한화 15억 원 이상으로 평가한 단독주택과 콘도 미니엄, 주식 형태의 공동주택을 말하는 코합이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은 자산 평가액에 따라 연 4%에서 최대 6.5%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뉴욕시가 산정하는 주택 자산 가치가 실제 거래 시세의 10% 이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명목 세율은 높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2단계인 2027년부터 2028년 이후에는 실제 거래 가격과 유사한 수준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가 재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자산 평가액은 크게 오르지만 세율은 자산 규모에 따라 0.8%에서 1.8%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뉴욕주는 이번 과세 조치로 연간 최소 5억 달러, 한화 7,5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약 54억 달러, 한화 약 8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뉴욕시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세 적용 대상은 약 1만 가구로 추정됩니다. 다만 뉴욕시 주택을 실제 주거지로 사용하거나 직계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뉴욕시 같은 대도시 중심가에 고가의 세컨하우스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뉴욕주는 이 같은 주택에 추가 세금을 부과해 세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세컨하우스 과세안은 억만장자 부유층과 금융업계 인사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아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과세안 추진 당시에 해치펀드 시라텔의 창업자인 켄 그리핀이 지난 2019년 뉴욕 센트럴 파크 인근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당시 미 전역 최고가 수준인 2억 3,800만 달러, 한화 3,500억 원에 매입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반면 빌 에크먼을 비롯한 헤지펀드 업계 거물들은 맘다니 시장의 부유층 증세 정책이 결국 뉴욕시 경제와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미 석유 메이저 쉐브론의 수장이 중동전쟁에 따른 실물 원유 재고 고갈을 경고하며 6, 7월 국제유가의 급격한 랠리를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기대감으로 숨고르게 들어갔던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다시 한번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8일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워스 쉐브론 CEO는 이날 한 투자은행 주최 컨퍼런스에서 원유 시장의 충격을 완화해주던 완충 여력이 계속 고갈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이 현재 수급 불균형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전쟁 초기에 비해 급격히 축소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수준의 이 압력이 실물 가격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6월, 특히 7월로 접어들면서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발발 전 높은 원유 재고, 미국 전략 비축유 방출,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산 제재 원유 유입 등이 유가 급등을 억제해왔지만 이 완충 여력이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고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3개월간 봉쇄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하루 1,000만에서 1,300만 배럴의 석유 공급이 차단된 데 따른 겁니다.

유통량의 80% 정도로 회복하는 데만 최소 4개월이 걸릴 것이고 전쟁 이전 수준의 완전한 원유 흐름 복구는 2027년 1, 2분기 이전에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스 CEO는 또 다른 충격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정책 이반자들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종합예술공연단지 링컨센터가 오는 6월 10일부터 8월 8일까지 무료 여름축제 Summer Food City를 개최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링컨센터 곳곳에서는 클래식과 재즈, 오페라, 발레, 영화상영, 야외 댄스 파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공연은 실내 공연장뿐 아니라 댐로시 파크와 허스트 플라자 등 야외 공간에서도 진행돼 뉴욕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K-POP과 한국 아티스트 공연도 포함돼 뉴욕 한여름밤을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 썸머 푸드 시티는 지난 2022년 시작 이후 누적 관람객이 160만 명을 기록하며 뉴욕 대표 여름 문화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1 희망재단이 5월 정기 원례회를 열고 지원 사업 확대 그리고 여름 프로그램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재단은 최근 생활고를 겪고 있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 지급하던 긴급 구제금을 기존 $700에서 $1,000로 인상키로 결정했습니다. 재단 측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영어 여름 캠프 장학생 6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 교육을 통한 국제 교류 확대와 미주 한인 차세대 리더 양성,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하며 재단은 장학생들의 항공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재단은 오는 7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와 노인 건강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국립교육구에서는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을 위한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방학 중에도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대부분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별도 신청 없이 현장 방문만으로 식사가 가능합니다. 급식은 학교,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등 지정 장소에서 제공되며 아침과 점심이 함께 제공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 여름방학 동안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거주 지역 가까운 급식 장소와 운영 시간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장소 검색과 일정은 페어팩스 카운티 퍼블릭 스쿨스 공식 웹사이트 또는 농무부 썸머 밀스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 문자 안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푸드를 입력한 뒤 304-304로 보내면 가까운 무료 급식 장소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산 제주모 파운드당 1불 99,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버섯 300g 두 팩에 4불 99, 백도 한 판 29불 99, 레드 블랙자두 파운드당 1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 자리에 한남 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T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해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5불 99, 허니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1불 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이 의심되는 선박을 공격해 두 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군 남부사령부는 지난 27일 X에 마약 운반 의심선이 폭발 직전 해상에 떠있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마지막 몇 초 동안에는 공격받은 선박에서 연기와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미군은 이번 공격 하루 전날인 26일에도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 의심선을 공격해 한 명이 숨졌고 두 명의 생존자를 구조했습니다. 미군은 해당 선박이 마약 운반과 연루됐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주 미군이 마약 운반 의심선을 공격할 때 표적 설정 체계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표적 설정 체계는 군 지휘관의 의도, 표적 개발, 분석, 결정, 실행, 평가 등 6단계로 구성됩니다. 다만 감사관실은 마약 운반 의심선 공격의 합법성 여부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자체적인 조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동태평양과 카리브해를 포함해 중남미 해역에서 마약 운반 의심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군의 공격으로 최소 196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많은 지역사회에 약물 과다 복용 문제를 일으키는 중남미 마약 카르텔과 전쟁 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과 일부 군사법 전문가들은 마약 운반 의심선에 대한 미군의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8일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과의 협상 조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있다며 핵 개발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폐기 등을 미국의 핵심 요구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외교 실패 시 대응 옵션이 군사적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28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은 나쁜 합의를 맺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며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란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 회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민과 미국의 나쁜 합의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이란 양측이 전쟁 종식을 위한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잠정 합의 여부를 확인하기보다는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각 회의에서 나는 형편없는 합의를 하려고 이 일을 한 게 아니라며 미국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의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미국의 레드라인으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폐기, 핵무기 개발 중단,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또 주미 오만 대사가 자신과의 통화에서 오만이 해협의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란이 오만과 함께 해협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은 오만을 향해 이란에 협조하지 말라고 강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최근 며칠간 산발적인 군사 행동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휴전이 유효한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취한 모든 조치는 방어적인 성격이었으며 현재로선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군사적 대응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이란 전쟁 기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온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2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천연가스 선물은 전장 대비 6.2% 오른 100만 BTU당 $3.285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이틀간 13% 급등해 겨울 폭풍으로 난방 수요가 급증했던 지난 1월 이후 이 거래일 기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유가와는 달리 이란 전쟁 동안 풍부한 재고와 강력한 미국 내 생산 덕분에 수출 증가분을 상쇄하면서 약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여름을 맞아 에어컨을 가동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세는 지난주 저장시설에 유입된 천연가스 물량이 예상보다 적었던 데다 다음 주부터 미 전역에 폭염이 예상된다는 기상예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증가에 힘입어 올여름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더라도 발전용으로 사용될 천연가스 물량은 지난해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제디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28일 CNN에 따르면 벤스 부통령은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기지에서 기자들에게 현재까지 이란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과 우라늄 농축 문제 등 핵심 사안을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벤스 부통령은 최종 합의 타결 여부에 대해선 계속 진전이 이뤄져 대통령이 합의를 승인할 수 있는 단계는 도달하길 기대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잠정 양해각서 서명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언제 혹은 실제로 MOU에 서명할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편 벤스 부통령은 최근 이란과의 무력 충돌에도 불구하고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휴전은 원래 다소 혼란스럽기 마련이고 때때로 작은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미국은 필요할 경우 방어 차원의 군사 행동에 나설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따뜻하겠지만 아침과 저녁은 다소 선선해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55도, 섭씨 13도입니다. 습도는 비교적 낮아 활동하기 무난하겠고 공원이나 야외 산책 즐기기에도 좋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지나겠지만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한층 쾌적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67도, 섭씨 19도, 최저기온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가운데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비교적 건조한 공기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1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62도, 섭씨 17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겠고 낮에는 활동하기 좋은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2도, 섭씨 22도, 최저기온 52도, 섭씨 11도로 전망됩니다. 주말 동안 큰 날씨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29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0: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

0: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전략 비축유를 빠르게 소진하면서 국제 유가에도 경고등이 켜졌다고 28일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날 현재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량은 3억 6,500만 배럴로 지난 2월 28일 전쟁이 시작한 이후 3개월 만에 약 5천 배럴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4년 4월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치이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록한 비축량 최저치에 근접한 정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략 비축유를 대량으로 방출했고 당시 비축량은 1980년대 이후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캠프 출범식에서 내가 첫 임기 때 가득 채워놓았던 전략 비축유가 선거 직전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사실상 바닥났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석유 비축량을 소진하고 있다고 CNN은 짚었습니다. 에너지 리서치 업체 케이플러의 수석 분석가 맥 스미스는 언젠가 미국은 방출한 석유들을 다시 비축해야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두 달간 미국이 방출한 전략 비축유 중 절반가량은 해외로 수출됐는데 향후 미국의 비축유 방출에 한계가 닥칠 경우 국제유가는 더욱 치솟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헨리 마크로프트 RBC 캐피털 마켓 글로벌 상품 전략팀장은 설령 내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병목 현상이 해소되는 데는 6주 정도 걸릴 것이고 여름 성수기 재고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유럽은 에너지 배급제를 시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의회가 수차례 표결 연기 끝에 약 6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세수 덕분에 대규모 지출 삭감은 피했지만 카운티 당국은 연방정부 예산 감축의 영향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1: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의회는 27일 차기 회계연도 운영을 위한 약 6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예산안 표결은 이날 점심시간 무렵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세부 조율과 논의가 길어지면서 여러 차례 연기됐고 실제 표결은 오후 7시쯤 진행됐습니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은 모두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다만 장시간 이어진 회의로 인해 일부 의원들은 표결 전 자리를 떠났습니다. 와라 블랙의 광역구 의원과 워니카 피쉬 이지구 의원은 회의 지연 속에 먼저 퇴장했고 크리스털 오리아다 카운티 의장은 두 의원 모두 공식적으로 양해된 결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예산은 2026년 회계연도 예산보다 약 2% 증가한 규모입니다. 당초 카운티 당국은 지출이 세입보다 약 1억 1천만 달러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소득세와 재산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대규모 예산 삭감 없이 재정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공립학교와 공공안전, 공공보건, 지역인프라, 공무원 운영비 등 카운티 핵심 행정 서비스 운영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카운티 당국은 현재의 안정적인 재정 상황이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 차원의 예상 삭감 영향이 내년 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경우 재정 압박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오리아다 의장은 의회 직원들이 27일 새벽 2시까지 예산 세부 조정을 진행한 뒤 불과 6시간 후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이 자리를 지켜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예산 작업에 참여한 행정 책임자들과 입법 분석 담당 직원자들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워싱턴 DC 인접 지역인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가 연방정부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 구조 속에서 향후 연방 지출 축소와 경기 둔화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비대졸 백인 계층에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분석이 나왔습니다. 백인 노동자 계층 유권자들은 지난 세 차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과 경제적 불안, 관세 부작용, 대외 군사작전 등을 계기로 이탈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CBS 뉴스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유고부가 1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 유권자 중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은 54%로 긍정평가보다 높았습니다.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전체 응답자 2064명을 기준으로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7%포인트입니다. 조사 대상 중 비대졸 백인 유권자가 몇 명이었는지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런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로 전체 응답자의 40에서 44%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CBS 뉴스 여론조사에서 1년 3개월 전인 2025년 2월 비대졸 백인 유권자 집단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68%로 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2월까지만 해도 부정평가는 45% 정도에 그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CBS 뉴스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비대졸 백인 유권자 사이에서 부정평가가 더 우세해진 점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매우 심각한 경고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비대졸 백인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뒤엎고 당선된 2016년 대통령 선거 전 때부터 줄곧 굳건한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이들은 해외로 빠져나간 일자리를 되찾고 세계화를 배격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에 열광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당선 확정 후 승리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잊힌 남녀들은 더 이상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당시 출구조사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대졸 백인 유권자층에서는 트럼프의 수퍼센트포인트 뒤지는 데 그쳤지만 트럼프는 비대졸 백인 유권자 중 3분의 1을 휩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과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비대졸 백인 유권자들로부터 비슷한 비율의 지지를 얻어 경쟁하는 민주당 후보들과 30%포인트가 넘는 격차를 유지했지만 작년 초부터 지지율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지지율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비대졸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경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은 긍정평가 비율보다 22%포인트 높았습니다. 올해 4월 기준 물가상승률은 3.8%로 2023년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51로 치솟아 노동자 계층의 가계 경제를 옥죄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에 시작한 이란 공격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물류 차질이 빚어지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불확실성이 극대화됐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자 계층에게 약속했던 핵심 경제 공약인 관세 정책도 물가 상승과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계획 철회 등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앵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5월 28일자 뉴욕타임스의 국제정치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제목은 The Mideast is baffled by Trump's call to expand Abraham Accords. 중동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당혹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는 조건으로 엉뚱한 제안을 던지는 바람에 중동 전체가 아주 황당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거래를 주선해 줄 테니 그 대가로 중동의 수많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분석가들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언에 대한 기사 함께 살펴보시죠. The social media post by President Trump made it sound straightforward. The United States would orchestrate a deal to end the war with Iran and, in exchange, a slew of countries across the Middle East and South Asia would join an agreement.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만 보면 상황이 아주 간단해 보였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는 협상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중동과 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새로운 협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sound straightforward는 아주 간단하고 수월하게 들리다 라는 뜻이고요. in exchange는 정말 많이 쓰이는 수거로 대신에 또는 그 대가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비즈니스 협상가 기질을 발휘해서 내가 이란 종전 거래를 성사시켜 줄 테니 대신에 너희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이랑 손잡아라 라고 아주 심플하게 딜을 던진 건데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동의 가장 큰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사우디는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수립이 먼저라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Saudi Arabia will not be rushed into a historic decision that ignores Palestinian statehood. Saudi Arabia's commitment to a two-state solution is not a slogan, and it is not a bargaining chip.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문제를 무시한 채 서둘러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우디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며 협상용 카드도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will not be rushed into는 떠밀리듯 서두르지 않겠다 라는 의미고요. 또 아주 재미있고 유용한 표현 bargaining chip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카지노에서 쓰는 칩을 말하듯 비즈니스 협상이나 외교전에서 내미는 협상 카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not a bargaining chip은 협상 카드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사우디의 입장은 팔레스타인 독립에 대해서는 그들의 절대적인 신념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빌미로 이래라 저래라 흔들 수 있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이렇게 복잡한 걸 알면서도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던졌을까요? Trump may be trying to divert attention with his Abraham Accord statement, but it is a poor effort at that. In the end, Mr. Trump appeared to give himself an off-ramp. 트럼프 대통령은 아브라함 협정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그다지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빠져나갈 구실만 만든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divert attention은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다, 시선을 분산시키다 라는 의미이고 off-ramp는 원래 고속도로의 진출로나 나들목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비즈니스 대화에서는 출구 전략이나 슬그머니 빠져나갈 구멍이라는 비유적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강경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큰 소리를 뻥뻥 쳤다가 중동의 반발이 심하니 슬그머니
이유가 있다면 수교 안 해도 이해한다 라며 탈출구를 열어두고 꼬리를 내렸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복잡한 국제 외교 무대도 결국 give and take의 비즈니스 세계이지만 상대방의 가장 민감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제안은 아무리 강력한 미국 대통령이라도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 제공입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제스프리 선골드 키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시원유수 박해당 5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100당 99장, 파 5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프트 쌀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5: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6: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5: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허니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주변국들의 자금을 동원해 이란에 경제적 보상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방국 자금을 활용해 이란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직접 현금 지원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짓지 않으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뉴욕타임스는 28일 협상 내용을 잘 아는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걸프 아랍국들의 전후 이란 재건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청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의 종전 합의에 응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걸프국들은 이를 위해 3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해당 펀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합의에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전쟁 직후 경제 재건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협상 과정에서 전쟁 배상금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협상단은 이란의 현금 배상금 지급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습니다. 대신 완전한 종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란 재건을 돕기 위한 우회 경제 지원과 국제 투자 유치 등을 시사해왔는데 뉴욕타임스 보도는 이러한 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JD 벤스 부통령은 지난달 공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당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우리는 이란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걸프국 자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과 함께 카타르에 동결된 이란 자금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당 자금은 의약품과 산업용 원자재 등 인도주의적 경제적 목적의 물품 구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카타르가 이를 이란에 제공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협상 재개 등을 골자로 한 종전 MOU 체결에 근접한 가운데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미국 당국자에 따르면 중재국들은 지난 27일 밤 이란 측으로부터 최신 버전의 MOU 초안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더 검토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협상에 관여한 외교 관계자들은 미국과 이란 양측 지도부 모두 국내 강경파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으며 최종 합의를 위해서는 내부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가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캐티오컬 주지사는 보험 사기와 과잉 소송을 줄이고 보험료 산정 차별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혁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뉴욕 주정부가 높은 자동차 보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 제도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캐티오컬 뉴욕 주지사는 최근 자동차 보험 개혁 법안에 서명했으며 해당 법안은 2026-2027 회계연도 주 예산안에 포함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이번 조치로 수백만 명의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자동차 보험료는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꼽힙니다. 현재 뉴욕주 평균 보험료는 연간 약 4,000달러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1,500달러 이상 비싼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보험료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조직적인 보험 사기와 반복적인 소송 문제에 지목했습니다. 특히 일부 범죄 조직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의 사기가 보험 시장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는 이런 유형의 보험 사기로 인해 운전자 1인당 연간 최대 3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보험 사기 단속 강화와 함께 제도 악용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미한 부상에도 과도한 소송이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중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범죄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토록 했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변화가 추진됩니다. 보험사가 우편 번호나 직업, 학력, 주택 보유 여부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보험사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고 소비자 환원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보험료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예산위원회는 제도 시행 이후 자동차 보험료가 약 10% 정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차량 한 대당 연간 최소 200달러 수준의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제프 베이조스의 항공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개발 중인 대형 로켓 뉴글랜이 28일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발사대에서 폭발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X에 올린 성명에서 오늘 정지 연소 시험 중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며 추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업데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소 시험은 로켓을 지상에 고정한 채 로켓 엔진을 점화하는 시험입니다. 회사 측은 모든 인원의 소재는 확인됐다며 인명 피해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나사 스페이스 플라이트가 게시한 영상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 시간 기준 오후 9시께 뉴글랜 로켓이 발사대에서 점화된 직후 화염과 함께 폭발하며 하늘로 치솟았고 거대한 화염과 연기 기둥이 공중에 피어올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로켓이 폭발할 무렵 인근 지역 주택들이 흔들렸습니다. 폭발 후 가스나 다른 잠재적인 위험 물질로 인한 위협은 없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사고 직후 X를 통해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이미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매우 힘든 날이지만 재건이 필요한 건 무엇이든 재건해 비행으로 복귀할 것이라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글랜은 블루 오리진이 오랫동안 개발해온 대형 재사용 로켓으로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 X의 팰컨 9, 스타쉽에 맞설 차세대 발사체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스페이스 X가 현재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꼽히지만 블루 오리진은 약 98m 높이의 초대형 로켓인 뉴글랜으로 부피가 큰 화물을 운반할 수 있다는 특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로켓 폭발로 스페이스 X와의 격차를 좁히려는 베이조스의 우주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평가했습니다. 뉴글랜은 다음 주 아마존의 저궤도 위성 인터넷망용 통신 위성들을 탑재하고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루 오리진이 폭발로 인한 피해를 평가하고 현장 복구 계획을 세우는 이 임무는 지연될 가능성이 크며 다른 비행 일정도 연기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예상했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미래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혜 굿모닝 워싱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9일 금요일 굿모닝 워싱턴의 김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73년 전인 1453년 5월 29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고 서구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마호메트 2세가 이끄는 오스만 제국이 현재의 이스탄불인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리스를 함락시키고 완전히 점령하면서 2206년에 역사에 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는 건국과 동시에 지중해 세계를 빠르게 정복하며 로망스 어군, 로마자, 키릴 문자, 로마법 대전 등등 유럽 문화와 사회 체제에 광대한 영향을 준 국가로 평가됩니다. 또 근동과 이슬람 문화권 역시 로마의 문화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았기에 고대 그리스와 함께 유럽 문명의 기초를 닦았다고도 여겨지며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절대 지지 않는 태양과도 같았던 초강대국 로마도 결국 시간이 지나며 그 끝을 보이게 됐습니다. 너무나 거대해져버린 로마 제국은 결국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어졌고 이후에도 이민족의 침략과 반란 등으로 겨우 그 명맥만 유지하다가 결국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로마 제국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K라디오의 굿모닝 워싱턴이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3월 30일부터 맡았으니까 오늘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두 달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제 두 달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방송을 끝으로 굿모닝 워싱턴이라는 이 멋진 프로그램의 진행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게 된다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표현을 못했지만 방송 들어주시고 메시지도 보내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여러분을 다시 뵐 수 있기를 희망하며 5월 29일 제가 전해드리는 마지막 굿모닝 워싱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곡으로 우선 김동률의 감사 들으시겠습니다.

네, 김동률의 감사 들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들어서 여러분께 감사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5월 19일 금

추가로 약 8달러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 참석자들이 요금 인상안 자체에 대해 거의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워싱턴 DC 워러 측은 인상분 대부분이 노후 인프라 투자에 사용된다고 설명하며 2027년 인상 예정액 가운데 약 7.36달러는 시설 개선 사업에 2.28달러는 각종 통과 비용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클린 리버스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연방정부의 의무사업으로 폭우 때 하수와 빗물이 함께 강으로 넘쳐 흐르는 현상을 줄여서 포토맥강 로크릭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레드프리 DC 사업으로 DC 전역의 납수도관을 모두 교체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6월 표결에서 인상안이 승인되면 평균 가구 기준 월 요금은 2027년에 약 $157, 2028년에 약 $166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DC 워러 최고 경영자 데이빗 게리스는 최근 물가 상승 부담을 이해한다면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또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워싱턴 DC의 유니언 스테이션 현대화와 보수를 위해 약 4억 6,6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이번 사업이 유니언 스테이션을 현대적인 교통 허브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하며 투자는 구조물 보수, 승객 편의시설 개선, 보안 강화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추가했습니다. 투자 재원은 2015년 의회가 통과시킨 철도 인프라 개선 법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스이스트 레일로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건물 구조 보수, 매표 시설 개선, 암트랙 라운지 개보수, 승객 대기 공간 정비, 신규 상점 유치, 안내 표지판 개선, 주차 시설 개선, 가족 친화형 시설 확충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는 108년 된 역 지붕 교체가 있고 이 밖에도 주차장 보수, 역사 내부 수리, 승객통의 공간 개선 공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미관 개선이 아니라 승객 편의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계획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됐던 약 100억 달러 규모 유니언 스테이션 확장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계획은 초대형 아트리움 설치와 대규모 역사 확장 등을 포함한 장기 프로젝트였지만 현 행정부는 이를 비용이 과도한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당장 필요한 보수와 기능 개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워싱턴 DC 유니언 스테이션 제가 가본 역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역이었는데 일단 들어가면 입구부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그 딱 들어가서 그 실내 공간도 굉장히 크고 웅장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네 뭐 역을 뭐 좋아하는 역 리스트를 두진 않지만 그래도 네 제가 가봤던 역들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역으로 네 생각이 되는데 또 이런 멋진 역이 조금 더 네 이제 개선이 된다 아주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워싱턴 DC 소식인데 워싱턴 메트로 측이 버스 무임 승차 단속을 대폭 강화하게 됩니다. 메트로 측이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대대적인 무임 승차 단속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는데 메트로 CEO 랜디 클라크는 이를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소식은 제가 저번 주였네요. 네, 또 말씀 전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한다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 문제가 노조 측에서 이거를 좀 반대를 좀 해가지고 못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네,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버스 기사들의 안내 방송으로 이제 기사들은 승객이 탑승할 때마다 $2.25의 요금을 내도록 안내하게 되는데 다만 실제 단속은 기사가 아닌 메트로 경찰이 담당합니다. 승객이 경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체포될 수도 있으며 체포 사유는 무임 승차는 아니고 경찰 지시 불응, 뭐 기타 위반 행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메트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속 범위로 시의 버스 정류장은 약 8천 곳에 달하지만 경찰 인력은 모든 정류장을 커버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트로는 무임 승차가 특히 많은 지역에 집중하게 되는데 언급된 주요 단속 지역은 실버스프링, 미네소타 에비뉴, 아나스코시아, 뉴 캐럴턴, 포트 허튼, 펜타곤 시티, 그 다음에 프렌드십 하이츠 등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은 실시간 영상 감시로 메트로 측에 따르면 이제부터 경찰관이 순찰차 안에서 버스 내부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버스 안 카메라로 무임 승차자 확인 시
앞 정류장에 대기

대기 중인 경찰에게 무전을 해서 해당 정류장에서 탑승객 하차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랜디 클라크 CEO는 이런 방식이 자신이 알기로는 미국 대중교통 시스템 가운데 가장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버스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진짜 그렇게 많나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 이걸 관련해서 좀 찾아보다가 영상을 보게 됐는데 버스 기사가 이제 그 돈을 내라고 네, 얘기하지만 네,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그냥 무시하고 버스를 탔고 버스 기사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네.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업무 스콥이란 게 있기 때문에 네, 버스 기사는 버스를 이제 운전하는 역할을 맡아서 그거를 단속할 수는 없지만 네, 하여튼 이런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네, 이런 무임승차 단속을 통해서 무임승차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아니 돈 내고 버스 타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네, 그죠. 아무래도 형평성도 있고 네, 좀 왜 그 사람들은 굳이 돈을 내고 타고 다른 사람은 돈을 안 내도 그냥 탈 수 있고 이러면은 페어하지가 않으니까. 계속해서 다음 소식, 덜레스 공항에서 가나 출신의 임산부와 4세 아들이 9일째 구금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가나 국적의 38세 아나벨라 갸시는 아들의 손 기형 치료를 위해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목적지는 오하이오주의 병원이었지만 입국 심사 과정에서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세관국경보호국 CBP 직원이 가나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 갸시가 아들의 장애 때문에 가나에서 해를 입을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하고 체류할 의사도 있다고 진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CBP는 가시의 관광비자를 취소하고 망명 신청자로 분류한 뒤 심사를 진행했지만 이후 망명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현재 당국은 가시 모자를 구금 중이며 향후 추방하려 하고 있지만 정확히 언제 추방될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 모자의 법률 지원을 담당하는 민간단체 ACLU는 갸시가 거의 임신 20주에 접어들었으며 건강 상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절한 의료 접근, 충분한 음식과 물, 위생 환경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는데 기사에 따르면 현재 모자는 공항 내 창문 없는 공간에 머물고 있는데 해당 공간은 침대 한 개, 세면대 한 개, 화장실 한 개만 있는 임시 구금실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아이의 의료 일정으로 가시는 아들의 치료를 위해 토요일 오하이오 병원 예약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ACLU는 오늘 예정된 법원 심리에서 추방 여부, 임시 석방 여부, 오하이오 병원 방문 허용 여부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만약 즉각적인 송환 계획이 없다면 최소한 의료 예약을 위해 이동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정부는 관광비자 입국 후 망명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민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괜히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네,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들은 게 다지만 괜히 거기서 네, 망명 뭐 이유야 어쨌든 간에 괜히 망명 신청을 해버려서 결국 병원 방문도 지금 확실치 않게 되는 점에 좀 안타깝네요. 네, 그냥 거기서 네. 망명할 의향이 없고 그냥 네, 방문하고 다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됐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메릴랜드 소식입니다. 메릴랜드 주정부가 올여름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특별 정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메릴랜드주 웨스모어 주지사는 청소년 사법국 DJS에 공문을 보내 여름철 특별 대응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청소년 사법국, 메릴랜드 주경찰, 교정당국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됩니다. 무어 주지사는 여름방학 기간이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주지사 취임 이후 메릴랜드에서 살인사건은 44%가, 총격사건은 40%가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또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다양한 공공안전정책을 동시에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청소년사법개혁법 서명 직후 나왔는데 무어 주지사는 하루 전 일부 범죄에 대해 청소년을 자동으로 성인으로 기소하는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특별 대응 계획의 핵심 목표는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예방과 조기 개입으로, 특히 범죄 위험이 높은 청소년과 해당 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개입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청소년들의 진로와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교육 프로그램 확대, 직업 훈련,
취업 기회 연결 등을 통해 장기적인 성공 경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책도 요구했는데 무어 주지사는 처벌이 적절한 수준, 신속한 대응,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략의 또 다른 핵심은 최근 지역사회 문제로 떠오른 대규모 청소년 집단 모임 대응으로 주정부는 불법 집회, 틴 테이크오버, 기타 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네, 요즘 애들이 무서워요. 네. 어른 같은 경우는 범 무서운 거 알고 네, 좀 조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요즘 어른이 특히 청소년 미성년자들은 네,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로컬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트래비스의 클로저 듣고 미국 뉴스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1: 네, 계속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전략 비축유를 빠르게 소진하면서 국제 유가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량은 3억 6,500만 배럴로 지난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3개월 만에 약 5천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4년 4월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치이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록한 비축량 최저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략 비축유를 대량으로 방출했고 당시 비축량은 1980년대 이후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캠프 출범식에서 내가 첫 임기 때 가득 채워놓았던 전략 비축유가 선거 직전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사실상 바닥났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만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석유 비축량을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너지 리서치 업체 케이플러의 수석 분석가 맷 스미스는 언젠가 미국은 방출한 석유들을 다시 비축해야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두 달간 미국이 방출한 전략 비축유 중 절반가량은 해외로 수출됐는데 향후 미국의 비축유 방출에 한계가 닥칠 경우 국제 유가는 더욱 치솟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헨리 마크로프트 RBC 캐피털 마켓 글로벌 상품 전략팀장은 설령 내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병목 현상이 해소되는 데는 6주 정도 걸릴 것이고 여름 성수기 재고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유럽은 에너지 배급제를 시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전략 비축유 같은 경우 뭐 이럴 때 네, 비상상황에 쓰라고 비축을 해놓는 네, 그런 전략 비축유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많이 썼다. 네, 지금 특히 또 이제 유가가 워낙 또 오르다 보니까 미국이 요거 그 유가를 좀 잡으려고 네, 전략 비축유를 많이 뿌렸는데 그게 또 이제 결국은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네, 그런 것들이라서 결국은 이제 향후에 요걸 채울 때 있어서 또 이제 유가가 좀 상승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또 이제 네, 매주 한 번씩 전해드리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네, 지지율 관련 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비대졸 백인 계층이 네, 계층의 지지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인 노동자 계층 유권자들은 지난 세 차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최근 물가 상승, 경제적 불안, 관세 부작용, 대외 군사 작전 등을 계기로 이거의 지지층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그런 관측이 보이고 있습니다. CBS 뉴스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유고브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 유권자 중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은 54%로 긍정평가의 46%보다 높았습니다. 조사 대상 중 비대졸 백인 유권자가 몇 명이었는지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로 전체 응답자의 40에서 44%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CBS 뉴스 여론조사에서 1년 3개월 전인 2025년 2월 비대졸 백인 유권자 집단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68%로 부정평가의 32%를 압도했고 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2월까지만 해도 부정평가는 45%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CBS 뉴스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비대졸 백인 유권자 사이에서 부정평가가 더 우세해진 점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비대졸 백인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뒤엎고 당선된 2016년 대통령 선거 전 때부터 줄곧 굳건한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이들은 해외로 빠져나간 일자리를 되찾고 세계화를 배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열광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당선 확정 후 승리 연설에서 우리나라에 잊힌 남녀들은 더 이상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분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당시 출구조사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대졸 백인 유권자층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퍼센트 포인트 뒤지는 데 그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대졸 백인 유권자 중에서는 3분의 2를 휩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020년과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비대졸 백인 유권자들로부터 비슷한 비율의 지지를 얻어 경쟁하는 민주당 후보들과 30%포인트가 넘는 격차를 유지했지만 작년 초부터 지지율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지지율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라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는데 조사에 따르면 비대졸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경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은 긍정평가 비율보다 22%포인트 높았습니다. 올해 4월 기준 물가상승률은 3.8%로 2023년 5월 이후 최고치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51로 치솟아 노동자 계층의 가계 경제를 옥죄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시작한 이란 공격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물류 차질이 빚어지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불확실성이 극대화됐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자 계층에게 약속했던 핵심 경제 공약인 관세 정책도 물가 상승과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계획 철회 등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추가로 핵심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 계층의 이반은 아와이어즈를 비롯한 핵심 경합주에서 공화당에 추가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1%포인트 격차로 오하이오주에서 이겼지만 올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연방 상원의석 한석과 주지사 자리를 지키기 위해 거액의 선거 자금을 써가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백악관 공보 담당 쿠시 대사인은 입장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서 노동자 계층의 역사적인 번영을 이뤄냈고 아울러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부의 불평등을 감소시켰다. 이런 혼란이 지나가고 나면 그는 두 번째 임기에서도 그 성공을 되풀이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드론 업체 주가가 정부 지원 기대감의 57%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드론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를 계기로 어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했는데 특히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주주이자 고문으로 있는 드론 부품 제조업체 언유주얼 머신스의 주가는 57%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드론 기술 기업 레드캣 홀딩스는 33%, 에어로바이러먼트는 18%, 방위산업체 크레이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스는 14%, 텍사스 소재 드론 기술업체 수어머는 17%, 근사용 드론 제조업체 에어백스는 31% 상승했습니다. 앞서 2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드론 생산을 늘리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미국 드론 기업들의 자금을 지원하는 계약을 추진 중이라며 후보 기업들 중에 언유주얼 머신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른 후보 기업들로 육군의 정찰용 드론을 공급하는 계약을 따낸 퍼포먼스 드론웍스, 유명 벤처 캐피털, 세카이어 캐피털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소형 1인칭 시전 드럼을 제작하는 스타트업 네로스 테크놀리스 등을 거론했습니다. 국방부는 11억 달러 규모의 드론 도미넌스 계획을 통해 2027년 말까지 저비용 공격용 드론 30만 대를 비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국방부가 이 계획으로 달성하려는 대당 가격의 상한선은 약 5천 달러 수준이지만 미국산 드론 다수는 가격대가 대당 수만 달러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 나온 한 추산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드론 생산 능력은 최대 10만 대 수준이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량은 2025년에 약 400만 대였습니다. 미국 드론 업계는 국방부의 드론 구매량이 적어서 국내 생산 확충과 가격 인하가 어렵다고 불만을 표시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2020년 들어서 이제 드론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미사일이 전쟁터를 좀 지지배야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막상 전쟁을 시작하고 나니까 드론이 너무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은 이제 드론이 맡아서 하게 된다. 네, 이런 거를 보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미국도 이제 여기에 뒤처질 수는 없으니까 네, 이렇게 드론을 생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 생산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자마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고문으로 있는 기업이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JD 벤스 부통령이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신임 장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린 공사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벤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전장에서의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인간의 책임 그리고 역할 등을 강조했습니다. 부통령은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며 미래의 전쟁이 우리 선조들의 도덕적 가치에 부합하려면 생사를 가르는 결정은 기계가 아닌 인간이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설을 마친 벤스 부통령은 졸업생 한 명 한 명 직접 악수를 하고 경례를 나눴는데 이 과정에서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졸업생과 인사를 나눴으며 그 시간은 무려 1시간 30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한 졸업생이 악수 대신 가슴을 부딪히는 체스트 범프를 시도하자 벤스 부통령도 환한 미소로 네. 체스트 범퍼를 시도하자 응했는데요. 모든 졸업생을 이렇게 일일이 챙기면서 따뜻하게 네, 소통하는 부통령의 모습이 순식간에 소셜미디어에 확산하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다라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블루 오리진의 로켓 연소 시험 중 폭발 사고 네, 예, 관련 소식인데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의 항공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개발 중인 대형 로켓 뉴 글렌이 어제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카네버럴 발사대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공식 X계정을 통해서 정지연소 시험 중 이상이 발생했다며 모든 직원의 안전을 확인했고 추가 정보를 파악하는 대로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조스도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이르지만 이미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며 재건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재건하고 다시 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은 아마존의 광대역 위성통신 서비스 위성 48기를 탑재하고 6월 4일 예정됐던 4차 발사를 앞두고 실시된 엔진 시험 중 일어났는데 LC-36은 뉴글렌의 유일한 발사 단지로 피해 규모에 따라 앞으로 상당 기간 발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글렌은 작년 1월 첫 비행에 성공해서 궤도에 도달했으며 그해 11월 나사의 화성 탐사성 에스케이프를 탑재한 2차 비행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만 올해 4월 3차 비행에서는 상단 엔진 추력 부족으로 탑재 위성이 목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해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운항 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러드 아이작맨 나사 국장은 우주비행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며 새로운 대형 발사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아르테미스 및 문베이스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는 폭발 영상에 매우 유감스럽다. 로켓이란 어려운 것이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신생아 자산 형성을 위한 트럼프 저축계좌가 오는 7월 4일 공식 출시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저축계좌는 시민권 아동의 과세 이견 저축 투자계좌를 개설해주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선 행정부가 $1,000씩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그런 계좌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BBB 법안에 근거해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부모와 젊은 미국인들의 손에 트럼프 계좌에 대한 쉬운 접근을 직접 쥐어줌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청년들이 이 새로운 경제 참여 시대에 포함되도록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 태어난 자녀가 아닌 경우, 즉 그 전이나 그 후에 태어난 경우는 민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계좌로 지원하게 됩니다. 앞서 미국 컴퓨터 제조업체 델 테크놀로지의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 델 부부는 이 프로그램에 62억 5천만 달러를 기부, 2024년 또한 그 전에 태어난 10세 이하 아동 2,500만 명에 250달러씩 제공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세금 납부 등 일정한 자격이 확인된 가정의 자녀는 18세가 되기 전까지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케빈 헬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지난 4월 트럼프 계좌는 사회적 최하층에게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기회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죠. 트럼프 저축 계좌 통해서 이제 네, 돈을 $1,000씩 받을 수 있다. 그런데 2028년까지 이제 아기를 낳아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좀 있기는 한데 네, 저를 포함해서 아. 빨리 나와서 네, 돈을 조금씩 벌어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아무래도 출산율이 높아지면은 네, 이제 우리 사회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거라서 좋은 거죠. 네, 돈뿐만 아니라 네, 하루빨리 출산율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미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효고의 톰보이 듣고 국제뉴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나눠.

5월 19일 굿모닝 워싱턴 1부 김은혜 뉴스 톡 국제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 이란 안보위 대변인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들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 에브라힘 레자이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강력한 통제권을 주장하면서 통행 수수료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자이 의원은 자신의 X 계정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은 전 세계적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며 이에 따라 각국은 이란의 허가를 요청하고 통행 수수료를 지불하며 혁명수비대 해군의 유도하에 선박이 통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자이 의원은 또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 성격의 통행료가 아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이나 수수료를 뜻하는 하지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미국은 체결이 임박한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MOU에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면 유일한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라며 그는 해협을 재개방하려고 주기적으로 군대를 보내지만 올 때마다 격퇴당해 후퇴를 거듭했을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씨, 허풍을 이제 멈추고 페르시아만에서 이란의 지배력 앞에 고개를 숙일 준비나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레자 의원은 핵무기급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의회 내에서 초강경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허풍을 멈추고 고개 숙일 준비나 하라. 네, 참 대단합니다. 네.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이란이 굉장히 네,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허풍을 본인이 좀 네, 이란 측이 보여주면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이제 이란 거가 아니거든요. 이란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닌데 이거를 자기들이 뭐 통행료를 내라 마라 하는 거는 좀 네, 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같은 이란의 해협 통행료 관련 주장에 미국은 통행료 징수 가담자를 처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종전 합의를 촉구하며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항공사들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섰는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어제 X를 통해서 우리는 이란 항공사 두 곳의 착륙, 급유, 항공권 판매를 전면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해당 항공사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은 재무부는 이란 정권을 겨냥한 경제적 분노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란 군인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경찰들은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은 폐쇄된 상태라고 말한 뒤 이어 이란 경제와 통화는 급락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최근 설립한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 PGSA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어떤 기업이나 국가기관도 이란의 통행료를 지급하거나 이를 인도주의 지원금처럼 위정해서 지급하지 말라고 경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통해 해상 이란상 원유 물량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주장하며 협상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야만 이 악순환을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또 다른 X 게시글에서는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관할권을 공유하는 오만을 향해서는 특히 오만은 해협에서 통행료 진술을 가능하게 하는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가담한 어떤 행위자도 미 재무부가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을 것이며 이에 가담하려 하는 어떤 파트너도 처벌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그러면서 모든 국가는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려는 이란의 어떤 시도도 완전히 거부해야 한다며 이 지역과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이란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경고 메시지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마일 바가이 네, 외무 대변인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미국과 아무 관련 없고 이제 이는 우리와 연안국들 사이의 사안이다. 우리는 해협 문제에 대해 오만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데서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오만과 함께 민간 선박에 대한 해협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오만에 이란과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당할 수 있다고도 위협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전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백악관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면서 오만도 다른 나라들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날려버릴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은 종전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란의 핵 보유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휴전이 유지되는 중에도 양측이 산발적인 무력 충돌을 주고받으며 현재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네, 아니 그 물론 통행료를 내는 것도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아, 한쪽은 내라 그러고 다른 쪽은 내면 혼난다 그러고 이러니까 당장 이거를 통과해야 되는 선박 입장에서는 네, 좀 어렵죠. 딜레마죠, 이게. 네, 큰 고민이 될 것 같은데 하루빨리 네,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 이런 네, 이란을 어떻게 해가지고 네, 전쟁이 좀 빨리 좀 끝났으면 네, 좋겠습니다.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인데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의 한 도시를 덮쳐서 민간인 두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29일 성명에서 28일 밤부터 29일 새벽 사이 러시아 드론 한 대가 루마니아 영공에 진입했으며 갈라치 지역 남부의 아파트 건물 옥상의 충돌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주민 두 명이 다쳤으며 70명이 대피했다고 루마니아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을 침범한 경우는 여러 차례 수차례 있었지만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니쿠쇼르 단 루마니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국가방위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벌이고 있는 침략 전쟁이 루마니아 국민에게 전이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아나 토유 루마니아 외무장관은 X에 올린 글에서 자국주재 러시아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했다며 러시아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이 양국 외교관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제재 패키지와 관련해서 유럽 차원의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질지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또 드론 방어 역량을 신속히 자국에 이전해 줄 것을 나토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나토와 EU 연합은 유럽 연합은 러시아를 강력하게 비난했는데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이 우리 모두의 위험이 되고 있다며 나토는 동맹국 영토의 일인지라도 모두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또 이번 공격과 관련해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 통화해서 루마니아와의 완전한 연대를 강조했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민간인과 민간 건물을 겨냥한 공격을 계속했는데 이번 일은 불법적인 전쟁 도발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멈추지 않음을 또다시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X를 통해서 EU 땅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러시아의 전쟁 도발이 또 하나의 선을 넘었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특히 동부 국경을 포함해 안보와 억지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고 러시아에 대한 21번째 제재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에게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고 알렉산드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도 러시아의 이번 공격을 비난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네, 참고로 이거 관련해서 어제 그 스레드나 뭐 이런 X 같은 데에서 아, 러시아가 루마니아도 이제 침략을 시작했다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침략은 아니고 네, 실수로 드론 한 대를 누가 드론 한 대를 가지고 침략을 하겠어요. 다른 나라를 특히 나토 국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실수로 네, 한 대가 뭐 오류가 있었던지 네, 그런 이유로 루마니아로 날아가서 이제 건물에 부딪힌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러시아 얘기가 나와서 계속해서 러시아 소식을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서 신건강보존기술개발국가계획에 연구비로 260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라고 밝히게 됐습니다. 올해 4월 러시아 정부는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을 목표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며 노화와의 싸움에서 가장 유명한 방법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인간 이신경 장기를 만드는 방안도 연구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체 조직을 3D 프린터로 인쇄하는 바이오 프린팅과 인간과 유전적으로 유사한 미니 돼지 체내에서 인간 장기를 배양하는 이종 장기 이식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협업하는 러시아 과학자들은 2030년까지 인간 장기 교체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인간 연골 조직과 G갑상선을 바이오 프린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신건강보존기술개발국가기구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은 두 사람으로 국가지원 유전화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소아 내분비과 전문가이자 푸틴 대통령의 장녀인 마리아 보론초바와 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핵연구소 크루차토프 연구소의 소장인 물리학자 미하일 코발추크입니다. 노화 연구자 블라디미르 하빈손 또한 별세 전까지 이 프로젝트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하빈소는 생전 인터뷰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인간이 최대 120년까지 살 수 있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접근법에 대해서는 열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 크렘린궁에서 제바스티안 쿠르츠 당시 오스트리아 총리를 만났을 때 영하 110도까지 내려가는 냉동치료법의 장점을 열성적으로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부를 매우 낮은 온도에 노출시키는 냉동치료법은 사마귀 등 국소적 피부질환 치료에는 널리 쓰이고 있으며 단기적 통증 완화나 혈액순환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반적인 노화 방지나 수면 연장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노화 방지와 수면 연장 기술에 관심이 지대하며 크렘린궁의 거처에 저온 냉동실을 두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은 또 작년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장기이식, 수명 연장, 불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중국 중앙TV 생중계 카메라와 마이크에 포착된 바 있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22개국 정상들이 이동하는 행렬에 선두에서 태남은 막루로 이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의 통역사가 중국어로 생명공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이와 알아들을 수 없는 구절이 이어진 뒤 푸틴 대통령의 통역사는 인간의 장기는 끊임없이 이식될 수 있다. 당신은 오래 살수록 젊어지고 심지어 불사 잃을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화면 밖에 있던 시진핑 주석이 중국어로 일각에서는 이번 세기의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변하는 것이 들렸으며 이때 김정은 위원장은 웃으면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크렘린군 공보실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낸 이메일에서 러시아 연방에서는 이 분야의 전반적인 과학 프로그램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프로젝트는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많은 과학 및 연구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마지막으로 축구 소식인데 한인축구협회 정몽규 한국축구협회 전몽규 회장이 결국 비판 여론에 의해서 2026 북중미 월드컵 뒤에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회장 중 비판 여론이 가장 높았는데도 13년 동안이나 축구협회 수장 자리를 지켜온 정몽규 회장은 성명을 통해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뒤에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무려 4차례나 축구인들의 선택을 받아 회장직을 이어왔지만 팬들의 지지는 바닥을 기다시피 했는데 특히 2013년 아시안컵에서 대표팀의 졸전과 위르겐 클린스만 당시 감독 경질로 혼란은 커졌습니다. 또 지난해 4선 선거를 앞두고는 홍명보 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졌습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방위 감사까지 받게 되면서 정몽규 체제 축구협회의 이미지는 아예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버린 수준이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4선 연임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문체부는 감사 결과 정 회장을 비롯한 축구협회 주요 인사들에 대해 축구협회가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되면서 정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채 1년여간 회장직을 수행해왔습니다. 4선 선거에서 85.6%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축구인들의 재신임을 받은 정 회장은 물러나야 한다는 팬들의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회장직을 이어오고 있는데 지난 6일엔 축구협회가 문체부의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두고 정 회장이 끝까지 회장직을 이어가겠다는 결심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등을 돌린 팬심이 지구상 최대 축구 축제인 월드컵을 코앞에 둔 시점까지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 회장도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월드컵은 프로축구의 산업적 기반이 부실한 한국 축구를 움직이는 압도적으로 큰 동력으로 막대한 파트너사의 후원금, 중계권 수익은 1,000억대의 예산에 거대 체육단체 축구협회의 재정적 기반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팬들이 월드컵에 열광하지 않는다면 축구협회 최고 상품인 대표팀의 가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 이는 한국 축구의 심대한 타격입니다.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정 회장이 사퇴 고민을 해오던 중에 대표팀을 향해 온전한 응원기원이 계속 모이지 않자 부담, 책임감을 느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장 자리를 유지하고 월드컵에서 홍명보호가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하더라도 팬들이 외면한다면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 회장도 결국에는 인정한 셈입니다. 축구협회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정 회장이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항소 결심한 이유는 해당 판결대로라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번 월드컵 준비의 핵심적 업무를 하는 축구협회 주요 보직자들도 징계받아야 해서 월드컵을 제대로 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월드컵을 위해 향수한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정 회장이 사퇴도 고민했던 것 같다. 월드컵 전 대표팀이 평가전을 치르기 전에 입장 표명을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정 회장의 사의 성명이 배포되기 약 2시간 전 그로부터 사실을 직접 통보받았는데 월드컵을 코앞에 두고 대표팀 지원 업무의 최종 책임자인 축구협회장이 사의를 밝히는 건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대표팀은 현재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사전 캠프를 차리고 북중미 월드컵에 대비한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명보호는 31일 오전 10시 솔트레이크시티의 브리금 영대 사우스필드에서 트리니다 토바고를 상대로 평가전을 치르고 2월 6월 4일엔 같은 곳에서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월드컵에 대비한 마지막 평가전을 갖고 5일 멕시코 과달라하르 베이스캠프로 이동하게 됩니다. 축구협회는 정회장은 6월 9일 멕시코로 출국할 예정이며 사직서 제출 전까지는 협회장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 참 정 회장 관련해서 참 문제가 많았죠. 지금까지 정말 반대가 심했었는데 드디어 네, 사퇴를 하게 됐다는 소식을 네,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 5월 29일 금요일 김문의 뉴스톡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축구하면 또 떠오르는 노래 네, 신문희의 아름다운 나라 듣고 저는 2부 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1: 아침 식사 중.
0: 이렇게 조용하게?
1: 여기, 당신 커피 있어?
0: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1: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0: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1: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2: 세금 문제, SBA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5: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6: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5: 703-354-1950, 703-354-1950.
7: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네, 5월 29일 굿모닝 워싱턴 2부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금요일은 또 MCO 크리스찬 형님 모셔가지고 저희 또 재밌는 이야기 또 들어보는데 형님 모시기 전에 콜드플레이의 Fix You 잠시 듣고 네 우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콜드플레이의 Fix You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MCO 형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CO님.
1: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Good morning, Washington.
0: Good morning.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아, 뭐 이건 마지막 뭐죠? Last week of Asian American Native Hawaiian Pacific Islander Month 마지막 네. weekend 하고, 네. so 바쁘고 또 네. it's Memorial Day weekend. Memorial Day 저번 주 Memorial Day weekend 때문에
0: 맞아요.
1: short, 짧은 weekend.
0: 네.
1: But 뭐죠 저기 Asia, I mean American Music Awards.
0: 네네.
1: And then 다른 거 너무 많이 재밌게 AMA. 보는데 AMA. 한국 K-pop 진짜 뭐죠?
0: 쓸었다 그러죠.
1: 예.
0: 쓸었다 그러죠.
1: 스윕했는데.
0: 맞아요.
1: 아, 뭐 BTS는 뭐 male K-pop artist 이기고.
0: 아, 뭐 당연히. 네.
1: 또 artist of the year.
0: 맞아요.
1: 이기고. 또 best female K-pop artist는 nominees는 에스파, 블랙핑크, 일리, 르세라핌, but twice 이겼어요.
0: Twice. 역시 twice.
1: 아, twice. And then Cat's Eye. Cat's Eye는 혹시 여러분 모르면 Cat's Eye는 한국 사람은 두 명,
0: 네.
1: 다른은 다 다른 나라 뭐 인도,
0: 아,
1: 미국
0: 인도도
1: 사람, 예, 네, 다 다 뭐 섞은 거 저렇게 섞은 건데
0: 네.
1: Cat's Eye는 세 개 이겼어요.
0: 오.
1: New Artist of the Year,
0: 네.
1: Breakthrough Pop Artist,
0: 네.
1: and then Best Music Video 노래는 Gnarly, and then Performance도 했어요 저기. I mean 너무 뭐지 기분 너무 행복하고.
0: 네.
1: 이렇게 K-pop 이만큼 와 American Music Awards에서
0: 그쵸.
1: 이렇게 이기고 아, 또 K-pop Demon Hunters도 이기고
0: 그렇죠
1: 이재하고 저기 다
0: 네.
1: 너무 기분 너무 좋았었어요.
0: 그죠 이게 어. 정말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는 한국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였는데
1: 예.
0: 이제는 뭐 한국 하면 다 알고 K-pop 같은 경우도 너무 잘 알고
1: 그래요. 네. I mean 뭐 뭐지 저 K-pop 음악 들은 사람도 춤도 다 알아요.
0: 어 맞아 맞아요.
1: K-pop random play dance는 요즘에 유튜브에서 난리 나고 뭐 비디오 뭐 아스트레일리아, 영국 뭐 다른 태국에서 다 그룹에서 뭐 음악 켜면 뭐 한 10초에서 켜고 춤 다 알으면
0: 네.
1: 다음 노래도 나와요.
0: 나오면 또 그 춤에 노래에 맞춰서 춤추고.
1: 그래요.
0: 네.
1: 또 Survivor 같은 거 뭐 컴피티션 같은 것도 있어요.
0: 네.
1: 컴피티션은 뭐 음악에서 계속 10초에서 계속 바꾸면 혹시 뭐 사람 뭐 그룹에서
0: 네.
1: 누가 남은 거
0: 네.
1: 누가 혹시 다 알은 거 남은 거 저렇게 이긴 거예요.
0: 어 맞아 맞아.
1: 아, 너무 재밌어요. 네.
0: 아, 저도...
1: 또 우리 에이전 페스티벌 저렇게 했어요.
0: 아 하셨어요?
1: 예. 네.
0: 어, 혹시 직접 나가서 춤?
1: 아니 쟤는 DJ였죠. 음악 맨했죠.
0: 네, 항상 여쭤봅니다. 네, 혹시나 추셨을까봐.
1: 아니, 뭐 K-pop 그룹 요즘에도 하이스쿨 뭐 대학교에서 네. K-pop 춤 그룹 되게 많이 생겼어요.
0: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 아예 없어요.
1: 한국 사람 없어요.
0: 네.
1: 외국 사람
0: 네, 외국 사람들이에요.
1: 너무 재밌어요.
0: 그리고 네. 랜덤 플레이 댄스 같은 예. 경우는 저는 처음 보고 깜짝 놀랐던 게
1: 예.
0: 이게 한국 문화가 아니잖아요.
1: 한국 문화?
0: 네. 코리안 컬처가 아니고
1: 아니 코리안 컬처 있는 거는 음악만
0: 네 그러니까
1: 음악만 있는데 맞아요 저기 그 춤
0: 코리아그래피 외국 팬들이
1: 예.
0: 외국 팬들이 이거를 만들어서
1: 예.
0: 자기들이 이제 이걸 즐기려고 하는 거였기 예. 때문에 처음에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저는
1: 예. 아니 뭐 젊은 사람들 다
0: 네.
1: 뮤직 비디오 엄청 많이 보죠
0: 네
1: 뮤직 비디오에서 어 이 뭐 라세라핌 뭐 트와이스에서 춤추는 거
0: 어.
1: 똑같게 춤추는 거
0: 맞아 맞아요.
1: 뭐 아이솔레이션 하고 이거 다 뭐 핸 무브먼트
0: 아, 네.
1: 다 너무 잘해요.
0: 지금 MCO님 잠시 춤을 추셨는데
1: 아니 너무 대단하고
0: 네.
1: 너무 멋있고 네. 또 아이 와 진짜 한국 음악 때문에
0: 네.
1: 이렇게 생겼는데 인기도 you know, 올라가고
0: 네.
1: 너무 기분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아이 어렸을 때 어머님은 뭐 카세트 테이프 있죠? 혹시 카세트 테이프 알죠?
0: 알죠, 저는.
1: 아니, 어떤 젊은 사람은 카세트 테이프
0: 모르겠지. CD도 모를 건데.
1: CD도. 네. 카세트 테이프는 우리 자동차한테 들어가고,
0: 아니, 네.
1: 집에 놓는데, 음악 켜면,
0: 네.
1: 아이, 엄마, 이거 뭐야? 안 들고 싶고, 네.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네. 뒤에서,
0: 네.
1: 뭐, 학교에서 데려 주는 거.
0: 네.
1: 아이, 엄마, 이거 켜지 마. 이렇게 너무 창피해.
0: 네.
1: 요즘에는,
0: 네.
1: 한국, 아니, 한국 애들 말고, 미국 애들도,
0: 네.
1: 뭐, MP3, 뭐, 전화기한테, 다 음악이 있어요.
0: 그쵸.
1: 링톤도.
0: 맞아, 맞아.
1: 링톤, 뭐, 골든, 뭐, 케이팝, 디맨 안에서 다. 너무 기분 너무 좋죠.
0: 네, 맞아, 맞아.
1: 아, 그래서 진짜, 케이팝은 혹시 5년, 10년 있다, K-POP 이름은 또 혹시 틀릴까요? 팝, 뭐 인터내셔널 때문에
0: 네.
1: 요즘에 BTS 콘서트는 엄청 많이 솔드아웃 됐고 나중에는 다 팝이야. 뭐 인터내셔널 팝, K-POP 네. 아니고 네. 팝 네. 맞죠? 네. 그래서 뭐 혹시 카테고리는 계속 있을 거예요. 뭐 히스패닉, 라틴 뮤직 있고 네. 뭐 K 아시안 혹시 A-POP 이거야. 그래서 중국 지금은 중국도 아직도 들어오고 네. 월남 팝 뮤직도 들어오고
0: 네.
1: 타이 팝 뮤직 뭐 다 들어올 거면 네. 진짜 A-POP이야. 아시안 팝 때문에.
0: 근데 사람들이 K-POP만큼 그래도 좋아할까요?
1: 좋아하는 거는
0: 오, 예를 들어서 생각해 중국 팝을
1: 아니 진짜 생각하면
0: 네.
1: 우리 보이 그룹하고 그 여자 그룹도
0: 네.
1: 노래 부르는 거는 비트는 괜찮으면
0: 네.
1: 또 춤추는 건 있고 또 이쁘고 뭐 너무 너무 잘 생기면 다 사람 좋아할 거야. 아니 생각해봐. 싸이는 나 더 전에 더 옛날에는 뭐 H.O.T.
0: 네네.
1: 뭐 서태지 저거 스타일 저기 아니 스타일 아니고 저기 비보이 그룹 포뮬라
0: 네.
1: 우리 어디서 배웠어? 미국에서 배웠죠.
0: 맞아요.
1: 생각하면 진짜 옛날 생각하면
0: 네.
1: 비틀스. 비틀스는 내면
0: 네.
1: 보이 그룹 보이 밴드인데
0: 그렇죠. 네.
1: 나중에는 뭐 New Kids on the Block, NSYNC, Backstreet Boys 저게 다 배우고 한국 저거 포뮬라는 아 우리도 똑같게 했잖아. 똑같게 하고 뭐 한 89년 or 90년에서 시작했어요. 뭐
0: 네.
1: H.O.T.도 있고 뭐 서태지 뭐 체키스 뭐
0: 아,
1: 그룹 엄청 많았어.
0: 솔리드
1: 뭐
0: 솔리드
1: G.O.D. 네. 맞죠?
0: 네.
1: And then 여자 그룹도 많이 있죠. 저기 뭐 핑크, 베이비박스,
0: S.E.S.
1: 다 있었죠.
0: 네.
1: 저것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저것 때문에 지금 K-POP는 이 포뮬라
0: 네.
1: 여자 그룹 남자 그룹 이쁘고 잘생기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저렇게 포뮬라 만들고 저것 때문에 나중에는 중국 거서도 나올 거고 뭐 태국 뭐 월남에서 다 나올 거죠. 계속 I mean and then 어떻게 얘기했죠? 저기 English하고 저 혹시 월남 말 or 뭐
0: 네.
1: 중국 말
0: 네.
1: 섞은 것도 계속 나올 거예요.
0: 어.
1: 그래서 미국 팬은 요즘에는 뭐 AI 때문에 뭐 Google Translate 때문에
0: 네.
1: 다 Translation 바로 할 수 있죠.
0: 맞아요.
1: 아니 또 저것 때문에 Technology도 많이 도와줄 거예요.
0: 네. 네.
1: 인기 만들면. 아, 저 저것 때문에 지금 기분 너무 좋고 또 생각하면 BTS 지금 투어 하는 거.
0: 네.
1: 계속해서 아리랑 때문에
0: 네.
1: 진짜 좀 더 인기 더 커질 거야.
0: 네, 지금 라스베가스에.
1: 라스베가스. 네. 네, 어떤 친구는 네. 라스베가스 세 콘서트 세 개 다 봤어요.
0: 아 진짜요?
1: Every night. 진짜 BTS ARMY 팬이에요.
0: 아니 근데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1: 똑같은 내용인데 네,
0: 그래도
1: 너무 좋았어요.
0: 대단하다.
1: I mean 저거 팬은 저렇게 이거는 I don't wanna upset the BTS ARMY, but 네. crazy 조금 crazy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죠.
0: 좋은 쪽으로.
1: 네, 네 좋은 쪽으로. 네. 예.
0: 아미 조심하셔야 돼요.
1: 아, 그래. 어저께도 어떤 TV에서
0: 네.
1: 요즘에 BTS하고 오리오 쿠키
0: 네.
1: 컬래버레이션 했는데
0: 네.
1: 어떤 텍사스 TV 방송 아나운서,
0: 네.
1: 뉴스 아나운서.
0: 네, 네.
1: 뭐 진짜 이상해 조크로 이상해 얘기했는데 지금은 BTS 아미 사람들
0: 공격당.
1: 다 지금 난리 나고 다 지금.
0: 뭐라 얘기했어요?
1: 아이 이 쿠키 있죠 저기
0: 네.
1: 오리오 쿠키.
0: 네.
1: 이런 바깥에 저기 어떤 데 쓰는 거 있죠.
0: 아 네네.
1: 메시지 때.
0: 아 네.
1: 조건은
0: 네.
1: Death to America 미국
0: 주라.
1: 너무 이상하고 왜 네. 저렇게
0: 뭐.
1: 저 저거 때문에 나도 기분 나쁘고 BTS ARMY도 계속 기분 나쁘고.
0: 아, 그건 너무했다.
1: 너무 so 아직도 apology 안 했고 아직도
0: 네.
1: 뭐 public statement 같은 거 또 firing도 안 했고
0: 아 그래요?
1: BTS ARMY 사람들 팬들 네.
0: 네.
1: 야 이 남자는 잘라야 돼.
0: 맞아요.
1: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 조크인데?
0: 네.
1: That's not a good joke.
0: 재미가 웃겨야 조크지.
1: 예.
0: 네.
1: 진짜 너무 이상해요.
0: 네.
1: But anyway,
0: 네.
1: 또 요즘에 드라마도 시간 진짜 지금 잠도 많이 안 자요. 맨날 바쁘고. But 드라마는
0: 네.
1: 어떤 때는 드라마 너무 재밌으면
0: 네.
1: 이렇게 뭐지 어떻게 해야죠? 이게 훅 해야겠죠.
0: 네.
1: 빈징.
0: 네.
1: 예? 그래서 계속해서 보고, 그래서 우리 처음 노래 들은 거, We are all trying here.
0: 네.
1: 한국 이름은
0: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예. 싸우고 있다.
1: 예, 예. 네. So, 이거는 제가 2주 전에 얘기한 거는 이 감독,
0: 네.
1: filmmaker, 스토리, 이 스토리 이야기인데 바로 끝났어요.
0: 네.
1: 끝나는데 너무 재밌어요. 저기 어떤 사람은 뭐 캐릭터 너무 이상하다. 네. 너무 이거 이야기는 조금 복잡하고
0: 네.
1: 제가 봤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0: 캐릭터는
1: 되게 컴플렉스.
0: 네.
1: 컴플렉스 있는데 and then 혹시 어떤 친구 맨날 뭐지 혹시 한 친구 있으면 맨날 뭐 컴플레인도 많이 하고
0: 네.
1: 맨날 뭐 혹시 새로운 잡 받았으면 뭐 좋은 뉴스 받으면
0: 네.
1: 맨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 친구
0: 아,
1: 혹시
0: 맞아.
1: 있어요?
0: 네.
1: 있었어요? 옛날도 있었어요?
0: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런 사람이 있을 수 가면 네.
1: 나도 있었어요. 네. 옛날 저거 사람은 진짜 친구 아니야 어쨌든.
0: 네.
1: But 네. 혹시 저기 기변하고 퍼스널리티에서 밑에 뭐 이슈도 있는 거
0: 네.
1: 혹시 잘 생각하면 진짜 친구인데
0: 네.
1: 저렇게 어떻게 컴펜세이트하고 딜링하는 거
0: 네.
1: 뭐 릴레이션십 때문에
0: 네.
1: 저렇게 맨날 컴플레인하고 맨날 기분 나쁘게 만들면 뭐 어떤 좋은 거 되면
0: 네.
1: 아이 너는 you know anyway negative
0: 네.
1: negative
0: 부정적으로 맞아요. 예. 네.
1: So 이 드라마도 저렇게 저 같은 친구도
0: 네.
1: 나오는 건데
0: 어...
1: 더 딥을 뭐 트라우마 같은 거 혹시 뭐
0: 아...
1: 이슈 있는 거 있으면
0: 네.
1: 어쨌든 조금 이해해야죠.
0: 그 사연이 좀 있어서
1: 예. 네,
0: 과거에.
1: 네. 네. 이 노래는 네. 누구죠? 저기
0: 박학기.
1: 예, We 네. Become a Movie.
0: 우린 영화가 된다.
1: 예.
0: 네. 오케이. 들고 오시겠습니다.
1: 예.

0: 네, 박학기의 우린 영화가 된다 듣고 예. 오셨습니다.
1: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기 이 드라마는 진짜 감독 이야기하는 거는 이 메인 캐릭터 너무 싫고 너무 싫은데 네. 나중에는 많이 understand
0: 사연이 있는 거니까
1: 예, 예, 예. 네. 꼭
0: 그래도
1: 보세요.
0: 그래도 사람이 좀 긍정적으로 예. 파지티브하게 나와야지.
1: 맞아요. 라이프는 네. 파지티브 해야 되는데 맨날 네거티브면 기분 아니 어떤 때는 뭐지 몸도 안 좋아.
0: 좋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1: 예. 이거는 계속 네거티브만 하면
0: 맞습니다. 계속 긍정적으로 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
1: 네. 또 아니 여기 아까 저기 캣사이 요즘에 캣사이 세계 이긴 거.
0: 네.
1: 멤버는 제가 얘기했죠. 멤버는 한 명 한국 사람하고
0: 윤채 예. 2007년생.
1: 예. 아, 영
0: 2007년생.
1: 영인데. 아, but the rest are 다 저기 뭐지 다른 아다고.
0: 네.
1: 아, but 지금 인기 많아요.
0: 어 그런 것 같네요. 네.
1: 인기 많고 근데 또 레이블은 모르겠는데.
0: 네.
1: 뭐 이거 큰 레이블 아니고, but 네. 아이디어는 잘 생길 거고.
0: 네, 네.
1: 어떻게 다른 나라 멤버 만들고
0: 네.
1: 또 다른 나라한테 인기도 있죠. 뭐 인도에서 뭐 미국에서 뭐 저렇게 잘 생각했어요.
0: 네네네.
1: 아니 진짜 옛날 거는 언제죠? 저기 2000년에서 어떤 그룹 있었어요.
0: 네.
1: 홍콩에서 나오는데 이름은 Blush, B-L-U-S-H.
0: 네.
1: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월남 사람하고
0: 네.
1: 아니 인도 사람.
0: 오.
1: 다섯 명인데 네. blush 여자 그룹인데 인기 있었어요. But 어떻게 한국말은 모르겠는데 but they were before their time. 더 미리 나 I mean, 지금 나왔으면
0: 네.
1: 더 좋았는데
0: 네.
1: 너무 일찍 나오고 인기 네. 올라가는 건 진짜 힘들었어요.
0: 너무 일찍 나왔다.
1: 예. 네. 네. 네. blush B-L-U-S-H.
0: 네.
1: 또 다른 거 얘기하면 드라마 진짜 이거 드라마도 끝나는데 호사비 Scarecrow.
0: 네.
1: 저거는 빅키에서도 나오고 또 제가 아까 얘기, 아니 일주 전에 얘기하는 Amazon TV
0: 네.
1: 공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0: 네네.
1: 또 나오는데 되게 뭐지 스토리는 되게 좋은데 저기 액터도 이거 우리 좀 얘기 좀 해줘.
0: 네.
1: 영국에 있는 사람은 원래 노래 가수 되는 거는 힘들죠.
0: 그렇죠.
1: 원래는 가수
0: 네.
1: 나중에 영국 해놓은 거,
0: 네.
1: 뭐 레인 같은 년, 너 누구죠?
0: 맞아, 맞아요.
1: 뭐 2PM에서 누구죠? 아,
0: 정찬성.
1: 예.
0: 네. 아, 정찬성.
1: 뭐, 네. 멤버 많이
0: 네네네.
1: 나중에 뭐 수지도.
0: 네.
1: 뭐지?
0: 맞아.
1: 소녀시대에서.
0: 수지.
1: 예.
0: 네.
1: 많이 저기 나중에 노래 끝, 아니 가수 끝나면.
0: 네. 연기하고.
1: 연기하고.
0: 네.
1: 어떤 데 잘 되죠.
0: 맞아요.
1: 이 화사비 저기 드라마는
0: 네.
1: 진짜 좋은 아이디어는. 여기 있는 거 액터,
0: 네.
1: 여기 있는 거 연극하는 사람,
0: 네.
1: 사운드트랙에서, OST에서
0: 네.
1: 노래 많이 불러요.
0: 오.
1: 그래서 저거는 저기 인기 뭐 혹시 노래 진짜 좋아하면
0: 네.
1: 나중에 저기 뭐 탑10 가요 같은 거에서 나올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 노래, 이거 다음 노래 우리 들을 거면
0: 네.
1: The Forgotten
0: 네.
1: by 곽선영.
0: 곽선영.
1: 곽선영은 저기 이 드라마에서는 journalist, reporter, character 나와요.
0: 네.
1: And then 이 serial killer 때문에
0: 네.
1: 30년, 30 years 시간 가는 거.
0: 네.
1: 너무 재밌었어요.
0: 그래서
1: 꼭 봐야 될 거야.
0: 네, 알겠습니다. 곽선영이 참고로 뮤지컬 배우네요.
1: 예, 뭐지, 뮤지컬 background도 있고.
0: 네네.
1: And 적어도 영국 하는 사람, 혹시 Wonderfuls도 봤으면, 뭐,
0: 네.
1: Extraordinary Woo, 박은빈도
0: 네네.
1: 뮤지컬 background 있어요.
0: 오.
1: And then 어떤 드라마 뭐죠? 저기 Castaway Diva.
0: 네.
1: Castaway Diva에서 노래 다 불렀어요.
0: 맞아, 맞아.
1: So, and then Rain도. Rain은 뭐
0: 레인은
1: 연극도
0: 뭐...
1: 많이 했는데 계속 노래.
0: 춤...
1: And IU. IU도.
0: 아, 그렇네.
1: IU도
0: 네.
1: 요즘에 있는 거. 아, 저거. The Royal Crown 지금 난리 났어요. 아직도. I 이해 안 해. I don't get it. I don't understand why netizens도.
0: 네.
1: 왜 이 쇼 캔슬하고 싶어? 아이유도 캔슬하고 싶어?
0: 근데 제 주변의 사람들도
1: 예.
0: 좀 안 보더라고요.
1: 예.
0: 그 너무 이게 중국 그게 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1: 아, 너무 예. 너무 이상해요. Anyway, so but I'm saying 이 영국 하는 사람들
0: 네.
1: 가수도 할 수 있고, but 가수 하는 사람들 진짜 영국 되게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뭐 톱, 톱도 영국, 영국했어요.
0: 빅뱅 톱.
1: 예.
0: 맞아, 맞아요.
1: 빅뱅에서.
0: 예. 예. 아, 연기, 그 영화 되게 많이 봤어요.
1: 영화 진짜 재밌고, 잘 내는데.
0: 맞아, 맞아.
1: 근데 또 누구 또 있는 사람은 지금은 기억 안 나는데, 진짜 많아요.
0: 근데 이게 반대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성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연기하다가 가수가 되는 사람들 중에 성공하는
1: 사람은 너무 아니 뭐 나이도 너무 들어가면 네. 안 될 거죠.
0: 네, 맞아.
1: 혹시 트로트 같은 거 부르면 you never know.
0: 맞아, 맞아. 아, 그 참 희한하네. 이게 왜 또 그렇게 안 되는지.
1: 재밌죠.
0: 양동근이라고 혹시 아세요?
1: 양동근 잘 알지.
0: 양동근은 원래 아역
1: 원래 힙합 했는데
0: 원래 아역 배우였어요.
1: 아.
0: 아역 배우다가 힙합 했는데 네. 힙합 가수로는 크게 막
1: 아니 뭐 잘 됐는데
0: 하긴 했는데
1: 뭐 인기는 제일 크게 안 됐는데 네. 뭐 맞죠?
0: 네. 네, 맞아 맞아.
1: so 제가 지금 네. 생각하면 네네. 혹시 BTS는 요즘에 되게 지금 인기 높은데
0: 네.
1: 나중에 배우로? 혹시 끝나면 네. 멤버는 누구 연극 잘 하는 거 생각해봤어요? 제 생각에는 J-Hope도 할 수 있고
0: 네.
1: Rap Monster는 RM는 모르겠는데 but 뭐
0: 정국?
1: 지민? 정국? 어. 네. 혹시 나중에 영국에서 나올 수 있고
0: 네.
1: But 제가 들은 거는 이게 미안해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거 so, BTS ARMY 제한테
0: 아, 조심하셔야
1: 돼요. 조심하고 뭐 원래 멤버는 네. 되게 MBTI 생각하면
0: 네.
1: 되게 I예요.
0: 아.
1: Shy예요. So, 모르겠어요. 혹시 저렇게 shy하면 네. 연극하는 거는 좀
0: 아 근데 연기는 약간 예술이라서
1: 네.
0: 또 어떻게 보면은
1: 맞아요. 어떤 I 저기 어떤 진짜 잘 하는 연극 사람들
0: 네.
1: I예요.
0: 맞아 맞아요.
1: 어, 예.
0: 그래서 막 연기 영화에서 되게 막 까불까불하고 되게 예. 웃기게 나오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되게 막 진지하고 조용하고 그런 사람 맞아요. 되게 많더라고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1: 모르죠. 네. 그래서 혹시 뭐 BTS는 계속 가수로 계속 인기 계속 올라가는데
0: 네.
1: 나중에
0: 네.
1: 뭐 지금 멤버는 다 뭐 20살 넘으면 20살 때 아직도 30 아직 안 됐죠 멤버들
0: 그렇지 않을까요?
1: Or maybe 30까지 했는데
0: 저보다 어린 걸로 다 알고 있는데
1: 혹시 30 or 40에서 되면
0: 네.
1: 영국에서 들어갈 수 있죠.
0: 어, 네.
1: 네. So anyway, so again 이 드라마 저기 we are all, I mean the 하수비
0: 화수아비.
1: 화수아비.
0: 네.
1: 저기 forgotten.
0: 잊혀지는 것.
1: 예, 곽성현.
0: 네.
1: 지금 들어.
0: 오케이, 들어겠습니다. 곽성현의 잊혀지는 것, 화수아비 OST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0: 네, 허수아비 OST 곽선영의 잊혀지는 것 듣고 오셨습니다.
1: 예, so 마지막 얘기하는 거는 네. 우리 이벤트 있는 거.
0: 네.
1: 내일은 저기 Asian Festival, Columbia, Maryland에서 12시 시작하고 4시까지 The Chrysalis 저기 Meriwether Pavilion에서 Columbia, Maryland, Howard County 뭐 parade도 있고 demonstration도 많고. 먹는 것도 벤더도 많고 K 바비큐 트럭도 나올 거고, so and then 제가는 뭐 logistics하고 setup하고 뭐 breakdown 하는 거 다 해야 되는데 내일은 저거 바쁘고
0: 네.
1: 또 Fair Oaks Mall에서도 Spring Fest, Filipino Festival Fair Oaks Mall도 내일도 하고,
0: 네.
1: and then Sunday는 제가 뭐 마지막 이벤트는 award show 저기 Crescendo Studios에서 저기 local businesses award show 같은 거 해요.
0: 아, 네.
1: But 다음 달은 World Cup.
0: 월드컵이죠.
1: 아, 진짜 월드컵 가서 보고 싶은데 어떤 친구는 멕시코에 갈 건데
0: 네.
1: 티켓표는 비싸고 미리 조금 미리 했는데 아직도 뭐 한 2,000불 썼는데.
0: 맞아요. 몇천불이에요. 이 많이 한데
1: 네.
0: 너무 비싸.
1: 네, 뭐 가서 제가 진짜 생각하면
0: 네.
1: 뭐 2,000 짜리도 있고 1,000불짜리도 있고 2,000불짜리도 있으면 뭐 제일 10,000불짜리도 있는데
0: 네.
1: TV에서 보는 거는 더 편해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1: 아니 앵글도 다 볼 수 있고
0: 맞아요.
1: 혹시 뭐 1,000불짜리 시트 있으면 되게 높고 되게 이렇게 너무 멀고
0: 맞아요.
1: 어떻게 잘 볼 수 있지?
0: 집에서 보는 게 제일 편하는 건
1: 네.
0: 먹을 것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1: 예,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네. 저것 때문에. 우리 월드컵 뷰잉 파티 엄청 많아요.
0: 네.
1: 뭐 한국 보는 거 말고 뭐 멕시코, 뭐 다른 나라, 프랑스, 이탈리 다 있는 거 뷰잉 파티 뭐 타이슨스 코너에서도 있고 DC에서도 있고 뭐 메릴랜드 쪽에도 있고.
0: 네.
1: 꼭 우리 스케줄은 어디죠? 저기 워싱턴 한인 공동은 완전?
0: 네.
1: 저거 매치 스케줄은 6월 12일 날
0: 네.
1: 6월 18일 날, and then 6월 24일 날.
0: 네.
1: 저기 교회에서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교회.
0: 네.
1: And then Annandale 쪽에는 메사야
0: 장로교회.
1: 예. Yeah.
0: 네.
1: So RSV 하고 싶으면 저기 연락 전화번호는 703-939-5527.
0: 네. 버지니아 한인회.
1: 버지니아 한인회에서 연락하면 네. RSV. 이거는 다 공짜인데. 얼마 몇 명 나오는 거 꼭 모니터 해고
0: 네네.
1: 재밌을 거예요.
0: 네.
1: 저기 꼭 제주 뭐 12일 날 하고 24일 날 가서 볼 건데
0: 네.
1: 우리 크레센도 스튜디오에서 또 18일 날도 우리 워치 파티도 있을 거예요.
0: 어 그래요?
1: 예, yeah, so First Church에서.
0: 아 네, 한국.
1: 예, 저 게임에서
0: 네.
1: 보여줄 건데
0: 아, 네.
1: 꼭 나와서 또 우리 다른 게임도 보여줄 거예요. 다른 나라 한국 거는 말고 다른 거
0: 아.
1: 지금 우리 커뮤니티도.
0: 네.
1: 보여주게 저기 월드컵 스케줄하고 월드컵 뷰잉 파티 같은 거 많이
0: 네.
1: 할 거예요. And then 또 뭐죠 저기 다음 달은 진짜 뭐지 이
0: 625도 크리안 월
1: 어떤 이벤트 있을까요? But 다음 달 다음 주에서 얘기할게요.
0: 네네네.
1: But 진짜 마지막 얘기하는
0: 네.
1: 이 Asian American Native Hawaiian Pacific Islander Month는
0: 네.
1: 우리 요즘에 Asians도 어떻게 같이 더 많이 collaboration 같은 것도 해야 되면
0: 네.
1: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저 우리도 제가 이거 하나 프로젝트 있는데
0: 네.
1: 혹시 옛날 Howard University
0: 네.
1: 어떤 학생 7명
0: 네.
1: Howard University 다녀온 거 언제죠? 1880 5년에서
0: 네.
1: 왔어요.
0: 어.
1: 혹시 저거 히스토리 알아요?
0: 들어본 것 같습니다.
1: 들어보는 거죠?
0: 네.
1: So BTS도 아리랑
0: 맞아요.
1: BTS도 아리랑 앨범 때문에
0: 네.
1: Inspiration도
0: 네.
1: 저거 읽으면 얘기한 거예요.
0: Because
1: 생각해봐요. 저기 여기 미국에서
0: 네.
1: Black University에서
0: 네.
1: 읽으면 한국 사람 다녔는데
0: 네.
1: 저거 First US하고 Korea Relationship에서
0: 네.
1: 하는 거 진짜 대단하죠.
0: 맞아요. 그 옛날에.
1: 예, 옛날에. 저거 때문에 아리랑도 녹음했어요.
0: 네.
1: 여기 워싱턴 DC에서.
0: 어, 네.
1: 녹음해고 또 옛날 언제죠? 1889년에서 했는데 네. 나중에 저 리코딩 있죠? 네. 뭐 바이너 아니고 왁스 리코딩인데 네, 네, 네. 저게 나중에는 한국에서 다시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있어요. 원래 아카이브스, 내셔널 아카이브스에서 있는데 네. 지금 다시 한국에서 갖다 줬는데 네. 이 스토리 혹시 누구 드라마, 뭐 다큐멘터리, 뭐 영화도 만들면 그래서 제가 저거 혹시 제가 만들게요. 아니 다큐멘터리 아니면 뭐 네. 이벤트 같은 거, 네. 뭐 패널 같은 거 네. 우리 좀 얘기해야 되죠.
0: 아, 그죠.
1: 네. 히스토리는 되게 important이고 네. 어떻게 이 읽으면 한국 사람 원래는 캐나다에서 있었어요. 캐나다 있었는데 네. 여기 미국 앰바서더, 한국 앰바서더 미국 government한테 네. 부르고 이렇게 도와주고 여기서 DC에서 왔어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저기 1885년에서 뭐 일본도 뭐지 occupation, first occupation 말고 뭐 처음 저기 싸우는 거 있었죠.
0: 네.
1: 그래서 저거 때문에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we'll see. 네. 봐야 되죠. 저거는 제 마지막 얘기하는 거고 네. 또 프로젝트는 제가 잘 되면 설명해 줄게요. 나중에. 네. 예.
0: 알겠습니다.
1: 오케이.
0: 네.
1: 알았습니다. 여기서 끝날 거고 네. 다음 주는 못 볼 거죠.
0: 아,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아유, 예. 하여튼 우리 MCO님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또 계속해서 또 인사드리니까.
1: 아니, 너무 감사해요.
0: 네, 네, 네.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1: 예, 다음에요.
0: 네. 네. 원래 이때쯤 되면 저는 네, 다음 주 네, 9시에 또 아침 9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더 이상 네, 얘기를 그렇게 못 해 드릴 것 같네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제 마지막 방송인 관계로 네, 참 여러분께 이렇게 작별 인사를 네, 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 항상 행복하시고 네,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끝곡으로 마지막 곡으로 015의 이젠 안녕 그리고 우리 또 뽀들현도님이 또 마지막이라고 네, 메시지 보내주셔서 신청곡으로 이젠 안녕 듣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이번 주말 좋은 주말 되시고 앞으로도 행복하시고 즐겁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안녕히 계세요.

0: 밝은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치과, 보철치과, 구강외과, 미용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703-354-1950 703-354-1950
2: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문화를 기념하는 제5회 하워드 카운티 AAPI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행정책임자 켈빈 볼과 인권형평성 사무국 AAPI 위원회는 메릴랜드 시민협회와 함께 문화공동체 축제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리웨더 파크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식, 코리안 바베큐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무용단, 폭물패 한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북글씨 시연, 오징어 게임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3: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4: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마지막 금요일 오전 11시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5월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 5월이란 달은 참 묘한 달이죠. 시작될 땐 봄꽃의 설렘과 함께 찾아오고 또 끝날 땐 어느새 짙어진 실록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 5월이 이렇게 후딱 가버리는 게 좀 아쉽기도 하신가요? 하지만 오늘 그리고 이번 주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마지막 5월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워싱턴 DC 일대 낮 최고 기온은 화씨로 77도, 섭씨로 치면 약 25도 정도가 됩니다. 습도는 56%, 그리 높지 않아서 야외 활동하기에도 참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낮 최고 기온이 72도, 일요일은 74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늘도 맑고 기온도 딱 적당해서 정말 지난 주말도 비 때문에 나가지 못하셨던 분들 밖으로 나가셔서 산책도 하시고 또 이번 주말을 보내시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날씨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네 공원이든 포토맥 강변이든 아니면 가까운 트레일이든 이번 주말은 자연 속에서 느긋하게 한번 걷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니까요.

네, 이곡 어디선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사랑, 그리움, 아름다운 이별, 영원한 기억을 표현하는 곡인데요. 이 곡을 어디선가 들어보셨다면 혹시 영화 헤어질 결심 보셨습니까?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2022년 한국 영화죠. 미스테리와 멜로, 누아르 감성이 결합된 작품인데요. 배우 박해일과 탕웨이가 주연을 맡아서 깊은 감정 연기를 선보였고, 또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의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으로 또큰 주목을 받았던 영화지요. 네, 영화는 산에서 추락산 남성의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 장혜준과 또 사망자의 아내 송설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감정과 의심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네, 혜준은 사건을 조사할수록 설에게 점점 끌리게 되고 사랑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단순한 범죄 영화가 아니라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또 아주 섬세하고 시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그리고 너무 보고 싶어서요. 기다렸다가 영화를 보았는데 참 가슴이 멍하게 본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음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쿠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4악장 아드아지에토입니다. 제가 처음 들려드린 곡인데요. 이 곡이 영화 전체의 분위기와 또두 인물의 감정을 상징하는 핵심 음악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 해준 이 박해일 씨가 아주 훌륭하게 연기를 했죠. 그리고 설의 탕웨이 이게 점점 빠져들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당신 때문에 완전히 붕괴가 되었어요라고 말하는 장면. 그리고 두 사람의 감정이 깊어지는 순간마다 이 음악이 흐르는데

그 음악이 박찬욱 감독이 형사 혜준이 사랑에 빠져드는 장면, 그 배경으로 흘렀던 음악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음악이요. 탈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 영화를 보았는데요. 참 특별한 영화인 것 같아요. 음악을 좋아하고 또 예술가의 갈등을 깊이 있게 좀 표현한 것 같아서요. 한번 또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예, 타르가 정말 케이트 블란쳇, 또 정말 훌륭한 배우죠. 이 분이 주연을 한 영화인데요. 세계 최정상 지휘자가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 속에서도 이 선율이 또 흘러나옵니다. 영화는 세계 정상급 여성 지휘자 라디아 타르의 성공과 몰락을 매우 아주 치밀하고 지적인 방식으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케이트 블란쳇은 베를린 필하모닉 최초의 여성 수석 지휘자이자 작곡가, 또 음악 교육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연기를 했는데 실제 지휘자처럼 보일 정도의 압도적인 연기로 극찬을 받았고요. 또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도 오르기도 했지요. 여기서 또 라디아 타르는 말러 교향곡 5번을 녹음을 준비하면서요. 최고의 커리어 정점에 서 있지만 점차 그녀를 둘러싼 권력 남용, 인간관계, 욕망, 통제 욕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영화는 관객에게 예술가의 천재성과 인격은 분리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 말러의 교향곡 5번 사악장, 아다지에토가 왜 이렇게 영화음악으로 자주 사용될까요? 이 곡이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들, 사랑과 상실과 고독, 죽음, 그리고 말 없이도 압도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음악은 현악기와 하프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화려하기보다는 또 매우 내밀하고 숨결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느리게 흐르는 선율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또 인물의 내면을 깊이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많은 감독들이 영화를 음악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곡은 말러가 젊은 연인 알마에게 보내는 사랑의 음악처럼 작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후대에는 죽음과 이별의 이미지가 또 강하게 덧입혀지기도 했고요. 특히 루키노 비스콘티의 영화 베니스의 죽음에서 사용이 되면서 또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는 아름답지만 파멸적인 음악의 상징처럼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베니스에서의 죽음, 이 영화는 보지를 못했는데요. 한번 또 찾아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러에 대해서 좀 영화와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러의 곡을 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 말러의 교향곡들을 제가 몇 곡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요, 말로의 교향곡 1번 3악장, 장송 행진곡이라고도 하는데요. 프랑스의 동료 형제 자크를 단조로 바꾸어서 장송 행진곡으로 만든 아주 독창적인 작품이고요. 동물들이 사냥꾼의 장례 행렬을 이끄는 풍자적인 그림과 동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곡입니다. 죽음과 풍자, 순수함의 상실, 삶의 아이러니가 아주 뒤섞인 독특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말려는 이 곡에서 웃음과 슬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인간 존재의 아이러니를 이 한 악장에 잘 담아내었다고 합니다. 연주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음악을 들으시면서요. 구스타프 말러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말러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살았던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입니다. 그의 교향곡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정말 100년도 훨씬 넘은 그 시기에서 지금까지도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가 가장 중요한 레퍼토리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말러를 한 문장으로 소개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 아픔 전부를 음악으로 만든 사람. 왜 이렇게 삶이 너무 아팠다고 얘기를 할까요? 아마 방송이 끝날 즈음엔 왜 제가 그렇게 말하는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러는 체코 땅이었던 보헤미아의 칼리슈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는데요. 유대인 집안의 14남매 중에 둘째였습니다. 그런데 이 14명의 형제 가운데 6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말러에게 죽음은 아주 가까운 현실이기도 했죠. 아버지는 글을 읽는 것을 좋아했지만 기질이 또 너무 거칠었고 어머니는 다리를 저는 병약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늘 불화로 가득했다고 하고요. 그 집에서 어린 말러는 종종 집을 뛰쳐나와서 동네 군악대 음악을 따라다녔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말러는 이 두 가지 눈물과 행진이 자신의 음악을 만든 두 개의 축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살 때 어린 말러가 다락방에서 아코디언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잠시 후에 동네에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고 아버지는 그 연주 실력에 놀라서 곧장 피아노 선생님을 붙여주었고 6살에 이미 마을에서 공개 연주회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15살이 되었을 때 빈 음악원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소년에게 빈은 꿈의 도시인 동시에 또 상처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늘 어딘가 이방인이었기도 했고요. 그 소외감은 평생 말러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훗날 그는 이런 말을 남기죠. 나는 세 번 고향을 잃은 사람이다. 오스트리아인 사이에 보헤미안으로서, 보헤미아인으로서, 또 독일인 사이에 오스트리아인으로서, 세계인 사이에 유대인으로서, 나는 어디서나 침입자다. 이 말이 그렇게 낯설게만은 들리지 않는 게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도 어쩔 때 때로는 왠지 이방인으로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수도 있으니까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 땅에서 한국인으로 혹은 또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이런 고백이 좀 낯설지는 않게 들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말러는 그 외로움을 음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빈 음악원 시절 한 살 아래인 후고 볼프와 절친한 사이가 되고요. 두 사람은 정말 가난했지만 자존심으로 버텼고 가끔 식비가 부족하면 둘이서 코트 한 벌을 번갈아 입고 나갔다는 일화도 전해지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훗날 볼프는 정신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요. 말러는 세계 최고의 지휘자이자 작곡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러는 평생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라는 질문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네요. 말러는 작곡가로 기억이 되지만 당대에는 또 지휘자로 더 유명했고요.
빈 궁정 오페라, 지금의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의 예술 감독으로 10년을 일했고 또 뉴욕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도 맡았습니다. 예, 당시에 빈 궁정 오페라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오페라 극장이었는데요. 이 유대인은 빈 궁정 오페라 감독이 될 수 없다는 불문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맡게 되었는데요. 말러는 세례를 받아서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기회주의자였냐, 생존 전략이었냐 그런 논쟁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는다. 다만 어느 교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 앞에서 정직한가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굉장한 완벽주의자로도 유명하고요. 리허설에서 악단원들을 극도로 몰아붙이기도 했고 그래서 원성도 사기도 했지만 그의 정말 결과물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 훌륭한 연주가 되었습니다. 말로의 교향곡은 총 9개가 있는데요. 10번째가 미완성입니다. 각각의 교향곡이 하나의 세계를 다 담고 있는데요.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교향곡은 하나의 세계여야 한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야 한다라고 말하면서요. 그의 각 교향곡들은 여러 가지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들려드릴 곡은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명훈이 지휘를 하는데요.

네, 지금 흘러나오는 이 음악 아다지에토는 사실 러버레타입니다. 말러가 알마 신들러에게 보낸 음악으로 쓴 사랑의 고백이지요. 악보에는 단 한 줄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현악기와 하프만으로 이루어진 이 음악 자체가 편지였던 거죠. 알마 신들러, 말러를 완성시킨 여인이라고 또 하는데요. 당시 빈 사교계에서 가장 주목받던 여성이었습니다. 음악가 쿠스타프 클림트, 오스카 코코슈카 같은 예술가들 그녀를 흠모했고요. 그녀 자신도 재능이 있는 작곡가였습니다. 말러는 그런 알마와 1902년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말러의 나이가 42이었고요. 알마는 23이었습니다. 결혼 초에 말러는 알마에게 이상한 조건을 내걸지요. 당신은 이제 작곡을 하지 마시오. 이 집의 작곡가는 하나면 됩니다. 알마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평생 알마 안에 남았던 것 같아요. 훗날 말러가 이 잘못을 깨닫고 알마의 작품들을 직접 편집해서 출판을 하려 했지만요. 너무 늦었습니다. 또 두 딸이 태어나게 되고 말러 부부는 한때 더없이 행복했지요. 그런데 큰딸 마리아가 성홍열과 디프테리아로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겨우 4살이었죠.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알마는 젊은 건축가 달토 브로케우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말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또 억압했음을 처음으로 증명을 하게 되지요.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지그문드 프로이드를 찾아갑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대화. 나중에 프로이드는 이 상담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말로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단 한 번의 대화로 스스로의 문제를 꿰뚫어 보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말로는 알마에게 애절한 편지를 쓰지요.

당신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두 사람은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로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이 곡, 말러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토. 정명훈 씨가 지휘하는 그 연주를 듣고 계신데요. 네, 하프와 현악기만으로 이루어진 단 하나의 악장. 이 음악이 도대체 어떻게 100년이 넘도록 살아남아서 이렇게 영화에서 많이 들려지게 될까요? 이 곡은 1902년에 완성이 되었는데요. 결혼 직후의 작품입니다. 사랑에 빠진 말러가 쓴 곡이지요. 이 전체 5악장 중에서 지금 듣고 계신 4악장 아다지에토는 한 10분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짧은 악장이죠. 현악기와 하프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악기를 침묵시키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힘을 빼는 건 그게 오히려 더 강렬한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 같죠. 이탈리아어로 아다지에토는 아다지오보다 약간 빠르게라는 뜻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연주 시간이 조금 어떤 곡을 어떤 분이 연주하는 걸 들려드릴까 하고 찾아봤는데요. 어떤 분은 빠르면 한 뭐 7분까지도 연주를 하시고 또 느리면 무려 14분 이렇게도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곡이 레너드 번스타인이 로버트 케네디의 장례식에서 또 지휘한 버전이 유명하기도 하죠. 이날 그가 굉장히 느리고 무겁게 연주를 했는데요. 번스타인은 말러의 이 음악으로 한 시대의 죽음을 애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영화 이야기를 시작했죠.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이 음악은 또 설의 핸드폰에서 우연히 흘러나오기도 하지요. 설의 핸드폰에서 우연히 흘러나오는 이 아다지에토 음악을 듣는 순간 혜준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관객들은 또 음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음악이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 같죠. 박찬욱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음악은 이미 그 자체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선 음악을 표현을 해준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 영화 타르에서는 베를린 필하모닉을 이끌며 말러 교향곡 5번을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 아다지에토가 흐르는 장면에서 타르는 서서히 모든 것을 잃기 시작합니다. 권력과 명예, 관계. 그리고 이 말러의 음악은 그 모든 무너짐을 또 목격하기도 하죠. 타르는 단순히 지휘자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예술가의 인격과 예술을 분리할 수 있는가라는 또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한가운데 말러의 음악이 놓여 있는 것 같죠. 완벽하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또 무겁고 불안한 그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요. 말러의 교향곡 9번, 4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4번의 3악장이고요. 연주는 카라얀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도 들으시면요, 그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로의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세계말 빈의 철학과 음악, 미술과 정신분석학 모두를 그의 음악에 대입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의 교향곡은 하나의 인간이 하나의 시대임을 말해주면서 그의 음악이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듣고 계신 말로 교향곡 4번 3악장은 말로가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느린 악장 가운데 하나를 표현한 거고요. 마치 천국을 바라보는 영혼의 평안과 순수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뜻함과 평화, 또 신앙적인 희망이 가득 담겨 있지요.

1911년 2월 뉴욕에서 지휘를 하던 말로는 쓰러지게 됩니다. 심장 내막염. 그는 빈으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빈까지 기력이 되지 못해서 파리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는 50살이었고요. 그가 한참 의식이 오락가락하던 때 갑자기 손가락으로 이불 위를 두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알마가 뭐하냐고 물어보았는데요. 말로는 희미하게 웃으면서 지휘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말러가 죽은 뒤에 한동안 그의 음악은 잊혀졌습니다. 그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 유명한 레너드 번스타인이 말러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요. 또 말러를 현대인의 음악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말러의 음악 속에는 불안과 상실, 죽음,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이 20세기 이후를 사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담은 것 같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로의 교향곡은 세계 오케스트라의 가장 인기 있는 레퍼토리가 되기도 했고요.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내 시대는 올 것이다. 그의 시대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살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이 찾아올 때, 이유 모를 그리움이 밀려올 때, 밀러의 아다지에토를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을 또 음악으로 만들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는 계속 함께 있겠지요. 들려드린 이 곡은 마치 석양이 천천히 지는 풍경처럼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러가 꿈꾸었던 천상의 평화와 순수함을 들려드리려고요. 오늘 말러와 함께 그의 음악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많이 많이 수고하셨고요. 저는 월요일 조금 일찍 10시부터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워싱턴 초대 시간을 좀 더 넓게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저와 함께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또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77입니다. 집을 팔려고 계획하신 분들에게 타이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제 집을 내어놓아야 하는지 시즌별로, 요일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즌으로 살펴보면 역시 봄 마켓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은 언제나 3, 4, 5월 달이 가장 피크입니다.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해가 아닌 이상 1년 내내 거래되는 주택 숫자의 반 이상이 봄 마켓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필요한 수리와 준비를 마치고 2월부터는 날씨와 마켓 상황을 잘 살펴서 3월이나 4월을 타겟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일별로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가장 권하는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사전에 커밍순을 붙여놓고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바이어에게 집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액티브 리스팅은 목요일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 토, 일 이렇게 주말을 충분하게 집을 보여주신 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어퍼를 받거나 피드백을 요청해서 마켓을 진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아무 목요일이나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반드시 날씨도 살펴보고 할리데이가 끼어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의 상황은 비어있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수리도 해놓을 수 있고 새 페인트나 바닥을 교체할 수도 있으며 스테이징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짐을 정리해서 리스팅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급적 개인적인 물건들은 다 정리를 하고 리얼터나 스테이저의 도움을 받아 가구의 재배치나 데코레이션 아이템으로 바이어의 눈길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렌트를 놓은 집이라서 테넌트가 여전히 살고 있는 상황에서 꼭 집을 내어놓으셔야 한다면 테넌트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렌트 계약서에는 테넌트가 이사 나가기 전에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집주인에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고 리즈너블한 시간에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부연 설명이 또한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테넌트의 친절한 도움이 있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은 세일이나 다시 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렌트하우스는 세일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테넌트와 미팅을 셋업해서 서로의 필요와 도움을 요청하고 주택 매매에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일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에서 타이밍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마켓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타이밍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최선의 시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문화를 기념하는 제5회 하워드 카운티 AAPI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행정책임자 켈빈 볼과 인권형평성 사무국 AAPI 위원회는 메릴랜드 시민협회와 함께 문화공동체 축제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리웨더 파크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식, 코리안 바베큐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 무용단, 풍물패 한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북글씨 시연, 오징어 게임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판결로 위법 판정을 받은 상호관세에 대해 현재까지 약 206억 달러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체 예상 환급 규모에는 크게 못 미치는 정도로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이 2, 3년 내 누구나 자신만의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AI 에이전트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챗봇을 넘어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AI 시대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CNN이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뉴스 컨텐츠 무단 사용을 이유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언론사와 AI 기업 간 법적 충돌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올 여름 다시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쉐브론 CEO는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공급 완충 여력이 바닥나고 있다며 특히 6월과 7월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전쟁 이후 빠르게 줄어들며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공급 여력 약화와 재비축 부담이 겹치면서 향후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디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진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걸프 국가들의 자금을 활용해 이란에 최대 3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현금 지원 대신 우회 투자 방식을 통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폭염예보와 재고 증가 둔화 영향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천연가스 선물은 이틀간 13% 뛰며 지난 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또다시 공격해 2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마약 단속 작전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제법 위반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0: 정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자율주 행차 기업 웨이모가 버지니아 북부 지역에서 도로 지도 제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웨이모는 최근 성명을 통해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와 알링턴 일대에서 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웨이모 측은 이번 작업이 향후 버지니아주에서 완전 자율주행 차량 기반 호출 서비스가 허용될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워싱턴 DC 시민들에게 자율주행 서비스의 안전성과 이동 편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버지니아주가 향후 완전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승인할 경우에 대비해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지도 제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버지니아주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웨이모는 지도 제작 과정이 전문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차량을 직접 수동 운전하며 도로 환경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버지니아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도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웨이모가 워싱턴 DC에서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 출시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웨이모는 이미 워싱턴 DC의 모든 행정구역에 대한 지도 제작을 완료했으며 현지에서 수십만 마일에 달하는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워싱턴 DC 서비스 운영을 위해 현지 인력 채용과 인프라 구축 등에 수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주 법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한 유상 호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웨이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인 SB670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사담 살림이 발의한 것으로 자율주행차 운영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 법안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북버지니아 주민들은 당분간 웨이모 차량이 도로 위를 주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회사 측은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모두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웨이모는 현재 미국 내 11개 주요 대도시권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매주 50만 건 이상의 자율주행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런던과 도쿄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신규 도시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의 고가 세컨드 하우스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부유세 성격의 과세안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란 만단의 뉴욕시장이 추진해온 이번 법안은 500만 달러 이상 비거주용 고급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뉴욕시는 연간 수억 달러 규모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유층은 뉴욕시를 떠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이 추진해온 고가 세컨하우스, 이른바 피다테르 세금 부과 방안이 부유층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뉴욕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뉴욕주의회는 고가의 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을 주된 거주지가 아니라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는 경우 뉴욕시에 위치한 500만 달러, 한화 75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새로운 부동산 과세안을 27일 의결했습니다. 통과된 과세안은 2단계에 걸쳐 시행됩니다. 우선 1단계인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뉴욕시가 자산가치 100만 달러, 한화 15억 원 이상으로 평가한 단독주택과 콘도 미니엄, 주식 형태의 공동주택을 말하는 코합이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은 자산 평가액에 따라 연 4%에서 최대 6.5%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뉴욕시가 산정하는 주택 자산 가치가 실제 거래 시세의 10% 이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명목 세율은 높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2단계인 2027년부터 2028년 이후에는 실제 거래 가격과 유사한 수준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가 재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자산 평가액은 크게 오르지만 세율은 자산 규모에 따라 0.8%에서 1.8%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뉴욕주는 이번 과세 조치로 연간 최소 5억 달러, 한화 7,5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약 54억 달러, 한화 약 8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뉴욕시 재정 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세 적용 대상은 약 1만 가구로 추정됩니다. 다만 뉴욕시 주택을 실제 주거지로 사용하거나 직계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뉴욕시 같은 대도시 중심가에 고가의 세컨하우스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뉴욕주는 이 같은 주택에 추가 세금을 부과해 세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세컨하우스 과세안은 억만장자 부유층과 금융업계 인사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아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과세안 추진 당시에 해치펀드 시라텔의 창업자인 켄 그리핀이 지난 2019년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당시 미 전역 최고가 수준인 2억 3,800만 달러, 한화 3,500억 원에 매입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반면 빌 에크먼을 비롯한 헤지펀드 업계 거물들은 맘다니 시장의 부유층 증세 정책이 결국 뉴욕시 경제와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미 석유 메이저 쉐브론의 수장이 중동전쟁에 따른 실물 원유 재고 고갈을 경고하며 6, 7월 국제유가의 급격한 랠리를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기대감으로 숨고르게 들어갔던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다시 한번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8일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워스 쉐브론 CEO는 이날 한 투자은행 주최 컨퍼런스에서 원유 시장의 충격을 완화해주던 완충 여력이 계속 고갈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이 현재 수급 불균형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전쟁 초기에 비해 급격히 축소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수준의 이 압력이 실물 가격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6월, 특히 7월로 접어들면서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발발 전 높은 원유 재고, 미국 전략 비축유 방출,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산 제재 원유 유입 등이 유가 급등을 억제해왔지만 이 완충 여력이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고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3개월간 봉쇄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하루 1000만에서 1300만 배럴의 석유 공급이 차단된 데 따른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합의 기대감으로 10% 하락했지만 이는 실물 공급 부족을 가린 일시적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스 CEO는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0: 정책 위반자들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을 상대로 제프리 엡스틴 관련 보도에 대해 10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편지의 존재와 보도 과정의 적절성으로 트럼프 측은 기자들의 취재 검증 방식이 실질적 악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억만장자 성범죄자 고 제프리 엡스틴에게 성적 암시가 담긴 외설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명예훼손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은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2명과 발행사 다우존스 그리고 모회사인 뉴스코프 및 루퍼트 머독 뉴스코프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100억 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지난 26일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 제출했다고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틴의 50번째 생일에 맞춰 여성 나체를 외설적으로 그려놓은 축하 편지를 보냈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도널드가 서명돼 있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지난해 7월 17일자 보도를 둘러싼 겁니다. 이 편지는 이후 미 의회가 엡스틴 유족으로부터 생일 축하 책자 사본을 입수 공개하면서 존재가 확인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편지를 엡스틴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면서 이튿날 100억 달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명예훼손 배상 청구액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의 대런 게일스 판사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실질적 악의가 입증되지 못했다며 지난달 13일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다만 편지 작성자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인지에 대해서는 현 소송 단계에서 판단할 수 없는 사실관계 라며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측이 한 달 만에 비슷한 내용으로 수정 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 대변인은 CNN에 대통령은 가짜 뉴스와 비방으로 미 국민을 오도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정 소장은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들이 그 편지를 입수 검증한 경위가 기사에 설명되지 않은 게 실질적 악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질적 악의는 거짓 심을 알면서도 또는 진실을 알면서도 무시한 채 보도했다는 뜻으로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입증돼야 하는 법적 기준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발행사 다우존스 대변인은 우리는 우리 보도의 엄격성과 정확성에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소송에 대해서도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제스프리 선골드 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시원유수 박해당 5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100당 99장, 파 5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프트 쌀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1: 9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0: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0: 다음 소식입니다. 에비게일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28일 2019년 버지니아 비치 시청 총격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오는 일요일 하루 동안 미국 국기와 버지니아 주기를 반기로 개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건 발생 약 7년이 지난 시점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상징적인 결정입니다. 사건은 2019년 버지니아 비치 시청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시 공공 유틸리티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사직 직후 건물 내부로 들어가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총 1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4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건 직후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으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 집회와 헌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과 동료 공무원들은 사건 현장 인근에 모여 애도의 뜻을 표했고 지역사회 전반에서 추모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 당시 주정부와 연방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서 대통령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희생자들을 애도했으며 전국 공공기관에 반기 개항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기는 일요일 일출부터 일몰까지 반기로 개항됩니다. 재부부가 신생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이른바 트럼프 저축계좌를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부가 특정 시기에 출생한 신생아들에게 $1,000씩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성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재무부가 신생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이른바 트럼프 저축 계좌를 오는 7월 4일 공식 출시한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애플과 구글 등 주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계좌 개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국인 아동의 과세 이연 저축 투자 계좌를 개설해주고 특히 지난해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선 행정부가 $1,000씩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의 근거에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부모와 젊은 미국인들의 손에 트럼프 계좌에 대한 쉬운 접근을 직접 쥐어줌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청년들이 이 새로운 경제 참여 시대에 포함되도록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에 태어난 자녀가 아닌 경우, 즉 그 전이나 그 후에 태어난 경우는 민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계좌로 지원합니다. 앞서 미국 컴퓨터 제조업체 델 테크놀로지의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 델 부부는 이 프로그램에 62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해 2024년 또는 그 전에 태어난 10세 이하 아동 2,500만 명에 $250씩 제공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세금 납부 등 일정한 자격이 확인된 가정의 자녀는 18세가 되기 전까지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케빈에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지난 4월 트럼프 계좌는 사회적 최하층에게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기회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메릴랜드주 선거당국이 일부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당의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약 50만 장에 달하는 수정 투표용지를 다시 발송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도 자료 보존을 요청하며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생규 기자가 전합니다.
2: 메릴랜드주 선거관리국은 오는 6월 23일 예비 선거를 앞두고 일부 우편 투표 신청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당의 투표용지가 발송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러드 드마리니스 주 선거관리 책임자는 해당 문제가 14일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마리니스는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문제 해결에 나섰다며 원래 29일까지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모든 작업을 수요일 안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문제는 우편 투표 발송 과정에서 외부 업체의 실수로 봉투와 투표용지 패킷이 잘못 결합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당국은 누가 정확히 잘못된 투표용지를 받았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우편 투표를 신청한 전체 유권자 약 44만 7천 명에게 수정된 투표용지를 다시 발송했습니다. 이미 기존 투표용지를 반송한 유권자들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드마리니스는 기존 투표용지는 별도로 격리 보관하고 있다며 해당 유권자들에게 연락해 100% 정확한 수정 투표용지로 다시 투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 글을 올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민주당 승리를 위해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연방 법무장관과 DOJ의 즉각적인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마리 니스는 이미 법무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관련 요청에 응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DOJ 민권국은 지난 22일 메릴랜드 선거관리위원회와 드마리니스 측에 서한을 보내 모든 투표용지와 우편 발송 기록, 감사 자료, 시정조치 관련 기록 등을 보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연방하원 행정위원회 역시 별도의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마리니스는 주지사는 선거 운영을 직접 관할하지 않는다며 메릴랜드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내가 선거 운영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거는 합법적 권리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매우 엄중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릴랜드에서는 오는 6월 23일 예비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주지사와 연방하원, 주의회 선거후보들이 결정되며 조기 투표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우편투표 신청 마감일은 6월 16일입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중간선거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무어 주지사가 개입한 불법 선거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법무부 수사를 압박했습니다. 웨스모어 주지사는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인 만큼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번 논란이 민주당 유력 인사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지역 선거에서 우편 투표 배송 오류나 행정 실수를 둘러싼 대규모 소송전과 선거 불복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가 다시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번 메릴랜드 사례가 중간 선거를 앞둔 선거 갈등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주변국들의 자금을 동원해 이란에 경제적 보상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방국 자금을 활용해 이란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직접 현금 지원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짓지 않으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뉴욕타임스는 28일 협상 내용을 잘 아는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걸프 아랍국들의 전후 이란 재건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청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의 종전 합의에 응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걸프국들은 이를 위해 3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해당 펀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합의에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전쟁 직후 경제 재건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협상 과정에서 전쟁 배상금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협상단은 이란의 현금 배상금 지급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습니다. 대신 완전한 종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란 재건을 돕기 위한 우회 경제 지원과 국제 투자 유치 등을 시사해왔는데 뉴욕타임스 보도는 이러한 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JD 벤스 부통령은 지난달 공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당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우리는 이란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걸프국 자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과 함께 카타르에 동결된 이란 자금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당 자금은 의약품과 산업용 원자재 등 인도주의적 경제적 목적의 물품 구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카타르가 이를 이란에 제공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협상 재개 등을 골자로 한 종전 MOU 체결에 근접한 가운데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미국 당국자에 따르면 중재국들은 지난 27일 밤 이란 측으로부터 최신 버전의 MOU 초안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더 검토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협상에 관여한 외교 관계자들은 미국과 이란 양측 지도부 모두 국내 강경파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으며 최종 합의를 위해서는 내부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0: 이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따뜻하겠지만 아침과 저녁은 다소 선선해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55도, 섭씨 13도입니다. 습도는 비교적 낮아 활동하기 무난하겠고 공원이나 야외 산책 즐기기에도 좋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지나겠지만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한층 쾌적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67도, 섭씨 19도, 최저기온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가운데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비교적 건조한 공기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최저 기온 62도, 섭씨 17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겠고 낮에는 활동하기 좋은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72도, 섭씨 22도, 최저 기온 52도, 섭씨 11도로 전망됩니다. 주말 동안 큰 날씨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가 큰 만큼 건강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29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나 또 찔끔했나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2: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00.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을 겨냥한 테러를 계획했던 20대 남성이 오스트리아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28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적인 해당 남성은 지난 2024년 8월 스위프트의 빈 공연 전날 체포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그는 공범과 함께 공연 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의 선전 영상을 참고해 폭발물을 제조했습니다. 또 그는 기관총과 수류탄 등 무기 구매도 시도했습니다. 체포 당시 19세였던 피고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두바이에서 별도의 테러를 계획했지만 실행하지 못했으며 이후 더 큰 공격을 결심해 스위프트의 공연장을 목표로 삼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스위프트의 오스트리아 빈 공연에는 6만 명이 입장할 예정이었지만 당국이 테러 징후를 확인하면서 공연은 취소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이 영화 대부에 묘사된 시칠리아 마피아 조직의 실제 두목이 생전에 축적해놓은 자산을 추적 압수했다고 AFP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28일 성명을 내고 2023년 체포됐다가 사망한 마테오 메시나 데나로의 자산 2억 유로 약 3,500억 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데나로는 영화 대부에 묘사된 시칠리아 마피아 조직 코사 노스트라의 실제 두목으로 1993년 6월 도피 생활을 시작한 뒤에도 조직을 이끌어왔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에서는 마지막 대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데나로는 1992년 마피아 단속을 주도한 검사와 판사 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등 최소 50여 명의 살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생전 내가 죽인 시체만 모아도 공동묘지 하나는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02년 걸석 재판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1월 시칠리아 섬의 주도인 팔레르모에서 붙잡혔지만 같은 해 9월 대장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일본의 총 인구가 최근 5년 새 350만 명 가까이 줄어들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25년 국세조사 인구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기준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의 총 인구는 1억 2,304만 9,5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 직전 조사에 비해 309만 6,575명, 2.5%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2015년부터 2020년 조사 당시에 일본 인구가 가장 많았던 2010년 1억 2,805만 명과 비교하면 15년 만에 500만 명 가까이 줄어든 셈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 추정치 기준 일본의 세계 인구 순위는 에티오피아에 밀려 11위에서 12위로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총무성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항공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개발 중인 대형 로켓 유글랜이 28일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발사대에서 폭발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X에 올린 성명에서 오늘 정지 연소 시험 중 이상현상이 발생했다며 추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업데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소 시험은 로켓을 지상에 고정한 채 로켓 엔진을 점화하는 시험입니다. 회사 측은 모든 인원의 소재는 확인됐다며 인명 피해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나사 스페이스 플라이트가 게시한 영상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 시간 기준 오후 9시께 뉴글랜 로켓이 발사대에서 점화된 직후 화염과 함께 폭발하며 하늘로 치솟았고 거대한 화염과 연기 기둥이 공중에 피어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로켓이 폭발할 무렵 인근 지역 주택들이 흔들렸습니다. 폭발 후 가스나 다른 잠재적인 위험 물질로 인한 위협은 없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사고 직후 X를 통해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이미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매우 힘든 날이지만 재건이 필요한 건 무엇이든 재건해 비행으로 복귀할 것이라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글랜은 블루 오리진이 오랫동안 개발해온 대형 재사용 로켓으로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 X의 팰컨 9, 스타쉽에 맞설 차세대 발사체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스페이스 X가 현재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꼽히지만 블루 오리진은 약 98m 높이의 초대형 로켓인 뉴글랜으로 부피가 큰 화물을 운반할 수 있다는 특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로켓 폭발로 스페이스 X와의 격차를 좁히려는 베이조스의 우주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은 평가했습니다. 뉴글랜은 다음 주 아마존의 저궤도 위성 인터넷망용 통신 위성들을 탑재하고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루 오리진이 폭발로 인한 피해를 평가하고 현장 복구 계획을 세우는 이 임무는 지연될 가능성이 크며 다른 비행 일정도 연기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예상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제러드 아이작만 국장은 이번 폭발에 대해 파트너들과 협력해 철저한 조사를 지원하고 단기 임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다시 로켓을 발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주비행은 냉혹하며 새로운 대형 양력 발사 능력 개발은 엄청나게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는 블루 오리진 로켓 폭발이 나사가 추진하는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나사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하나로 무인 화물 달 착륙선 마크1을 이용해 달 표면에 탐사선을 인도하는 1억 8,8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블루 오리진에 수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블루 오리진은 올해 가을 나사의 프로토타입 달 착륙선을 발사하는 시험 비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열리는 미국 프로농구 NBA 파이널 경기를 직접 관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닉스가 27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면서 뉴욕 전역은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관할 경우 현직 미국 대통령이 NBA 파이널 현장을 찾는 건 이번이 처음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닉스의 NBA 파이널 경기를 직접 관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강요회의에서 기자들에게 파이널 경기 중 하나를 보러 갈 것 같다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뉴욕 닉스의 제임스 돌란 구단주 역시 자신을 초청했다고 언급하면서 뉴욕 홈 경기가 열리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 방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 Jim Dolan's a great guy. He's, as you know, owns and in charge of Madison Square Garden. He's having a good year. They have some great players. I think I'll be going to one of the games. Yeah, I was invited by numerous people and Jim, and I think I'll be going. It's great.
1: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NBA 파이널 현장을 찾게 된다면 현직 미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NBA 챔피언 결정전을 직관하는 사례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슈퍼볼과 대학 풋볼 챔피언십, UFC 경기와 프로복싱 경기 등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꾸준히 관람해온 대표적인 스포츠 애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닉스와 클리블랜드 캐버리어스의 동부 컨퍼런스 경기 5차전을 관람할 계획이었지만 뉴욕이 시리즈를 4연승으로 조기 마무리하면서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NBA는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의 약자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수준 높은 농구 리그로 평가받습니다. NBA에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해 동부 컨퍼런스 15개 팀, 서부 컨퍼런스 15개 팀으로 총 30개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규 시즌 각 팀은 약 82개의 경기를 치르며 승률이 높은 팀이 상위 순위를 차지합니다. 정규 시즌이 끝나면 각 컨퍼런스 상위 팀들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플레이오프는 1라운드에 이어 컨퍼런스 준결승, 컨퍼런스 결승, 그리고 파이널 챔피언 결정전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시리즈는 7전 4승제로 한 팀을 상대로 7번까지 경기를 치를 수 있지만 먼저 4승을 거둔 팀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뉴욕 닉스는 클리블랜드를 4승 무패로 이기면서 동부 컨퍼런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예정된 경기를 보러 가려 했는데 뉴욕이 4승을 거두며 더 이상의 경기를 치를 필요가 없이 너무 빨리 끝내버렸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2: I was going to go on Wednesday, but they closed it out very quickly. They win.
1: 뉴욕 닉스는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평균 20점 이상의 차이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1999년 이후 처음으로 NBA 파이널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5월 19일 치러진 경기에서는 뉴욕이 115포인트, 클리블랜드가 104포인트, 5월 21일 경기에서는 뉴욕이 109포인트, 클리블랜드가 93포인트, 5월 23일 치러진 경기에서는 뉴욕이 121포인트, 클리블랜드가 108포인트, 그리고 5월 25일 치러진 경기에서 뉴욕이 130포인트, 클리블랜드가 93포인트로 뉴욕이 4승을 거두며 지난 1973년 이후 무려 53년 만에 NBA 우승에 도전합니다. 현재 뉴욕은 서부 컨퍼런스 결승을 치르고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샌 앤토니오 스퍼스 가운데 승자와 함께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파이널은 다음 달 3일 시작되며 뉴욕 홈 경기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6월 9일과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닉스의 돌풍에 뉴욕 시민들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뉴욕커들은 모두가 들뜨고 흥분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3: Like a lot of people are in a better mood.
4: Honestly, yeah. At work, I'm seeing a lot of people come in really excited for the day.
1: 티켓 거래 사이트에서는 파이널 경기 상단 좌석 가격이 $3,700, 한화로 500만 원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뉴욕시는 대규모 인파와 교통 혼잡, 치안 문제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16일에는 뉴욕 닉스 파이널 경기와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테디움 FIFA 월드컵 경기가 동시에 열릴 가능성이 있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란 만다니 뉴욕시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닉스를 보러 온다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방식대로 경기를 즐기게 놔둘 것이라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만다니 시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드물게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뉴욕이 세계 최고의 도시라는 점과 닉스의 우승을 원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의회가 수차례 표결 연기 끝에 약 6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세수 덕분에 대규모 지출 삭감은 피했지만 카운티 당국은 연방정부 예산 감축의 영향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5: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의회는 27일 차기 회계연도 운영을 위한 약 6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예산안 표결은 이날 점심시간 무렵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세부조율과 논의가 길어지면서 여러 차례 연기됐고 실제 표결은 오후 7시쯤 진행됐습니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은 모두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다만 장시간 이어진 회의로 인해 일부 의원들은 표결 전 자리를 떠났습니다. 와라 블랙의 광역구 의원과 워니카 피셜 이지구 의원은 회의 지연 속에 먼저 퇴장했고 크리스털 오리아다 카운티 의장은 두 의원 모두 공식적으로 양해된 결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예산은 2026년 회계연도 예산보다 약 2% 증가한 규모입니다. 당초 카운티 당국은 지출이 세입보다 약 1억 1천만 달러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소득세와 재산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대규모 예산 삭감 없이 재정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공립학교와 공공안전, 공공보건, 지역 인프라, 공무원 운영비 등 카운티 핵심 행정 서비스 운영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카운티 당국은 현재의 안정적인 재정 상황이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 차원의 예상 삭감 영향이 내년 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경우 재정 압박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오리아다 의장은 의회 직원들이 27일 새벽 2시까지 예산 세부 조정을 진행한 뒤 불과 6시간 후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이 자리를 지켜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예산 작업에 참여한 행정 책임자들과 입법 분석 담당 직원자들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워싱턴 DC 인접 지역인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가 연방정부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 구조 속에서 향후 연방지출 축소와 경기둔화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뉴욕주가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캐티 호컬 주지사는 보험 사기와 과잉 소송을 줄이고 보험료 산정 차별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뉴욕 주정부가 높은 자동차 보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제도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는 최근 자동차 보험 개혁 법안에 서명했으며 해당 법안은 2026-2027 회계연도 주 예산안에 포함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이번 조치로 수백만 명의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자동차 보험료는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꼽힙니다. 현재 뉴욕주 평균 보험료는 연간 약 $4,000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1,500 이상 비싼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보험료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조직적인 보험 사기와 반복적인 소송 문제에 지목했습니다. 특히 일부 범죄 조직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의 사기가 보험 시장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는 이런 유형의 보험 사기로 인해 운전자 1인당 연간 최대 $30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보험 사기 단속 강화와 함께 제도 악용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미한 부상에도 과도한 소송이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중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범죄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토록 했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변화가 추진됩니다. 보험사가 우편 번호나 직업, 학력, 주택 보유 여부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보험사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고 소비자 환원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보험료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예산위원회는 제도 시행 이후 자동차 보험료가 약 10% 정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차량 한 대당 연간 최소 $200 수준의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비대졸 백인 계층에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분석이 나왔습니다. 백인 노동자 계층 유권자들은 지난 세 차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과 경제적 불안, 관세 부작용, 대외 군사작전 등을 계기로 이탈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CBS 뉴스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유고부가 1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 유권자 중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은 54%로 긍정평가보다 높았습니다.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전체 응답자 2064명을 기준으로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7%포인트입니다. 조사 대상 중 비대졸 백인 유권자가 몇 명이었는지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런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로 전체 응답자의 40에서 44%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CBS 뉴스 여론조사에서 1년 3개월 전인 2025년 2월 비대졸 백인 유권자 집단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68%로 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2월까지만 해도 부정평가는 45% 정도에 그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CBS 뉴스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비대졸 백인 유권자 사이에서 부정평가가 더 우세해진 점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매우 심각한 경고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비대졸 백인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뒤엎고 당선된 2016년 대통령 선거 전 때부터 줄곧 굳건한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이들은 해외로 빠져나간 일자리를 되찾고 세계화를 배격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에 열광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당선 확정 후 승리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잊힌 남녀들은 더 이상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당시 출구조사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대졸 백인 유권자층에서는 트럼프의 수퍼센트포인트 뒤지는 데 그쳤지만 트럼프는 비대졸 백인 유권자 중 3분의 1을 휩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과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비대졸 백인 유권자들로부터 비슷한 비율의 지지를 얻어 경쟁하는 민주당 후보들과 30%포인트가 넘는 격차를 유지했지만 작년 초부터 지지율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지지율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라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비대졸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경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은 긍정평가 비율보다 22%포인트 높았습니다. 올해 4월 기준 물가 상승률은 3.8%로 2023년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51로 치솟아 노동자 계층의 가계 경제를 옥죄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에 시작한 이란 공격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물류 차질이 빚어지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불확실성이 극대화됐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자 계층에게 약속했던 핵심 경제 공약인 관세 정책도 물가 상승과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계획 철회 등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0: 다양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산 제주모 파운드당 1불 99,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버섯 300g 두 팩에 4불 99, 백도 한 판 29불 99, 레드 블랙자두 파운드당 1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1: 뱅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미니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영미나의 잡지사 주간은 선크림 바르고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피부에 스며드는 역사 스토리텔링 잡지사의 태양 선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전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피부는 정말 소중하죠. 선크림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0: 맞습니다. 예, 주근깨 생겨요. 그죠?
1: 주근깨 기미 뿐만 아니라 팍 늙어 보여요.
0: 젖은 꽃 피고.
1: 아, 그럼 검은 꽃 피고 말이에요. 예, 네. 조심하셔야 잠깐은 벌써 폈더라고요.
0: 그렇고요. 네. 지난주에 함께한 날씨와 전쟁 특집 오늘이 2편입니다. 지난주 끝머리 이제 선생님께서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 이제 대한 해협 건너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실 것이다라고 이제 밑밥을 던져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대충 눈치를 채신 분들도 예, 모른 척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그 여몽 연합군이 왜 대한 해협을 건너려고 했던 것입니까? 궁금한데요.
1: 자기가 무슨 조호련 선수도 아니고 대한 해협을
0: 박광일, 조우련, 의외의 이름들이 막 툭툭 나와요.
1: 맞습니다. 예, 예. 쿠빌라이 칸이 나도 한번 물개처럼만 건너가 보자.
0: 아시아의 물개.
1: 아시아의 물개. 난 예. 세계 물개가 되겠다. 는 건 아니고.
0: 예, 예.
1: 그러니까 말이 이제 여몽 연합군이지 말 그대로 이제 원나라 몽고가 몽골이죠. 몽골이 이제 일본을 정벌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고려를 총알 바지로 내세운 다음에 대한해협을 건넜는데
0: 예.
1: 이게 있어요.
0: 네.
1: 그 당시 이제 그 몽골 이제 원제국이죠. 원제국 같은 경우에는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대부분의 육지는 거의 다 점령을 했어요.
0: 예.
1: 심지어 저 멀리 현재 우크라이나까지 도달했지 않습니까?
0: 핀란드도 갔던데.
1: 핀란드도 갔죠. 이봐요. 네. 갔는데 의외로 바다를 건너는 지역은 안 갔어요.
0: 그러니까 몽골 자체가 내륙국이고.
1: 내륙국이죠. 예, 예. 정말 바다를 건너서까지 뭐 육지를 탐냈으면은 지금 필리핀, 대만, 호주까지 갔겠죠.
0: 아, 그렇죠.
1: 이론상.
0: 예.
1: 근데 왜 일본은 안 갔을까? 예. 진짜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곳까지만 갔어요.
0: 예. 언제 배 만들어서 거기까지 굳이 갈 이유가 있나 싶더라고요.
1: 그렇죠.
0: 예.
1: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까지 안 가도 돼요.
0: 예.
1: 그냥 여기 부산에서 스탑.
0: 그렇죠.
1: 이에요.
0: 예.
1: 그러면 왜 그러면 몽골, 이제 뭐, 그러니까 원세주 쿠빌라이 칸은 일본까지 진출하려고 했을까?
0: 궁금합니다. 왜
1: 궁금하죠?
0: 그랬습니까?
1: 예. 일단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요게 1274년에 이제 1차 일본 원정을 떠나요.
0: 네네.
1: 그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1273년까지
0: 네.
1: 이 몽골에 맞서서 싸웠던 삼별초를 이해하셔야 돼요.
0: 삼별초.
1: 삼별초.
0: 그 역사 시간에 배웠지.
1: 그렇죠. 삼별초. 예. 삼별초가 뭘까? 내 머리 별이 세 개예요. 삼별초예요. 가 아니라. 네.
0: 아니 뭐 세상에 없는 대사인데 세상에 있는 대사처럼 하시네요. 광고 캐치프레인즈인 줄 알았어요.
1: 네. 예. 네.
0: 삼별초.
1: 이 삼별초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1231년부터 이제 몽골이 고려를 그 침공이 들어와요. 그랬더니 당시 이제 그 무신 정권이 야 군인들이잖아요. 야야야야 우리가 어떻게 또 이 면이 있지? 어떻게 우리가 또 바로 항복을 하냐? 그래가지고 야 우리 강화도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항전하자.
0: 아 그렇지.
1: 라고 하면서 이른바 강화도로 천도 수도로 옮겨버리죠.
0: 예.
1: 그러면서 거의 40년 동안 강화도에서 안 나와요.
0: 저기 백성들은 지금 다 숙대밭이 됐는데.
1: 일부러 몽골 군들은 그렇게 했어요. 나오라고. 강화도에서 못 나온 이유가 있다니까요.
0: 왜요?
1: 강화도와 이제 김포 사이가 강화해협이 굉장히 좁은데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물살이 세요.
0: 아 그래요.
1: 제일 센 데는 울돌목 명량해전. 그러니까 바다를 구경해본 적도 없는 몽골군들이 네. 휘휘 회오리가 돌고 있는서 바다 대한 강화해협을 네. 건널 수가 없었겠죠.
0: 그렇겠네요. 예.
1: 그래서 강화도에 폴짝 넘어간 이 최씨 무신 정권 같은 경우는 메롱 넘어와 봐라. 몽골군들은 널 떡! 딱 기다려! 못 넘어가죠.
0: 예, 예.
1: 40년 동안 그 강화도에서 이제 항쟁을 벌였습니다.
0: 예.
1: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몽골군과 싸웠던 고려군은
0: 네.
1: 고려 정규군도 있었지만
0: 예.
1: 당시 최씨 무신 정권은 약간 프라이빗 사병 조직을 운영을 했었어요. 원래는 야별초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0: 야별초.
1: 그러니까 나이트 가드예요.
0: 아, 뜻이요? 예, 예.
1: 야, 별. 예. 별은 특별하게 초. 초는 그냥 그 선택했단 말인데.
0: 아, 예.
1: 밤에 도둑들이 많이야. 들끓는다, 야. 야, 너 밤에 가드들 될 애들 뽑으라고. 좀 몸 좀 좋고, 무술 좀 잘하는 애들.
0: 네.
1: 저, 나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밤에 가드를 쓰는 특별한 부대다. 야, 별, 초다. 충성!
0: 예.
1: 된 거예요.
0: 예.
1: 근데 야별처가 점점 이제 그 병사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이, 나누자, 우리 이렇게. 반반으로. 우별초, 좌별초.
0: 아, 야별초를 우별, 좌별로 나눴어요.
1: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친구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사병,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이었지만. 예, 예. 아,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제 몽골군과 건너서 강 건너가 바다 건너가지고 싸웠던 병사들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몽골군의 포로로 잡힌 별초들도 있었겠죠.
0: 그렇죠.
1: 예. 말해야 나는 별초다. 그렇죠. 예, 예. 말아. 예. 잡혀간 별초 가운데서 탈출했든지 도망을 했든지 아니면 뭐 풀려났든지 다시 돌아온 별초들을 아 정말 신과 같은 뭐 의지를 가진 군이다라고 해서 신의 군이라고 또 불렀거든요.
0: 아, 신의 군 잡혔다가 돌아온 그 병사들.
1: 그러니까 예. 탈출한 병사들이요.
0: 예, 예.
1: 그래서 우별초, 좌별초, 신의 군 아. 합쳐가지고 삼별초.
0: 아, 역사 아. 시간을 좀 이렇게 좀 풀어주지. 삼별초만 외우면 뭐 이해가 되냐고.
1: 선생님, 네. 삼별초가 무슨 뜻입니까? 시험 안 나와. 빨리 다음 문제 풀어.
0: 약간 옛날 담배 이름 같기도 하고.
1: 삼별초요? 아, 올초, 연초.
0: 예, 예, 예. 어, 신의 군, 좌별초, 우별초네요.
1: 그렇죠.
0: 예, 예.
1: 근데 그 이 삼별초들은.
0: 예, 예.
1: 태생부터 몽골과 싸우면서 잔뼈가 굵은 병사들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긴 얘기는 뭐 우리나라 역사편에서 하실 거니까 고려의 원종이라는 임금이 이제 몽골에 항복을 해요. 항복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강화도에서 나와가지고 원래 수도였던 개경으로 돌아갈게요 라고 항복을 해요.
0: 네.
1: 그런 과정에서 삼별초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40년 동안 싸운 건 뭐냐고 이거. 어? 야, 야 별초야. 너도 별초 아니냐? 우리 너 개경으로 돌아갈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0: 죽을 때 죽더라도 나라 위해 싸워야죠.
1: 그러니까 뭐 야, 야 끝까지 싸우자고. 지금까지 우리 40년 동안 싸운 게 뭔데. 하면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안 들어가고 강화도에서 우리는 끝까지 몽골과 싸우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어요. 이거를 삼별초의 항쟁으로 보는 것인가, 예, 예. 아니면 삼별초의 반란으로 보는 것인가.
0: 아, 어쨌든 정부의 뜻과는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1: 그래서
0: 어.
1: 고려 조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란이고,
0: 예.
1: 몽골과 끝까지 싸운 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삼별초의 항쟁으로 봐야 된다라는 예. 것도 있는데,
0: 네.
1: 이 삼별초가 강화도로 출발을 해요.
0: 예.
1: 쭉 내려와가지고 진도.
0: 뭐? 네. 아, 끝까지 내려왔네.
1: 진도에서 끝까지 항쟁을 하다가
0: 네.
1: 진도에서도 이제 후퇴를 해요. 그리고 제주도까지 갔다가
0: 아.
1: 제주도에서 1273년에
0: 네.
1: 기록에 따르면 최후의 항쟁을 벌인 다음에 삼별초가 전멸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0: 예, 예.
1: 제주도에서.
0: 예.
1: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네. 1273년도에
0: 네.
1: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완전 전멸했다고 공식 기록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과연 삼별초가 거기서 전멸했을까요?
0: 한두 분은 또 살았을 수도 있지
1: 한두 분 정도가?
0: 오름 이런 데 올라가
1: 오름 올라가서 야 끝까지 우리 한번 항쟁하자. 놀랍게도 제주도에서 삼별초가 전멸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1273년도 요해에
0: 네.
1: 그 오키나와가 원래는 류큐 왕국이라고 그렇죠. 국립왕국이었거든요. 예, 예. 류큐 왕궁 터에서요.
0: 네.
1: 고려 기화가 발견됐는데
0: 어.
1: 기화를 만든 연도가 1273년도.
0: 어.
1: 오!
0: 그럼 몇몇 분은 지금의 오키나와까지 갔다.
1: 이거는 아. 뭐 그 사학 전공하신 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건데요. 그러니까 약간
0: 있네.
1: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과연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전멸했을 것인가. 그 이른바 잔존 세력들은 배를 타고 오키나와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쭉 생명을 아. 이어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0: 그렇죠. 생각해 볼 만한 가능성. 근데 지금 여몽연합군이랑 무슨 상관이죠?
1: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0: 예, 예.
1: 지금 삼별초를 토벌 하고
0: 예.
1: 진도에서 삼별초를 토벌 하고
0: 네.
1: 제주도에서 삼별초를 토벌한 거는
0: 네.
1: 물론 몽골군이지만 그거 앞제비가 있어요.
0: 앞제비 누굽니까?
1: 고려인입니다.
0: 고려인이요?
1: 이 고려인을 이해해야지
0: 네.
1: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이 이해가 돼요.
0: 특정 사람이에요?
1: 한 명이에요.
0: 아, 누구예요? 누구?
1: 공개할까요?
0: 앞제비 누구예요?
1: 여러분!
0: 예.
1: 최고의 최악의 매국노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0: 저기 윤덕영.
1: 역시 야 역시 씨.
0: 박광일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1: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요?
0: 예, 예. 윤덕영 버금가는 사람입니까?
1: 윤덕영과 뭐 보통 이완용 얘기하잖아요.
0: 예, 예, 예.
1: 윤덕영, 이완용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0: 아, 그래요? 네. 아이씨, 썸네일 나왔다. 누구야, 누구야, 누구.
1: 본명 고려합니다. 예. 땅, 홍다구.
0: 어, 처음 들어봐. 홍다구?
1: 홍씨예요. 홍다구.
0: 다구?
1: 다구?
0: 오, 예, 예.
1: 야, 다구야.
0: 이 사람 어떤 앞잡이 짓을 했나요?
1: 웬 어떤 앞잡인가? 예. 홍다구의 아빠도 앞잡이에요. 아, 부자가.
0: 세습 앞잡이.
1: 세습 앞잡이.
0: 어, 예, 예, 예.
1: 아빠는 홍복원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0: 어, 예, 예, 예.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예. 홍복원이 맞아 죽어요.
0: 아, 그 몽골 왕실한테요?
1: 몽골 왕실한테 어, 두둑이 맞아 죽습니다.
0: 예, 예, 예.
1: 그거를 몽골 땅에 있던 아들 홍다구가 본 거예요.
0: 예, 알게 됐어. 예.
1: 그러면 자기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요. 예. 근데 홍다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우리 아빠가 죽은 건 고려 때문에 죽었다라고 멘탈 승리를 한 거예요.
0: 아, 그렇게 합리화를 해서.
1: 그때부터 예. 고려를 내 손으로 멸망시켜야 되겠다. 우리
0: 아,
1: 아빠의 원수.
0: 적기심을 M1대에 가졌네요. 예.
1: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홍다구가 이 대를 이어가지고 몽골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어. 제가 내비게이션 대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쪽으로 오십시오. 어.

0: 라고 하니까 내가 고려 같은 민족 그런 거 없어. 내가 이 고려인들을 닥달해가지고 고려인들에게 너 배 만들어 배 만들어 배 만들어 어선은 어선이 아니라 함선을 단기간에 천척을 만들어가지고 아. 내가 따바치겠다.
1: 아
2: 몽골을 위해서.
0: 몽골을 위해서.
1: 예예예. 예, 예.
0: 천척을 만들어요.
2: 실제로.
0: 실제로.
2: 오, 열심히 했네.
0: 그거를 예. 몽골이 와가지고. 너희들 천척을 만들어라 우리 배 타고 대한해역 건너야 되니까
2: 그렇죠.
0: 예. 이 말을 몽골이 직접 한 게 아니라
2: 예, 예.
0: 홍다구가
1: 아...
0: 제가요 닥달을 해가지고 제가 천척 이상을 공지 안에 제가 만들어서 받쳐드리겠습니다.
2: 썬다구 썬다구
0: 썬다구요?
2: 예, 예. 홍다구 진짜 윤덕영 못지않네요. 진짜 이상이네요 이상. 예.
0: 그래요.
2: 예.
0: 근데 왜 근데 그 쿠빌라이칸이 네. 쿠빌라이칸 원세조가 네. 그러면 무리에서까지 대한앱을 넘어가지고 지금의 대한앱이죠
2: 아, 예.
0: 나오고 있죠
2: 아, 예.
0: 얼굴이 거의 뭐 동그란 달덩어리인데
2: 네, 네.
0: 왜 그러면 일본 정보를 나서게 됐냐라는 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2: 가나요
0: 갑니다
2: 예.
0: 자 홍다구가 닥달 닥달 닥달 해가지고
2: 예.
0: 천척의 함선을 만들어서 여몽 연합군 1차 출발을 해요. 그래서 마산 합포에서 출발하거든요.
2: 예.
0: 하기사 지금은 창원이죠. 마창진 합쳐졌기 때문에.
2: 아, 그렇지, 그렇지. 네. 합쳤죠. 예.
0: 아이, 그래봤자 롯데가 잘.
2: 아이, 알겠어요. 그래서 같은 NC 성적이 안 좋은데 자꾸 도발하세요.
0: 아,
2: 예.
0: 아, 롯데 파이팅! 예, 하나가 파이팅. 1등이더라고요.
2: 네. 진행해 주시죠. 네. 예.
0: 하여간 마산 합포를 출발하는데, 뭐 지난 시간에 잠깐 뭐 맛배기로 말씀드린 것 같이, 예. 그 창원, 마산 합포죠.
2: 네.
0: 거기에서 이제 몽골 병사들이 왔는데 이제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몽골 병사들이 맛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푼 우물이 지금 나와 있는 몽고정이라는 우물이고 그 네. 우물로 만든 간장이 그 간장이다.
2: 그 간장이다.
0: 그 간장이다.
2: 맞습니다. 맞습니다. 재밌어.
0: 자, 그래가지고 이제 1차 그 일본 정벌을 떠납니다. 그래서 네. 제주도에서 삼별처가 홍다구에 의해서 전멸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는 1273년이잖아요.
2: 네.
0: 1년 후인 1274년에 출발을 해요. 대마도 찍고 싹 다 죽여버려요.
2: 네.
0: 그리고 이티섬이라고 또 찍고
2: 이티섬.
0: 그리고 지금의 하카타 후쿠오카가 있는 하카타요.
2: 예, 예, 예.
0: 저기 지금 큰 지도로는 잘 안 보이는데요. 확대한 지도를 보시면요.
2: 네.
0: 저것이 전 세계에서 거의 손꼽히는 완벽한 항구예요, 저기가요.
2: 아.
0: 그러니까 동그랗게 푹 들어간 항만에
2: 예, 예.
0: 그 약간 삐죽하게 튀어나온 반도까지 있어 가지고 이게 그 방파제 역할까지 하거든요.
2: 어.
0: 그래서 완벽한 항구예요.
2: 천연 방파제 형태.
0: 천연 방파제 천연 항구요.
2: 저기에
0: 상륙을 했는데
2: 네.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본 무사들, 사무라이들이
2: 네.
0: 거의 도륙을 당할 수준까지 와요. 물론 기록이 서로 달라요.
2: 네.
0: 몽골 측 기록과 일본 측 기록은 다르거든요.
2: 아, 그렇군요. 예.
0: 근데 객관적으로 두 자료를 비교해 봐도
2: 네.
0: 일단은 몽골 여몽연합군이 이긴 거는 거의 확실해요. 객관적으로.
2: 예.
0: 왜냐하면 조때가요. 아, 이제 그 간단하게 말해서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라고 해서 막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덴노라고 하는 일본 측 표현에 따르면 천왕은 있긴 있는데 거의 무슨 뭐
2: 허수아비?
0: 허수아비고 막부라고 하면은 쇼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2: 네.
0: 다스리는 군사 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 네네네.
0: 일단 미스테리. 객관적으로는 여몽연합군이 하카타만 지금의 후쿠오카에 상륙해서 다 일단 이겨놨어요.
2: 예.
0: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상륙이 제일 힘들잖아 상륙 작전에서 하카타만에서 텐트 치고 거기서 일박을 해야 돼요. 근데 몽골군이 우리 저 배 위에서 할게요 해버린 거예요.
2: 몽골이요?
0: 몽골군
2: 위에서
0: 예, 예, 예. 우리 몽골군은 예. 하카타만 지금 후쿠오카에서 예. 땅 위에서 자는 게 아니라 배 위에 올라가서 할게.
2: 아 그래요?
0: 한 거예요.
2: 네.
0: 그랬더니 당시 고려군을 지휘했던 고려군 총사령관인 김방경 장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2: 예.
0: 뭔 소리 하냐고 지금 여기까지 하카타만까지 상륙을 했는데
2: 예.
0: 여기다 텐트 치고 여기다 못 일본군이 못 오게 진지를 구축해야지
2: 구축해서.
0: 왜 배에 가냐
2: 약간 좀 물러나는 느낌이니까 배에 가서 잔다는
0: 이게
2: 거.
0: 왜 그럼 네. 몽골군이 그럼 다시 배 위로 올라가냐라고 주장한 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정론은 없는데
2: 네.
0: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은 뭐냐면 네. 원래 배를 타고 왔던 몽골군 자체가 이 전쟁에 참가하기를 싫었던 병사들이었다.
2: 아, 애초에.

0: 의지가 없었다.
1: 태어나서 바다 처음 보잖아요.
0: 그렇죠. 좀 신경 생소하고 불안했겠죠.
1: 예. 억지로 끌려온 병사들이었다. 야, 왜요? 너 이 바다에서 배 타고 건너. 이게 배란 거고 이게 바다예요? 아, 저 침대 가라고. 아. 쿠빌라이 칸의 명령이라고. 아하. 아,
0: 그랬을 수 있겠네요.
1: 그래서 예. 약간 뭐라고 해서 전투할 의지 자체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일단 잠이라도 편하게 자자 해가지고 배 위에 올라타면은 적군들이 이제 올라오기 힘들잖아요.
0: 예.
1: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잡시다 장군님. 아. 해가지고 배 위에 올라갔다는 설이 약간 설득력이 있어요.
0: 아.
1: 그래서 배 위에 다 올라가요.
0: 예.
1: 그때가 언제였냐면 1274년도 지금으로 치면은 음력 7월, 양력 8월이었거든요. 큐슈 여러분 그 여름에 태풍 시즌 때 항상 보는 게 이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남태평양에서 필리핀 앞바다에서 태풍이 만들어졌는데
0: 예.
1: 경로가 어디로 가느냐? 한반도로 올라오느냐? 대한해협으로 지나가느냐?
0: 아니면 선동환 예보관? 예. 네. 예.
1: 아니면 일본 대륙, 일본 열도를 통과하느냐? 인데, 대부분 한반도로 올라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일본 열도를 통과하든지 아니면 큐슈 앞바다를 통과해요, 이렇게요.
0: 아, 태풍이요. 태풍. 경로가. 예. 아까 근데 홍다구 씨랑 목소리 똑같은 것 같은데요?
1: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예.
1: 자, 아르바이트로 제가 기상 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1: 하필이면 그때 바다에 배에 정박을 해놓고 그 위에 자고 있을 때,
0: 네.
1: 때 그날 밤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0: 아...
1: 거의 다 수장이 돼버립니다.
0: 수장이. 그러면 실패인가요?
1: 완전 실패였어요.
0: 예, 예, 예. 그게 이제 1차 원정 실패한 거고 또 나중에 2차 원정을 또 갔는데. 예.
1: 1281년도에 이제 2차 원정을 떠납니다.
0: 네.
1: 원정을 떠난 계기는 뭐였냐면 1차 원정 때 쿠빌라이 칸이 그 일본 정부에 그래도 나이스하게 한번 물었나 보자 해가지고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 보내가지고 몽골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몽골의 칸이다.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는 드릴게. 안 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라고 이 사신을 1차 사신을 보냈어요.
0: 예, 예, 예.
1: 그때는 일본이 보내줍니다. 너희들 몽골로 돌아가라 됐어. 이런 식으로. 근데 1차 실패한 다음에 약간 쿠빌라이 칸이 자존심을 상했나 봐요. 이것들이 하고 있는 가운데 쿠빌라이 칸의 최종 목표는 뭐였냐면 당시 송나라가 망한 다음에 양쯔강 이남의 남송이라고 약간 잔존 세력이 또 송나라의 후속타를 만든 상황이었거든요.
0: 예예. 예.
1: 이 남송을 먼저 멸망시키는 것이 쿠빌라이 칸의 목표였어요. 근데 1279년에 남송이 멸망해요. 결국에는 명나라에서. 됐다. 이제 우리 목표 끝. 잠깐만요. 목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뭐? 아 옆에 일본이요. 아 일본 있지 후쿠오카 거기.
0: 아, 네.
1: 그러면 사실 한번 더 모랩니다.
0: 예.
1: 어이 1차 원정 때 우리가 봐줘가지고 너희들 살아난 거니까 이번에 너희들 진짜 항복해라 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그때 일본에서 뭘 했게요?
0: 뭐 했나요?
1: 사신을 죽여버려요.
0: 아 그래요?
1: 예. 딱 또 왜냐면 1차 원정 때 자기들이 이겼다고 약간 정신 승리를 한 거예요.
0: 예.
1: 덤비니까 네. 몽골도 별거 아니다.
0: 네.
1: 해가지고 죽인 다음에 네. 와 들어와 들어가 된 거예요.
0: 네.
1: 근데 2차 원정 때는 질 수밖에 없었어요.
0: 왜죠?
1: 왜냐하면 일본도 분명히 몽골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거 알고
0: 이제 대비가 되니까
1: 지금의 그 후쿠오카 하카타만의 네. 방벽 돌로 방벽을 쫙 상륙을 못하게 성을 쌓았어요.
0: 예예. 예.
1: 여러분. 지금도 혹시 후쿠오카 가시면요 라면만 드시지 마시고 돈코츠 라면. 지금 당시 이제 그 일본이 만들었던 돌 방벽 흔적이 한 세 군데 남아있거든요.
0: 아, 남아있구나.
1: 거기 꼭 한번 가보세요.
0: 오.
1: 그거는 여러분들 라면 드시러 가시는 게 아니라 역사 공부하러 가시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보세요.
1: 그렇죠. 예, 예. 지금도 남아있어요. 예. 방벽을 쌓아놓고 있던 상태였는데 2차 원정의 여몽연합군은 1차 같은 경우는 2만 명이 안 넘었거든요. 2차는 10만 명이 나와. 근데 문제는 머릿수만 많고
0: 네.
1: 대부분의 군사들은 어디서 충당했냐면 망한 남송 병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패잔병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패잔병들도 바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일단 여몽연합군이 먼저 하카타만에 도착해요.
0: 네.
1: 저기요. 지금 저기 방벽이 설치돼 있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을 허비를 합니다.
0: 예.
1: 야, 그러면 이제 방백이 없는 데로 한번 가보자 해서 배를 타고 우왕좌왕 우왕좌왕 해요. 이거 가지고 한 달 이상을 시간을 끌어버려요. 그리고 남송의 패잔병들은 나중에 2차로 조인을 하라고 시켰거든요.
0: 예, 예.
1: 되게 오기 싫었을걸요, 패잔병이니까.
0: 그렇겠죠. 예.
1: 남송, 그러니까 지금의 뭐 저기 홍콩 이쪽 지역에서 이제 출발했던 남송의 패잔병들 2차 지원부대는
0: 예.
1: 최대한 천천히 도착을 했어요.
0: 어.
1: 도착하면 이미 전쟁이 다 끝났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0: 예.
1: 도착해보니까 아직 전쟁도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야, 너도 왜 전쟁도 시작 안 했냐? 아, 지금 방백이 없는 데 찾고 있다고. 우왕좌왕 우왕좌왕 하다가 또 태풍의 시절이 왔네요.
0: 또?
1: 또!
0: 그 타이밍에 또 태풍이 와요?
1: 우왕좌왕 하다가 또 네. 시간을 다 까먹고
0: 오.
1: 남송에서 올라온 패잔병까지 다 모인 이때 네. 하필이면 또 태풍이 불어요.
0: 와, 일본 입장에서는 뭐 태풍이 진짜 신이 도는 느낌이겠네요.
1: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본인들은 요 1차, 2차 여몽연합군 그 일본 원정에서 자기가 이겼잖아요, 결과적으로요.
0: 예.
1: 이때 도와줬던 태풍들을
0: 예.
1: 신의 태풍이다 해서 신풍이라고 불렀거든요.
0: 신풍.
1: 어. 신풍을 이제 일본어로 읽으면 가미카제가 돼버려요.
0: 가미카제?
1: 가미카제.
0: 2차 대전 때 자폭부대 가미카제잖아요.
1: 돌격 네. 특공대. 가미카제 특공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신풍
0: 아, 그래요? 특공대요. 오, 그 뜻이에요?
1: 그러니까 일본을 살려준 특공대다.
0: 네.
1: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일본 자살 특공대 이름을 신풍 특공대,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이름을 명명을 하죠.
0: 아. 가미카제가 여기서 나왔구나.
1: 근데 네. 그 여담이지만 가미카제 특공대 특공대가요. 네. 일본 말로 하면 도코다이거든요.
0: 아, 그게 도코다이예요?
1: 네.
0: 아, 그래요?
1: 그래가지고 네.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뭐 홀로 가는 뭐 독불장군의 뜻으로 그치? 쓰이는데 네. 원래 어원은 정규부대가 아니라 홀로 가서 때려 박는다 해가지고 네. 가미가제 도코다이에서 나온 도코다이거든요.
0: 가미가제에서 나온 거구나. 아, 이건 진짜 좀 지양해야겠네요.
1: 그렇죠. 여기는 그 표현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0: 예. 고려 몽골 연합군이 대한해협을 건너서 일본 원정을 갔던 이야기가 이렇게 또 풍성한 얘기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1: 그래가지고
0: 홍당구도 알게 됐고.
1: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몽골 제국이 일본을 점령을 못한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태풍, 날씨 때문이었다.
0: 그러네.
1: 아, 이거 얘기하려고.
0: 마지막에 부랴부랴 정리 포장하지 마세요.
1: 아니,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40분도 얘기한 거예요.
0: 마지막에 좀 본분을 되찾으셨네요.
1: 아니, 그러니까, 예. 어쨌든, 대몽골 제국이
0: 그렇죠.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네. 점령했지만, 일본을 점령 못한 이유는 날씨 때문이었다.
0: 날씨 때문이다.
1: 날씨 때문이에요, 날씨 때문.
0: 원래 제목 이런 건 다 장치에 불과합니다.
1: 아, 그럼요, 네.
0: 알맹이
1: 여기 썸네일도 네. 날씨로 올라갈 거예요.
0: 아, 그렇습니까. 네. 자, 날씨와 전쟁. 다음에 또, 예, 기회가 되면은, 3편.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1: 3편이요?
0: 나중에 기회 봐서
1: 아, 예, 네.
0: 뭐 날씨 안 좋을 때나 네.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올여름에 진짜 날씨 때문에 전쟁 못지않은 또 예,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좀 빠른 복구와 회복을 기원하면서 예, 썬킴 선생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이강민의 잡지사 찾아오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힘차게 잘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라디오 세바시.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팔자는 정말 상팔자일까요? 설채연 수의사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설채연 수의사는 그 해답을 내놨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하며 이해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려견의 속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반려견과의 소통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개팔자는 상팔자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어렸을 적부터 이런 매체나 이런 데를 보면 개들이 막 이쁜 옷을 입고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쉬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얘기가 언론 매체에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학교 다닐 때는 집에서 맨날 쉬고 있는 저희 반려견을 보면서 아 부럽다. 네가 상팔자다. 일을 하다가는 또 이제 막 지쳐서 집에 들어왔을 때 저를 반겨주기도 하지만 좀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말에 상당히 동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수의사 중에서도 동물의 행동과 그리고 정신 그리고 보호자와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 말이 정말 틀렸다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자유의 부재입니다. 제가 자유를 정말 많이 뺏겨본 적은 훈련소 들어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뭔가 그 시간과 공간에 거기 갇힌 것처럼 정말 힘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몸이 힘든 건 전 참을 수 있어요. 저는 생긴 거랑 다르게 운동도 되게 좋아하고요. 약간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도 좋아하고요. 막 되게 열심히 운동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육체적으로 힘든 건 괜찮은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 남성분들 아시겠지만 밥 먹으러 갈 때도 줄 맞춰서 걸어야 돼요. 발 맞추면서. 화장실 가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옷도 마음대로 못 갈아입어요. 전 안 갈아입고 싶은데 계속 갈아입으라고 해요. 귀찮아 죽겠는데. 이런 걸 보면서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자유의지 측면에서 우리 반려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 세상에서 편입돼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사람의 사회, 인간 중심 사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려견들이 자유의지를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습니다. 물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표현조차도 우리는 문제 행동이라고 합니다. 산책을 나가고 싶어서 보호자한테 짖는다거나 뭔가를 표현하면 문제 행동이라고 하죠. 개들의 자유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더 개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공부하다가 딱 생각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뭔지 아세요? 아시면 네,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보셨을 것 같은데 올드보이입니다. 어떠세요? 오대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감옥 같은 방에 갇혀서 군만두만 먹습니다. 우리 반려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에서 사료만 먹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줘서 산책을 시켜준다거나 놀이를 좀 해주면 뭐 오대수보다는 훨씬 좋지만 그렇지 않은 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반려견들은 정말 오대수 같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도 조금은 간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코로나죠. 나는 나가서 놀고 싶고 친구들과 만나고 싶고 그런 의지가 있었지만 억압당하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막 소리 지르는 경우들도 생겼었죠. 동물이 행복하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부적절한 영양관리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가 불쾌한 환경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가 신체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네 번째가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다섯 번째가 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3번까지만 신경을 써줬습니다. 그냥 잘 먹이고 안 춥고 안 덥게 해주고 집에서 키우면서 그리고 아프면 병원 가주면 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4번, 5번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행동학을 하는 저로서는 그래서 좀 유명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자유를 어떻게 보장해 줄까? 사실 개는 사람과 다르죠. 개가 가지고 있는 본능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인 사람의 세상에서 편입돼서 살려면 대부분의 개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자유들은 억압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나마 허용된 그런 자유라도 제공을 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정말로 올드보이의 오대수처럼 아무 자유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삶은 저도 정말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팔자가 상팔자가 아닌 이유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보다 불안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개들이 우리보다 더 불안이 많을까요? 첫 번째는 맥락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의 부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이외에도 강의를 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병원 왜 가세요? 그렇죠.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파서라고 얘기해요. 이게 맥락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아파서 병원 가세요? 치료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프면 치료해야 되고 치료하려면 병원에 가야 된다라는 이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들은 알까요? 개들은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들에게 가장 미친놈 1순위는 누굴까요? 수의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픈 곳을 막 더 헤집고요. 꾹꾹 누르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표현을 해요. 야, 너 나한테 왜 그러냐? 하지 마. 그게 으르렁이에요. 으르렁 해요. 그럼 수의사들이, 아, 그래, 안 할게. 라고 하나요? 명분이 있잖아요. 얘를 안 아프게 해줘야 되잖아요. 더 꾹 잡고 합니다. 아픈 데를 더 헤집고 하지 말라고 해도 더 하는 사람. 수의사.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무섭고 이해도 안 되고 짜증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있어요. 이런 단어 써도 되는 거죠? 네, 개들에게 미친놈 2순위는 누굴까요? 아, 정확합니다. 미용실장님들입니다. 사실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미용실 가면 얌전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안 한다고 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지금은 왜 잘할까요? 안 하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제 필요성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맥락과 이해가 있기 때문에 참는 거죠. 전 지금도 머리하는데 한 2시간 걸려요. 사실 염색을 해서 그렇지 저 안쪽을 보면 반백발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다 하는 데까지 총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들도 머리 오래 하시는 우리 여성분들이나 남자분들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머리 하다 보면 이 생각 꼭 하실 거예요. 집에 가고 싶다. 그렇죠? 내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니까. 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앉아서 있는데 집에 가고 싶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개들 요즘 미용할 때 가위컷 많이 하시죠? 두세 시간을 서서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해도 억지로 하면서 두세 시간을 서서 해야 돼요. 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런 애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잘하는 애들이. 야, 나 같으면 저렇게 못했는데. 제가 만약에 개로 태어났으면 지금 뭐 진짜 문제견이라고 낙인 찍혔을 거예요. 병원에서도 미용실에서도 이렇게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싫다고 표현하는 애들을 정말 문제견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그냥 서열의 문제다. 서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나를 우습게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억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솔루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원이나 미용실 말고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우리 집 강아지가 나 문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아, 손 많이 드셨어요. 네, 뒤에 많이 드셨어요. 아마 이런 분들 유튜브나 방송에서 보면 다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뭐라고 알고 계셨어요? 서열? 얘가 나를 우습게 봐서? 나를 우습게 봐서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보호자를 무는 경우는 개들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호자가 억지로 계속할 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귀 닦기, 빗질하기, 목욕하기, 발톱 깎기, 항문 낭짜기. 개들이 왜 해야 되는지 알까요? 모릅니다. 그리고 개들은 충분히 표현합니다. 싫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으르렁 같은 이런 싫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으르렁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하지마. 근데 진짜 중요한 전제를 우리는 맨날 잊고 있어요. 동물학에서 사실 으르렁은 평화의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평화의 신호. 으르렁의 정확한 의미는 사실 나는 싸우기 싫으니까 더 이상 하지맙니다. 싸우고 싶어하는 개들은 대부분 으르렁거리지 않아요. 사냥할 때 으르렁거릴까요? 하지 않죠. 으르렁은 내가 싸우기 싫으니까 나는 지금 이거 이해할 수 없고 더 이상 안 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야. 여기서 그만뒀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호자들 어떻게 해요? 이놈 새끼 이로 하면서 막 더. 배웠잖아요. 서열 문제니까 더 억압하라고. 그렇게 되면 걔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우리가 정말 싫다라고 했는데 계속하는 사람이랑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절교를 하거나 서로 신뢰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호자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수단은 뭘까요? 내가 정말 나 싫어, 나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마 라고 했는데 했어요. 그럼 마지막 수단은 뭐예요? 얘네들이 표할 수 있는. 무는 거죠.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다 겪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게 서열의 문제라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보다 서열이 높은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싸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싸웠죠? 사춘기 때, 아니면 뭐 지금도 싸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게 틀려요. 그리고 내가 설명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강요해요. 그러다가 소통이 깨지면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 부모님과는 대화가 안 돼 하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부모님보다 서열이 높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했을 뿐이죠. 물론 모든 개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싫은 것도 꾹꾹 참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자기 싫은 거 막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 유전적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애들 MG 강아지라고 부릅니다. 네. 자기 표현하는 거 막 다 표현하는 애들. 이렇게 반려동물이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관계를 풀어가는 방식이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서 반려동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측 가능성의 문제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전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자, 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진문 밖을 나오면서 어디 가는지 모르고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잖아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개들은요. 내가 진문 밖을 나갈 때 보호자의 줄에 이끌려서 진문 밖을 나갈 때 어디 가는지 정확히 알고 나가는 애들이 있을까요? 이게 예측 가능성입니다. 개들은 우리만큼 예측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야 가자 나 따라와 손잡고 막 끌고 가는데 야 어디 가는데 얘기를 안 해줘. 그때의 감정 불안하지 않을까요? 네. 이렇기 때문에 개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팔자가 상팔자가 아닌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동물들이 세상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사람 중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그런 친구들의 그런 사람들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방법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템플 그랜딘의 동물과의 대화 라는 책을 보면 그 템플 그랜딘이란 분이 동물학 교수신데 그분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시선에서 이 친구들이 무얼 무서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안정되는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었던 거죠. 그걸 통해서 동물학 교수가 됐고 정말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극복한. 그러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동물들은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네.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자극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극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가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소리가 나고 있었는데 안 들려요. 뭔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안 들려요. 우리는 맥락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뭐 하나에 집중하면 그게 필터링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개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그대로 다 와서 꽂힌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얼마 전에 정말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죠. 꽤 됐나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에서 나오는 우영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영우가 길거리 다닐 때 어떻게 하고 다녔나요? 헤드셋을 끼고 다녔죠. 소리에 대해서 민감했기 때문에.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뭐 밖에서 소리가 나면 짖는다거나 특정 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놀라서 도망가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 교육으로 될까요?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솔루션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교육하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TV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만약에 모든 게 교육해서 고쳐지면 왜 사람들은 층간소음 교육을 안 할까요? 소리에 대해서 적응하는 교육 개도 하면 사람이 더 잘할 텐데 왜 층간소음 교육을 안 해요? 안 돼요.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은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 차 타는 거 무서워하는 친구들, 도시에서 산책하는 거 무서운 아이들한테 우영우처럼 귀마개를 씌워봤어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내 강아지가 차를 잘 못한다. 차 타는 것도 소리 무서워서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 타는 거 헥헥거리는 아이들한테 귀마개를 씌워준다거나 도시 산책할 때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귀마개 한번 씌워보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질문에서 상팔자냐라는 질문에서 이 강의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꼭 개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는 연애를 11년 하고 결혼한 지 8년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초반에는 지금의 와이프이자 그때의 여자친구와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행동학을 배우면서 안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구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랑 다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걔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기준에 맞출 수는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중에 그동안 걔에 대해서 오해한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우리 사회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많은 이 사회 갈등들이 이 부분에서 다 시작된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소통의 부족. 물론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타협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더 올바르게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문화를 기념하는 제5회 하워드 카운티 AAPI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행정책임자 켈빈 볼과 인권형평성 사무국 AAPI 위원회는 메릴랜드 시민협회와 함께 문화공동체 축제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리웨더 파크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식, 코리안 바베큐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무용단, 풍물패 한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북글씨 시연, 오징어 게임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
1: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 6월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일정이 조금 전 6시가 지나면서 마감됐는데요. 오후 5시까지 집계된 사전투표율 10.39%로 동시간대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북이 17.63%로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고 대구가 8.09%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도 사전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김민석 총리가 지방선거 후 8월 전대 준비를 위해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동훈 부산북갑 무소속 후보의 유사선거사무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 현장조사 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잠시 후 1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회전에서 주요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통론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이재영 전 의원님 두 분과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아, 6시에 이제 까지 하는 건데 지금까지 집계된 투표율 소개해 주실까요?
3: 네, 일단 6시 기준 투표율은 아직까지 집계 그렇죠. 전달이 안 됐습니다. 예. 5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투표율, 누적 투표율, 사전투표 오늘 하루 동안입니다.
1: 예.
3: 5시까지는 10.39% 투표율이 나왔고요. 최고 지역은 전남입니다. 20.5%, 전북이 아하. 17.63%,
1: 예.
3: 강원이 13.05%였고요.
1: 예.
3: 그리고 광주를 제외한 서울 등의 대도시는 평균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1: 예.
3: 가장 낮은 곳은 대구 8.09%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8.68%, 인천이 9.05%로 상대적으로는 저조한 사전투표율입니다.
1: 예. 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첫날 표정 짚어주시면.
3: 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낮 12시 30분쯤에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습니다. 투표에 앞서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투표소 앞에서 마주쳐서
1: 예.
3: 의견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이 대통령은 자택 주소지가 인천 계양을이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 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기표 과정에서 인주가 잘 찍히지 않아서 선관위의 관계자한테 문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1: 예.
3: 이를 두고 투표 용지를 노출시켰기 때문에 무효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에서 투표했습니다. 권력은 총구 아닌 투표장에서 나온다면서 서울을 이기면 전국을 이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월 3일 당일에 본투표를 하기로 했고요. 세종 전통시장 유세에 나서서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1: 예, 자 사전투표 일단 동시간대에는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고 6시 기준 투표는 좀 후에 이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면.
4: 네, 뭐 사전투표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본투표 투표율하고 사전투표 이틀간 투표율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1: 예.
4: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 같고요.
1: 예.
4: 오늘보다 아마 내일 조금 더 많이 하겠죠. 내일 토요일에.
1: 예.
4: 그래서 그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1: 예.
4: 50%를 간신히 넘었는데
1: 음흠.
4: 이번에는 그보다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18년도가 60% 정도 투표를 했는데
1: 예.
4: 그만큼 될 거냐? 60%까지 근접할 거냐? 60% 이하할 거냐? 이게 아마 이 관심이 가는 대목 중에 하나고
1: 예.
4: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투표. 지역에 따라서.
1: 예.
4: 아무래도 이제 보수 우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많이 나오면 이기는 거잖아요.
1: 예.
4: 근데 이제 지난 그 지방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양 그 당에 그 근거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투표율이 공이 낮았어요. 최저 투표율이 광주였고 대구도 그보다 높았지만 매우 낮았습니다.
1: 예.
4: 이번에도 그런 격전지 투표율이 어떤 투표율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1: 이재원.
5: 말씀하신 대로 22년도 투표율이 50.9%였어요. 그 다음에 18년이 60.2%. 그러니까 10% 정도 차이 난 거잖아요.
1: 예.
5: 근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사전 투표는 계속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뭐 1시간 전 데이터 보면 한 1% 정도? 지난번 선거에 비해서.
1: 예.
5: 그러면은 이게 18년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걸 좀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
1: 예.
5: 그렇게 따지면 14년도가 한 56% 투표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후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는 전체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관건일 것 같아요.
1: 예. 김수진 평론가도?
3: 네. 근데 일단 사전투표 결과만으로 본투표율, 그러니까 그 전체 투표율이 높을 거냐, 낮을 거냐를 짐작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된 것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중, 그러니까, 전체 투표자에서 사전투표자가 참여하는 비중이 점차 커졌거든요.
1: 예.
3: 그래서 딱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더라도
1: 예.
3: 전체 투표율은 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1: 그러니까 원래 투표하시던 분이 그냥 먼저 투표한 네. 그런 느낌이고 전체에 참여는 그냥 큰 모수는 좀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유사할 수도 있다.
3: 네, 그래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전투표에 의존하거나 더 의지하는 사람들은 비중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1: 예.
3: 이제 전체 투표자가 다 같이 커질 수 다고는 장담하기는 어렵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 특징은 이제 어떤 그 지지 후보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
1: 예. 그러니까
3: 부동층보다는 좀 특정 정당의 지지층이 많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정의 어떤 일정들 특히 이제 자녀가 뭐 어린이라든지
1: 그렇죠.
3: 같이 가족 나들이를 또 투표 당일에 갈 수도 있는
1: 예. 예.
3: 혹은 주말에 가는 김에 또 투표를 하는 이런 쪽이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사전 투표하다가 잠깐 나와가지고 이거 약간이 좀 반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고 이제 문의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요거 갖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거 그 무효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4: 그거 무효표 해야 된다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 예.
4: 투표 용지가 노출된 것 같지는 않아요.
1: 아.
4: 중앙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1: 예.
4: 기표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예. 그건 문제가 없답니다.
1: 아.
4: 그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데. 투표 용지가 노출되면 당연히 그 표는 무효표 처리될 거고.
1: 예.
4: 뭐 선거법 위반 논란이 나오겠지만.
1: 예.
4: 투표 용지까지. 그러니까 기표한 투표 용지까지 노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에서야 당연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1: 예.
4: 큰 논란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이재영 님도 뭐 같은 생각이십니까?
5: 아니 근데 그 설이 있어요.
1: 무슨 설이요?
5: 그러니까 투표 용지가 보였다.
1: 아.
5: 그래서 대통령이 갔으니까 뭐 카메라라든지 아. 사진 기자들이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앵글에서 찍혔기 때문에
1: 예.
5: 그 투표 용지가 보였을 수
1: 누구를
5: 있다.
1: 찍었는지 보여지는 그런 용지가
5: 그런 게 보여졌다라고 얘기하는 설도 나와서
1: 아.
5: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뭐 이거 가지고 뭐 대통령직이 날아갈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1: 예, 예.
5: 다만 의도적으로 했다면은 그거는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야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1: 그래요.
3: 지금 보도되는 내용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기는 했다고.
1: 그 현장 관계자한테 네. 물어보면서 판이
3: 예. 반만 찍혀 있다라는 취지로 보여주기는 예. 했는데 근데 지금 선관위의 입장이 나오는데 해당 관리관이 못 봤다.
5: 아 이거 말도 안 되지. 근데 아,
4: 보여주다 못 볼 수 있지.
5: 아니, 그럴 아 정말 난 눈 감고 했어요 그러면.
3: 그럴 수는 있는 게 그냥 그 사람 투표 용지를 안 보고 그 사람
4: 얼굴을 볼 수 얘기하니까.
3: 왜냐하면 제가 그걸 목격했어요 얼마 전에.
1: 아~
3: 제가 오늘 사전 투표를 했는데
1: 예.
3: 어떤 분이 투표 용지를 안 접고 막 그냥 막 걸어가시는 거예요.
1: 아,
3: 그래서
1: 예.
3: 잘못하면 저 무효표 되겠는데 했는데
1: 예.
3: 사무관이 와서 투표용지를 안 보고 이렇게 저 손으로 접는 걸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시는구나 아예. 그러니까
5: 대통령이 가서 이거 반밖에 안 찍혔는데 그렇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3: 예, 그렇죠.
5: 와, 예. 너무 봐준다.
1: 아니, 봐줄 게 아니고. 아, 뭐, 그럴 수도
3: 근데
1: 있다.
3: 그게 CCTV 영상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1: CCTV 예, 영상이 예, 그럴 수 있는데.
3: 근데 관리관 본인이 내가 못 봤다라고 해버리면.
4: 아니, 근데 예. 국민의힘 쪽의 해석은 민주당 후보 그, 이 표기란에
1: 예.
4: 표기한 거를 일부러 노출시켜서
1: 아.
4: 민주당 후보 지지를 유도했다는 건데.
1: 예.
4: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그러려고 일부러 그걸 노출을 하게.
5: 아니,
1: 예.
5: 대통령이 민주당 찍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뭐, 누구를 찍었을 때 명확하게 그냥 예측 가능한 것 같긴 한데.
4: 그것도 모르는 거지.
1: 아, 그럴 수 있다. 아, 예.
5: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예.
5: 그 반드시 노출된 사진이 있으면 봐야 되겠네요.
1: 예. 아무튼 뭐,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긴 한데.
4: 그렇죠.
1: 지켜보시죠. 자, 이런 것 같아. 이제 지방선거, 이제 6월 3일 딱 끝이 나면 그 이후에 또 전국은 새롭게 정계 개편 시나리오도 뭐 여야 혹은 진보 보수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사의를 표명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한겨레 발로 나왔습니다.
3: 네, 한겨레는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 사의 표명서를 보도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에 의하면 김민석 총리가 지방선거가 끝나는 주말께에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김 총리와 가까운 또 다른 인사 역시도 전당대회 출마는 정해진 것이고 돌발 변수가 터지지 않는 한 지선 직후 사의를 표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걸 기사로 인용을 했습니다.
1: 예.
3: 그리고 김 총리는 지난 5월 19일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1: 예.
3: 그에 앞서서 지난 11일 12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잇따라 식사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좀 행보를 넓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3: 그리고 김 총리 사의 표명설에 따라서 후임 총리 후보군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강훈식 현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민주당의 한정혜 정책위의장 등이 거명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예, 자 김민석 총리의 지방선거 후 사의 표명설. 일각에서 이미 예측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뭐 대통령의 뜻이 제일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박 의원님.
4: 만약 지방선거 직후에 사의를 표명한다면
1: 예.
4: 이미 대통령한테 내부적으로
1: 정리가 끝났다.
4: 허락을 받지 않았을까요? 전당대회 일정을 감안하면
1: 예.
4: 이게 본인이 사의 표명을 하더라도 후임 총리가 지명돼서 국회 청문회 거쳐서
1: 그렇죠.
4: 이 업무를 취임하기 전까지 예. 한 2주 이상 필요해요. 20일 정도 필요하거든요.
1: 바로 시작한다 해도.
4: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 직후에 사의를 표명해도 6월 말 가까이 돼야 자유의 몸이 되거든요. 8월 전당대회면은 전당대 일정을 감안하면 굉장히 급해요.
1: 빠듯하네요. 네,
4: 굉장히 빠듯해요.
1: 예, 예, 예.
4: 그래서 저는 뭐 저런 보도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그리고 총리실에서 부인하지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1: 그렇죠.

0: 검증안된 후보를 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찌했든 간에 그때부터 이미 벌써 김민석 총리의 사퇴와 당대표 출마는 예정됐다 이렇게 봅니다.
1: 자, 향후 이제 전당대회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김수인 평론가도 정리해 주시면.
2: 네, 일단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 이 여부가 크게 갈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1: 예.
2: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우세하다 이런 관측이 많이 있지만 설령 승리한다고 해도 지금 전라북도지사 선거
1: 그렇죠.
2: 같은 경우에 이제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1: 예.
2: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좀 묘한 것은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선거 결과로 좀 타격을 받는다 했을 때
1: 예.
2: 그러면 오히려 정청래 대표에 대항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그게 꼭 김민석 총리라는 법은 없다.
1: 음흠.
2: 뭐 이런 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1: 음흠.
2: 그리고 지금 선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이 설이 왜 흘러나왔을까 혹은 흘러나온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고 했을 때
1: 예.
2: 근데 조금 묘한 것은 이게 한 가지 소식만 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1: 예.
2: 김 총리가 사의를 표명할 것이다 외에 다음 총리 후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1: 예.
2: 혹시 이제 이게 뭐 의도적인 것인지
1: 네.
2: 아니면은 결과론적으로 볼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 맞아요.
2: 이 부분이 그 충청도라든지
1: 네.
2: 이쪽에 또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1: 아.
2: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1: 충청도가 좋아할 소식입니까?
2: 일단은 예전에 그 국민의힘이 그 박근혜 정부 때도
1: 이완구
2: 총리가 될 때 그때는 뭐 여야 없이
1: 네.
2: 그 지역구 안에서는 지역 내에서는 다 반겨야 될 뉴스로 비춰져서
1: 예, 예.
2: 사실 역대 정권마다 항상 충청도 총리 카드가 나왔었고
1: 예.
2: 네, 그런 것들이 거론되거나 했었기 때문에
1: 예, 예.
2: 네,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전북이 또 투표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한 18% 그러니까 5시에 그 17% 넘었었는데 이것도 전북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
3: 지금 최고 투표율이죠.
1: 예, 예.
3: 그러니까 그만큼 선거 열기가 지금 뜨거운 거고
1: 예.
3: 김관용 무소속 후보의 기세랄까? 이게 꺾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민주당 지도부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고
1: 예.
3: 급기야 뭐 현수막을 일제히 네가티브 현수막을 내거는
1: 아 그래요?
3: 예, 전북에서 민주당이
1: 아, 예.
3: 김관용
1: 후보를 향해서
3: 그것만 보더라도 선거가 굉장히 다급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고 김관용 후보는 아예 공공연히 그 정청래 대표가 여기서 민주당 후보가 지면 대통령한테 위협이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는 나는 어쨌든 이기면 그 내가 이기면 지도부가 바뀔 거고 난 9월에 복당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요.
3: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정청래 앞길 맞겠다.
1: 어.
3: 이거를 본인 선거의
1: 전략이에요,
3: 최대 전략으로 지금 네, 삼고 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1: 예.
3: 문제는 민심이 거기에 반응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호남 민심을
1: 예.
3: 이, 얻으려고
1: 예.
3: 지난 대선 때 호남 선대본부장을 자임하고 그렇게 이제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 기반으로 전당대회에서 압승을 했는데 그 호남 민심이 불과 1년 만에 많이 달라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얘기 또 잠시 후에 여의도 외전을 짚어보고 서소문 고가차도 분기 사고 이걸 두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오늘 했습니다.
2: 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부터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공사원청, 하청업체 본사나 현장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붕괴사고 이후 3일 만에 강제수사 착수였고요. 압색에는 경찰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2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또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공사 현장 안전관리 계획서와 CCTV를 통해 사고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1: 예,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강력히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오세훈 후보는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오세훈 죽이기 선거를 위한 노골적 개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 후보는 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의 하명 수사 지시를 내렸다면서 날이 밝자마자 수사기관은 기다렸다는 듯 야당 후보가 재직 중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심장부를 들이닥쳤다라고 하면서 유례없는 야만적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1: 예.
2: 그러면서 서울시청 쓰레기통까지 샅샅이 뒤져서 가져가보라. 어떻게든 억지로 짜맞춰보려는 그 거짓과 왜곡의 퍼즐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또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는 그 뒤에 숨어있는 행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1: 예, 자 경찰의 압수수색. 이거 진상규명을 위한 또 필요한 과정일 것이냐 아니면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수사 개입이냐, 이러한, 뭐, 논란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이재용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0: 당연히 선거를 앞둔, 그것도 사전투표 첫날,

0: 대통령이 어제 이거를 지시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뉘앙스를 풍기고 그다음에 경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죠.
1: 네.
0: 누가 봐도 이거는 선거 개입이고요.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민주주의 그 유권자의 선택을 교란시키기 위한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본인들은 지금 안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그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 소위 우리가 계속 들었던 독이본. 그렇죠? 거기 들어갔는데 그 독이본이 제가 알기로는 오늘과 내일 서섬은 그 남아있는 구조물 있잖아요.
1: 예.
0: 그걸 안전하게 철거하기 위한 그 작업에 관장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압수수색을 들어간다? 아니, 압수수색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철거된 다음에 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하루 이틀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막고 첫날 이렇게 하는 거는 정치적인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1: 박 의원님.
2: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1: 네.
2: 당연히 뭐 당혹스럽고 또 불쾌하고 할 텐데 그러나 선거라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멈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1: 네, 네.
2: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제 그 필요한 하나의 수사 절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당연히 수사가 진행되면 압수수색이야 불가피한 네, 그런 네. 과정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해석을 낳는 거죠. 당연히 이제 뭐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저렇게 반응을 할 거고. 근데 선거에 실제 영향을 이게 얼마나 크게 미칠 영향이 크겠냐 보면
1: 예.
2: 저는 압수수색도 그에 반응하는 오세훈 후보 측의 격렬한 반응도 별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미 이쯤 되면 솔직히 사람들의 마음은
1: 정해졌다?
2: 대충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압수수색 때문에 와, 오세훈 쪽이 뭐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예. 표심을 바꾸거나 반대로 이거 너무하네 그래서 표심을 바꾸거나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0: 저는 너무한 애는 항상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1: 예.
0: 특히 거대한 권력이 압박을 하는 모습은 그거를 잘못 사용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굉장히 빠르게 퍼질 수도 있고 그거는 안 그래도 지금 너무 과도한 권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균형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국민의 힘이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아 못하고 있었으나 이거는 좀 아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이 매우 우려스럽고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생각보다 급속도로 퍼질 수도 있다.
1: 그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네요.
0: 아니 유리하다기보다는 오세훈 후보는 최소한
1: 예.
0: 정치적 탄압을 받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정원호를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원호는 마마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후보 정도
0: 후보가
1: 네.
0: 정원호 후보는
1: 예.
0: 마마보이 같은 모습을 보인다. 다 뒤에 숨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는 걸 보면 진짜 본인들이 봤을 때 정원호 후보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김수인 평론가요?
3: 네. 근데 일단 압수수색이 오세훈 후보한테 불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압수수색 정도가 아니라 오세훈 후보가 이미 재판에 기소가 돼 있는 건이 있잖아요.
1: 예,
3: 영태균 씨 관련해서.
1: 예.
3: 근데 그게 사실 오세훈 후보한테 별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못한 것처럼 압수수색이라면 사실 좀 수사 초동 단계이기 때문에
1: 예.
3: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혹은 거꾸로 그러면 오세훈 후보 쪽에게 유리하게 역풍이 불 거냐. 근데 이것도 아닐 것으로 보이는 게 예를 들어서 자택 압수수색을 했다. 캠프 사무실 압수수색했다. 이러면 정치 탄압의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1: 예.
3: 서울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시기반 예. 시설본부라든지 또 업체들도 많이 껴있거든요.
1: 그렇죠.
3: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이걸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어제 이제 토론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또 이따가 여도 외전에서 예,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 좀 해볼 텐데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을 끝에 이제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안 됐고 퇴임 기자회견했습니다. 어떤 말씀했나요?
3: 네, 내일 퇴임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년간 임기 중 가장 잘한 일로는 12.3 비상계엄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한 일이라고 꼽았고요.
1: 예.
3: 그 밖에도 국민연금 개혁, 전세사기특별법 등의 입법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39년 만에 개헌 시도가 무산된 점에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전반기 의장으로서 못했던 개헌을 진척시킬 거라면서 개헌으로 계엄의 방 벽을 세우지 못하면 후회스러울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 의장이 8월 차기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 의장은 말을 아끼면서 당원으로서 필요한 역할이라고만 역할을 하겠다고만 언급을 했습니다.
1: 예.
3: 또 복당 이후에 예전 자신이 활동했던 을지로 위원회에 다시 복귀해서 활동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1: 예, 저 우원식 의장 2년 임기를 마쳤는데요. 저 활동 평가 짧게 들어볼까요?
2: 저는 뭐 그 12.3 계엄을 막은 것만으로도 우원식 의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는 그런 업적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1: 국회의장으로서?
2: 네, 물론 뭐 그 순간에 민주당 쪽의 의장이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겠지만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1: 예.
2: 자칫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국회가 그 상황에 질서 있게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는
1: 예.
2: 그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상황을 관리하면서 어쨌든 계엄 해제의 결의를 이끌어냈고 국회가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것만으로 우원식 의장은 정치를 마치는 날까지 까방권을 획득했다. 저는
1: 까임 방지권이라고 합니다. 네. 까방권 혹시 모르실까 봐. 예, 비판 방지권. 자,
0: 저는 뭐 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 로텐돌에 모여가지고 빨리 진행합시다라고 고정을 들 때 이 중요한 역사적 절차에서 우리가 차분하게 절차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던 모습은 인상에 남습니다. 그래서 계엄저지 의장으로서는 큰 역할을 한 거는 맞죠. 그거에 대한 평가가 아마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본인의 2년 의장 생활을 끝까지 뭐 역사에 남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스텝은 제가 민주당의 그 계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1: 예.
0: 모르겠습니다.
1: 예, 그 관심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승희 평론가 짧게 말씀입니다.
3: 네. 네, 일단 국회의장이 초당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데 거기에 비춰봤을 때는 계엄 해제는 뭐 국민적인 공론이었기 때문에
1: 예.
3: 그 과정을 차분하게 밟아 나갔다 이 부분은 업적으로 남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논쟁적으로 남기는 부분은 이를테면 개헌이 실패한 이후에 좀 공격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발언을 하거나 또 최근 지방선거에서 몇몇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았거든요.
1: 아.
3: 이건 이제 기존의 어떤 중립적 의장의 모델하고는 또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1: 예.
3: 앞으로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하는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하원의장이 사실 당파의 수장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지
1: 예.
3: 아니면 원래 중립적인 지위로 그대로 남을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논쟁적인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1: 예,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김승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1: 네, 박정희 앞판 승부 금요일 코너 여의도 외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1: 자, 그레이스정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1: 예, 댓글에는 오. 정호김 여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아,
5: 정 여사님.
1: 아, 정 여사님 네. 그레이스정. 어제 타 방송에서 그 정호김 여사님을 너무 함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막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걸 막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면 저희는 네. 정말 예우를 하면서 그 의원님을 모시고 있는데
5: 여러분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1: 아, 저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 방송에 대해서.
6: 해보세요.
5: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1: 그래 잘했어요. 이러면 이동학 친구한테 시켜야 되고
5: 아, 예,
1: 우리 정홍희 의원님 함부로 저희는 그걸 시키지 아유. 않습니다. 자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6: 해도 되는데.
5: 진짜 빨리 얘기해 주세요.
1: 아 그거 좋아요?
5: 빨리
1: 네, 의원님 한번 살짝 해주세요. 예.
6: 아 정말?
1: 예, 한판 승부 구독과 네. 좋아요. 예.
6: 한판 승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1: 야, 예,
6: 오늘
1: 감사합니다.
6: 많이 안 나오기만 해봐.
1: 많이 안 나오기만 해봐. 이동학 친구는 사전투표 하셨어요 오늘?
5: 저는 내일 하려고 합니다.
1: 아 내일? 아
5: 네, 오전에 네. 하려고 합니다.
1: 아, 네. 또 오늘 바쁘셨구나, 그죠?
5: 네, 오늘.
1: 네. 네. 정 의원님 하셨어요?
6: 아니요, 안 했어요.
1: 아, 네. 그러셨구나. 네. 예, 본투표 때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6: 네.
1: 자, 일단 지금 여야가 승리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민주당은 우세 9곳, 접전 6곳, 열세 1곳으로 보고 있고, 국민의힘 우세 2곳, 접전 7개, 열세 지역 7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동학 최고 지금 민주당 상황은 지금 어떤 거예요?
5: 접전 6곳 여기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정성스럽게 다하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1: 정성을 다하자.
5: 실제로 상당히 많은 선거운동원들이 고생스럽게 지금 한 번 한 번 더 설득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고
1: 아.
5: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절하면 통한다
1: 아.
5: 끝까지 호소하는 거죠 뭐.
1: 정 의원님 국민의힘 승리 기준을 한번 정해주시면.
6: 승리 기준은 당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서울 부산.
1: 서울 부산.
6: 서울 부산에서 안 되면 책임져야죠.
1: 아. 네. 서울, 부산.
6: 네. 어허. 지금 와가지고 뭐 대구, 경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허황된 얘기예요.
1: 허황된 얘기야.
6: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5: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6: 하나만한 얘기. 아니 본인이 한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5: 아, 그렇죠.
1: 저도, 네. 서울, 부산을 이겼습니다.
6: 본인이 한
1: 본인이 얘기.
5: 얘기. 인터뷰에서 네. 한 얘기죠.
1: 아.
0: 네. 아니 근데 네. 전 서울만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네. 서울은 장동혁 대표가 본인 때문에 이겼다고 아니 뭐 안 나타나준 것이 이긴 데 도움이 됐다면 그건 맞는데 서울 선거에 직접적으로 뛴 건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이걸 본인이 성공적으로 치른 선거다 서울이 아, 이기면
1: 전략적으로 잘 관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에이 왜 그러세요?
2: 아니 그래서 밥숟갈 놓으려고 서울 지역 유세에 나서기 시작했잖아요. 시당하고 상의도 없이 후보들하고 협의도 없이 그래서 그걸 막 이제 확대하려고 하다가 지금 서소문 사고로 인해서 멈췄는데
1: 아, 예.
2: 장근혁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가 수치상 여론조사 흐름상 조금 해볼만하다 싶으니까
1: 예.
2: 나중에 본인이 공치사를 하려면 아. 서울 지역 뭐 행보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선거 마지막까지
1: 예.
2: 장동혁 대표하고 우연이라도 마주치는 장면조차 만들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이제 이 차단벽을 치고 있는데
1: 예.
2: 글쎄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든 이번 선거를 원천적으로 힘들게 만든 원인이 본인한테 있는데.
1: 아.
2: 그때 가가지고 내가 잘해서 이겼다라는 게 그 설득력이 있겠어요?
1: 예.
2: 저는 국민의힘은 뭐 비대위는 거의 예정된 수준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 비대위가 얼마나 갈 거냐,
1: 예.
2: 언제쯤에 전당대회를 열릴 거냐, 어떤 이제 이 선수들이 출전할 거냐, 뭐 이런 게 선거 이후에 많이 회자가 되겠죠?
7: 24시간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8: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9: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8: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9: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자 일단 투표율 자체가 일단 역대 지방선거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첫날은 그렇다는데 정현님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그 당대표는 본 투표나 하겠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일 한다. 뭐 이렇게 분산 투표 전략을 하고 있는데.
6: 네. 요 분산 전략. 투표 전략이라고 말은 하더라고요.
1: 예.
6: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소위 그 사전 투표에 대해서
1: 예.
6: 조금 그 의구심을 갖는
1: 예.
6: 그런 그 자당의 예. 인사들이 꽤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1: 예.
6: 하는데요.
1: 예.
6: 원래 그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사전 투표를 독려했던 정당이에요. 국민의힘도.
1: 예, 예,
6: 그리고
1: 예.
6: 지금 사전 투표율 가지고선 소위 이념의 왼쪽이 유리하다 뭐 그런 얘기는 이미 옛날 얘기가 돼 버렸거든요.
1: 예.
6: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부정 선거와 관련한 그런 논란은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나오면 나올수록
1: 예.
6: 보수 정당에 대한 그 뭐랄까 국민적인 어떤 의구심 그것도 같이 비례해서 늘어나는데
1: 예.
6: 아무튼 뭐 분산 투표 전략을 한다고 하니까
1: 예.
6: 하나보다 하는 겁니다.
1: 예,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구를 좀 짚어볼게요. 자, 일단 경기 평택을 최대 격전지고 저희 한판 승부에서 이제 다섯 분의 후보자를 이곳에 모여서 예, 그 토론도 진행했는데 그 단일화는 어렵게 된 것 같아요. 저희 토론 때문에 더 단일화 어렵게 된 것 같긴 한데. 자,
5: 애초에 단일화를 예. 목표로 한
0: 토론회도 아니었을 거고요.
1: 예, 그렇죠.
0: 그런 마음을 네. 아예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잘 드러내고 아. 상대방을 잘 이렇게 눌러서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내가 표를 극대화한다. 아마 그 다 그런 전략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토론회 저 봤거든요.
1: 예.
0: 좀 불편하더라고요. 계속 끝까지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1: 저희 진행이 마음이. 불편하셨습니까?
0: 아니면... 아니, 진행은 상당히 뭐 또 유리하게 하셨는데
1: 예, 예.
0: 후보자들 간의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1: 공방이
0: 예. 아, 그래서 공방이. 저는 이거는 이 앙금은 이번 선거의 어떤 성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
1: 예.
0: 그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두고두고 갈 것 같다. 상당히 무거움을 민주당이 선사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1: 예.
0: 계속 보기 어렵더라고요.
1: 아, 네. 정 의원님은
6: 정말 재미있었어요.
1: 아, 토론회 네. 정책을 토론회
6: 어떻게 이렇게 정말 무슨 그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거나
1: 네.
6: 극본을 써도 이렇게까지 쓸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꿀잼을 새록새록
1: 예, 예.
6: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1: 저 괜찮았어요. 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지만
6: 사실 예. 토론 중에서
1: 예.
6: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제 물론 본방은 안 봤지만
1: 예, 예.
6: 아주 귀담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국 정치의 축소판이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1: 예, 네. 예. 박 의원님도?
2: 예, 뭐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있었던 모든 토론을 다 포함해서 가장 예. 재밌는 토론이었고
1: 평택을 토론
2: 가장 뜨거운 토론이었죠.
1: 예, 예.
2: 그리고 원래 선관위 토론은 이 룰 자체가 재미없게 설정이 돼 있어요. 한계가 너무 뚜렷해요.
5: 비슷하더라고요.
2: 네. 그에 비하면은 뭐 그 토론은 아주 후보들간에 작심하고 나와가지고 서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1: 예.
2: 그런 토론이었는데
1: 예.
2: 앞서 이동학 최고 얘기했던 대로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 사이의 관계가 한동안 굉장히 서먹할 것 같아요. 선거 끝나고 나서 물론 양당 다 이제 통합이라는 이 선거 이전에 전제했던 그 방향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아니 저러고 돌아서서 통합이 금방 되겠습니까? 물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보자면 조국 대표가 이기면 그러면 오히려 이제 통합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의 지분이 좀 더 늘어나고
1: 예.
2: 목소리 힘이 실릴 수 있는데 지면은 그때는 통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분해돼가지고 흡수되는 경로를 걷지 않을까
1: 조국혁신당에
2: 예, 싶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김용남 후보가 이기면 급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1: 예, 예.
2: 분해돼서 흡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민주당도 만약 김용남 후보가 지면은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 분화잖아요.
1: 예.
2: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들이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그에 따른 책임론이 나올 거예요. 전당대회 앞두고서. 정청래 대표 책임론으로 당연히 귀결이 되겠죠.
1: 그러네요.
2: 그래서 예. 여러 가지로 이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여러 후유증, 이런 걸 남기는 결과가 나올 거고 지금 황교안 후보하고 유희동 후보 간에
1: 예.
2: 단일화가 되느냐 마느냐 그날도 유희동 후보는 이제 단일화 필요하다 얘기했습니다만 어제 또 뭐 기자회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1: 배신자 유희동
2: 예, 분위기 깨진 상태로 갔는데
1: 예.
2: 오늘 또 황교안 후보가 예. 이유가 있으니까 6월 3일까지 투표하지 말아달라
1: 당연히 투표해달라
2: 근데 그 이유가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건지
1: 네.
2: 아니면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기 때문에
1: 네.
2: 사전투표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인 건지
1: 네.
2: 아직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1: 당연히 그 투표날 아니 그 토론날 유희동 후보 활약도 좋았거든요.
6: 네.
1: 어떻게 보셨어요, 유희동 후보?
6: 저는 그 유희동 후보와 네. 조국 후보의 설전을 아주 흥미롭게 봤어요. 그
1: 예.
6: 유희동 후보가 정치인 조국의 밑바닥까지 전부 이렇게 마치고
5: 네.
1: 슬라이스를
6: 치듯이
1: 예.
6: 다 보여준 대목이었거든요.
1: 예.
6: 예를 든다면은 딸이었나 아들이었나 인턴십과 관련해서 인턴십 예정 뭐 증명서 이런
1: 예.
6: 거를 허위로 쓰셨죠 그랬더니 썼으면 썼다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1: 예.
6: 다툼이 있었으나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를 여러 번 얘기함으로써
1: 예.
6: 그 많은 그 청취자들로 하여금 과거의 그 2019년의 조국 사태를 다시 한번 그 환기시키는
1: 예.
6: 계기가 되지 않나. 그 외에도 뭐 그 김용남 조국은 말할 것도 없고
1: 예.
6: 유희동 황교안 사이의 그 예. 설전도 상당히 흥미롭게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정말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볼 수 있는데 본인들은 지금도 피가 마르고 있겠네요. 두 사람 빼고는.
0: 아니 저는 그걸 보면서
1: 예.
0: 이 지금 여론조사들을 보면
1: 예.
0: 그냥 비등비등하다고 얘기를 하고 세 명이 경합인데 민주진영에서는 누구를 뽑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논쟁이.
1: 예, 예.
0: 예를 들어서 조국 지금 혁신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 세력을 확장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만든 지지 세력이 아니고 민주당의 분열로 인해서 만든 단기간의 지지 세력 아닙니까? 근데 이게 유시민 작가도 오늘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만 들어보더라도 이게 심각한 그 내부 분열이 있나 보다라는 시사하고 있고 유이동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는 질문이 누가 이기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냐에 대한 질문이 꽂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결국에는 단일화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황교안 대표가 왜 3일까지 기다려달라 했냐라는 것은 단일화를 시사했다고 봅니다.
1: 그렇군요.
5: 저는 이게 가능성의 예술이 정치다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를 상정해놓고 봤을 때 황교안 후보가 그런 글을 올린 게 조금 의미심장해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 대목에서 본인이 본투표, 전략적 분산투표 하겠다라고 하는 점하고 맞물리면서 합당카드를 뭔가 받으면서 황교안 후보가 사퇴를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 저만의 소설일까요? 약간 그런 가능성도?
2: 뭐 황교안 후보는 최대치로 합당이나 이런 것까지 요구할 텐데 국민의힘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5: 근데 아니 장동혁 대표하고는 결은 맞잖아요.
2: 아니 그런데
1: 되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유시민 작가 얘기를 막 우리 이재영님 하셨고 오늘 그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10: 지금은 뭐 제가 증거가 없어서 말은 안 하겠고요.
1: 네.
10: 그러니까 예컨대 그 한 6개월 전부터 문조털 레이어로 묶어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신공격을 문재인 대통령 비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하, 조국 비난, 정청래 욕하고 이제 김어준 유시민 비방하고 이렇게 딱 묶어져 있어요. 이게 저는 무지무지하게 조직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다고 보고요.
1: 네.
10: 이게 그냥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만든 사조직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별 문제 아닌데
1: 네.
10: 민주당 안에 상당한 세력과 이게 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의 미래가 지금 불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누구를 내든 어떤 함량 미달 후보를 내든 어떤 문제 있는 후보를 내든 우리가 후보 냈으면 잔소리 하지 말고 이 국진 제로의 대의에 동참하는 자라면 다 우리 후보를 찍어줘야 돼. 너네 당원들이냐 당원들 중에서 딴 당 후보 지지하면 징계할 거야. 이런 식의 폭력적인 은사를 당 조직에서 막 내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적신호라고 봐요.
1: 네, 자 일단 유시민 작가 민주당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이 딱 귀에 꽂히네요. 불확실합니다.
5: 아니 불확실하지 않죠.
1: 아 불확실하지 않아요?
5: 집권 여당인데 뭐가 불확실합니까? 아니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그런 수를 당으로서는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분산되기를 원할까요? 그리고 아마 저는 유시민 작가 뭐 그렇게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 뭐 나름대로 좋아하는 면들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조국 후보가 저 위치에 없었다면 저런 논평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 측은 아닌 것 같다. 굉장히 사감이 많이 들어가 있는 논평이고 저 논평과 관련돼서는 동조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저처럼 아니 논리적이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정기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6: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까요? 한마디로 지난번에는 조국을 찍어라.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 대통령 직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1: 이 내용이?
6: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 상당한 세력과 엮여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민주당 안에 가장 큰 세력이 누구를 중심으로 있을까요? 공소치소 모임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용남 후보는 자신이 명픽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대통령 직격하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너무 오바하는 겁니까?
1: 유 이재명 세력 혹은?
6: 유 이재명 세력이 그 유 이재명 세력의 핵심이 누구겠어요? 이재명이지. 안 그래요? 유 이재명 세력의 핵심이 뭐 다른 사람일까요?
1: 박 의원님?
2: 호가호의 세력이라고 지칭을
1: 하는 거죠. 호가호의 세력.
2: 대통령을 지켜갈 수는 없고 유시민 작가가 또 그렇게까지 용감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본인을 포함해서 이른바 문조털레이로운 말을 본인이 썼는데 근데 그에 대한 비판이나 공격이 있다고 해서 민주당의 미래가 불확실한 건 아니고 다만 그 점은 공감해요. 민주당이 공천했다면 그 후보가 어떤 문제가 있던 무조건 찍어야 된다. 그거는 당원들의 뭐랄까요 자유의지 혹은 당원들의 이 정치의식 이런 것들을 너무 어떻게 보면 저 폭력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예. 그 단순하게 제어하려는 거고 민주당 어. 당원들은 조금 달라요 국민의힘하고 어. 그렇지 않습니다.
1: 예.
2: 저 사람이 우리 가치에 부합하는 후보인지 어. 아니면 민주당의 역사나 전통에 맞는 이제 그런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거를 따지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당원들이에요.
1: 예.
2: 때문에 지금 평택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 예.
2: 그래서 이런 건 당 지도부가 아하. 조금 더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력을 발휘해줘야지 찍어 누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북에서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이게 찍어 눌러지냐고요. 안 찍어 눌러주고 오히려 반감만 더.
6: 전북에서 찍어 누른 건 그 문제 털레이.
2: 아니 어찌됐건. 어찌됐건 거기도 어찌됐건 거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논리가 우리가 공천했으니까 우리 후보를 찍으라는데 반응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요.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6: 예. 아니 저도 그 말씀엔 동감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만약에 유시민 작가가 예. 앞에 있다면 물어보고 싶은 게 어. 지금 그러니까는 소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누구 하다라는 식의 그런 게 잘못됐다라고 본인이 지적하는 거는 일견 예. 저는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2: 예전에 본인도 그러셨어요.
6: 자 바로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왜 저기 뭐야 법무부 장관 예. 입시 비리가 났을 때 예, 예. 그때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시민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얘기 제가 입으로 담지 않을래요. 왜냐하면 예. 정확한 워딩이 아니면 나중에 또 이게 시비가 붙을 수 있어서. 근데
1: 예,
6: 그
1: 당시 지혜로우십니다.
6: 동양대 예. 총장한테 전화를 한 사람이 예. 소위 자기가 취재한다는 명목으로 전화를 했었어요.
1: 예, 예.
6: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정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조국 혁신당을 세상에 조국 혁신당 친박 연대 이래 제일 웃기는 정당 이름이 저는 조국 혁신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유시민 작가의 장점인 그 예봉으로 이거에 대해서 그 상당히 촌철살인을 했었어야죠. 이것도 너무나 그나 지난번에 말했듯이 뭐 우리 편 무슨 편 하듯이 지금 편 갈라 먹고서 내 편은 다 옳다라는 그 의식 수준은 거의 유사한 거 아닌가? 궁금해서.
1: 궁금해서.
6: 네.
5: 저는 이제 내부에서 싸우더라도 예. 어느 정도의 선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1: 예.
5: 그러니까 문조털레이로 공격하는 건 전 부적절하다고 보고 왜 자꾸 우리들 스스로가 이격거리를 넓히고 상대방이 이 이간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되는 행동들이잖아요.
1: 예.
5: 그런 측면에서 선을 넘어가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후보자를 토론해서 이제 불편하게 봤다고 하는 거고 유시민 작가가 지적하는 부분대로 이제 논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민주당의 다음은 뭐지? 뭔가 연합정치하고 연대정치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조국 대표가 입성하는 것이
1: 예.
5: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1: 예.
5: 하는 그 말 그 사이에
1: 예.
5: 조국 후보는 지금 합당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1: 예.
5: 사실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양성을 위해서 조국 후보를 찍어야 되는데
1: 예.
5: 조국 후보는 이미 민주당에 합당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1: 예.
5: 결과적으로 누구를 찍든 다 그냥 민주당 되는 거잖아요.
1: 예.
5: 그러니까 그런 논평이 이제 저는 사실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려면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게 훨씬 더 그게 맞죠.
2: 그게 그 노선 혹은 정체성 에 따른 지난번에 ABC론도 그렇고
1: 맞아요.
2: 갈등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권력투쟁입니다.
1: 이게
2: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전당대회는 곧 차기 그 총선의 공천권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폭발력이 굉장히 큰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당원도 아니고 본인이 현실정치를 떠났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이 권력투쟁이 왜 저렇게까지 뛰어든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정체성 문제라면 외부의 관전자이자 관찰자로서 다른 방향으로 저 유시민 작가의 조언이든 충고든 저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권력투쟁의 한복판에 뛰어든 굉장히 날선 모습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오늘의 자신이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고 막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1: 예.
2: 과거의 자신이 모였던 모습을 막 부정하잖아요, 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뭐 민주당이 워낙 영향력 있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1: 예.
2: 유시민 작가의 얘기에 또 공감하고 그 흐름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그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저게 좋은 모습일까 싶습니다.
1: 예. 자, 부산.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평생을 너무 많이 다뤄가지고 부산 부산 북가 후보들 오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또 특이하게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함께 두 분이 함께 투표를 했고 그러자 한동훈 후보가 아니 투표도 혼자 못하냐 라면서 또 굉장히 비판을 했고 심지어 전재수 후보가 안쓰럽다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이제 전재수 후보가 지금 눈물도 좀 보이면서 하정 후보 지원 인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재영 의원님.
0: 그냥 한동훈 후보한테 여론조사를 보면 예.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1: 부산 북갑 여론이?
0: 네. 부산 북갑 여론이. 그래서 이 추이는 지금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1: 예.
0: 그 지금 전재수하고 하정우가 같이 투표를 한 거 말씀하시는
1: 예,
0: 거잖아요.
1: 오늘 첫날.
0: 예, 그만큼 하정우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왜냐하면 북갑의 상징적인 인물은 아무래도 전재수고 전재수의 마지막 제발 우리 하정우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1: 예.
0: 다만 그게 유권자들한테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5: 아니, 혼자 투표도 못하냐, 이런 얘기는 예. 제가 볼 때 한동훈 후보의 격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논평이에요. 이런 논평을 하면, 아니, 둘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셋이 할 수도 있는 거지. 더더군다나, 전재수 후보하고 예. 강력하게 링크를 걸어서 지역 발전 꾀하고자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딱 부합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럼 그거 할 수 있는 거죠.
1: 예.
5: 그리고 제가 볼 때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은 예. 지금 보수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에 보면, 로데이터 보면, 실제로 많이 포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본인의 어떤 우호성을 지금 가시적으로 예. 보여주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1: 예.
5: 실제로 이런 논평을 하는 것은 예.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을 더 이 결집시킨다.
1: 아, 오히려
5: 제가 예, 마지막까지 너무나 오만한 모습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 선거운동에 도움 안 된다.
2: 부러워서 그래 부러워서. 형이 없잖아 형이.
1: 아,
2: 한동훈 후보
1: 같은 경우
2: 하정훈
1: 경우는?
2: 형이 있는데.
1: 예.
2: 그런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 그 지난 일주일 사이에 네.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무섭죠.
1: 예, 여론조사
2: 10% 이상 예. 여론조사 상승세가 있었고 이게 전재수 후보 아니 저 하정 후보를 이기는 게 한두 번 나오면 모르겠는데 꾸준히 나오고 있었잖아요.
1: 예.
2: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확실한 이제 흐름은 있는 거죠. 다만 여전히 최종 결과는 열어봐야 한다.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1: 오차범위 내에서
2: 그리고 저는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 유심히 보는데 추세상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20원짜리에 있어요. 그 20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가.
1: 예.
2: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가 20을 넘으면 한동훈 후보는 상당한 차질이 와요. 그래서 누가 이겨도 굉장히 근소한 차이일 텐데 결과는 아직 모르겠다. 열어봐야 된다.
1: 예. 정 의원님 토론도 보셨어요? 부산 북갑 토론?
6: 네. 재밌었어요.
1: 아우,
6: 하정우의 활약이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코믹할 수가 있나.
1: 칭찬이 아니네.
6: 화탈탈이 아니야. 하발끈이야.
1: 하발끈.
6: 아니면 화딱지. 아주 화가 잔뜩 났어. 그래가지고선 그 열심히 그 공부했구나.
1: 예.
6: 검사 취조하는 겁니까? 근데 본인은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인 것 같아.
1: 하도
6: 그러니까
1: 뭐.
6: 그렇게 하라 그래갖고 하는데
1: 예.
6: 검사 취조하는 겁니까? 하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아무튼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고
1: 예.
6: 그 부산에 특히 북갑 시민들이요. 제가 예. 부산 소식통을 통해서 들은
1: 돌렸어요 또 취재를. 예.
6: 마음은 부산 시장은 전재수를 뽑고 싶은데
1: 예.
6: 이 보궐선거는 한동훈을 뽑고 싶다는 거예요.
1: 아.
6: 그러니까 거기서 그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1: 아.
6: 그러다 보니까는
1: 예.
6: 이제 소위 그 한동훈을 응원하는 측에서
1: 예.
6: 그러면 시장은 그냥 원하는 사람 뽑고
1: 아.
6: 후보 국회의원도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1: 아.
6: 그렇게 지금 얘기한다라는 우스운 이야기도 들리는데
1: 예.
6: 근데 보통 이런 이제 그 사전 투표가 됐든 투표할 때
1: 예.
6: 보통 이제 본인이 혼자 당당하게 가든지 아니면은 자기 부인을 이제 동반해서 가든지 그러는데 전재수랑 같이 가니까 그런 소리 들을 만하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계속 뭐에 이렇게 얹혀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줬잖아요.
1: 예.
6: 심지어는 왜 그 선거 공보물에
1: 예.
6: 전재수 얼굴이 있고
1: 예.
6: 본인은 D를 보이잖아요.
1: 예.
6: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전재수 의존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예.
6: 그리고 어제 그 토론 얘기를 하자면 진짜 제일 앞건이
1: 예.
6: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몰랐다라는 거.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30년
6: 선고.
1: 구형했는데 선고.
6: 선고를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요. 선고라고.
1: 예, 예, 예.
6: 근데 그거는 진짜 그거하고 공소 취소에 대한 그의 입장
1: 예.
6: 이런 거는 아마 유권자들이 상당히 고개를 깨우뚱하면서 쳐다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외정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1: 아, 내일도 사전투표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11.6% 역대 지선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내일도 사전투표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11: K라디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5불99, 허니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불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1불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불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0: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문화를 기념하는 제5회 하워드 카운티 AAPI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행정책임자 켈빈 볼과 인권형평성 사무국 AAPI 위원회는 메릴랜드 시민협회와 함께 문화공동체 축제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리웨더 파크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식, 코리안 바베큐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 무용단, 풍물패 한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북글씨 시연, 오징어 게임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뜻밖의 행운을 얻었을 때 개 탔어! 이런 말 하죠. 근데요, 이 개 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아시죠? 매달 꼬박꼬박 돈 부어야 되죠. 이자 많이 받으려면 마지막까지 한참을 기다려야죠. 혹시 개주가 딴 생각 품을까봐 예의주시해야죠. 아, 이게 아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인 즉, 세상의 모든 행운은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 성실함과 끈기는 기본이고요. 모든 불안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귀한 행운. 오늘은 우리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차례였으면 하네요. 오늘은 여러분이 당신이 최고야. 이창용이 부릅니다. 당신이 최고야.

0: 매일 오늘 같은 날씨면 정말 좋겠다 싶지 않으세요? 살짝 더운 끼가 있지만은 결코 후덥지근하지 아니하고 끈적거리지 아니하고. 근데요, 정말 매일 오늘과 같은 날씨라면 이렇게 날씨가 좋다라는 거 모를 겁니다. 고마운 것도 없을 것이고. 흐리고 비오고 춥고 그런 날이 있음으로 해서 오늘과 같은 날씨에 대한 고마움이 있을 텐데 오늘과 같은 날씨 정말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오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어요.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색이 누룽지 703-354-1950 703-354-1950
2: 후쿠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프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5.99 허니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1.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보통 5월이면 입하와 소만의 절기가 있는데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집안에서도 계절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로 입하가 지나면 숲도 잠 안 잔다라는 말이 있듯이 날씨가 너무 좋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놀기가 좋은 계절입니다. 다음 주면 새로운 달 6월이 시작하면서 망종과 하지가 시작이 될 텐데 하지는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로 하지 지나면 구름장마다 비라는 말이 있듯 6월 말쯤에는 비가 더 자주 올 텐데요. 한국으로 치면 장마가 시작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절기를 뜻하는 우리나라 하지와는 전혀 다르게 전 세계 무슬림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인 성지 순례, 일명 하지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에서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하지는 우리나라 절기를 말하는 하지가 아니라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지로 무슬림이 평생에 적어도 한 번 수행해야 하는 메카 성지 순례 의무를 뜻하며 이는 이슬람의 다섯 기둥, 오행 중 하나로 신앙 고백, 예배, 자카트, 단식과 함께 기본 의무로 꼽히고 있는 대규모 행사라고 합니다. 올해 하지는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약 150만 명의 순례객이 참여할 예정으로 봤는데 해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입국한 순례객이 이미 1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순례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도 순례자들은 아라파트 평원에 모여 신을 찬양하고 용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이슬람 최대 종교 행사인 사우디아라비아 성지 순례, 하지도 전쟁은 막지 못하나 봅니다. 현재 사우디는 이란 순례객의 입구를 허용하는 한편 메카 외곽에 첨단 대공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혹시 모를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쾌적하며 북서풍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아침 기온은 50도 초중반까지 떨어지고 외곽 지역은 40도 후반까지 내려갔었으나 오후 최고 기온은 70도 중후반까지 오르면서 맑은 하늘과 낮은 습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대체로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며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50도대로 떨어지고 도심 지역은 60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약한 바람과 낮은 습도는 계속되겠고요. 내일 토요일은 졸업파티나 바베큐 파티, 또 축제, 뒷마당 모임 등등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건조한 한랭전선이 지나가면서 구름이 조금 더 많아지겠지만 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시원한 북풍이 불며 습도는 매우 낮을 것입니다. 토요일 델라웨어 해변에서는 아침 일찍 구름이 걷히고 레오보스 비치의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0도 안팎이 예상되고 오후에는 바람이 북서풍으로 바뀔 것입니다. 해수 온도는 60대 초반으로 수영하기에는 다소 쌀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토요일 밤 최저 기온도 49도, 섭씨 9도로 선선한 저녁이 되겠습니다. 일요일에도 DMV 지역은 맑은 햇살, 잔잔한 바람, 쾌적한 습도로 환상적인 날씨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50도대로 선선하게 시작이 되는 오전을 지나 낮 최고 기온이 76도, 섭씨 24도이고요. 바람은 가볍게 불겠지만 변화는 심하겠습니다. 아울러 졸업파티나 야외 브런치,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여행하기에도 최적의 날씨가 되겠습니다. 델라웨어 해변은 일요일 대체로 맑은 하늘과 70도 안팎의 최고 기온을 예상하며 토요일보다는 일요일 중 해변을 즐기기에 조금 더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습도와 산들바람 덕분에 해변 산책로와 모래사장에서 시간을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좋은 조건인데요. 6월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 월요일 다음 주도 맑은 날씨와 함께 점차 따뜻해지는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70도 중후반, 섭씨 27도까지 오르겠고 바람은 약하게 불며 습도는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용하고 건조한 날씨는 6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자외선 지수가 9로 매우 높으니 노화 예방과 주름 예방을 위해서라도 자외선 차단제는 수시로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6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7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왠지 자꾸 트로트가 땡기네요. 강진입니다. 땡벌.

0: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 찬바람이 불 때 시작한 것이 이제 5월에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자칫 흔들릴 수 있고 또 자칫 또 막 나갈 수 있는 이 불금에 우리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이끌어주시는 우리 최현주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무슨 요일 좋아하세요?
1: 금요일이 제일 좋죠.
0: 아, 이유는?
1: 가슴이 두근거려요.
0: 어우, 왜?
1: 놀 생각하지.
0: 그래요. 사실 저도 금요일이 좋거든요. 근데 저는 금요일보다는 목요일 저녁이 좋아요.
1: 아, 왜일까요?
0: 내일 금요일 하루만 지나면 주말이다. 근데 금요일이면 벌써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밤이 너무 싫어.
1: 아, 너무 앞서가신다.
0: 그쵸.
1: 거기보다. 끌어다가 걱정하는 스타일이죠.
0: 끌어다가, 맞아요. 아, 미리미리.
1: 안 좋아. 그래. 밤으로 즐겨.
0: 이 사람 안에는 그 여러 가지의 성격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성격 중에 어떨 때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와의 공감이 형성이 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친구인지 유통기한이 있는 친구인지 그게 조금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 살면서 생전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 같다라는 이야기를 요 근래에 자주 듣습니다. 저의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1: 누가 그래요?
0: 아니 그렇다고 눈까지 동그랗게 뜨고 취조하듯이 누가 따질 것처럼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를 봤나 봐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살면서 인간적으로 힘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을 때라 될 수 있으면 말수도 줄이고 그리고 조용조용 그리고 살도 빠지니까 옛날 입던 옷도 꺼내 입게 되고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얌전하게 보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런 모습에서 그런 사투리를 쓸 수 있느냐.
1: 완전.
0: 그런데 저는 진짜 온실 속의 화초는 일단 제가 싫고 거기에 집어넣는다 해도 제가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오히려. 그쵸. 바깥으로 나오는 성격인데 그렇게 보고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희한하게 그렇게 얘기한 사람 앞에 가서는
1: 온실 속의 화초가 되는구나.
0: 온실 속의 화초가 제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 같아요. 내가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거나 그리고 어떤 부류에 끼고 싶으면 좋은 쪽으로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볼 수 있잖아요.
1: 그럼요. 여러 가지 이면이 다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최현주 씨 같은 경우도 볼 때는 그냥 너무 얌전하고 지고지순하고 현모양처 같은데 의외로
1: 가시가 있습니다.
0: 설거지를 나는 쌓아놨다. 그 우리가 첫 번째가 두 번째 시간에 그 얘기했죠.
1: 좀 더럽습니다.
0: 그런데 그런 이면이 있는데 갑자기 정이 확 가는 거야. 그전에는 좀 깐깐하게 그거 하나의 매력이에요. 어떨 때는 나의 단점이 상대방에게 매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1: 반전인데요. 우리 남편한테 가서 빨리 말해줘야 되겠다.
0: 그리고 은근히 남편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이렇게 뒷담화를 하면서 보면 거기 인사이드는 사랑이 항상 깔려 있어요. 보면
1: 남편한테 말해줘야 되겠다.
0: 네, 거 봐요. 지금도 또 말해준다 그러잖아. 진짜 남편 싫으면요 관심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그러고 말지. 이 얘기 남편한테 해줘야지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1: 나 이런 사람이야.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갖고 오셨나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1: 어느 하이스쿨 선생님들 이야기.
0: 오, 재밌겠는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1: 어느 날 하이스쿨에서 행정보조로 일하는 한국계 청년에게 보조교사로 일하는 60대 초반의 역시 한국계 아주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청년, 실은 내가 6월 초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 연초에 아들 결혼식을 치르러 한국에 다녀오는 바람에 내가 쓸 수 있는 유급휴가를 다 써버렸어. 아, 그런데 내가 또 형편이 어려워서 무급 휴가는 쓸 수가 없거든. 무슨 방법이 있을지 교장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맞게 썼는지 좀 봐줘. 이메일 내용을 보니 유방암 수술이었습니다. 청년은 아, 네. 아, 그럼 혹시 제 남은 유급 휴가를 양도해 드릴 수 있는지 챗GPT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지만 아쉽게도 챗GPT의 대답은 가능하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청년의 도움으로 메일을 막 보내고 가는 길에 한 여자 선생님을 만나 사정을 설명하니 그 선생님도 자기의 유급 휴가를 기꺼이 양도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곧이어 교장실에 호출을 받고 찾아간 아주머니 보조교사는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어우, 내 비서 캐서린이 아주 유능해요. 반드시 방법을 찾아줄 거예요. 에이, 그리고 또 혹시 정 방법을 못 찾는다면 이제 방학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수술 잘 받으세요.
0: 방법을 찾긴 찾았죠?
1: 찾았겠죠.
0: 어떻게 찾았을까? 만약에 네. 만약에 최현주 씨 같았으면 본인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럼 최현주 씨 같으면 어떤 그 멀씨라 그래야 되나? 배려? 자비? 할 것 같아요?
1: 저 같으면은 이게 지금 6월 초잖아요. 그러면 뭐 6월 중순이면 방학이잖아.
0: 한 1, 2주. 예, 예, 예.
1: 그때 애들 뭐 공부를 하나?
0: 안 하지.
1: 좀 빼주지.
0: 근데 빼주면.
1: 그러니까
0: 출근, 좀, 예를 들면?
1: 공식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네네. 그냥 이렇게.
0: 그거는 저는 교장의 재량 같아요.
1: 네. 교장의 재량으로 예, 예.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옛날에 저희 딸도 네. 그 교장 선생님의 재량으로 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0: 아, 예.
1: 저희가 그때 너무 이민 초기라 너무 무식했어가지고 그 카운티를 바꾸면은 안 되는 걸 몰랐어요.
0: 오.
1: 그리고 한 6개월 남겨놓고 졸업식을
0: 학교를 옮겼군요.
1: 집을 이사를 했지.
0: 아니 저도 그랬어요.
1: 카운티를 이사를 했지.
0: 저도 그랬어요. 페어팩스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는 페어팩스 하이스쿨 다녀다가 제가 이제 세너빌로 이사를 했거든요.
1: 아, 같은 페어팩스는 괜찮아요.
0: 어.
1: 근데 우리는 라우딘 카운티로 이사를 간 거야.
0: 아예. 아 맞아. 그때 이사했죠.
1: 카운티가 바뀐 거야. 그러면은 학교도 바꿔야 된대요.
0: 맞아요.
1: 한 학기 남겨놓고 학교를 어떻게 바꿔?
0: 글쎄, 맞아.
1: 세상에 그때 울고 불고 날벼락 생 난리가 없었는데 네네. 저희가 막 교장 선생님께 사정하고 저희 부모의 잘못입니다.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0: 저희가 이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 무식한 게 죄입니다. 막 이렇게 했더니 네네. 교장 선생님께서 네. 이제 카운티에서 그럼 교장의 재량으로 봐줘라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딸이 무사히 졸업을 하고 대학을 잘 갔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0: 그 정도는 뭐 그렇게 크게 법에 저촉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건 충분히 교장의 재량이고 그리고 그게 뭐 1년, 2년 남은 것도 아니고 한 6개월, 말이 6개월이지 뭐 3, 4개월 몇 개 더 되겠어요.
1: 정말 그때 생각하니까
0: 너무 감사하죠.
1: 그리고 어쩜 이렇게 무식할까?
0: 아니에요. 그거는 무식하다라기보다는 모를 수 있죠.
1: 남의 나라.
0: 예예. 예. 우리가 이 학교에서 미나라에서 공부를 한 적이 없잖아요.
1: 없잖아요. 몰랐어요.
0: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쩌면 공부를 한 친구들도 모를 수 있지 않을까?
1: 모를
0: 그런 거는
1: 경험이 없으면 그럼요. 모를 수 있죠. 근데 참 이 학교도 아유 그 행정 보조로 일하는 청년이나 길가다 만난 선생님이나
0: 다들
1: 교장 선생님이나 어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 도와주려고 막 자기 유급 휴가 다 내놓겠다 그러고
0: 그러니까
1: 교장 선생님도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 걱정 말라 그러고
0: 그러니까.
1: 아 진짜
0: 다른 선생이 다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 아 그래도 이거는 원칙을 따라야
1: 됩니다
0: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또 얘기가 안 올라왔겠죠. 이게 진짜 트루 스토리죠.
1: 완전. 또 우리 페어팩스 카운티 안에서
0: 어느 학교인지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요.
1: 진짜. 아직 세상은 따뜻합니다.
0: 맞아요. 세상은 따뜻합니다. 자, 이렇게 훈훈하게 5월을 또 마무리하게 되네요.
1: 그러네요.
0: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괘씸죄는 걸리지 말자.
1: 아우, 안 네. 되죠.
0: 그리고 조금만 말을 하면 미국은 통해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읍소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자기의 진심을 얘기하고 사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미국은 솔직한 거에 굉장히 관대하더라고요.
1: 아, 나 굉장히 솔직한데.
0: 너무 솔직해서 근데 또 이 한국 사회는 또 너무 솔직하면 손해 보잖아요. 물론 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어쨌든 무슨 일을 할 때 솔직하게 자그만 내 눈앞에 자그만 이익 때문에 거짓을 해서 불편하기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끝까지 읍소해서 자기 것을 취할 수 있다면 그보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건 없겠죠.
1: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도와주려고.
0: 그러니까. 협력하여
1: 선을
0: 이루라.
1: 아멘.
0: 네, 자, 너무 따뜻합니다. 예. 더워.
1: 실화라서 또 가까이에서 저희 동네
0: 페어팩스 카운이라고 하니까 네, 예, 예.
1: 이야기라서 더 훈훈했습니다.
0: 마이크 끄고 어느 학교인지 물어봐야지. 자, 지금까지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의 최현주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1: 남은 한 주간도 아름답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0: 송가인이여라 오늘같이 좋은 날.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2: 아침 식사 중.
1: 이렇게 조용하게?
2: 여기 당신 커피 있어?
1: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2: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1: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2: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영국 런던의 심야 지하철에서 잠든 여성들을 노려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런던 중앙형사재판소는 성추행 및 공연 음란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가 된 46살 살만 유사프라는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출소 후 4년간의 보호 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으며 평생 성범죄자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성범죄 예방 명령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의 범행은 그가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이던 2024년에 드러났는데 당시 런던 경찰청이 영국 교통경찰에 그의 신원과 범행 수법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영국 교통경찰은 미제로 남아있던 과거 사건들을 재수사해 그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심야 지하철에서 연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수사 결과 센츄럴 라인과 주빌리안 라인 열차에서 혼자 잠든 여성들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고 그는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해 성추행했으며 일부 사건에서는 여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첫 범행은 2017년 3월 당시 그는 스트랫퍼드 인근을 지나던 센츄럴 라인 열차 안에서 한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영국 교통경찰은 열차 내부 CCTV 부족과 유사프가 개찰구 이용 기록을 남기지 않는 점 때문에 오랜 기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을 앞두고 입장을 바꿔 성추행 8건과 공연 음란 1건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는데 경찰 측에 의하면 그는 심야 철도망에서 고립된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노린 계산된 범죄자였다며 피해 여성들이 겪었을 충격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아니... 이놈도 미친놈이긴 하지만서도 아니 다 큰 가시네들이 밤늦게 쳐 돌아다니니까 화근이 생기는 거 아니오. 일찍 일찍 탱기하지 마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집 놔두고 이 그런 데서 디비자 자기는 이 술 처먹은 거 아니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에볼라 유행이 급속히 확산을 하면서 지금까지 867건의 감염 의심 사례와 204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발병은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에볼라 확산 중에서도 피해 규모가 큰 편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해당 지역의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이미 과부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유행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백신이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변종과 연관이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제의 난이도를 높이고 있는데 치료제와 백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확산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국경을 통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주요 국경을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했으며 감염이 국경 지역을 넘어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접 국가들로도 긴장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자 추적과 격리, 접촉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분쟁과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방역 체계가 원활히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유행이 기본 에볼라 대응 방식과 달리 백신 공백과 변종 특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신속한 지원 없이는 확산을 완전히 억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요새 어디 사람 무서워 댕기것이오? 악수도 편하게 못하겠다니까. 즉석 라면 화물에 담배 수천 개비를 숨겨 반입하려던 밀수 정황이 적발이 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출입국 관리청은 창이 항공화물센터에서 즉석 라면으로 신고가 된 화물 안에 숨겨진 세금 미납 담배 약 9,300개피를 적발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해당 화물을 엑스레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검사 과정에서 즉석 라면으로 신고가 된 화물의 영상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됐고 정밀 조사 결과 즉석 라면 상자 안 개별 포장에 담배를 숨긴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압수한 물품은 싱가포르 세관에 인계했으며 현재 세관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담배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물론 운반, 보관, 소지하는 행위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탈루한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최대 40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6년의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식품이나 식품 포장을 이용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담배를 숨기는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는데 지난 4월 7일에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한 남성이 우드랜즈 검문소에서 빵 속에 밀수 담배 8갑을 숨긴 채 싱가포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바도 있다고 하네요.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이에 글씨 하늘을 칠 놈이 있을래나 아무리 검시 검문을 여도 숨기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작자들이 아이 우치게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어.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 출연진 명단이 공개된 직후 일부 가수들이 잇따라 하차 의사를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행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기념사업의 일부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콘서트는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출연진에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인기를 끈 가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하지만 명단 공개 직후부터 일부 가수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행사인 줄 몰랐다며 공연을 앞다퉈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래미상을 받은 힙합 가수 영 MC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프리덤 250 행사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에이전트에게 알렸다며 아티스트들은 이 행사에 정치적 관련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행사에서 워싱턴 무대에 서고 싶다고도 했고 또 프린스와 함께 활동했던 펑크록 밴드 더 타임의 프론트맨 모리스 데이도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그는 짧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나는 안 하겠다라고만 적었습니다. 또 하차와 별개로 출연진 명단을 둘러싼 혼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행사가 비당파적 성격이라고 반박하면서 프리덤 250은 미국의 역사를 기리고 모든 미국인이 참여하는 대표 기념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는데 주최 측은 현재 출연을 철회한 아티스트와 매니저들을 상대로 복귀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중문화계에서 트럼프 관련 행사 출연 여부는 사실상 지지 또는 거부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스포츠팀의 백악관 초청 참석 여부가 논쟁이 됐었고 여러 유명 가수들은 트럼프 캠프가 유세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자신들의 음악을 쓰지 말라고 요구해오기도 했었는데요.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에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한 뒤 일부 아티스트들이 예정된 공연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란도 트럼프 관련 행사 출연 여부가 미국 대중문화계에서 정치적 지지 또는 거부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져 온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하네요. 갈 사람들을 불리하지. 개나 소나 부른다고 다 가가니. 요새 딴 딸아들 말이오. 뭉칫돈 줘도 배알 꼴림은 안 간다니까. 옛날 못 먹고 살 때면 모를까. 이. 지요? 아유, 지도 안 가지요. 부르지도 않겠지만. 또 모르지. 백지 수표는 줄란가 모르겠네. 으두두두두. 미국 조폐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아 트럼프 초상화가 든 250달러짜리 기념화폐의 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이 사실을 CNN에 확인해 주면서 Active Legislation,
적극적인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계획과 그에 따른 활발한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CNN은 사우스캐롤라인의 공화당 조 윌슨 하원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미국 대통령을 건국 250주년의 상징적인 인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워싱턴포스트도 어제 날짜 보도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리들이 조폐국 담당관을 압박해서 대통령의 초상화가 된 250달러짜리 기념 지폐를 발행하도록 결정했다고 합니다. 미국 법은 살아있는 공직자의 얼굴을 화폐에 넣는 것을 1866년부터 금지해왔기 때문에 이번 시도는 150년 만에 생존한 대통령 초상을 화폐에 인쇄하는 것인데 지난해부터 미 재무부의 재무관과 고문이 추진해온 이 사업은 조폐국 직원들을 계속 압박해서 법안을 수정해서라도 이를 추진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재무관이 직접 제공한 지폐 시안 디자인에는 250달러짜리 지폐 중앙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가고 양 옆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서명이 각각 담긴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조폐국은 250달러 지폐 제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100달러 지폐는 이미 인쇄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250달러짜리 기념화폐에 트럼프 초상을 넣도록 한 개정법안은 지난해에 의회에 상정이 되었지만 이후 진전되지 못한 채 남아있었는데 내부 반발과 함께 이 사업에 반대하던 인쇄국장은 지난달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고 합니다. 1866년 미 재무부 중간급 관리에 초상이 든 5센트짜리 화폐 발행이 불법으로 판정된 이후로 미국에서는 현직이나 살아있는 공직자 초상이 화폐에 등장하지 못했었다고 하네요. 아니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왜 이리 서두르신대요? 이? 아니 가신 다음에 혀도 대잖요. 무슨 버킷리스트도 아니고 말요. 시방 헐 일이 뭘? 얼마나 많은데 요 따위 것에 신경 쓰고 그런데요. 대체 대통령은 왜 또 달라고 했대요. 이 진지하게 묻고 싶네. 예? 무엇 때문에 총 비껴 맞아가면서까지 홀려고 하셨는지 참 당최. 플로리다의 도로에서 지난 2월 경찰차가 한 승용차를 갓길로 유도해 세울 때만 해도 그저 평범한 교통법규 위반처럼 보였습니다. 경찰관은 36살의 여성 운전자에게 운전 중 오른손으로 폰을 붙잡고 만지작거리는 걸 봤다며 부주의 운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오른손이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잡을 손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여성은 손이 없는 오른팔을 세 번이나 들어 올리며 일관되게 경찰관의 주장을 부인했지만 경찰관은 티켓을 발부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녀의 SNS를 통해 공유되며 논란이 됐고 이 여성은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기로 하고 첫 재판을 준비했는데 그런데 재판을 이틀 앞두고 경찰은 돌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티켓을 취소하며 스스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하네요. 도대체 말이오, 티켓 끊는 거, 무엇을 위해 끊는 거래요? 이, 원활한 교통 정리를 위한 것이오, 아니면 돈 벌라고 끊는 것이오, 이, 숨어서 잡는 건 위법이라고 하더만서도, 아직도 쥐새끼처럼 숨어서 잡는 짭새들이 있으니 말이오, 이, 두두두두두. 마지막 소식으로 북미 최대 규모의 K-콘텐츠 박람회 K-엑스포가 나흘간의 여정 끝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영상 속에서만 보던 한국의 일상을 직접 체험하려는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한국 편의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색 부스가 LA 한복판에 문을 열어 즉석 한강 라면을 맛보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섰고 갓 튀겨난 한국식 치킨이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주말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K-Expo USA 행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개최한 것으로 이번 행사는 K-POP과 K-콘텐츠는 물론 음식과 뷰리까지 만나
K-스타일의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넷플릭스와 네이버 웹툰 라인 등 글로벌 기업들도 대거 참여했는데 개인별 맞춤형 K-뷰티 컨설팅도 큰 호응을 얻었고 메인 무대에서는 K-팝 커버 댄스 경연 대회가 열려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화려한 콘서트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아티스트 박재범과 인기 K-POP 그룹들이 총출동하면서 열기는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열기는 비즈니스 성과로도 이어졌습니다. 국내 콘텐츠 소비재 기업들과 현지 바이어들 간의 수출 상담 면담이 쉴 새 없이 이어졌고 현장에서 업무 협약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에 이어 북미 대륙까지 뜨겁게 달군 K-EXPO의 여정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LA에 이어 6월에는 프랑스 파리, 9월에서는 멕시코에서 K-EXPO가 열려 K-스타일의 확장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참말로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네요. 이 K-콘텐츠요. 영원하라, 영원하라. 아마 K-팝의 선두주자 시조가 아닌가 합니다. 김 시스터스, 김 치카뚜기.

김시스터스의 김치 깍두기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잠시 줄이겠습니다. 라라랜드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오늘은 방 부장님 볼 수 있나요?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문화를 기념하는 제5회 하워드 카운티 AAPI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행정책임자 켈빈 볼과 인권형평성 사무국 AAPI 위원회는 메릴랜드 시민협회와 함께 문화공동체 축제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리웨더 파크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식, 코리안 바베큐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무용단, 풍물패 한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북글씨 시연, 오징어 게임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여기는 좋은 방송, 편안한 방송, K-Radio.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 송은경과 함께하는 라라랜드 2부 하시는데요. 듣고 계시는데요. 자, 2부 이 시간도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란데일 센터빌 세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 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싸. 오늘 1부서부터 2부까지 계속 트로트로 가나요? 오늘 불금이라 월화수목금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노래 들어보이소 하시면서 오늘 미체브르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애니님 듣고 계세요?

신이 나지만 길기도 엄청 긴 노래네요. 오늘 미쳐버려라는 거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의 사연입니다. 오늘도 주신 삶에 감사드리며 감사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또 기도문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잘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대하니 마음도 몸도 따뜻해집니다. 꿉꿉했던 며칠간의 습도가 온몸을 짓누르니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팔, 다리, 허리, 몸. 그래서 젊음이 좋은 것 아닌가요? 비록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청춘으로. 핫, 둘, 핫, 둘. 운동합시다 하셨어요. 인생은 즐겁게 건강은 영원히 하시면서 나훈아의 청춘을 돌려다오 신청해 주셨네요. 사랑해요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이 말씀도 잊지 않으셨고요.

은경 씨, 또 벌써 불금이 찾아왔네요. 한 주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수고할 게 있겠습니까? 열심히 매일매일 잘 들어주시고 또 카톡 보내주시고 좋은 글 찾아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공유해 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조석진님도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고의 주말 되길 바라시면서 불금에 좋은 글귀 보내주셨어요. 수고했어.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들 속에서 빛나던 당신의 노력이 마침내 달콤한 쉼표를 만나는 시간. 남은 오늘은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가장 따뜻하고 눈부신 밤이 되기를.

여러 가수들과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이번 주는 특별히 4명의 가수와 노래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노래 잘 들어보시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드리는 퀴즈는 매일 기도문을 보내주시는 우리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퀴즈인데요. 오늘도 또 퀴즈를 하나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재미 붙이셨나 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보내주신 퀴즈도 아주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복별님에게는 20불 상당의 H마트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0: 이 가수가 누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가수까지 알면 너무 퀴즈가 쉽지 않을까요?
1: 변한 게 없는 너 가끔 서운하니.
0: 자, 이렇게 해서 총 4곡을 들려드렸습니다. 4명의 가수의 노래 들려드렸는데요. 들으시고 공통된 점 느끼셨다면 바로 카톡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합니다.

골드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시인과 촌장의 사랑일기 이 노래 들으면 제가 어느 깊은 숲속에 있는 느낌이 들지요. 아 정말 오늘 같은 날 깊은 숲속에서 서늘한 바람과 나무향 느끼며 있고 싶네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시인과 촌장의 노래 들으시고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바로 오늘은 시장 보러 가는 날. 첫 차를 타고 일터로 가는 인부들의 힘센 팔뚝 위에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많이 갖고 오셨을 텐데요. 잠시 후에 H마트의 방정희 부장님과 함께하는 세일 품목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0: 703-354-1950 703-354-1950.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허니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더 베스트.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H마트의 방정희 부장님과 함께 세일 품목 알아보는 이 시간. 웰컴 백! 방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반갑네요.
0: 반가. 네. 잘 다녀오셨죠?
1: 네, 뭐 잘.
0: 갔다 온 사이에 날씨 완전
1: 기운이 좋아졌네요.
0: 죽이죠?
1: 네, 아주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0: 아유, 그동안 얼마나 날씨, 입이 고팠는지.
1: 네. 이게 날씨가 좋으니까, 아, 네. 또 오다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네. 그 4월 말에서 5월 거의 중순까지 묘종을 팔았잖아요.
0: 네, 네, 네.
1: 이제 날이 좋아지니까 이제 뭐 고추, 가지, 오이, 상추 뭐 해가지고 아마 네네. 지금 이제 아마 잘 자라고 있을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또 물만 준다고 자라는 게 아니거든.
0: 그럼 그럼.
1: 물만 주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이렇게 이제 뿌리가 네. 땅에 이제 그 딱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
0: 그쵸?
1: 근데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키포인트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0: 네.
1: 우리 고추 같은 경우에는 고추가 지금 자라면 한 50cm 이상씩 자랐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가지가 두 가닥에 나와 있을 거예요.
0: 네.
1: 그거를 이제 방아다리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다시 자라서 또 방아다리가 또 생기고 이래서 그 방아다리 사이에서 고추가 열리는데
0: 네.
1: 그러니까 고추가 자라다 보면 첫 번째 방아다리에서 꽃이 하나 딱 필 거예요. 근데 그 꽃을 꽃이 펴서 이제 꽃이가 열리잖아요. 그 꽃을 키우면 안 돼요.
0: 그럼요.
1: 잘라버려야 돼요. 그거를 그 고추를 잘라버려야지만이 그 위쪽으로 고추가 더 많이 풍성하게 생겨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보면 고추가 열린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그냥 키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키울 때 그래도 좀 이왕이면 많이 풍성하게 고추가 열리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거를 따주는 게 좋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방아다리 밑으로는 이파리는 다 따버린다.
0: 네.
1: 그러면은 좀 이제 고추가 빨리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지도 마찬가지. 이렇게 네. 또 이제 방아다리가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것도 또 따버리시면은 가지도 풍성하게 막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오이. 오이. 오이는, 아, 근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오이 아마 지금 다들 물을 열심히 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이는 사실 물을 많이 먹고 자라는 식물이거든요. 근데 오이는 다섯 마디 윗가지에서부터 키워야지
0: 네.
1: 그 밑에서부터 나오는 오이는 다 따버린다. 공통적으로 보면은 첫 열매는 다 따버려야지만이 그 다음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다.
0: 알겠습니다.
1: 그거 꼭 기억하시기 네. 바랍니다.
0: 그까지 하죠.
1: 예. 아, 그러니까 깻잎.
0: 아, 깻잎.
1: 깻잎. 깻잎은 우리가 그냥 심어놓으면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심어놓으면 살지 않아요.
0: 그럼요.
1: 관리를 해줘야지.
0: 아, 깻잎도요?
1: 예.
0: 어, 깻잎은 대충 뿌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어.
1: 근데 이왕 깻잎을 따서 드실 때 우리가 네. 매장에서 깻잎을 사서 드시듯이
0: 네, 네.
1: 상품성이 있게 해서 드셔야지 네. 좋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보통 이제 깻잎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건 심어놓으면 산다 그래가지고 그냥 놔둬.
0: 그렇죠.
1: 그러면 깻잎 대에서 이제 곁가지가 막 나와요.
0: 아.
1: 곁가지 나오기 시작하면 오, 또 이제 풍성해지네.
0: 음?
1: 더 많이 생기네.
0: 네?
1: 그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다 훑어내야 돼요.
0: 아하, 그래요?
1: 다 훑어내야지 위에 네네. 상단에 있는 깻잎 여섯 장이 크게 손바닥만하게 자랐을 때 두 장 떼내고
0: 예예예예.
1: 또 두 장 떼내고 이렇게 해서 드셔야지 아유. 깻잎을 상품성 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그 깨 털으실 것 같으면은
0: 네네.
1: 그냥 놔두세요.
0: 네.
1: 깨 떨어서 들기름 짜시면 돼요. 근데 이왕이면은 집에 그렇게 뭐 농사를 그렇게 많이 안 짓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냥 그 앞에 메꾸리 갖다 심고 하시니까
0: 네.
1: 잠깐만 손 주시면은 쉽게 아주 상품성 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거저 먹는 건 없네요.
1: 아, 그렇죠.
0: 알겠습니다.
1: 전주부터 시작해서 CJ 모험전 2주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0: 네.
1: 2주간 진행하고 있는데 이 CJ 제품이 지금 세일하는 품목이 110가지인가가 돼요.
0: 와.
1: 110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그 전주 그 포스터에 보면은 뭐 네. 햇반하고 18개짜리 햇반 뭐 14불구고, 네. 비비고 왕겨자가 3파운드짜리가 8구구 나와 있는데요. 네네. 요거 외에 상품이 110가지를 더 이야. 세일을 해요. 그러면 뭐 CJ 제품 전품목 다 한다는 거예요.
0: 진짜 그러네요. 진짜. 예.
1: 근데 제가 요거 두 가지 제품 외에 제가 몇 가지만 더 우리 그 고객분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예. 안내를 드리면요.
0: CJ는 뭐 만두죠, 만두.
1: CJ 만두, 돼지고기 왕겨자, 소고기 왕겨자, 예. 치킨 왕겨자, 매운 왕겨자가 다 699예요.
0: 와.
1: 그다음 백설 튀김가루, 부침가루가 2불 49전이고요. 네. 아, 순한맛 고추장, 진한맛 고추장 요게 15불 99전, 재래식 된장이 10불 99전 세일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고소함이 가득한 참기름이 지금 6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또 백설에서 나온 그 양념 소스가 있어요. 소불고기 양념, 쇠갈비 양념, 닭, 돼지, 불고기 양념, 네. 돼지, 갈비 양념이 요게 다 4불 49전에 나와 있습니다.
0: 아니, CJ 문 네. 닫아요?
1: 그러니까 정상 가격에서 거의 35에서 40% 그러게, 디스카운트 세일을 예.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0: 아, 우리야 너무 감사한데, 아니, 걱정되네.
1: 근데 뭐 사는 사람이 기쁘면 뭐 그것까지야 뭐 우리가 저거 할 건 없잖아요.
0: 예, 쥐 고양이 생각할 거 없겠지만 소동. 예. 네.
1: 그다음에 하선정 멸치 액젓, 까네리 액젓이 4불 99전 지금 세일 나와 있습니다. 네. 아, 그다음에 사골곰탕, 비비고 사골곰탕도 지금 세일 나와 있는데 10불 99전이고요. 예. 그다음에 백설 동치미 물냉면, 함흥 비빔냉면 4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네. 아, 그 다음에 백설 비엔나 소세지도 599 세일 나와 있고요. 네. 요 제품에 100가지 제품 전품목을 한 자리에 모아서 세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고객분들 뭐 CJ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0: 그렇죠.
1: 그 상품 자체가 또 깔끔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0: 믿을 수 있고.
1: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때 요로 구매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은요?
1: 다음은 이제 40주년 항상 세일 안내를 드리는데 아이들 좋아하는 허니버터칩.
0: 아, 요거 맛있어요.
1: 예, 요거 300g짜리가 18개가 들어있는 박스가 요게 12불 99전이에요.
0: 와, 하나에 1불도 안 하네요.
1: 요거, 그렇죠. 뭐 와. 12불 99전. 요건데 요게 과자를 우리가 뜯으면은 이거 먹다가 남겨놓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러면 그 이렇게 또 와서 이렇게 말아놔요. 근데 요게 이제 그 300g짜리니까는 네. 요거 그냥 가볍게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요.
0: 운전하시면서 골프 치시면서.
1: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큰 과자 줘봐요. 먹기 시작하면 다 먹잖아.
0: 다 먹으면 이제 밥 못 먹지.
1: 이제 못 먹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포장된 거 너무 좋은 거야. 이거 아주 실속형이야.
0: 네네.
1: 뭐 이게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네. 또 여름에 또 이제 더워지면 생각나는 게 뭐 콩국수.
0: 냉면 콩국수.
1: 냉면 콩국수잖아요.
0: 빼놓을 수 없죠.
1: 그렇죠. 그래서 정식품에서 나온 진한 콩 국물이 8불 99전. 오. 요게 세일이 나와 있습니다.
0: 아, 요거 집에서 요거. 하려면 번거로.
1: 그래도 고집이 있는 분들은 내가 해야 더 고소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간편하게 드실 때는 또 요렇게 이용해서 드시면
0: 쉽게
1: 참 좋네요.
0: 예. 예.
1: 그리고 요 콩국물 건강에 너무 좋은 거
0: 너무
1: 아시죠?
0: 좋죠. 너무 좋죠.
1: 자, 드디어 또 왔어요.
0: 아, 왔구나. 왔어요. 왔어요.
1: 요거 엄지네 꼬막 네. 팝 스토어를 지금 페펙스점에서 오늘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24불 99에 지금 엄지네 꼬막 판매하고 있고요. 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되고요. 저희 페펙스 매장에서는 10시 반, 10시 반부터 저희가 판매를 하니까 또 그 전에 오셔가지고
0: 줄 서시는 분들 있어요.
1: 꼬막 왜 안 해요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빨리
1: 예,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10시 반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약간 준비하면 10분 정도 소요되고 네. 한 10시 40분 이때부터 판매가 되니까
0: 재촉하지 마시고 조금만 네. 기다려주시면
1: 그래서 저희 페펙스점에 오시면 엄지네 꼬막 24불 9구에 사실 수가 있는데
0: 네.
1: 아, 나는 근데 페펙스점이 너무 멀어.
0: 그럼 어떡해.
1: 그러면 안 되잖아.
0: 뭐 포스처치나 뭐.
1: 그래서 네.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우리가 페펙스점이 얼추 중앙 지점에
0: 있죠.
1: 우리 에치마트 버지니아 이게 분포되는 걸 보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센터빌 쪽에서는 센터빌 매장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는 뭐 행사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
0: 네네.
1: 저희가 그쪽에
0: 같은 가격입니까?
1: 같은 가격이고 저희가 그걸 해가지고 그쪽에 보냅니까? 보내요. 보내가지고 아. 그쪽에서 손님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게
0: 그럼
1: 하고요.
0: 그럼 버크는요?
1: 그리고 또 이쪽 그 에난데리나 이쪽은 버크점 쪽에 그쵸? 또 저희가 또 보내서 예. 버크점에서 또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0: 네네.
1: 엄진의 꼬막 요거 행사, 팝스토어 요거에 매일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요런 행사 때만 이렇게 저 드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0: 네.
1: 요거 3일간 진행하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4불 99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0: 리밋 있습니까?
1: 리밋이 세 개가 걸려 있기는 해요.
0: 지혜롭게.
1: 네, 지혜롭게 네, 하시면 되고요.
0: 알겠습니다.
1: 그다음에 그 또 손님도 많을 때
0: 네.
1: 또 막 열 개씩 사가시면 뒤에 분들은
0: 그럼.
1: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막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셔가지고 주문 들어오면 그때
0: 맞아요.
1: 저희가 묻혀서 판매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게 걸리니까
0: 네.
1: 한 세 개에서 네 개 정도만 네네. 이렇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가부 쪽 안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요. 캐탈룹이 개당 3불 49전 나와 있고요. 타미망고 박스가 9불 99전입니다. 네이블 오렌지 패키지에 4불 99전이고요. 백천도 복숭아가 파운드에 2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사인 머스카포도 요게 패키지에 9불 99전 나와 있고요. 스마트카드 온니세일로 파가 3개에 99센트. 아, 가격 너무 좋네요.
0: 네.
1: 요거. 근데 제가 그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요 파 사셔다가
0: 심으라고
1: 심으시면은
0: 네.
1: 진짜 급할 때
0: 네.
1: 급할 때 쓰신 만큼의 파는 되니까 그 앞에 집 앞에 이렇게 심어놓으셔서 한번
0: 자꾸 잊어버려
1: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다음에 그 체리 토마토가 3불 99전 패키지에 세일 나와 있고요. 양송이 버섯 패키지에 1불 29전. 브로콜리 파운드에 149에 지금 나와 있고요. 미니 스윗 페퍼가 2불 4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허니즈사가 2파운드 패키지가 3불 49전 나와 있고요.
0: 너무 맛있어요.
1: 이건 너무 맛있어요. 사과.
0: 허니 크리스피보다 더 맛있어요.
1: 하여튼 허니 뭐 이런 건 뭐 스윗 이런 건 들어간 사과는 일단은 그냥 믿고 드셔도 돼요.
0: 달달해.
1: 달달해요.
0: 달달해요. 예, 예.
1: 예. 그다음에 금토일 한정 판매로 하고 있는 전보 블루베리가요. 패키지에 3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씨 없는 수박 요거 개당 5불 99전. 자, 우리 에치마트가 전국에서 수박은 제일 싸게 판다.
0: 그럼 그럼 그럼.
1: 5불 99전. 요거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수박 있잖아요.
0: 네네네.
1: 오늘 들어온 수박을 보니까 평상시에 수박의 1.5배야.
0: 오.
1: 수박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0: 대박.
1: 엄청나게 커요.
0: 강호동 머리만 해요?
1: 아, 그거 한 배 반 될걸요.
0: 그 정도입니까?
1: 그 정도로 커요. 근데 가격이 5,99예요. 근데 이제
0: 그렇구나.
1: 저희가 전주도 세일하고 전주도 계속 세일을 했잖아요.
0: 네.
1: 그렇게 이제 수박 시즌이 돌아오면서 수박이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번 주에 들은 수박은 진짜 커요.
0: 그런데
1: 네.
0: 키 큰 사람 싱겁고 큰 거 치고 맛있는 걸못 봤는데.
1: 근데 저희 에치마트가 수박을 팔 때 보면은 거기서도 잘라서 파는 수박이 있어요.
0: 그러니까 맛있다 이거죠.
1: 잘라서 그 네. 안을 딱 볼 수가 있어.
0: 네네네.
1: 그게 딱
0: 네.
1: 보니까 같은 제품이니까 뭐 제품 자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0: 네.
1: 그러니까는 거기에 우리가 잘라서 파는 수박 그 옆에 있으니까 보시고
0: 네.
1: 믿고 사셔도 됩니다.
0: 네.
1: 그다음에 당도 너무 좋아요. 저희가 수박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물류창고에서 당도 체크를 다 해요.
0: 네.
1: 그래서 당도 체크가 안 되면은 다 리젝을 시켜버려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에 이거를 싣고 24빈을 싣고 오면은
0: 네.
1: 앞에서 하나,
0: 음흠.
1: 중간에서 하나,
0: 네.
1: 저 안쪽에서 하나씩 다
0: 아이고.
1: 꺼내가지고 다 당도 체크를 해요.
0: 와.
1: 그러니까 세 가지 당도 체크를 해가지고 다 이게 평균적으로 들어와야지 안 들어오면 다 리젝이에요. 그러니까 당도 체크를 하고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거니까
0: 네.
1: 믿고 드셔도 됩니다.
0: 저는 방부장님을 믿고 먹겠습니다.
1: 예. 씨 없는 수박
0: 네.
1: 진짜 전보 사이즈인데 5불 99전 세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팽이버섯 패키지에 99센트고요.
0: 네.
1: 청경채 파운드에 79센트, 5파운드 감자가 2불 49전 지금 세일하고 있습니다.
0: 네.
1: 자, 일반 그 스마트 카드 멤버스 온리 세일로 나와 있는 그로서리 상품, 청가부 상품은요. 경기 및 15파운드짜리가 13불 99. 허니 망고 박스 9불 99죠. 그다음에 햇반 18팩짜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14불 99전 나와 있고요. 케이타운 냉동 양념 소불고기 11불 99전. 그다음에 진짜 고구마빵 7불 99전. 스마트카드 멤버십 온리세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반 그로서리 상품으로는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짜리가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농심 사발면이 전품목 13불 99. 오뚜기 라면은 멀티팩 전품목이 5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광천 녹차 도시락김이 5불 99전이고요. 꽃게 액젓이 12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자연산 골뱅이 캔 유동 제품 7불 99전 나와 있고요. 헤어론 소면 우동 막국수가 3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원 물엿, 이게 5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아얌육 런천 및 2개에 5불 판매하고 있습니다. 투데이 지팜 유기농 황란 라지 사이즈가 6불 99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네. 아, 물냉면 있네요.
0: 와, 맛있어요.
1: 자, 물냉면.
0: 맛있어요.
1: 자, 케이타운 냉면 육수 3불 99전. 그 다음에 송악 평양식 칡냉면이 7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 좋아하는 롯데 아이스크림바 5불 49전 나와 있고요. 해태 후렌치파이 2불 49전. 가라만둠배 4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산부 쪽 안내를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로 홍더미 파운드에 8불 99전 나와 있고요. 조개감자 파운드에 16불 99전. 국민생선 노르웨이 고등어 요게 파운드에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자, 머리새우가 파운드에 5불 99전이고요. 네. 통통배 홍진미 오징어채가 24불 99 지금 세일 나와 있습니다. 정육부 쪽 안내 드리는데요. 네. 첫 번째로 우리 한국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아마 갈비살일 거예요.
0: 갈비살
1: 요게 지금 세일이 나와 있는데 네. 요게 파운드에 29불 99 나와 있고요. 또 우리 한국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 중에 부위는 역시 삼겹살이잖아요.
0: 삼겹살이죠.
1: 요거 수육용 생삼겹살 네. 요게 파운드에 6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육용 생삼겹살이라 그러니까 이게 막 수육만 해서 드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렇게 수육용으로 잘라놓은 거예요.
0: 예, 예.
1: 집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구이용으로 얇게 쓰시면 그냥 구워서 드시면은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닭 사태살이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고요. 네. 소뱃살 파운드에 8불 99전. 돼지 등갈비가 파운드에 4불 49전, 양념 돼지 불고기가 파운드에 3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안내는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는데요.
0: 네네.
1: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엄지네 꼬마.
0: 아, 엄지네 꼬마.
1: 요게 펫백스점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40주년 세일하는 콩국물. 정식품 콩국물. 이게 더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마다 이게 또 생각이 나잖아요. 시원하게.
0: 콩국수에는 역시 도마도도 도마도지만 또 오이 또 착착착착 썰어서.
1: 그 오이를 말해요. 내가 직접 따가지고 집어넣으면. 그거는 뭐 거의 기쁨이 그냥 뭐 극대하죠.
0: 최고죠, 최고. 네.
1: 그러니까 그 콩국물 세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네. 수박 그 599. 전보 빅 사이즈예요.
0: 네네.
1: 599 지금 개당 판매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매주 금요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우리 또 센터빌에 양조 부지점장님이 나와서 해주셨는데요. 차분한 우리 또 부지점장님도 너무 좋았지만 역시 이 수다도 떨면서
1: 맞아요.
0: 조금 재미는 없었어. 지금. 근데 우리 방 부장님은 또 이 수다 떨면서 하니까 시간이 좀 촉박해서 좀 늘 불안했는데 오늘은 아주 시간 딱 퍼펙트 타임에 잘 맞춰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1: 뵙겠습니다.
0: 예, 지금까지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라라랜드 금요일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이 시간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주말 푹 쉬고 새로운 달, 새로운 한 주 월요일에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1: 아침 식사 중.
0: 이렇게 조용하게?
1: 여기, 당신 커피 있어?
0: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1: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0: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1: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2: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니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니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3: 김밥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5: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6: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 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Real Estate Agent,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Real Estate License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Residential Sale and Lease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처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 3일 혹은 1, 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7: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며 시작한 백악관 상황실 회의가 종료됐다고 AFP통신이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대상 관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미국산 부품 원산지 요건 강화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문화공연장인 트럼프 케네디 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빼야 한다는 미 법원의 결정이 오늘 나왔습니다. 뉴욕주가 약 두 달 넘게 지연됐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최대 200달러 환급금을 지급하고 보육 지원 또 지하철 치안 예산도 대폭 확대됩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비영리 금융기관과 손잡고 시 전역 소상공인을 위한 대규모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오늘 새벽 뉴욕 맨해튼의 지하선로에서 정비용 열차에 불이 나 작업자들이 다치고 아침 출근길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통근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돼 극심한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댈러스 다운타운 남부 오크 클리프 소재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다쳤습니다.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가 버지니아 북부 지역에서 도로 지도 제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가 2019년 발생한 버지니아 비치 시청 앞 대규모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오는 일요일 미 국기와 주기를 반기로 개양토록 지시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오는 16일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시의회 핵심 의석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며 시작했던 백악관 상황실 회의가 종료됐다고 AFP 통신이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 51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상황실에서 지금 회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당국자들이 잠정 합의한 양해각서 내용을 승인할지 그 여부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곧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양측이 합의한 MOU 내용을 승인하겠다고 발표할지 미국의 요구에 대한 이란의 수용이 미진하다고 판단해 추가로 협상을 이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이란의 핵무기 금지와 고농축 우라늄 회수 및 폐기,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자유개방 등을 레드라인으로 강조하면서 이란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더 강하게 하겠다고 위협한 만큼 공격 재개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실 회의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행정부는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란 측 동결자산 해제를 포함해 특정 사안들은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당국자가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대상 관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미국산 부품 원산지 요건 강화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협상팀은 USMCA 개정을 앞두고 완성차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미국산 부품 및 소재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현행 USMCA의 규정은 완성차 부품의 75% 이상을 북미 지역에서 조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산 부품 비중만 별도로 규정한 원산지 규정은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행 75% 이상인 북미산 부품 요건을 추가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협상팀이 북미산 부품 요건을 82%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입장으로 협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멕시코와 새로운 원산지 규정을 먼저 협상한 다음에 캐나다의 수용 여부를 택하라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기 출범 이후 관세 부과를 통해서 제조업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돌리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습니다. USMCA는 기존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대체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에 타결한 협정으로 일부 수정을 거쳐 2020년 발효됐습니다. 북미 간의 최대 무역 협정으로 대체로 관세 없는 자유무역이 협약의 뼈대입니다. 일몰 조항에 따라서 6년마다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데 올해 7월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USMCA의 완성차 원산지 규정이 미국산 부품 의존도를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에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완성차 업계도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 맨해튼의 지하 선로에서 정비용 열차에 불이 나 작업자들이 다치고 아침 출근길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통근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돼 극심한 출근길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성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29일 새벽 뉴욕 맨해튼에서 지하 선로에 있던 정비용 열차에서 불이 나 작업자 5명이 다치고 출근 시간대 뉴저지와 뉴욕시를 잇는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뉴저지 교통공사와 미철도공사 암트랙, 뉴욕 소방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오전 1시 25분께 허드슨강 터널 맨하튼 쪽 입구 외곽에 있던 암트랙 협력업체 정비 차량 엔진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뉴욕 소방국은 소방차 46대를 동원해 지하선로 화재 진압에 나섰고 오전 4시가 돼서야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화재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5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부상 정도가 심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재는 모두 진압됐지만 밤새 화재로 뉴저지와 뉴욕시 펜스테이션 구간 열차 운행이 이날 오전 전면 중단됐습니다. 뉴저지와 뉴욕 맨하튼에 있는 열차 구간은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이 운영하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 노스 레일로드에 이어 미 전역에서 세 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구간으로 꼽힙니다. 뉴욕시와 동부 롱아일랜드 지역을 잇는 LIRR은 이날 새벽 뉴욕 펜스테이션 구간의 일부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가 정상 복구됐습니다. 이날 화재로 뉴저지주와 뉴욕시 맨하튼에 있는 통근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아침 출근 시간대 통근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저지주 교통공사는 뉴욕 펜스테이션과 뉴저지 구간 열차 운행 중단을 공지하며 버스나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운영하는 패스 지하철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오늘 버지니아주의 고속도로에서 버스 한 대가 승용차 6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버지니아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5분께 버지니아주 주간 고속도로 I-95 남행선을 주행하던 버스 한 대가 퀀티코 지역 인근 공사 구간에 접근하면서 교통 상황에 맞춰 속도를 줄이지 못해 차량 6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망한 5명 전원은 버스에 충돌당한 차량 탑승자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 34명 가운데 3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고속도로의 남행선은 7시간 동안 통제됐다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통행이 재개됐으며 한동안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제스프리 선골드 키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시온유 수박 개당 5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99장, 파 5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프채 쌀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7: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에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약 두 달 넘게 지연됐던 새회계연도 예산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최대 200달러 환급금을 지급하고 보육 지원과 지하철 치안 예산도 대폭 확대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주민 환급 프로그램과 보육 지원 확대, 지하철 치안 강화 예산 등이 포함됐는데 캐피 호컬 뉴욕주지사는 28일 올버니에서 주의회를 통과한 약 2,69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당초 예산안은 지난 4월 초까지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뉴욕시 고가 세컨하우스 과세와 환경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회성 환급 프로그램인 파워체크가 포함됐습니다. 부부 합산 기준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가구에는 200달러, 연소득 15만에서 300만 달러 가구에는 150달러가 지급됩니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는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주민에게 100달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육 및 육아 교육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주정부는 추가로 17억 달러를 편성해 전체 관련 예산을 45억 달러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해당 예산은 뉴욕주의 2세 아동 무상 보육 프로그램인 2K 도입과 기존 3K 프로그램 확대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논란이 이어졌던 뉴욕시 고가 세컨하우스 추가 과세안도 최종 반영됐습니다. 과세표준 100만 달러 이상, 매매가 기준 약 500만 달러 이상의 세컨하우스를 대상으로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시행 초기 2년 동안 세율은 약 4에서 6.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초기에는 증세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재정 적자가 커지고 조란만단히 뉴욕시장이 재정 확보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면서 결국 과세안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세금 도입으로 연간 약 5억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대중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예산안에는 뉴욕시 경의 전철 순찰 강화를 위한 7,700만 달러와 전철 지원팀 운영 예산 2,500만 달러가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이민 단속 관련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예산안은 이민 단속 요원의 마스크 착용 제한과 함께 학교, 병원, 교회 수색 시에 영장 소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에 뉴욕주 및 연방 법원에서 ICE 요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비영리 금융기관과 손잡고 시 전역 소상공인을 위한 대규모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고금리 부담과 자금난에 시달리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최대 6만 달러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4: 뉴욕시 감사원이 비영리 금융기관인 히브루 프리 론 소사이어티와 협력해 뉴욕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히브루 프리 론 소사이어티는 뉴욕시 5개 부로 전역에 총 800만 달러 규모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저소득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6만 달러까지 이자 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이번 프로그램이 고금리 대출

0: 대출이나 높은 수수료와 부당한 계약 등 소비자 약탈적인 금융상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영세적인 사업자들에게 중대한 대안이자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공실률이 높은 상권과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낮았던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들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은 워싱턴 하이츠 지역 신용조합을 이끌었던 시절부터 자본 접근성이 사업체와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목격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시 전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빈 감사원장은 창업과 사업의 확장 그리고 운영 안정화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1892년 설립된 히브루 프리 론 소사이어티는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비영리 대출기관 가운데 하나로 종교나 인종, 민족,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무이자 대출을 제공해온 기관입니다. 그동안 소수계 및 여성 소유 사업체, 이민자 창업자들을 중심으로 사업 확장과 장비 구입, 인력 채용, 운영 자금 확보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번 지원 규모는 히브루 프리 론 소사이어티가 단일 연도 기준 소상공인 대출에 배정한 금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뉴욕시는 이번 무이자 대출 확대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상업지구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 관련 정보는 히브루 프리 론 소사이어티 공식 웹사이트 hfls.org에 접속해 loans를 클릭한 뒤 스몰 비즈니스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2: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영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5월 29일자 뉴욕타임스 Research funding slows again for universities targeted by White House. 바로 백악관의 타깃이 된 대학교들의 연구기금 지원이 다시 느려지고 있다 라는 제목의 교육과 정치 핫 이슈입니다. 연방정부의 과학연구기금을 지원하는 주요 기관인 국립과학재단 NSF가 최근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미국 명문대들의 연구비 지급을 뚜렷한 이유 없이 보류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백악관의 대학가 압박 캠페인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기사의 핵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Grant proposals that had previously been recommended for funding by employees who oversee the review process have been flagged in recent months for additional scrutiny. But with no clear explanation provided in the records and researchers left largely in the dark. 원래 지원 대상으로 추천됐던 연구 보조금 신청서들이 최근 몇 달 사이 추가 검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다시 검토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고 연구자들도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lagged란 우리가 깃발을 꽂아 표시하듯 비즈니스나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어 보류하거나 주의 신호를 보내다 라는 뜻이고요. Leave someone in the dark는 아무 정보도 안 알려주다, 상황을 모르게 하다 또는 깜깜이 상태로 두다 라는 뜻인데요. 기사의 researchers left largely in the dark는 연구자들만 이유도 모른 채 답답해하고 있었다 라는 의미로 이미 통과된 연구비인데 왜 보류되었는지 교수나 연구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안 해줘서 깜깜이 강태에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연방정부가 왜 이렇게 은밀하게 연구비를 쥐고 흔드는 걸까요? 기사는 백악관이 주도해온 일종의 캠페인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ll four universities have been targets in the Trump administration's year-long bid to expunge woke ideology from college campuses. The campaign has mostly entailed halting research funds and opening civil rights investigations. 이 네 개 대학들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대학가에서 이른바 woke 이념을 없애려는 움직임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로 연구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시민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expunge, 기록이나 흔적을 지우다, 말살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단순히 delete, 삭제하다는 의미보다 조금 강한 의미로 공식 문서에서는 기록 말소 또는 흔적 제거와 같은 느낌으로 쓰입니다. 만약 The school agreed to expunge the suspension from his record 라고 말하면 학교는 그의 정학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라는 뜻이 됩니다. entailed는 어떤 결과나 과정을 수반하다, 필연적으로 따르게 하다 라는 뜻인데요. A를 하면 B도 따라온다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running a business entails risk. 사업에는 위험이 따른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기사는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인 WOKE, woke, 즉 정치적 올바름에 과도하게 깨어있는 척하는 문화를 대학가에서 뿌리 뽑겠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연구비를 줄줄이 묶어버리는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요. 이미 법원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보류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기사는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학장의 멘트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습니다. The NSF has not informed us of any blanket action involving our pipeline of NSF-funded projects, many of which involve quantum science and engineering, computing, and a range of other emerging technologies. NSF, 미국 국립과학재단은 양자과학, 공학,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를 포함한 우리 연구 프로젝트들에 대해 전반적인 지원 중단이나 일괄 조치가 있다는 내용을 아직 통보해오지 않았습니다. Blanket action. Blanket 하면 담요이죠. 마치 담요가 모든 것을 다 덮듯이 비즈니스에서는 전반적인 조치 혹은 일괄적인 규제라는 의미로 blanket action이라고 말합니다. 대학 측은 정부가 대놓고 너희 예산 다 묶었어 라고 blanket action까지는 아직 안 했으나 국가 안보나 경제에 필수적인 양자과학이나 컴퓨팅 같은 국가 미래 핵심 기술 연구비까지 은밀하게 지연시키고 있어서 아주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번에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 매체들이 취재에 들어가자마자 정부의 태도가 아주 빠르게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After the Times inquired about the slowdown on Tuesday, the administration began releasing some grant funding on Wednesday, Thursday, and Friday, and released the hold for some of the institutions on Thursday. 뉴욕타임스가 화요일에 연구 지원 지연 문제에 대해 문의한 이후 행정부는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일부 보조금 지원을 다시 승인하기 시작했고 일부 기관들에 대해서는 목요일에 지원 보류 조치도 해제했습니다. inquired, 질문하다, 문의하다 라는 뜻이고요. released the hold는 묶여있던 것을 풀어주는 것, 보류를 해제하다 라는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즉, 꽁꽁 숨겨서 진행하던 연구비 압박카드가 언론의 취재로 대중에 폭로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보류를 해제하며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를 보여준 것이죠. 역시 언론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기사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quietly slowed research funding for target universities as an ideological pressure campaign, but quickly began releasing the holds after media inquiries.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대학들을 압박하기 위한 이념적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구 지원금을 조용히 늦춰왔지만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곧 보류 조치를 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학문의 상아탑인 대학 연구실마저 정치적 이념 갈등에 영향을 받는 미국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준 뉴스. 정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마땅히 품어야 할 꿈과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0: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에서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을 위한 동합정보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이 사이트는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 동안 안전하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무료 또는 저렴한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인데요. 뉴욕 시티 썸머 인 NYC 웹사이트에서 거주지 우편번호, 나이, 관심 분야를 입력하면 인근에서 진행되는 미술, 스포츠, 방과후 활동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구, 축구리그부터 예술 수업까지 선택의 폭이 다양합니다. 관련 정보는 뉴욕 시티 썸머 인 NYC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외교통상과가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 뉴저지지회를 방문해 경제, 문화, 관광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오태현 외교통상과장과 이응식 국제통상팀장, 김석기, 경상북도 LA 사무소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에서는 문조 회장과 임원진이 대표단을 맞았습니다. 양측은 경상북도의 문화관광자원과 경제 인프라를 미주 한인사회에 알리고 미동부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 확대 또 미시장 진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오는 9월 한상대회 일정에 맞춰서 경상북도를 방문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는 오는 6월 8일 멕시코시티 상공회의소와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11일에 열리는 대한민국과 체코의 월드컵 경기 응원단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뉴욕 한인회와 함께 월드컵 응원 티셔츠를 제작 후원해 푸른투어 뉴저지 본사 뉴욕지사에서 무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의 대표 문화예술공간 케네디 센터에서 무료 공연 프로그램인 밀레니엄 스테이지를 운영합니다. 밀레니엄 스테이지는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6시 열리며 재즈, 클래식, 포크음악, 댄스, 연극, 학생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공연은 현장 관람뿐 아니라 온라인 생중계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Our Nation 시리즈가 마련돼 미 50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지역 출신 예술가들의 공연이 연말까지 무료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무료 공연 예약과 일정은 케네디 센터 밀레니엄 스테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프홉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프홉 홈모기지.
3: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프홉 홈모기지.
4: 뱅크오프홉 홈모기지.
5: 뱅크오브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들.
6: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7: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6: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7: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8: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7: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합. 푸른 투어 프리미엄 유럽 여행.
8: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9: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0: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1: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필리세이즈 파괴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2: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괴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3: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행가 716-350-4199.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5: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창부점.
4: 703-354-1950 703-354-1950.
6: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7: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6: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7: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8: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 브루클린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성진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운영위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 현장에 이하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9: 뉴욕 브루클린 지역 경제단체인 브루클린 상공회의소가 28일 목요일 저녁 브루클린에서 2026 에이시안 아메리칸 헤리티지 셀레브레이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성진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운영위원장이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자신뿐만 아니라 뉴욕 브루클린 에이시안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미래의 훌륭한 기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K-푸드, K-팝, K-뷰티와 한국 비즈니스 그리고 한국 문화를 브루클린에서도 꼭 경험해보길 바란다고도 전했습니다.
10: Not only about me. This is about community, partnership. Tonight, as we celebrate Asian American Heritage Month, I also see a wonderful opportunity for the future. K-culture, Korean food, Korean music, Korean beauty, Korean business, and Korean...
9: 김 위원장은 이 자리를 마련해준 랜디 피어스, 브루클린 상공회의소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행사에 함께 참석한 K-Radio 이석찬 회장과 성광욱 대표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K-Radio는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강력한 입지를 갖고 있으며 한미 국제 미디어, 한인 커뮤니티 정보와 커뮤니티의 참여와 활동을 이끌어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 We are also honored to have with us Chairman Seok Chan Lee and CEO K-Sung of K-Radio. K-Radio has a strong presence in New York and Washington, D.C. It connects Korean American, Korean American media, information, and community engagement.
9: K-Radio, 이하이입니다.
8: 워싱턴 DC에서 오는 16일 민주당 예비 선거를 앞두고 시의회 핵심 의석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14년간 자리를 지켜온 아니타 본즈 시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차기 DC 정치 지형을 좌우할 전체구 시의원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 워싱턴 DC에서 오는 6월 16일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시의회 핵심 의석을 둘러싼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새 시장, 새로운 연방의회 대표, 최소 2명의 새로운 시의원이 등장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DC 시의회 전체 구역 의원 선거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전체구 시의원직을 맡아온 아니타 본즈 시의원이 우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차기 DC 정치 지형을 좌우할 주요 선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자리는 2012년부터 재임해온 아나타 본즈가 맡고 있지만 본즈 의원은 지난해 말 재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이번 민주당 예비선거에는 무려 9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쿠네이트딜 정치전문매체 엑시오스 저널리스트는 시장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이번 전체구 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특히 순위선택 투표제가 실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순위선택 투표제는 후보를 최대 5명까지 순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1순위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며 표를 재분배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가장 주목받은 후보 중 한 명은 오예 오올레아입니다. 그는 현재 워싱턴 DC의 그림자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그림자 하원 의원은 연방의회를 상대로 주승격과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는 상징적, 정치적 로비 활동을 통해 DC 주민들의 연방대표권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딜은 또한 오올레와 후보는 이러한 DC 주승격 운동 경험을 시의회 진출로 연결하려 하고 있다며 연방의사당에서의 활동과 높은 인지도 덕분에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 리사 레이먼드는 전 교육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연방정부의 DC 개인 문제와 교육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케빈 차버스는 워싱턴 정가에서 잘 알려진 전 제7구역 시의원의 아들입니다. 그는 윌슨 빌딩과 아니타 본즈 의원실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레드 일은 전 도시구역 조정위원회 의장 출신으로 도시개발과 도시계획 전문가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직 학교교장인 드와이트 데이비스는 교육과 노동력 개발을 핵심 의제로 강조하고 있으며 캔디스 티아나 넬슨은 정부 접근성과 투명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레니코와 도미니크 젠킨스는 전 ANC 커미셔너와 시의회 보좌진 경력을 바탕으로 문해력과 환경 정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이나 포레스타 전직 DC 경찰 출신은 유급 가족 의료 휴가와 저렴한 주택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 활동을 이어왔으며 총기 폭력 생존자인 그레그 잭슨은 총기 폭력 예방 운동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우편 투표는 이미 시작됐으며 시 전역에 투표함도 설치된 상태입니다. 예비선거는 오늘 6월 16일 실시됩니다. 정치 성향상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워싱턴 DC에서는 민주당 예비선거 승자가 사실상 본선 승자와 다름없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번 전체구 시의원 경선은 단순한 지방선거를 넘어 앞으로 워싱턴 DC의 정치 방향과 세대교체 흐름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8: 버지니아 주지사가 2019년에 발생한 버지니아 비치 시청 앞 대규모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오는 일요일 미국 국기와 주기를 반기로 개양토록 지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에비게일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28일 2019년 버지니아 비치 시청 총격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오는 일요일 하루 동안 미국 국기와 버지니아 주기를 반기로 개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건 발생 약 7년이 지난 시점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상징적인 결정입니다. 사건은 2019년 버지니아 비치 시청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시 공공 유틸리티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사직 직후 건물 내부로 들어가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총 1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4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건 직후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으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 집회와 헌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과 동료 공무원들은 사건 현장 인근에 모여 애도의 뜻을 표했고 지역사회 전반에서 추모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 당시 주정부와 연방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서 대통령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희생자들을 애도했으며 전국 공공기관에 반기 개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기는 일요일 일출부터 일몰까지 반기로 개양됩니다.
8: K-Radio 김지수입니다.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문화 공연장인 트럼프 케네디 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빼야 한다는 미 법원의 결정이 오늘 나왔습니다. 크리스토퍼 쿠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의회의 승인 없이 공연장의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쿠퍼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14일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모든 표지판을 철거하고 공식 자료에서 트럼프 케네디 센터라는 언급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케네디 센터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센터 명칭을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변경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기 행정부 출범 후 진보 진영과의 문화전쟁을 선포하고 그 일환으로 케네디 센터의 기존 이사진을 물갈이했습니다. 또 트럼프 케네디 센터의 전면 개보수를 위해서 오는 7월부터 2년간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정부 부처나 유관기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아동자산 형성지원 프로그램에 트럼프 계좌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미 해군은 신형전함에 트럼프급 전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1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트럼프 골드카드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교통부가 워싱턴 DC의 대표 교통허브인 유니언역 대규모 보수 사업에 약 4억 6,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에 노후 시설을 개선해서 수도 관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승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션더피 교통부 장관은 29일 워싱턴 DC 유니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적인 철도역 보수와 현대화를 위해 4억 6,500만 달러 규모의 연방지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버피 장관은 유니언역은 1908년에 건설됐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기차역이었다면서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며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역의 구조적 안정성과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한 핵심 보수 사업에 사용됩니다. 주요 사업에는 지붕 교체와 승객 대합 공간 개선, 암트랙 라운지 및 매표 시스템 현대화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쇼핑과 상업 기능도 강화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에는 소매점과 주차시설, 오피스 공간 확대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역 수익성을 높이고 공공 안전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여행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패스트푸드 외에 식음료 선택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니언역 앞 상징물인 콜럼버스 분수도 약 20년 가까이 멈춰 있었지만 최근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버피 장관은 이제 워싱턴 DC의 관문인 유니언역을 나서면 실제로 작동하는 아름다운 분수가 방문객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니언역은 하루 수만 명이 이동하는 동부 철도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이번 사업은 수도 워싱턴 DC의 도시 이미지와 교통 인프라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8: 증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72% 오른 51,032.4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2% 오른 7,580.0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2% 오른 26,972.62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뉴욕 이런 대체로 맑고 쾌적한 날씨였습니다. 낮 최고기온 77도, 섭씨 25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조금 흐리고 때때로 소나기가 예고돼 있습니다. 밤 최저기온 56도, 섭씨 13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 최고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지만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51도, 섭씨 11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최고기온은 75도, 섭씨 24도, 최저기온은 59도, 섭씨 15도로 흐리지만 쾌적한 날씨 예고돼 있습니다. 뉴욕시 현재 대체로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이런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쾌적한 하루였습니다. 낮 최고기온 80도, 섭씨 27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맑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62도, 섭씨 17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 최고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흐리지만 쾌적하겠습니다. 오후 들어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51도, 섭씨 11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최고기온은 76도, 섭씨 24도, 최저기온 57도, 섭씨 14도 예상됩니다. 대체로 맑고 쾌적하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셨습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6월 초여름 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일요일 아침부터 6월 1일 월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룡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지난 4년 동안 무려 50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판타지 웹소설 시장. 판타지 웹소설은 무엇이고 또 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라이프 섹션에서는 무서운 속도로 자동차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의 자동차, 그리고 기존 자동차 브랜드들의 경영권 변화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릴게요. 최근 한국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웹소설, 또 그 중에서도 판타지 장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콘텐츠 플랫폼 기업 위디의 최신 동향에 따르면요, 지난해 판타지 웹소설 독점작의 거래액이 4년 전인 2021년도와 비교해서 무려 50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대세 중에 대세로 자리 잡은 판타지 웹소설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시작, 그리고 현재의 눈부신 성장세,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판타지 웹소설이라는 개념부터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판타지 웹소설, 이것은요, 마법이나 초자연적인 현상, 가상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이런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매일 혹은 매주 연재 형식으로 소비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판타지 웹소설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짧은 호흡으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문체를 사용을 하고요. 한 회당 5,000자 안팎 분량의 이 짜릿한 반전, 이런 짜릿한 전개를 담아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에 종이책으로 출간되던 판타지 소설이 이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강력한 디지털 환경을 만나서 새롭게 진화한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장의 시작을 보려면요, 1990년대 말 한국의 1세대 PC통신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하이텔이나 나우누리 같은 이런 PC통신 게시판에 아마추어 작가들이 연재를 했던 퇴마록이나 드래곤 나자 같은 작품들이 당시에 대성공을 거두면서 한국형 판타지 소설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후에 2000년대에 들어서 동네마다 많이 생겨난 이 도서 대여점을 중심으로 해서 종이책 형태의 판타지 소설 시장이 전성기를 누렸고요. 하지만 점차 이런 도서 대여점 체계가 감소를 하고 디지털 불법 다운로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한국 판타지 소설 시장은 한때는 좀 극심한 침체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중반에 카카오 페이지와 네이버 시리즈, 또 리디 같은 거대 모바일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면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4시간을 기다리면 한 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손쉬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과거에는 불법 텍스트 파일로 숨어들었던 독자들이 기꺼이 본인의 지갑을 여는 이런 합법적인 핵심 소비층으로 유입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단순히 검 그리고 마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 중세풍의 전통 판타지를 넘어서서 현대사회에 괴물이 출몰하는 던전이 열리고, 이를 사냥하는 헌터물, 또 주인공이 불의의 사고를 겪은 후에 과거로 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사는 회귀물, 또 소설이나 게임 속의 조연의 몸으로 영혼이 들어가는 빙의물 같은 이런 대중들의 대리만족과 스트레스 해소를 극대화해주는 독창적인 하위 장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잡한 고뇌 대신에 직관적이고 또 시원시원한 성공 스토리를 원하는 현대인들의 요구에 정확히 부합을 한 거죠. 그렇다면 판타지 웹소설의 현재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는요, 단순한 하위 문화나 스낵 컬처가 아닙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대한 원천 지식 재산권, 즉 글로벌 IP 산업의 핵심 기지로 완전히 우뚝 섰습니다. 미디어의 공식 데이터를 보면 판타지 장르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지난해 새로 출간된 판타지 웹소설 수만 해도 전년도와 비교하면 아주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해요. 특히 독자들의 충성도가 정말 높거든요. 작년 니디의 구매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특정 작가의 판타지 작품을 구매한 이용자가 그 해당 작가, 그러니까 동일한 작가의 다른 작품까지 찾아서 연재 중에 구매한 비율이 무려 45%에 달했다고 합니다. 독자 2명 중에 1명은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연속적인 소비를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기 때문에 플랫폼 내에서 체류 시간이 대폭 늘어나게 되고요. 또 전체 소비 규모를 끌어올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작품 개별의 성과를 보더라도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니디의 대표적인 독점 판타지 웹소설인 이세계 착각 헌터 같은 작품의 경우에는요. 지구인의 빙의한 외계 헌터의 자충우돌 정착기를 코믹하게 그려내면서 누적 거래액이 무려 3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또 올해 3월 16일에 독점 연재를 시작한 현대 판타지 신작 은행원도 용 꿈을 꾸나요? 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은요. 출시 당일 하루에만 거래액 기준으로 리디 판타지 웹소설 역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팬덤을 가진 판타지 웹소설은요, 웹툰이나 드라마, 또 애니메이션, 게임으로의 확장성이 가장 뛰어난 장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판타지 웹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웹툰이나 드라마도 만들고 또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게임도 만드니까요, 얼마나 확장성이 넓습니까? 전 세계 누적 조회수 142에서 143억 뷰라는 기념비적인 신화를 기록한 작품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제목의 판타지 웹소설이 대표적인 성공 모델인데요. 처음에는 웹소설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동명의 웹툰으로 제작돼서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작품이 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됐고요. 글로벌 게임으로도 출시가 돼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최근에는 넷플릭스가 변우석 같은 탑 배우들을 주연으로 내세워서 오리지널 실사 드라마 시리즈 제작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그 파급력이 가히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방영됐던 TVN의 인기 드라마 폭군의 셰프 같은 경우에도요. 이 작품이 방영된 이후에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던 원작 웹소설 연산군의 셰프로 살아남기 작품의 소비와 매출이 역으로 급증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유입된 시청자들이 원작 소설의 뒷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플랫폼으로 몰려들면서 이 하나의 IP가 다양한 미디어로 확장이 되고 이것이 다시 원작의 소비를 견인하는 완벽한 컨텐츠 선순환 구조가 정착이 됐습니다. 판타지 웹소설의 앞으로 전망, 이렇다면 더 밝을 수밖에 없을까 싶은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형 판타지 웹소설 시장이 국내를 넘어서 본격적인 글로벌 주류 문화로 영토를 확장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권의 전통적인 장편 소설들과는 달리 한국형 판타지 소설 특유의 이 속도감 넘치는 전개 방식, 그리고 매력적인 능력치 시스템 설정이 스마트폰 환경에 익숙한 전 세계의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기업들 역시 다른 플랫폼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독점 작가를 확보를 하고 또 작품의 라인업을 강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초고속 글로벌 번역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국가 간의 시차, 언어 장벽 이런 것들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고요. 30년 전에 PC통신 게시판에 소박한 취미활동으로 시작했던 한국의 판타지 웹소설이 이제는 전 세계의 대중문화 전반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거대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강력한 문화 컨텐츠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한국 축구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들던 절대적인 존재가 결국 파국을 맞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5월 29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성명서를 통해 이번 북중미 월드컵 일정이 종료되는 즉시 협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전격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난해 2025년 2월 치러진 선거에서 85.6%라는 압도적인 투표율로 4선 연임에 성공하며 오는 2029년까지 임기를 보장받았지만 결국 13년에 걸친 장기 집권의 마침표를 마지막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찍게 됐습니다. 이로써 1993년 정몽준 회장 취임 이후 4연임 그리고 축구인 출신 기업인인 조중훈 회장이 한 차례 징검다리 역할을 맡았고 그 뒤를 바로 정몽규 회장이 이으면서 범현대 가문의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왔던 한국 축구가 2002년 이후 또다시 큰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대중의 문매와 끈질긴 사태 요구, 요래없는 월드컵에 대한 국민적인 외면 속에서도 그동안 마치 콘크리트같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던 정몽규 회장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결심한 진짜 배후에는 등을 돌린 축구팬들의 팬심 때문이 아니라 철저한 행정적 고립과 사법적 단죄 때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지난 2026년 4월에 내려진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특정 감사를 시행한 끝에 정 회장을 포함한 수뇌부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벌였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축구협회가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패소 판결로 인해 정 회장은 더 이상 정상적인 행정 업무 수행이나 임기 완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직면한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와 행정부의 거대한 압박 속에서 직무 정지라는 파국을 맞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는 이른바 퇴로 확보형 출구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적격사태는 지난 수년간 축구협회가 보여준 독단적이고 방만한 행정에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가장 큰 분노를 자아냈던 사건은 2023년 3월에 감행된 승부조작범을 포함한 축구인 100명에 대한 기습 사면 시도였습니다. 이 무모한 시도는 프로축구연맹 총재 시절 정 회장 본인이 세운 K리그 승강제 정착이라는 성과마저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크린스만 감독의 선임으로 인한 한국 축구의 퇴보와 국제적인 망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보여준 밀실 행정과 불투명성 논란은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독 선임을 전담했던 국가대표 기술위원회를 전격 폐지하고 허울뿐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을 추천하여 축구협회장이 감독을 선임하는 시스템으로 변형하는 전횡을 행함으로써 축구협회의 공적 신뢰도는 완전히 파탄을 맞았습니다. 정몽규정에 지휘한 지난 13년의 세월에는 축구종합센터 착공 등 인프라 확장이라는 표면적 지표 이면에 한국축구협회장으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프리미엄급 지위를 이용해 현대산업개발 등 현대 가문의 위상을 곤고히 하고자 하는 가문의 야망과 철저한 계산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적인 저항을 받던 정몽규 회장이 물러난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0: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최연장자 부회장인 박항서 부회장은 월드컵 이후 태국 리그 감독 부임이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행정대행을 수행하기가 극히 유동적으로, 이는 협회가 월드컵 이후 극도의 행정마비 사태를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축구협회는 한 해 예산만 2천억 원이 넘는 거대 종목단체입니다. 다가올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는 한 거대 재벌기업에 의해 주도되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종식하고 한국 축구의 100년대기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정말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지난 2015년 2월 선거에서 정 회장과 대립했던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신문선 명진의 초빙 교수 등이 차기 축구협회장의 유력한 후보군으로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축구팬들이 가장 열망하는 후보군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한국 축구를 잘 알고 또한 유럽 선진 축구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고 행정과 교육을 이수한 박지성 전 전북 현대 디렉터나 강원FC 대표이사 등으로 행정능력을 보여준 이용표 전 부회장 등입니다. 다만 이들은 아직 회장직 같은 거대 정치적 성격의 자리보다는 현장 시스템 개선과 유소년 축구 육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 당장 전면에 나서기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문교장의 갑작스러운 퇴진 선언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불공정과 소통 부재에 대한 사피 규정의 결과입니다. 한국 축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수장의 교체를 넘어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말 한국 축구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시대에 걸맞는 리더를 통해 한국 축구가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 이성훈이었습니다.
1: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0: 지금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2: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1: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2: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1: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2: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1: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 여러분께서는 5월 29일 금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보면 지각 변동이라는 단어조차 좀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신뢰해왔던 유럽과 미국의 이런 전통의 자동차 강자들이 흔들리고 있는 반면에 그 빈자리를

0: 중국의 자본과 중국의 브랜드가 아주 무서운 속도로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중국은 단순한 세계의 공장이나 신흥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아주 거대한 지배자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 내에 중국의 영향력 그리고 점유율, 기존 브랜드들의 경영권 변화 실태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숫자로 보는 중국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작년인 2025년 한 해 동안 집계된 공식 데이터를 살펴보면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자동차가 총 9,647만 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중국에서 판매된 차량이 무려 3,435만 대로 세계 자동차 시장의 35.6%를 중국이 홀로 차지를 했습니다. 이 숫자는 역사상 최고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에 미국 시장의 판매량이 1,672만 대로 세계 시장의 약 17%를 차지했고요. 인도가 558만 대, 일본이 456만 대, 독일이 316만 대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를 하면 중국 시장의 규모가 미국보다는 2배 이상, 독일보다는 무려 10배 이상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차 분야를 살펴보면요, 중국의 독주는 더욱더 돋보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최신 글로벌 EV 보고서, 그러니까 전기차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2025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약 60%를 중국 업체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또 지난해 중국 내의 신차 판매 중에 신에너지차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연간 기준 50%를 돌파를 했고요. 12월 단월 기준으로는 이 비중이 52.3%를 달하면서 내연기관차 판매량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셀 생산의 경우에는 중국이 전 세계 물량의 자그만치 80% 이상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엔진 기술이 필요 없는 이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기를 틈타서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과 제조 기반을 완전히 선점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 중국 자동차는 싸구려 짝퉁차다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물량과 기술력을 앞세워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요. 그 결과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총 832만 대의 차량을 해외로 수출했고요. 3년 연속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중에 신에너지차 수출이 343만 대에 달하면서 전년 대비 70%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그룹 순위에서도요, 중국 기업들이 상위권을 휩쓸기 시작을 했는데요. 2025년 글로벌 자동차 그룹별 시장 점유율 순위를 보면 1위는 일본의 토요타 그룹이 10.8%를 차지했고요. 2위는 독일의 복스바겐 그룹이 8.9%, 3위는 한국의 현대차 기아 그룹이 7.4%, 4위는 미국의 GM, 5위는 유럽의 스텔란티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중국의 순수 브랜드인 비아디가 6위에 올랐고요. 7위에는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 8위는 포드, 9위는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이름을 올렸고요. 10위는 혼다가 턱걸이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탑10 기업 중에 무려 3개의 중국 순수 브랜드가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특히 비아디의 경우에는 미국의 테슬라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우뚝 섰고요. 영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에 따르면 이미 영국 내에서만 30개가 넘는 중국계 자동차 브랜드가 판매 중이거나 혹은 출시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매섭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흔히 유럽의 명차 혹은 전통의 강자로 알고 있던 유서 깊은 브랜드들이 이미 상당 부분 중국 자본의 경영권이 넘어가거나 지분을 종속당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웨덴의 자존심이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로 유명한 볼보입니다. 볼보는요, 이미 지난 2010년도에 중국의 지리 자동차에 경영권이 완전히 넘어갔고요. 지리그룹은 볼보를 인수한 후에 안정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브랜드 부활에 성공을 시켰고, 볼보의 고성능 전기차 브랜드인 폴스타 역시 지리그룹 주도로 나스닥에 상장시키면서 완벽한 중국계 자본의 통제하에 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경량 스포츠카 브랜드인 로터스 역시 지리자동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지리그룹은 2017년 로터스의 지분 51%를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확보를 했고요. 현재 로터스가 출시하는 최신 고성능 전기 SUV 같은 이런 차들은요, 영국이 아닌 중국 우한의 첨단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영국의 대중적인 클래식 스포츠카와 세단으로 아주 큰 사랑을 받았던 100년 역사의 브랜드 MG. 이 MG 역시 현재 중국 최대 국영 자동차 기업인 상하이 자동차의 핵심 자회사입니다. 상하이 자동차는 MG 브랜드를 앞세워서 가성비 높은 전기차를 대거 출시를 했고요. 그 결과 지난해 유럽 시장에서만 30만 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리면서 유럽 내에 중국 역습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영권은 독일 이사회에 있긴 하지만 회사의 주인을 가르는 최대 주주 명부를 살펴보면요, 중국 자본이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벤츠의 1대 주주는 중국 국영기업인 베이징 자동차가 지분의 9.98%를 보유하고 있고요. 2대 주주는 지리 자동차의 창업자인 리스프 회장이 이끄는 투자회사가 지분의 9.69%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벤츠 지분의 약 20%를 중국계 자본 두 곳이 나란히 나눠 가지면서 사실상 기업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벤츠의 소형차 브랜드인 스마트는 아예 지리 자동차와 50대 50 합작 법인으로 전환이 됐고요. 현재 차량 개발과 생산을 중국 지리 자동차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정말 끝이 없다 할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자동차 지형도가 바뀐 것은 유럽과 미국, 아시아의 전통 완성차 업체들이 수십 년 동안 중국 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달콤함에 취해서 기술을 이전해준 대가입니다. 과거 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을 하려면 반드시 중국 현지의 기업과 50대 50의 합작 회사를 차려야만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중국은 서구권의 선진 제조 공정 그리고 엔지니어링 기술을 고스란히 흡수를 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독자적인 전기차 플랫폼 그리고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을 해낸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스바겐, BMW, 닛산, 현대차 이런 글로벌 양대 강자들은 비싼 비용이 드는 유럽이나 미국의 공장 대신에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또 배터리 공급망이 완벽하게 갖춰진 중국의 현지 공장을 글로벌 수출 기지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자본과 공급망 그리고 브랜드의 뼈대까지 중국에 종속된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흐름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 싸움에서 전통의 강자들이 이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또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떤 위기와 기회가 될지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 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산 제주무 파운드당 1불 99,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버섯 300g 두 팩에 4불 99, 백도 한 판 29불 99, 레드, 블랙자두 파운드당 1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 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0: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 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3: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전국 1,570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4: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마다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기 차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투표소 입구 앞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투표 시작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출근 전 미리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른바 투표소 오픈런입니다.
6: 네, 이촌 제1동 사전투표소 투표 개시하겠습니다.
5: 투표가 시작되자 시민들은 차례로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공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도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끌고 온 시민들은 해외 출국 전 투표를 마치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이틀 동안 전국 3,570여 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가능해 직장 근처나 이동 동선에 맞춰 투표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7: 본투표 날에 제가 근무를 하게 되어서 오늘 근무 중에 잠시 시간 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잠시 투표하러 나왔습니다. 근무지가 관내가 아니라서 사전투표를 이용하는 게 편리해서.
8: 투표 당일 3일, 6월 3일보다 지금 하는 게 좀 한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하실 분들을 저 나름대로 선택해서 네, 투표했습니다.
5: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캡처 화면이나 사진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훼손용 봉투에 넣어 제출해야 하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훼손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합니다. 연합뉴스 TV 차승은입니다.
3: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11.6%를 기록했는데요. 직전 지방선거보다 1.42%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4: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2: 오전 6시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9회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최종 투표율은 11.6%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4,400만여 명의 선거인단 중 518만여 명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직전 선거인 21대 대선 당시에는 못 미치지만 지방선거 사전투표만 놓고 보면 가장 높은 투표율입니다. 4년 전 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보다는 1.42%포인트 높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22.31%로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최고치를 기록했고 광주 14.19%, 전북 19.39%로 서남권이 모두 상위권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최대 접전지로 꼽히는 서울은 11.22%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았고 경기도와 인천도 하위권에 들었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는 9.02%로 가장 낮았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국 투표율은 12.07%를 기록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가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 사전투표함은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CCTV 녹화, 방범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고요. 시도위원회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지역별 관내 관외 사전투표자 수를 집계해 1시간 단위로 선거 통계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면서 투명성을 더한다는 방침입니다.
4: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도입된 사전투표, 매 지방선거 때마다 투표율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수치를 기록할지 최종 사전투표율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3: 이번 선거부터 지난 21대 대선 당시 처음 도입된 공정선거 참관단이 전국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10: 서승택 기자가 이들의 활동을 취재했습니다.
11: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 투표함을 봉인하는 모습을 참관인과 함께 공정선거 참관단이 지켜봅니다. 이어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투표소 내부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번 선거부터 기존 참관인에 더해 선거 과정을 더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공정선거 참관단입니다. 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은 참관단에 신뢰를 보냈습니다.
12: 암만 해도 있는 게 이번 처음으로 실행되는 거니까 한번 믿고 한번 보는 과정이 한번 좋을 것 같아요.
13: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좀 더 세심한 관심으로 그렇게 좀 투표 개표를 그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1: 학계와 정당,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참관단은 투표와 개표 전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사전투표 과정뿐만 아니라 투표 종료 후 관내 사전투표함이 각 시공구로 인계되는 과정과 관내 사전투표 회성용 봉투가 우체국으로 인계되는 과정까지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14: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투표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반 시민의 시선으로 하나하나 투표 과정들을 잘 담아보겠습니다.
11: 사전투표뿐 아니라 본투표까지 모든 투표 개표 과정을 지켜보고 평가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참관단 활동은 마무리됩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3: 사전투표 첫날 여야 지도부는 투표하면 이긴다, 한 표가 중요하다며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10: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사전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정우진 기자입니다.
15: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사전투표 첫날 이른 아침 서울 마포구에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정 위원장은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16: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고 믿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권력은 투표장에서 나옵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15: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단 한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릴 수 있다며 투표를 독려했는데
17: 한 표 차이로 치더라도 그것은 패배입니다. 우리가 큰 벽을 넘지 못하고 1%로 진다면 10표 차이, 1표 차이로 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는 것입니다.
15: 사전투표에 불신이 강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듯 장 위원장은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소중하다며 일정 등을 고려해 원내대표는 사전투표, 당대표는 본투표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 대구, 부산 등 전국 격전지에 출사표를 던진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사전투표를 마친 뒤 지지를 호소했고 부산 북합과 경기 평택 을 등 국회의원 재보선 접전지에 나선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해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사전투표를 마친 뒤 투표는 힘이 세다며 투표를 독려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도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3: 사전투표 첫날 이재명 대통령도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인데요.
10: 다만 투표 도중 이 대통령이 표기 관련 문의를 위해 기표소에서 나오면서 정치권 공방으로 논란이 번졌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18: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일찌감치 투표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상을 피해 회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자택 주소지인 인천 계양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외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본인 확인을 마치고 기표소로 들어간 이 대통령, 잠시 밖으로 나와 동그라미 표가 반만 찍혀도 괜찮냐고 질문했습니다.
19: 이게 동그라미 표가 완전하게 안 되죠.
18: 이 대통령은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뒤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즉각 투표지 노출이자 무효표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20: 현직 대통령이 앞장서서 대놓고 불법 선거를 자행하는 현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18: 반면 민주당은 실무적인 과정에서의 해프닝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이 억지 공격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21: 국민의힘의 주장은 억지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너무 억지로 공격하는 것이다.
18: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당 투표소의 사전투표관리관이 이 대통령의 투표지를 보지 않고 문의에 답변했기 때문에 유효처리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3: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때 여당의 15대 1 압승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다수 지역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 여야는 16곳 중 5곳 이상이 경합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여론조사들에 종합한 판세 정주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2: 선거 국면 초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북을 제외한 15곳 승리 기대감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위기감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순간이 막상 다가오자 여야 지지층 결집이 일어나면서 곳곳에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대구, 부산, 울산, 경남을 접전 지역으로 꼽았고 국민의힘은 대구는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는 한편 강원과 충청권까지 접전이라고 봤습니다. 사전투표 이틀 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서울에서는 정원호,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집계됐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정원호 후보가 앞서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대구도 김부겸, 추경호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3구 투력 끝에 등판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예상했던 대로 막판 보수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산에서는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전재수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막판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숨은 보수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접전 판세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지사 여론조사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했습니다. 여야는 국회의원 재보선 14곳 중에 경기 평택 을과 부산 북갑, 울산 남갑과 충남 공주부여 청양을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 3파전인 부산 북갑에서 하정우 한동훈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고 5파전인 경기 평택 을에서도 김용남, 유희동, 조국 후보가 범진보, 범보수 단일화 없이도 3강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면접이냐 자동응답이냐 조사 방식 차이와 표본 구성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한 만큼 투표함이 열리는 순간까지 예측 불허의 승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0: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23: 나 또 찔끔했나 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24: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25: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23: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25: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6.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제스프리 선골드 키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시원누수박 개당 5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99장, 파 5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프채쌀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기 간정 14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미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격전지에서 여야 공방도 한층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부산과 평택 등 접전지에선 상대 후보를 향한 비방전이 이어졌습니다.
7: 충남과 경남에선 후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 후보를 향한 의혹에 불을 붙였습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8: 깜깜이 기간 직전 격전지 곳곳에서 엇갈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며 여야 후보들의 충돌은 더욱 격화됐습니다. 오차 범위 내 격차로 엎치락 뒤치락 중인 부산 북갑의 후보들. 이른 아침 사전투표장에서부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투표장에 나선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비꼬았고,
9: 혼자서는 투표도 못하는 후보, 국군을 이끌 수 없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전재수 후보한테 큰 짐이 되고 있네요.
8: 하 후보는 한 후보의 팬클럽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10: 기존의 선거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구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8: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접전 중인 평택을, 대구업체 차명운영 의혹이 불거진 김 후보는 조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를 직격했습니다.
11: 선거가 정말 민주주의의 꽃으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혐오스러운 정치 공세나 공작 정치가 없어져야.
8: 조 후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자신이 민주당 적자임을 강조했습니다.
12: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향하는 길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보다 노무현답게, 정의당보다 노회찬답게 걷겠습니다.
8: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일요일 부산 방문을 예고하며 부산시장 후보들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는 분열된 보수를 통합하고 재건할 적임자임을 보여주는 거라고 고무된 반응을 보였는데, 민주당 전재수 후보 선대위는 부산 발전의 걸림돌인 인물이 이제와 부산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양설입니다.
6: 사전투표 첫날을 맞아 여야 지도부는 최대 격전지와 경합지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7: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경기, 충남을 찾아 연일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고요. 국민의힘은 충청권과 수도권에 돌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13: 사전투표 첫날 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서울에서 선대위 회의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최대 격전지인 서울의 부동층 표심을 잡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입니다. 이어 경기도와 충남을 잇따라 찾은 정 위원장은 유세 현장마다 이재명 대통령을 앞세워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수 결집 시도를 견제하며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투표도 독려했습니다.
14: 촛불혁명으로 탄핵된 박근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싫으시다면 박근혜를 물리치려면 누구에게 투표해야 되겠습니까?
13: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의 접전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전북 지역을 잇따라 찾아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유세를 지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충청권을 이번 선거의 주요 경합지로 보고 연일 중원민심을 공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충청권 내 격차가 가파르게 좁혀졌다고 진단하고 있는 만큼 바짝 고삐를 죄겠다는 전략입니다. 세종 일정을 마친 장 위원장은 이후 경기도로 이동해 수도권 표심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장 위원장은 공소치소와 부동산, 스타벅스 논란 등 보수층이 민감해하는 이슈를 부각해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았습니다.
15: 지금 부동산 가격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재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국민들이 마시는 커피까지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3: 송원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대전에서 중원표심 잡기에 화력을 보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남 지역을 돌며 전통 지지층 결집에 힘을 실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옥입니다.
6: 사전투표 시작과 동시에 서소문 사고 여파로 유세를 중단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선거운동을 재개했습니다.
7: 정 후보는 오세훈 시정 심판에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고 오 후보는 이재명 정부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며 정권 심판론으로 맞섰습니다. 김준하 기자입니다.
16: 이틀간 중단했던 유세를 재개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아침 일찍 사전투표를 마친 뒤 곧바로 캠프에서 열린 중앙선대위에 참석했습니다. 지도부와 함께 민주당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 정 후보,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를 연일 부각하며 오세훈 시장의 무능 행정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7: 그때서야 부랴부랴 모양감 고치듯이 수습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수습하는 거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6: 정 후보는 강북과 성북 등 동북권 시민들을 만난 데 이어 종로와 마포 일대를 누비며 도보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후보 측은 오세훈 후보 선대위가 정 후보 비방 콘텐츠를 조직적으로 제작, 유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오 후보 등 관계자를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가 강행군 일정을 소화하며 막판 지지를 호소한 가운데 오 후보는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현장 유세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서소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와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18: 독재 정권도 함부로 하지 않던 야만적인 폭거입니다. 이것은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고 수사기관을 동원한 명백한 선거 공작입니다.
16: 그러면서 서울시를 압수수색할 순 있어도 유권자의 표심을 앗아갈 순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선거에 이기면 미뤄둔 정권 독주를 다시 시작할 거라며 정권 심판론도 꺼내들었습니다. 도봉에서 진행된 현장 유세에선 정 후보의 TV 토론을 언급하며 강북 발전에 진심이 없는 분이 시장이 되면 잘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오 후보는 도봉을 시작으로 강북과 대학가를 잇따라 방문하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준호입니다.
6: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어제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 7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7: 현장 철거 작업은 모두 마무리돼 오늘 첫 차부터 경의선 운행이 재개됩니다. 조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기둥 주변으로 부서진 콘크리트와 철근이 뒤엉켜 있습니다. 앞세기를 부착한 굴삭기들이 철거한 고가상판 잔해물들을 쉴 새 없이 걷어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구조물을 깨부수는 중장비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한쪽에선 분진을 막기 위해 연신 물줄기도 뿌려댑니다. 철거 작업이 재개된 지 5시간 만에 고가상판은 모두 자취를 감췄고 폐기물 처리 작업과 밤새 전차 선로 작업을 거쳐 오늘 첫 차부터 경의선 정상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상부 구조물을 하나씩 절단해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기존 방식 대신 굴삭기로 구조물을 파쇄해 밑으로 떨어뜨리는 압쇄 공법을 적용해 작업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공사 발주처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명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말씀을 주시기
1: 바랍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한 여성이 커피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신발끈이 풀렸습니다. 그때 올라오던 한 청년이 다가와서 끈을 묶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희 누나도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거든요. 이 여성분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어? 나 아기 없는데. 아이고 내 뱃살. 살짝 민망한 오해긴 해도요. 낯선 이의 다정한 배려가 참 훈훈하죠. 이런 따뜻한 오지랖이 우리 삶을 충전해주는 진짜 비타민 아닐까 싶은데요. 자, 여러분의 풀린 마음끈은 제가 묶어드리겠습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박학기 비타민이었습니다. 이 노래 언제나 좋지만 5월이면 더욱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죠. 편안한 5월의 일요일 오후 오늘도 가요 속으로와 함께 하시죠.

빨간 장미가 함께 웃고 있죠. 요즘 9854번으로 신청하신 신인수 장미의 미소 팀의 사랑합니다. 이 노래는 5670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정을진 씨 밭에서 관수시설 하고 있는데요. 더워요 더워.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언제 끝나나요? 얼른 마치셔야죠. 9862번 일요일 오후를 아주 잘 보내셨네요. 아까 시향 맡으며 인천 청량산 맨발 걷기를 하고 집에 와서 시원한 수박까지 먹으니까 엄청 기분이 좋아요. 9862님이 기분이 좋으시다니까 이걸 소개하고 있는 저도 아주 좋습니다. 이번 주말 또 휴일에도 아주 더운 날씨가 계속되네요. 이제는 뭐 반바지, 샌들, 슬리퍼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더위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그냥 항상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미경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서영은 웃는 거야.

어반자카파의 버전으로 들어본 그대 고운 내 사랑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이준호 씨, 남왕진 씨가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합니다. 김은실 씨, 무궁화호의 느림을 만끽하며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길입니다. 5남매가 모여서 어린 추억의 얘기로 한방 웃음꽃도 피웠네요. 예, 한방 웃음꽃을 야 이렇게 피우셨다고요. 더없이 좋은 시간이었겠네요. 그래요. 천천히 기차 창밖으로 이 경치 보면서 올라오십시오. 0409번 집 앞에 모습이 이렇군요. 시골집 앞에 이 밤나무가 하얀 눈이 내리듯 꽃이 쌓여 있는데 너무 예쁘다고 사연 주셨어요. 아, 멋진 곳에 살고 계시네요. 초록잎이 눈을 정화시키고요. 마음을 흔들어대는 장미가 만발해서 향기가 진동하는데 무릎을 다쳐서 수술하고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0994번으로 주셨어요. 그러셨군요. 빨리 나으셔야죠. 이 말씀대로 초록잎들과 빨간 장미와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러셔야죠. 기운내십시오. 녹음이 짙어가는 일요일 오후. 이 노래 참 잘 어울릴 듯합니다.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김창수 씨 7892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상큼한 노래였죠. 장나라의 Sweet Dream. 배상진 씨 3753번으로 장나라의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Sweet Dream 들려드렸습니다.

0: K라디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안재수 씨가요? 승화 DJ는 머리카락이 많아 보여서 부럽습니다. DJ님하고 동갑인 저는요, 머리카락 사이로 두피가 훤히 보이거든요. 아이고, 예. 아, 저도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아짐을 느낍니다. 그래서요, 한올한올 아주 그냥 귀하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건강에 좋은 약도 먹고 있어요. 예, 안재수 씨도 좀 드셔보시죠. 9735번, 우리 집 마당에 고기 구워 먹는 불판 속에 새가 알을 낳았어요. 이제는 부화해서 어미새가 먹이를 나르고 있네요. 그 불판 속, 그곳이 안전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아주 희한한 광경이네요. 그렇죠? 9735님께서도 잘 돌봐주셔야겠는데요. 조형일 씨는 카페가 따로 없어요. 1,500원짜리 커피 하나 놓고 벤치에 앉아 가요 속으로를 들으면 인류 카페입니다. 다섯 손가락 새벽 기차 신청합니다. 너무 좋으셨는지 오타가 있었어요. 다섯 손가락의 새벽 기차. 괜찮습니다. 요즘 날씨가 주는 선물이죠. 뭐 어딜 가나 카페고 소풍 온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노래예요. 다섯 손가락 새벽 기차.

허경숙 씨인데요. 우리 집 정원에 핑크 장미가 하루에 두 송이씩 핍니다. 일곱 가지 장미가 절정을 달하면 우리 가족 가든 파티, 양갈비 해 먹을 거예요. 아, 분위기 있는 고기 파티 기대됩니다. 류지송 씨, 지금 아주 허한 느낌이신가 봐요. 아내가 일 때문에 해외 출국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주일 정도 떨어지는 게 그냥 그랬는데 환갑의 나이가 돼보니 집이 텅 비는 게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에요. 아, 빨리 아내분이 귀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받느라 힘들었는데요. 병원 밖을 나오니까 좋아요. 에어컨 바람보다 좋은 바깥 공기, 이 냄새에 숨을 크게 마시면서 노래 듣습니다. 1432님, 빨리 완쾌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조금 덥지만 그래도 바람은 참 좋죠. 노영실 씨, 민유정 씨가 신청하셨어요. 정수라, 바람이었나.

3970번으로 주셨어요. 오복 제이 그대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합니다. 8568번으로요. 지인이 이사해서 군산에 왔다가 군산 짬뽕 줄 서서 먹고 그리운 이들 뒤로 하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차가 막혀요. 행담 휴게소 들러서 돈가스 먹고 가야겠어요. 맛있는 거 다 드시네. 휴게소에서 여유 있는 식사하세요. 아, 돈가스 맛있겠는데요. 이미애 씨, 5월과 6월은 감자의 계절 같아요. 햇감자가 보송보송해서 맛있는걸요. 소금만 조금 넣고 요리해도 담백하고 고소합니다. 아, 감자의 소금 얘기해 주시니까 그 찐감자의 소금파, 설탕파가 나누어지는데 그게 생각납니다. 저는 소금파입니다. 소금파. 그게 맛있는데. 5928번. 구순 바라보는 엄마와 점심 먹고 반주로 한잔하시고 기분 좋은 우리 엄마. 봄날은 간다를 부르십니다. 이 노래를요. 몇 번이나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에요. 아,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그 노래 한번 들어보죠. 마침 3682번으로도 신청하셨습니다. 장사익 씨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아, 이 가사가 참 좋네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말, 그래서 더욱 듣고 싶은 말. 스윗소로우의 사랑해.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